옆으로 1, 1은 1 2, 1은 2 3, 1은 3 4, 1은 4 5, 1은 5 6, 1은 6 7, 1은 바로 7 8, 1은 8 9, 1은 9 10, 1은 바로 10

0: 멋진 일의 세상에 살지. 일들과 함께 재미를 찾아다녀 찬 노래 불러 원한다면 함께 꾸꾸단 일단을 외워.
1: 보자.
0: 한 개는 1, 두 개는 2, 세 개는 3, 네 개는 4, 다섯 개는 5, 여섯 개는 6, 일곱 개는 7, 여덟 개는 8, 아홉 개는 9, 열 개는 바로 10.
1: 한 번 더!
0: 1은 2, 2은 2, 3은 3, 4은 4, 5은 5, 6은 6, 7은 바로 7.

Super!

0: 8과 2
1: 7과 4
2: 6과 4
3: 5와 5
4: 그리고 다시 10으로
5: 우와, 10이 되는 짝을 정말 잘하는구나, 10. 나도 20이 되는 짝을 알면 좋을 텐데.
4: 너를 도와줄 숫자를 알고 있어. 어?
6: 이쪽으로 따라와. 나한테 게임이 엄청 많아. 그걸로 20이 되는 짝을 알려줄게. 위로 위로 위로. 이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7: 게임을 하면서 짝을 찾아봐.
5: 위로 위로 위로 못 가겠는데.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 문이 너무 무거워.
7: 걱정 마. 힘센 정사각형이 있잖아.
6: 20이 되는 짝들에게 도와달라고 해. 여기 10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5: 10은 정사각형 4랑 6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난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도 되겠네.
2: 14와 6 또는

0: 16과 4!
1: 정찰학격 하나보단 둘이 낫지?
2: 고마워, 친구들.
3: 오!
2: 오! 이중광선이니까 두 줄로 타야 하겠네. 10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하! 2는 무조건 탈 수 있고, 2에 10이 되는 짝은 또 다른 짝수인 8이고, 난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 그렇다면 나는,
0: 18과 2! 2 곱하기 9! 이중광선 출발! 으악! 이번엔 네 줄이네. 이런, 난 못해.
4: 나도 못해.
2: 12, 8과 2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0: 18과 2! 오! 12와 8!
5: 짜잔! 4 곱하기 3!
0: 합승 완료! 광선 이륙! 어?
6: 겁안에 주사위 4개가 있습니다. 4개 모두 4를 굴리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4개 모두 4를 굴려? 숫자 나라에서 가장 운이 좋은 숫자가 누구더라? 그래! 7을 만들어야겠어. 12, 7과 3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7: 17과 3 또는
8: 13.
9: 어우, 절대 부르지 마. 이건 나보다 네가 낫겠어. 부탁해, 7. 난 여기 없다고 생각해.
7: 어허, 4. 어허, 4. 4. 마지막은
9: 하나만 더.
7: 5.
9: 어우, 실수.
7: 이런, 13. 어? 4다! 완전 럭키!
2: 어디 보자. 손바닥은 5를 말하는 걸 테니 12, 5와 5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10: 15와 5. 쉿쉿. 계단은 이렇게 올라야지. 하이파이브.
2: 좋았어. 저기 위 버튼 두 개를 눌러야 하네. 이걸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알지. 12, 9와 1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0: 11과 9!
4: 최선을 다해보자.
2: 알겠어.
6: 다섯 칸 올라왔고 이제 한 칸 남았습니다. 아직 패턴을 발견 못하셨나요?
2: 오, 찾았어. 찾았어. 20은 10 더하기 10이니까 일단 10이 되는 짝을 먼저 구한 다음
10: 거기에 10을 더하면 돼. 11과 9 또는 1과 19, 12와 8 또는 2와 18, 13과 7 또는 3과 17, 14와 6 또는 4와 16, 그리고 15와 5. 그 반대도 되고.
2: 나는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10: 10과 10!

have you seen your family, little frog? Don't worry, we'll get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0: 얼굴 상처엔
2: 승환길게,
0: 주물 상처엔
2: 조금만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2: 네.

0: 나쁜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2: 어? 아하, 그게냐.
0: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0: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잘했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꾸룩꾸룩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라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이제 네 차례야.
1: 우리 차례요? 우리 차례다!
2: 변하게들 앉으세요.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0: 오, 우리처럼 하고 싶었나 봐.
2: 옛날 옛날에 블록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1이야. 너무 재미있다.
0: 우와, 저거 나잖아?
2: 우와, 마술 가을이다. 안녕. 안녕. 난 또 다른 1이야. 히!
1: 히! 난 2야. 만나서 반가워. 어디 가니?
3: 바로 우리들이잖아.
1: 2. 거기에 또 다른 일을 만나면 바로 4. 물론 내게는 정사각형의 모서리도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직사각형, 원모양, 아름목, 병행사면형까지. 유!
4: 정말 빨리 배웠네.
1: 4에 4를 더하면 바로 8. 오토블럭스 웨이브 1, 2, 3, 4, 5, 6, 7, 8 웨이브.
5: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2: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바로 나
5: 저게 나라는 거야?

0: 삽, 사.
1: 그럼 이, 이쪽으로 가고, 7. 이쪽으로. 그 다음 4는?
2: 숫자 줄이라니, 너무 편리한데?
1: 맞아요.

0: 자기 자리에 딱! 저기 옥토블럭스! 넌 4보다 4가 더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칸 더 옆으로 와!
1: 4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4는 8! 이제 빈칸을 채워보실까? 넘버블럭스 합체!
2: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0: 2 3
1: 4
3: 하이파이브! 중간까지 왔어!
2: 6
1: 7 8
4: 9
3: 10
2: 다 같이
3: 박수 쳐요!
4: 우후!
3: 이거는 시작합니다! 좋은 게임! 이름? 이리랑? 같고?
5: 이는 이랑 같아요! 또 어떻게 같은지 볼까요?
3: 3
5: 더하기 2는?
3: 우랑 같아요.
0: 어떻게 같은지 알겠죠?
4: 우와.
5: 이제 무게가 다르죠?
3: 3은
5: 7보다 작아요.
1: 8은 2보다 커요.
5: 무게가 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6: 나도 저 게임 너무 해보고 싶어.
2: 드디어 드럼의 피랄레.
1: 삼각형.
7: 저기 블로비 전부 몇 개야?
8: 많아요.
9: 정말 대단한 무대였어. 아이디어도 정말 참신하고.
3: 더 있어요, 더 있어요.
0: 탐험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예!
10: 뭔가 엄청난 일이 시작된 것 같아.
11: 오, I'm so excited to be here. But where is he? And who am I? Red! That's who I am! I am Red! Red! Red! Red! Red! Now, where am I? Not much to see around here. Hello, little crab! Now you're red. Red like me. I'm so excited. I wonder what else I can call her.

응.

0: 우와! 무지개야!
1: 나도 알록달록 색깔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온통 여기도 저기도 회색이야.
0: 그야 힘내. 네가 몰라서 그래. 마냥 네 운이 우와!
2: 아,
0: 아, 아.
3: 무슨 소리가 들리던데. 우와, 마법 동굴이다.
0: 야, 너 오늘 운이 정말 좋네. 원하는 색깔 수만큼 숫자를 그리면 모두가 그 색깔로 변할 것이다.
4: 숫자를 그리라고? 날 그리면 되겠네, 원한다면.
5: 아니, 숫자를 그리라고 했잖아. 이렇게. 우리 넘버링처럼 말이야. 숫자 1은 직선이야. 밑으로 쭉. 한 가지 색깔로.

0: 바지 색깔 굉장해.
1: 너무 재밌겠다. 나도 한번 해볼게. 길쭉하게 동그란 밀크리야. 그게 바로 깡이야. 무색으로 변신. 이런. 다들 어디 갔지?
2: 워커블럭 호흐. 1, 2, 3, 4, 5, 6, 7, 8. 호흐. 이제 좀 살겠네.
1: 어떡해. 마술 지팡이가 전부 투명으로 만들어버렸어. 지팡이까지 말이야.
3: 지팡이 어딨지?
1: 나도 모르겠어. 아까 누구랑 부딪혔는데 그때 놓쳐버렸어.
4: 주문을 반사시키는 주문이 있을 텐데. 아하! 투명 숫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깃털펜으로 숫자를 그려라.
1: 내 숫자는 외우기 너무 쉬워. 가운데가 뻥 뚫린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게 바로 깡! 아직 아무도 안 보이네?
3: 나도 해볼래.
1: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3: 금방 되지? 이제 네 차례야, 2.
0: 내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난 평생 투명 숫자로 살아야 하나 봐.
5: 책장에 적힌 숫자를 따라 그리면 되잖아. 서둘러.
1: 우리들 숫자야. 다 같이 숫자를 따라 그려보자. 가운데가 뻥 뚫린 길쭉한 동그라미는 바로 0.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0: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온 다음 직선을 그으면 그게 바로 2.
1: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바로 3.
2: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그런 다음 교차해서 내려 그으면 바로 4. 됐다. 진짜 돌아왔어.
6: 내려가서 둥글게 만들고 매니에 선을 이어주면 오, 하이파이브. 곡선을 만들다가 휘리릭 동그라미를 그려 그게 바로 6을 그리는 방법이야.
4: 위에 직선을 그리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게 바로 행운의 숫자 7.
2: 멋지게 알파벳 S를 그리다가 올라와서 고리를 연결하면 8.
5: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어. 그게 바로 9를 그리는 방법이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라고.
7: 왜?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Huh?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ool. Up there looks a little blank. I wonder if... A blue sky. I did it. Let's explore. Oh, this can be a blue river and a little blue boat. Cool.

big blue whale! Yeah! Here we go!

0: 국물 상처엔
1: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나는야 음악가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지
1: 뭘 연주하니
0: 맞춰봐
1: 기타를 연주해 기타
0: 아니
1: 플룻을 연주해 플룻
0: 아닌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1: 순환기계.
0: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5: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하트가 커졌어요.
9: 오늘은 꼬마 버스들과 하트가 공원으로 소풍을 왔어요.
10: 오늘 날씨 정말 좋다.
8: 그러게. 우와. 무슨 일이지? 조이가 공연을 하나 봐. 우리도 가보자.
10: 같이 가요.
8: 재밌겠다.
10: 멘트 있잖아.
11: 자, 이번에는 풍선으로 동물을 만들어 볼까?
8: 토끼 만들어 주세요.
11: 짜잔!
8: 와, 토끼다! 멋져!
10: 나도 토끼 보고 싶은데.
11: 이번에는 강아지!
10: 하나도 안 보이잖아.
12: 정말 재밌었어. 조이는 풍선으로 뭐든 만들 수 있나 봐.
8: 맞아, 조이 정말 대단해. 토끼 풍선 너무 귀여웠어, 그치?
10: 그게... 사실 나는 공연을 하나도 못 봤어.
8: 뭐? 왜?
10: 내 앞에 큰 차들이 있어서 안 보였거든.
12: 하긴 하트는 작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8: 하트, 우리 다음에 또 보러 가자.
12: 그래, 그땐 내 앞에서 보게 해줄게. 난 뒤에서도 잘 보이거든.
8: 로기.
10: 그래, 알았어.
13: 얘들아.
8: 어?
13: 여기 있었구나.
14: 하나로니.
13: 지금 엔진 오일이 떨어졌는데 누가 심부름 좀 해줄래?
15: 제가 갔다 올게요. 자동차 용품점에 들리면 되죠?
13: 그렇긴 한데.
15: 그럼 금방 다녀올게요.
13: 잠깐만! 벌써 가버렸네.
9: 하트가 엔진 오일을 싣고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10: 빅이잖아? 우와, 엄청 크다. 나도 빅처럼 크면 뒤에서도 공연이 잘 보였겠지. 신호등이 잘 안 보이네.
16: 방귀가 나올 것 같아. 뒤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더는 못 참겠다.
10: 빅, 갑자기 방귀를 끼면 어떡해요?
16: 미안해. 네가 너무 작아서 거기 있는지 몰랐어.
10: 뭐라고요? 너무 작다고요? 너무해요.
16: 그게 아니라.
10: 하나 언니.
13: 하트 왔구나.
10: 엔진 오일 가져왔어요.
13: 고마워, 하트.
10: 뭘요?
8: 하나 누나. 부탁한 엔진 오일 가져왔어요. 자.
13: 고마워, 타요.
10: 타요도 심부름을 다녀온 거예요?
13: 그게 사실 오늘은 엔진 오일이 많이 필요해서 타요한테도 부탁했거든. 하트는 많이 못 씻잖아.
10: 그랬구나.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13: 하트!
10: 조이 공연도 못 보고 하나 언니 심부름도 제대로 못하고 나도 타요나 빛처럼 몸이 크면 참 좋을 텐데.
9: 하트는 낮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많이 속상했어요.
13: 마크, 일어나봐.
10: 하나 언니, 무슨 일이에요?
13: 보여줄 게 있는데 잠깐 나와볼래?
10: 이게 뭐예요?
13: 이건 하트를 위한 내 발명품이야. 짜잔! 어? 이 기계에서 나오는 빔을 맞으면 몸이 커질 거야.
10: 정말요? 그런데 제가 커지고 싶어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13: 하트에 대한 건 뭐든지 알고 있지.
10: 하나 언니, 정말 고마워요.
13: 참, 이 기계는 위험하니까 꼭 한 번만 사용해야 해. 알았지?
10: 네, 알겠어요. 하나 언니, 빨리요.
13: 잠시만. 내가 작아진 게 아니라 하트가 커진 거야.
10: 진짜 커졌잖아. 내가 커졌어. 커졌다고. 하나 언니 고마워요.
13: 뭘.
9: 몸이 커진 하트는 신이 나서 도로를 달렸어요.
10: 친구들이잖아. 얘들아, 안녕.
12: 누구세요?
10: 설마 하트? 하트 어떻게 된 거야?
12: 네가 하트라고? 우와, 엄청 커졌잖아.
10: 이 정도 가지고 말.
16: 얼른 가야 하는데 고장이 나서 큰일이네.
10: 네. 괜찮아요?
16: 엔진이 고장 났나 봐요. 설마 너 하트니?
10: 네, 맞아요. 제가 정비소에 데려다 드릴게요.
16: 그치만 무거울 텐데.
10: 괜찮아요. 그럼 출발할게요.
16: 그래, 고맙다.
12: 이게 정말 쉽게 되는데?
13: 와, 정말 된다.
1: 찹, 찹.
10: 몸이 커지니까 뒤에서도 잘 보이네.
14: 너무 보여요?
17: 하나도 안 보이잖아. 볼리도 안 보여.
10: 얘들아, 이쪽으로 와서 봐.
17: 정말?
10: 여기서 잘 보일 거야.
17: 와, 진짜 잘 보여. 보여줘서 고마워, 아짜.
10: 난 여기서도 잘 보이는 걸. 재밌게 봐.
13: 자, 다 했다. 고마워, 다요.
17: 언제든 시켜만 주세요.
10: 하나 언니.
17: 하트.
13: 하트 왔구나.
10: 타요가 가져온 엔진 오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17: 우와, 진짜 많이 가져왔다.
13: 역시 하트야. 고마워, 하트.
10: 말려.
17: 꼬마 버스는 타요.
10: 몸이 커지니까 정말 좋다. 더 커지면 더 멋진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 빔을 한 번 더 맞아야겠어.
17: 어디 있지?
10: 저기 있다. 그럼?
17: 그런데 그때 하나 언니가.
13: 이 기계는 위험하니까 꼭 한 번만 사용해야 해. 알았지?
10: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17: 뭐야, 그대로잖아? 한 번밖에 안 되는 건가?
10: 하나 언니!
18: 하트,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어. 지금 와줄 수 있나?

0: 바로 갈게요. 서둘러야겠다. 안 막혀서 다행이다. 금방 갈 수 있겠어. 갑자기 왜 이러지? 어쩌면 좋지? 어떡해? 앨리스, 프랭크, 팩트! 다행이다. 이제 내 구해줄 거야.
1: 꼼짝 마!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다니! 당장 정체를 밝혀라!
0: 제이, 저 하트예요!
2: 거짓말하지 마! 하트는 작고 귀여운 자동차라고!
3: 다른 대로 말해!
0: 제발 믿어주세요! 전 하트라고요!
4: 저 하트예요, 하트!
5: 하트! 어? 무슨 꿈을 꾸길래 이러지? 하트, 일어나봐.
0: 안나 언니, 저 하트예요.
5: 어? 그래, 너 하트잖아.
0: 믿어주시는 거예요?
5: 하트,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
0: 꿈이요? 어? 여긴 차고지잖아. 내가 다시 작아졌어. 하나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5: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하트, 도심에서 사고가 났나 봐.
0: 어서 타세요.
5: 자.
0: 길이 왜 이렇게 막히지?
5: 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어서 가봐야 할 텐데.
0: 하나 언니, 제게 맡기세요. 잠시만 비켜주세요. 위급 상황이에요.
3: 알았어.
5: 차가 많아서 길이 좁은 것 같은데.
0: 문제 없어요.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6: 자, 저쪽으로 가세요.
0: 하나 언니, 자, 도착했어요.
6: 이쪽으로.
5: 고마워, 하트.
7: 자. 하나.
8: 정말 빨리 왔는걸.
5: 하트가 좁은 길도 잘 지나온 덕분에 빠르게 올 수 있었어.
7: 하트, 정말 고마워.
0: 뭐요?
5: 그럼 급한 것부터 손봐줄게.
9: 그렇게 하트는 자신의 작은 몸도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하트, 오늘 정말 멋졌어요.
10: 트레미의 소원.
9: 트레미가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내려주고 있어요.
11: 안녕히 가세요.
5: 고맙다, 트레미.
3: 안녕.
11: 오늘 운행도 끝났네. 이제 돌아가 볼까?

0: 맛있는 식빵을 만들어. 안녕, 크랭이.
1: 안녕.
2: 운행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구나.
1: 그런데 방금 그거 무슨 노래야?
2: 오늘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거야.
1: 우와, 학교에서 노래도 배우는구나.
3: 얼마나 재밌다고. 주말엔 뭐하고 놀았어, 크랭이?
1: 난 주말에도 계속 운행했지.
3: 그래? 난 한강 가서 유람선 탔다.
1: 우와, 정말 좋았겠다.
3: 우린 이제 가볼게.
2: 안녕.
1: 안녕. 좋겠다. 다 같이 어디든 놀러 갈 수도 있고. 난 매일 똑같은 레일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4: 그날 밤 트레미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5: 왜 그러니 트레미?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1: 그게 자동차 친구들이 부러워서요.
5: 부럽다고?
1: 네. 친구들은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저도 더 넓은 곳을 가보고 싶은데.
5: 그랬구나. 트레미, 네가 좋아하는 별자리 이야기 해줄까?

0: 돌아온 트레이닝은 스카이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2: 얼굴 상처엔
4: 순환킬킬.
2: 주물 상처엔
4: 너무나
3: 마데카 소리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3: 옛설 지설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로기와 행운의 지니.
3: 화창한 아침 꼬마 버스들이 공원에 놀러 왔어요.
2: 피노탄도 들었는데 앤디한테 말하면 얼굴에 원하는 그림은 다 그려준대.
4: 와, 정말?
5: 난 뭘 그려달라고 하지?
6: 난 슈퍼스타처럼 꾸며달라고 할 거야.
2: 어? 저기 봐!
7: 와, 멋지다!
6: 얼른 우리 차례가 왔으면 좋겠다.
2: 맞아!
8: 자, 다 됐다.
4: 고맙습니다.
2: 와, 가니! 진짜 가디 오닉스 같아!
4: 정말?
6: 이제 내 차례다.
8: 로기, 어떻게 꾸며줄까?
6: 슈퍼스타처럼 멋지게 꾸며주세요. 멋진 선글라스도 그려주시고요.
8: 많이 기다렸으니까 특별히 더 멋지게 그려줄게.
6: 네.
8: 자, 이렇게.
6: 벌써 끝났어요?
8: 아, 그게.
4: 로기, 어디 봐봐.
6: 왜 웃어?
8: 저기, 그게.
6: 야! 이게 뭐예요?
8: 미안해, 로기. 물감이 다 떨어져 버렸어.
6: 이런 얼굴로 운행을 어떻게 나가?
3: 로기는 세차도 하지 못한 채 운행을 시작했어요.
5: 안녕하세요.
9: 뭐? 로기, 얼굴이 그게 뭐야?
5: 어서 타세요. 출발합니다.
3: 차고지로 돌아온 로기는 깨끗이 세차를 했어요.
5: 시원해.
4: 오늘 계속 그 얼굴로 운행한 거야?
6: 하필 내 차례에 물감이 떨어져서 운행하는 내내 얼마나 창피했다고.
4: 고생했어, 로기.
5: 뭐?
6: 기껏이 섰는데 이게 뭐야?
2: 얘들아! 봐요! 이것 봐라! 멋지지?
4: 와, 그 연은 어디서 난 거야?
2: 스피드가 줬어. 그런데 이렇게 멋진 연을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지 뭐야.
6: 어쩌다가?
2: 그게 스피드한테 연을 받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연이 날아가 버린 거야. 안돼! 내 연! 그런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지니를 만났어. 안녕, 다연.
10: 안녕.
2: 그랬더니 연이 내 쪽으로 다시 날아오는 거 아니겠어?
10: 우와, 돌아왔다!
2: 지니 덕분에 연을 다시 찾은 것 같아서 정말 신기했어.
4: 그냥 우연히 그런 거 아니야?
2: 그런가?
11: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나도 며칠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
6: 뭔데?
11: 지난번에 피넛이랑 동물원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지 뭐야.
4: 그냥 돌아가야 할 것 같아.
11: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지니를 만났어.
2: 얘들아, 안녕.
12: 안녕, 지니.
11: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비가 뚝 그치는 거 있지?
4: 와!
2: 지니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나 봐.
4: 그러게, 지니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기차 같아.
11: 로기, 너도 지니를 한번 만나보면 어때? 그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6: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3: 다음 날 로기가 운행을 위해 차고지를 나섰어요.
6: 빨리 가면 운행 시간에 맞출 수 있겠어? 왜 내 앞에서만 빨간불이 되는 거야?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11: 로기, 너도 진이를 한번 만나보면 어때? 그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6: 그래, 나도 진이를 만나봐야겠어.
3: 로기는 진이를 만나기 위해 철도 건널목에 왔어요.
6: 여기선 진이를 만날 수 있겠지? 랄랄라. 진이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4: 로기!
6: 어? 띠띠뽀, 안녕.
4: 안녕. 그런데 얼굴은 왜 그래?
6: 별일 아니야. 아 참, 띠띠뽀, 혹시 진이 못 봤어?
4: 진이? 지금쯤 간이역으로 가고 있을걸? 그런데 왜?
6: 고마워. 나 먼저 가볼게.
3: 로기는 진이를 만나러 강의역에 찾아갔어요.
6: 진이!
4: 어? 로기! 안녕, 오랜만이야.
6: 드디어 만났다! 어?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다고!
4: 나를?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행운의 기차라고?
6: 그래! 타요랑 라니한테 좋은 일이 생긴 건 다 진이 덕분이랬어.
4: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걸.
6: 아니야. 애들한테도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나한테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고마워, 진이.
4: 잘 가, 로기.
6: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라. 이제 좋은 일만 생기겠지? 어? 진이잖아? 무슨 일이지?
4: 어떡해.
6: 진이.
4: 어? 로기.
6: 무슨 일이야?

0: 앞에 나무가 쓰러져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어. 정비기차들도 바로 올 수가 없대. 기차역에서 승객들이 기다릴 텐데 어쩌지.
1: 걱정 마. 내가 치워볼게.
0: 어? 정말? 조심해.
1: 이런.
0: 로기 괜찮아?
1: 괜찮아.
0: 어떡해.
1: 진이의 행운도 나한텐 소용이 없나 봐. 나 먼저 가볼게.
0: 로기. 로기가 많이 속상한가 봐.
1: 하나 누나.
2: 로기, 무슨 일이야?
1: 휠캡이 빠져서 고치러 왔어요.
2: 어쩌지? 지금 남은 휠캡이 하나도 없는데. 고치려면 며칠 기다려야 할 것 같아.
1: 알겠어요. 이만 가볼게요.
3: 다음 날이 되었어요.
2: 로기.
1: 하나 누나.
2: 이것 좀 봐. 새 휠캡이 도착했어.
1: 우와, 며칠 걸린다고 했잖아요.
2: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로기에게 딱 맞는 휠캡이 와 있더라고. 로기가 운이 좋은가 봐.
1: 제가요? 진이 덕분인가 봐요.
2: 진이? 꼬마 기차 진이 말이야?
1: 네, 빨리 달아주세요.
3: 새 휠캡을 단 로기는 서둘러 진이를 만나러 나섰어요.
1: 빨리 진이한테 보여줘야지.
4: 로기?
1: 캡틴, 루키.
4: 로기, 아주 대단한 일을 했더구나.
1: 네? 대단한 일이야?
5: 네가 진이를 도와줬다며?
4: 마침 저기 나오네.
6: 다음은 용감한 꼬마버스 로기의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로기는 선로 위에 쓰러져 있던 나무를 밀어내 진이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7: 로기가 아니었다면 진이는 운행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고맙다, 로기.
4: 아주 용감한 행동이었어.
5: 로기, 다시 봐야겠는걸?
1: 뭘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4: 잘 가.
5: 잘 가.
3: 로기는 진이가 있는 간이역에 도착했어요.
0: 안녕히 가세요.
8: 안녕.
1: 진이.
0: 어?
1: 안녕.
0: 로기, 여긴 무슨 일이야?
1: 역시 진이는 행운의 기차였어. 이것 봐. 어제 널 만났더니 새 휠캡도 받고 뉴스에도 나왔다니까.
0: 우와,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허브 아저씨.
7: 내가 뭘. 난 그저 휠캡을 배달하고 뉴스에 제보한 것밖에 없는걸.
0: 로기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정말 대단해, 로기.
1: 이게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
0: 고맙긴, 나야말로 고마운걸. 로기 덕분에 무사히 운행을 마칠 수 있었잖아. 로기야말로 행운의 버스야.
1: 내가 행운의 버스라고? 우와, 나는 행운의 버스다. 그럼 친구들한테도 행운을 나눠주러 가볼까? 다음에 또 보자.
0: 잘 가, 로기.
3: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 로기는 정말 행운의 버스예요.
9: 신입 시티 투어 버스 롤리.
3: 운행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차고지에 모여있어요.
9: 얘들아, 우리 이제 뭐하고 놀까?
10: 놀이터에 놀러가는 건 어때?
11: 좋아.
1: 빨리 가자.
9: 남산은 서울 중심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62m이며 남대문에서 주요 능선으로 이어지는 성곽과 봉수대 등이 있고 정상에는
1: 뭐지? 처음 보는 버스인데?
9: 롤리! 있습니다. 시트, 안녕하세요.
12: 반가워. 시간 맞춰 왔구나.
2: 안녕, 롤리.
9: 안녕하세요. 시트, 하나 누나, 이 친구 누구예요?
12: 인사해. 며칠 전에 투어버스 면허 시험을 통과한 롤리야.
9: 안녕, 만나서 반가워.
11: 안녕, 롤리.
2: 롤리는 면허 시험을 만점으로 통과한 아주 똑똑한 버스야.
9: 우와, 대단하다.
1: 그럼 롤리.

0: 시트처럼 투어버스로 일하는 거예요?
1: 어, 다른 도시에서 운행하기 전에 며칠 동안 나랑 운행 실습을 하기로 했어.
2: 앞으로 잘 부탁해.
1: 얘들아, 롤리한테 차고지 안내 좀 해줄래?
3: 네, 좋아요.
4: 이쪽이야, 롤리.
0: 여긴 정비소야. 하나 누나가 여기서 우릴 정비해줘.
2: 그렇구나. 아, 여기 영상 실습장도 있다고 들었는데 거긴 어디야?
4: 아,
0: 이쪽이야.
2: 고마워.
0: 여기가 영상 실습장이야. 여러 가지 운행 연습을 할 수 있지.
2: 나도 다른 곳에서 해본 적 있어.
0: 그렇구나. 그럼 이제 다 봤는데 우리 놀러 갈까?
2: 아니야, 난 여기서 운행 연습 좀 할게.
5: 뭐?
0: 오자마자 연습부터 하는 거야?
6: 그러지 말고 같이 놀러 가자.
2: 미안, 운행을 완벽하게 하려면 미리 연습을 해야 해.
0: 알았어.
7: 한강의 깊이는 5m 정도이며 철교를 포함해 총 31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2: 한강의 깊이는 5m, 다리는 31개.
0: 언제 끝나는 거야?
8: 그러게.
6: 아, 우리 파티를 여는 건 어때?
0: 파티?
6: 그래, 신나는 파티를 열면 롤리도 놀고 싶어질 거 아니야.
0: 와, 좋은 생각이야.
3: 맞아.
9: 와, 재밌겠다.
6: 자, 지금부터 차고지 파티를 시작합니다. 이제 롤리도 놀고 싶어 하겠지?
0: 당연하지.
7: 도심에 위치한 곳은 옛날 왕이 살던 곳으로 현재까지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0: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공부를 하다니.
10: 다음 날 롤리는 시트와 함께 운행 실습을 시작했어요.
2: 안녕하세요.
11: 반갑구나.
0: 아빠, 아빠.
1: 안녕.
0: 안녕.
1: 잘할 수 있지, 롤리?
2: 물론이죠. 완벽하게 준비했는걸요?
1: 좋아. 그럼 출발할까?
2: 네.
10: 롤리는 먼저 첫 번째 코스인 고궁으로 향했어요.
2: 이곳은 만들어진 지 500년 이상 된 고궁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1: 처음이라더니 아주 잘하는걸.
11: 그러게. 전혀 초보버스 같지 않구만.
2: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10: 롤리는 손님들을 태우고 다음 코스인 남산에 도착했어요.
2: 남산은 서울 중심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62m이며 남대문에서
8: 졸려요. 지루해.
2: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0: 우와, 꽃이다. 아빠, 어? 저기 꽃 보러 가면 안 돼요?
12: 그래? 롤리, 아이가 꽃을 보고 싶다는데 내려주면 안 될까?
0: 죄송하지만 여긴 멈췄다 가는 코스가 아니라서 내려드릴 수가 없어요.
2: 그럼 다음 코스로 이동하겠습니다.
1: 어, 정해진 코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10: 롤리는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2: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도착 시간에 못 맞췄잖아.
1: 롤리, 승객들한테 설명해드려야지.
2: 네. 여기는 박물관입니다. 한강의 깊이는 5m 정도이며
11: 여기가 한강이라고?
2: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설명을 다 잊어버렸어.
1: 롤리... 다녀왔어.
13: 어서와 시트. 오늘 롤리는 어땠어?
1: 아, 걱정이야.
13: 왜?
1: 관광지 설명만 늘어놓기 바빴거든. 그래서 승객들이 어떤지 잘 못 보는 것 같아.
13: 예전에 시트랑 똑같네.
1: 어?
13: 시트도 예전에 운행할 때 설명만 잔뜩 했었잖아.
1: 내가? 아, 맞아. 나도 그랬었구나. 그런데 하나 덕분에 바뀌었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고마워, 하나야.
13: 어, 시트.
0: 결국 오늘도 롤리랑 못 놀았네. 맞아, 친해지고 싶은데.
1: 얘들아.
3: 시트.
0: 무슨 일이에요?
1: 롤리에게 숙제를 내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좀 도와주겠니?
3: 숙제예요?

0: 다음날이 되었어요. 롤리가 이른 아침부터 운행 준비를 하고 있네요.
1: 박물관에는 30만 개의 보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총 6개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좋아. 오늘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완벽하게 해낼 거야. 롤리!
2: 어?
1: 안녕!
3: 운행 준비 중이었구나?
1: 네. 이번에도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3: 오늘은 운행 대신 중요한 숙제를 하나 내줄 거야.
1: 좋아요. 무슨 숙제인데요?
3: 꼬마 버스들이랑 같이 도심 구경을 하고 오는 거야.
4: 재밌겠지?
5: 네, 재밌겠지.
1: 도심 구경이요? 그건 노는 거잖아요.
3: 이건 운행만큼 중요한 숙제라고. 어서 다녀와.
1: 알겠어요.
6: 어서 가자, 로리.
0: 롤리는 시초의 숙제를 하기 위해 꼬마 버스들과 도심으로 나왔어요.
1: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6: 따라와 보면 알아.
1: 뭐야, 남산에 온 거야? 여긴 이미 잘 알고 있지.
6: 정말?
1: 그럼. 남산은 서울 중심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62m이며 남대문에서 주요 등산으로 이어지는 설명이 아직 안 끝났는데.
6: 롤리, 이리 와봐. 꽃향기가 정말 좋아. 우와.
1: 어? 꽃향기?
6: 어서 한번 맡아봐.
0: 롤리와 꼬마 버스들은 남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1: 설명만 외우느라 몰랐는데 남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6: 그럼 롤리, 어서 가자. 이 시간에만 볼 수 있는 더 멋진 곳이 있어.
1: 더 멋진 곳? 응? 한강엔 왜 온 거야?
6: 응,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거든.
1: 롤리, 저쪽을 봐!
6: 우와!
1: 어? 우와!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멋진 노을은 처음 봐!
3: 얘들아!
5: 시즈!
3: 숙제는 잘 마쳤니?
1: 네, 정말 최고였어요!
3: 그래?
1: 직접 보고 즐기고 나니까 투어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래, 롤리.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6: 뭐?
7: 무슨 얘기지?
6: 우리가 숙제를 잘 도와줬나 봐.
0: 다음날, 롤리는 다시 손님들을 태우고 투어버스 운행에 나섰어요.
1: 여러분, 여기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남산이에요. 내려서 직접 꽃향기도 한번 맡아보세요.
8: 어머, 향기가 정말 좋네.
1: 좋았어. 어? 이 시간쯤이면. 아, 그래. 씨뚜, 혹시 박물관 대신 한강에 먼저 가도 될까요?
3: 어? 한강에?
1: 승객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요.
3: 뭐? 그래.
1: 도착했습니다.
9: 어? 여기는 박물관이 아닌데.
1: 원래는 박물관에 갈 차례지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강에 왔어요. 모두 저쪽을 봐주세요.
10: 우와!
11: 정말 아름답다.
8: 멋지다.
1: 아름다운 한강 노을은 이 시간에만 볼 수 있답니다.
3: 우와.
12: 어때? 정말 멋지지?
3: 이렇게 멋진 노을은 처음이야.
12: 시투, 네가 먼저 즐겨야 승객들에게도 잘 소개해줄 수 있지 않을까?
0: 롤리가 다른 도시로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1: 정말 고마워요, 시투.
3: 뭘? 넌 분명 좋은 투어버스가 될 수 있을 거야.
5: 잘가, 롤리.
6: 또 만나자.
1: 잘했어, 얘들아. 다음엔 내가 운행하는 곳에 놀러와.
6: 그래. 꼭 놀러갈게.
0: 롤리는 멋진 투어버스가 될 수 있을 거야.

0: 다음에 또 만나요, 롤리.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1: 얼굴 상처엔
3: 순간길게.
1: 주물 상처엔
3: 조금만.
2: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뽀르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캐슬
2: 클릭소
3: 클릭소 얼마세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4: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곰콩이가 좋아하겠지. 안녕하세요.
1: 팀이 왔구나. 콩순이는 방에 있어.
0: 네. 근데 콩콩이는요?
1: 할머니 댁에 갔는데 곧 올 거야. 그건 뭐니?
0: 콩콩이 줄 선물이에요.
1: 콩콩이가 정말 좋아하겠는데.
0: 콩순아, 안녕.
2: 팀이 왔어? 그게 뭐야?
0: 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인데.
2: 와, 나 주려고? 고마워. 빨리 줘. 궁금해.
3: 티미도 있네.
0: 코디, 안녕.
2: 코디, 오늘 새로운 발명품 보여준다고 했지?
3: 여기 가져왔어.
2: 근데 나 선물부터 풀어봐도 돼? 티미가 깜짝 선물 가져왔거든.
3: 오, 좋겠다.
0: 공순아, 발명품 구경 먼저 하자.
2: 알았어.
3: 아유, 알았어. 보여줄게. 짜잔! 물건을 호빵으로 만들어주는 호빵 기계야.
0: 물건을 호빵으로 만든다고?
3: 우선 호빵으로 만들 물건을 몇 개 가져와. 자, 시작한다.
2: 우와, 정말 크리퍼스가 호빵이 됐네. 먹어봐.

0: 당연하지.
1: 오, 크레파스 맛있나.
0: 그럼 로봇으로 만든 호빵은 무슨 맛이 날까?

0: 걱정 마. 물건으로 다시 돌릴 수 있어. 자, 이렇게 하면 됐다.
1: 이런
0: 집에 가서 고쳐올게. 조금만 기다려.
1: 알았어.
2: 군대 팀이 선물이 뭐였어?
3: 그게
1: 비밀이.
2: 아이, 알려줘.
1: 유리? 언제 왔어?
4: 이거 먹고 싶다고? 안 돼. 이건 호빵이 아니야.
2: 맞아. 선물이라고.
4: 왜요?
3: 먹어달라고? 잘 먹겠습니다.
2: 다행이다.
3: 이게 호빵이 아니라
5: 공신이 선물이라고?
1: 왜요?
2: 괜찮아. 어쨌든 선물은 무사하니까.
0: 호빵 기계 다 고쳤어?
2: 그럼 빨리 원리대로 돌려줘.
0: 알았어. 팀이 호빵 보여줘.
3: 미안. 사실 이 선물 콩콩이 주려고 준비한 거야.
1: 아, 그런 거였어? 내 선물인 줄 알았는데.
3: 다음엔 콩순이 선물도 준비할게.
2: 알았어. 그럼 빨리 콩콩이한테 선물 주러 가자. 집이 돌아왔을 거야.
3: 좋아.
6: 오래 기다렸지? 샌드위치 완성!
2: 우와! 재미있지?

0: 너무 잘 구르면 너희들이 기가 죽을 텐데.
1: 그래? 그럼 누가 더 잘 부르는지 한번 볼까? 얘들아, 잘 들어봐.
0: 공부 시간이 이렇게 됐네. 산딸기 땄다 수리해야 해서 먼저 가볼게.
2: 코디 노래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3: 다음에 꼭 불러줘.
4: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진짜 이상한 소리네. 이거 혹시 괴물 소리 아니야?
1: 전에 숲속 동굴에 괴물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0: 제발.
4: 동굴에 괴물이 있다고? 우리 그냥 집에 돌아갈까? 이 소리는...

0: 뭉치야.
1: 같이 가.
2: 괴물 나올 것 같아.
3: 안 보이고 그냥 나가자.
2: 달걀처럼 먹히는 거 아니야?
4: 우리가
5: 있지? 저에 있어?
4: 엄마야!
1: 오빠야! 저게 뭐야? 저리가! 이 괴물!
3: 괴물! 그래!
6: 어? 얘들아! 잠깐만! 나야 나! 아! 코디라고!
2: 역시 괴물이 아니었어.
6: 사실 동굴에서 노래 연습하고 있었어.
2: 이 소리였구나.
3: 그럼 달걀 껍질은 뭐야?
6: 달걀을 먹으면 목소리가 부드럽게 나온다고 해서 잔뜩 먹었지. 어? 내가 다 잘하는데 딱 하나 노래는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혼자 연습한 거야.
1: 에이, 그럼 우리랑 같이 부르면 되지.
6: 응? 같이?
1: 응.
2: 맞아. 같이 부르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6: 야.

0: 같이 부르니까 진짜 재밌다. 다들 고마워. 앞으론 신나게 같이 노래 부르자.
1: 좋아.
2: 자. 공순아, 아빠 좀 도와줄래?
1: 네, 지금 가요.
2: 자.
1: 어?
2: 어?
1: 어?
2: 어? 어?
1: 어?
2: 우와, 우리 콩순이 대단한데?
1: 어? 어? 저 잠깐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2: 뭐? 아빠 도와준다며? 이런.
0: 넣을 수 있으면 넣어봐.
3: 얄미워. 현재 최.
0: 겨우

0: 공이 너무 느리잖아.
1: 야,
0: 지루하다, 지루해.
1: 나도 간다. 야,
0: 아무도 날 못 이길 걸. 나 큰 골만 넣고 싶대.
1: 방금 뭐지?
2: 얘들아 안녕! 내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 한번 볼래?
3: 잠깐! 설마 방금 콩순이 내가 공찬 거야?
2: 어? 왜?
0: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겠지!
4: 왜? 어떻게 한 거야? 이럴 게 아니라 너도 같이 축구하자! 넌 꼭 해야 돼!
2: 어? 축구? 그럼 나 투수해야 돼?
0: 응? 아, 그건 야구잖아! 딱 봐도 축구에 축자도 모르는구만!
4: 아무튼 같이 하자! 네가 우리의 희망이야! 축구 잘해, 평생이!
5: 그래, 축구는 배우면 되지!
2: 그래, 좋아!
4: 공승아, 받아!
0: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희도 와서 간식이나 먹어. 이게 뭐야?
2: 야! 야! 야호! 좋았어!
1: 공을 잘 받긴 하는데
4: 이상해 보이지?
0: 시간 낭비라니까. 지루해.
2: 좋아, 이제 감 잡았다고.
0: 졸려. 빨리 끝내자.
4: 자, 간다. 공사 가자.
2: 좋았어.
0: 연습 좀 했나 보네.
2: 야호! 꼬린! 또 간다!
3: 뭐지?
0: 아,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래! 좋아, 좋아! 제대로 해보자!
2: 야!
0: 이제 다 보인다고! 감 잡았어!
2: 조강력 고승이 슛!
0: 잡을 수 있어! 어? 저기다! 이야!
3: 말도 안 돼!
2: 내가 이겼다!
4: 정말 잘했어!
1: 공순이 최고야.
2: 코디, 괜찮아? 축구 진짜 재미있다. 어? 다음에 또 하자. 응?
0: 그래. 이건 말도 안 돼. 주고받 공순이. 다음엔 내가 반드시 이겨줄게.

그리 이번엔 진짜 세계 천대 잘 맞아야 해.

0: 세게 차서 숲으로 들어가 버렸어.
1: 저 안으로 들어갔다고? 왜요, 왜요? 그럼 빨리 공 찾으러 가면 되지. 에이, 세상에 괴물이 어딨어. 그럼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 어때?
2: 좋아.
1: 얘들아, 들어가. 공 찾으러.
3: 근데 어떻게 생긴 공이야?
0: 평범한 공인데 크기는 이만하고 색깔은 갈색이야.
3: 이만한 크기의 갈색 공.
1: 공승이 완장돼. 오늘 우리 목표는 갈색 공. 발견하는 즉시 대장한테 보고하도록.
4: 네, 대장! 대장.
3: 맛있겠다.
5: 뭉치 안 돼.
3: 다들 괜찮아?
1: 괜찮아. 코디! 코디가 안 보여? 코디! 코디!
5: 도와줘!
1: 코디! 코디! 이거 잡아!
3: 너 괜찮아?
6: 너희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1: 대원들, 여기서 우리 목표물을 찾아보자.
4: 네.
3: 공이다. 와, 쇳덩굴이 똥이었네.
0: 큐리, 그렇게 뛰어다니면 위험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1: 찾아서 다행이다.
3: 나도.
1: 공승이 완장돼. 공찾기 미션 성공.
4: 성공.
3: 배고파.
1: 나도.
6: 집에는 어떻게 가지?
3: 맛있는 냄새.
1: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우리 아빠 떡볶이 냄새야!
6: 그럼 공순이 집이 이 근처에 있다는 거야?
1: 그런 것 같다! 빨리 가보자!
4: 공순아, 가지 마!
7: 얘들아,

0: 쳐서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 상처엔
3: 순환길갱.
4: 주문 상처엔
5: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꺼려.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게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2: 하는 아이도
1: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어쨌든 가능한 빨리 왔으면 좋겠어. 앞으로 절대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제 모든 걸 다 말하는 게 좋겠지?
1: 사실 그게 말이야. 어떻게 된 거냐면 그게 그러니까.
0: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출발은 참 좋았지.
1: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우린 지금 어른이라고 바로 이렇게.
0: 하지만 그때 난데없이 파리가.
1: 난 이제 어른이라고. 요 녀석. 난 내 나이보다 훨씬 똑똑하지.

결국 뭐 일이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 이제 더 이상은 정말 안 되겠어.

뭐야? 대체 누가 내 인형이랑 여기서 놀았을까?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컵은 누가 이렇게 팽개쳤을까? 어떤 녀석이 내 예쁜 방을 돼지우리로 만든 건지 정말 궁금하네. 범인은 당장 나와 자수하시지? 농담이었어. 집에 돌아와서 정말 기뻐. 너희들도 기뻐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좋고.

0: 어, 귀여운 여인. 이제 당신은 나와 사랑에 빠질 거요.
1: 아니요. 여기 이분이 오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0: 당신은 오직 나만의 것. 말도 안 돼요.
1: 이 이야기를 더 극적으로 만들어야겠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 단 하나예요. 마법을 풀기 위해선 오직 사랑의 키스뿐. 돌아와요, 내 사랑. 그래, 곰한테 가서 쇼를 보여주는 게 좋겠어. 나의 예술 세계를 아는 유일한 친구니까.

그럼 쇼를 시작합니다. 왜? 싫어? 내 쇼가 축구 중계보다도 재미없다는 거네. 사랑은 새처럼 자유로운 것, 잡지 못해 잘 때.

0: 여기 이분이 오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1: 당신은 오직 나만의 것. 말도 안 돼요.
0: 곰아, 어디 가는 거야? 이제 한 번도 못 본 가장 재밌는 부분이 시작된단 말이야. 놀랍고 가장 극적인 언어의 마술.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대한 예술의

이건 마치 내 동아일기 같은데? 자, 그럼 이제 현실성 있는 쇼를 위해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알겠지? 고마, 빨리 키스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감정을 넣어서. 열정적으로 감정을 더 넣어서 뭔가 사랑스러우면서

이게 왜 이렇게 뚱뚱하지? 이것만 있으면 전혀 문제 없지? 그럼 이제 부드럽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건 내 베개라고. 왜 내 베개를 무섭게 해? 내 베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지? 꼼짝 말고 있어. 도망가면 안 돼. 양치질하고 나서 바로 돌아올게.

지금 혹시 여행 가려고 준비하는 거야? 아, 곰새만이 그림이 그려진 곳이구나.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가며 그림을 그리겠다고? 감정을 나타내며 그리는 표현주의? 그럼 나도 같이 갈래. 난 감성적이고 표현력도 아주 풍부하니까. 봐, 준비도 다 했고 배지도 많이 모았지? 얼마나 강한지 모를걸? 저번에는 곰하고 줄다리 기도해서 내가 이겼는걸? 나도 할 수 있다고. 어때? 한 손으로 들어올리지? 넌 안 될까?

없고 지치지도 않는다는 거야. 일단 내가 한 번 걸으면 세계 일주도 거뜬하지. 문제 없다고.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머리 좀 아픈데? 이 돌들이 어떻게 신발 안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어림없지. 혹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라고 들어본 적 있니? 내가 디자인한 거야. 흥, 이건 어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본 적 있어? 저 어때? 똑같지? 정말 웃긴다. 네가 포즈를 취하면 네 초상화는 결국 흰 바탕에 검은색 사각형만 보일 거야. 그리고 난 무한한 상상력에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아주 다양한.

0: 그거 알아? 내가 워낙 훌륭한 요리사여서 이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마시멜로와 버섯을 얹은 3단 케이크 가끔 만들곤 해. 맛있겠지? 저번엔 훨씬 더 큰 탑불에 맞서 싸우며 불도 뿌렸는걸. 너 혹시 혼날까봐 걱정하는 거야? 넌 뭐 문제 없어. 조금도 무섭지 않다고. 왜냐하면 평소에 내가 곰한테 엄격하기 때문에 오히려 곰이 나를 무서워하지. 저번에 집에 있을 땐 글쎄 집안에서 공을 차고 놀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손들고 벽 보고 서 있어! 그랬지. 안 그럼 당장 쫓아낼 거라고.
1: 곰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거지? 그거 알아? 거짓말은 참 힘든 일이야.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자.
0: 그래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하는 건 괜찮겠지? 내가 혹시 너한테 얘기했나? 저번에 달빛하고 달에 갔다 온 이야기. 그게 말이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한기계,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2: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2: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개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2: 스쿨버스
4: 내일 떠놀자.
1: 키키키키
5: 타는 아이도
1: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킥동.
6: 얼굴 상처엔
7: 순한 킥.
6: 주물 상처엔
7: 덤덤한
4: 마데카 소리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우리 차례요?
1: 우리 차례다!
2: 변하게들 앉으세요.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3: 오, 우리처럼 하고 싶었나 봐.
2: 옛날 옛날에 블록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1이야. 너무 재미있다.
3: 우와, 저거 나잖아?
2: 우와, 맛을 가오리다. 안녕, 안녕. 난 또 다른 1이야.
0: 2! 난 2야. 만나서 반가워. 어디 가니?
4: 바로 우리들이잖아.
0: 2! 거기에 또 다른 일을 만나면
5: 바로 4! 물론 내게는 정사각형의 모서리도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직사각형, 원모양, 자음목, 병행사변형까지! 유!
6: 정말 빨리 배웠네.
5: 4에 4를 더하면 바로 8! 워커블러스! 웨이! 1, 2, 3, 4, 5, 6, 7, 8! 웨이!
3: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2: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0: 3, 4.
1: 그럼이 난 이쪽으로 가고
0: 7.
1: 우리 이쪽으로. 그 다음 4는?
2: 숫자 줄이라니 너무 편리한데?
1: 맞아요. 자기 자리에 딱. 저기 옥터블럭스. 넌 4보다 4가 더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칸 더 옆으로 와.
3: 4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4는 8. 이제 빈칸을 채워보실까? 넘버블럭스 합체!
4: 오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1: 1, 2, 3,
3: 4!
0: 하이파이브! 중간까지 왔어!
4: 6,
3: 7, 8,
5: 9,
0: 10!
6: 다 같이 박수 쳐요!
5: 오호!
0: 시작합니다! 좋을 때!
7: 2는 2랑 같아요. 또 어떻게 같은지 볼까요?
1: 3
7: 더하기 2는
1: 5랑 같아요. 어떻게 같은지 알겠죠?
5: 우와.
7: 이제 무게가 다르죠?
1: 3은
7: 7보다 작아요.
3: 4은 2보다 커요.
7: 무게가 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2: 나도 저 게임 너무 해보고 싶어.
6: 드디어 드론의 피랄레.
7: 삼각형.
0: 삼각형.
3: 삼각형.
0: 삼각형.
4: 삼각형.
3: 삼각형.
5: 삼각형.
0: 삼각형. 삼각형.
8: 저기 글로비 전부 몇 개야?
7: 많아요!
9: 정말 대단한 무대였어. 아이디어도 정말 참신하고.
0: 더 있어요, 더 있어요.
1: 탐험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예!
9: 뭔가 엄청난 일이 시작된 것 같아.
10: 오! I'm so excited to be here. But where is he? And who am I? Red! That's who I am! I am Red! Red! Red! Red! Red! Now where am I? Not much to see around here. Hello, little crab. Oh, now you're red. Red like me. I'm so excited.
11: I wonder what else I can color.

0: 나도 알록달록 색깔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온통 여기도 저기도 회색이야.
1: 구야 힘내. 네가 몰라서 그래. 마냥 네 운이 우와우.

0: 무슨 소리가 들리던데. 우와, 마법 동굴이다.
1: 야, 너 오늘 운이 정말 좋네. 원하는 색깔 수만큼 숫자를 그리면 모두가 그 색깔로 변할 것이다.
2: 숫자를 그리라고? 날 그리면 되겠네, 원한다면.
3: 아니, 숫자를 그리라고 했잖아. 이렇게. 우리 넘버링처럼 말이야. 숫자 1은 직선이야. 밑으로 쭉. 한 가지 색깔로.
2: 우리 다 빨강이네. 다 똑같은 색이면 재미없지.
3: 섬으로 해보자.
2: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섬이 돼.
4: 우와, 알록달록 줄무늬야.
5: 너무 재밌다.
2: 우리 다 세 가지 색깔이야. 자, 다음은 누구 차례?
4: 내가 여기서 제일 큰 숫자니까 색깔도 제일 많을 거야.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으면 숫자 9가 완성된다고. 한 가지 색깔 굉장해.
3: 너무 재밌겠다. 나도 한번 해볼게. 길쭉하게 동그라미를 그려. 그게 바로 경이야. 무색으로 변신.
2: 이런, 다들 어디 갔지?
6: 워커블럭 호흐. 1, 2, 3, 4, 5, 6, 7, 8. 호흐. 이제 좀 살겠네.
3: 어떡해, 마술 지팡이가 전부 투명으로 만들어버렸어. 지팡이까지 말이야. 지팡이 어딨지? 나도 모르겠어. 아까 누구랑 부딪혔는데 그때 놓쳐버렸어.
1: 주문을 반사시키는 주문이 있을 텐데. 아하! 투명 숫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깃털펜으로 숫자를 그려라.
3: 내 숫자는 외우기 너무 쉬워. 가운데가 뻥 뚫린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게 바로 경. 아직 아무도 안 보이네. 나도 해볼래.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이제 네 차례야. 2.
5: 내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난 평생 투명 숫자로 살아야 하나 봐.
4: 책장에 적힌 숫자를 따라 그리면 되잖아. 서둘러.
3: 우리들 숫자야. 다 같이 숫자를 따라 그려보자. 가운데가 뻥 뚫린 길쭉한 동그라미는 바로 0.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5: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온 다음 직선을 그으면 그게 바로 2.
2: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바로 3.
6: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그런 다음 교차해서 내려 그으면 바로 4. 됐다, 진짜 돌아왔어.
7: 내려가서 둥글게 만들고 매니에 선을 이어주면 오, 하이파이브. 곡선을 만들다가 휘리릭 동그라미를 그려. 그게 바로 6을 그리는 방법이야.
1: 위에 직선을 그리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게 바로 행운의 숫자 7.
6: 멋지게 알파벳 S를 그리다가 올라와서 고리를 연결하면 8.
4: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어. 그게 바로 9를 그리는 방법이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라고.
8: 왜?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9: Huh?
8: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ool. Up there looks a little blank. I wonder if... A blue sky. I did it. Let's explore.
9: Oh.
8: This can be a blue river. And a little blue boat. Cool.
10: 하...

Riding on the back of a big blue whale. Yeah, here we go.

0: Maybe there's something useful inside. I said I know what to do.
1: Go on, then. Show us.
0: I will. B-I-G. Big. Brilliant. Go on, get on top.
1: A terrific view. A truly terrific view.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3: 순한길길!
2: 주물 상처엔?
3: 너무나!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1: 순한길길.
0: 주물 상처엔
1: 너무나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신나는 보라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고비는 아프대요.
1: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1: 언제나 신나는 보라로 유치원.
6: 키키키키.
7: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자기 표시를 찾아라. 어디 있다는 건지.
1: 아! 거울에 비친 나잖아. 안녕, 나야.

0: 이미지의 세계로 점프. 좋아. 혹시 전설에 나오는 그 탁자야? 곱하기 표시가 있다던데.
1: 맞아, 맞췄네. 가볼까?

0: 건 X 아닌 하나의 단서. 내가 누군지 나만 모를 거야. 내가 바로 하나뿐인 탁자.
1: 와, 하늘을 나는 탁자는 태어나서 처음 봐.
0: 왜냐하면 나는 평범한 탁자가 아니니까. 나는 일의 배수 탁자. 멋진 일의 세상에 살지. 일들과 함께 재미를 찾아다녀. 잔돌에 불러 원한다면 함께 구구단 일단을 외워. 기다려, 한 번에 한 명씩. 일, 일은 일, 이, 일은 이.

옆으로 1, 1은 1, 2, 1은 2, 3, 1은 3, 4, 1은 4, 5, 1은 5, 6, 1은 6, 7, 1은 바로 7.

0: 배수 탁자 멋진 일의 세상에 살지 일들과 함께 재미를 찾아다녀 찬노래 불러 원한다면 함께 구구단 일단을 외워
1: 보자
0: 한 개는 1 두 개는 2 세 개는 3 네 개는 4 다섯 개는 5 여섯 개는 6 일곱 개는 7 여덟 개는
2: 8
0: 아홉 개는 9 열 개는 바로 10
1: 한 번 더
0: 1일은 2 2일은 2 3일은 3 4일은 4 5일은 5 6일은 6 7일은 바로 7 8일은 8, 8.

Super!

0: 8과 2
1: 7과 3
2: 6과 4
3: 5와 5
4: 그리고 다시 10으로
5: 우와, 10이 되는 짝을 정말 잘하는구나, 10. 나도 20이 되는 짝을 알면 좋을 텐데.
4: 너를 도와줄 숫자를 알고 있어.
6: 어? 이쪽으로 따라와. 나한테 게임이 엄청 많아. 그걸로 20이 되는 짝을 알려줄게. 위로 위로 위로. 이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7: 게임을 하면서 짝을 찾아봐.
5: 위로 위로 위로 못 가겠는데.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 문이 너무 무거워.
7: 걱정 마. 힘센 정사각형이 있잖아.
6: 20이 되는 짝들에게 도와달라고 해. 여기 10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5: 10은 정사각형 4랑 6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난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도 되겠네.
2: 14와 6
8: 또는
2: 16과 4.
7: 흠.
6: 정사각형 하나보단 둘이 낫지.
5: 고마워, 친구들. 오! 이중광선이니까 두 줄로 타야 하겠네. 10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하! 2는 무조건 탈 수 있고, 2에 10이 되는 짝은 또 다른 짝수인 8이고, 난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 그렇다면 나는...
2: 18과 2!
7: 2 곱하기 9!

0: 이중광선 출발! 으아! 이번엔 네 줄이네. 이런 난 못해.
1: 나도 못해.
2: 12, 8과 2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0: 18과 2 오? 12와 8
3: 짜잔! 4 곱하기 3
0: 합승 완료! 광선 이륙!
4: 겁안에 주사위 4개가 있습니다. 4개 모두 4를 굴리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4개 모두 4를 굴려? 숫자 나라에서 가장 운이 좋은 숫자가 누구더라? 그래! 7을 만들어야겠어. 7이 7과 3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5: 17과 3 또는
6: 13.
7: 어, 절대 부르지 마. 이건 나보다 네가 낫겠어. 부탁해 7. 난 여기 없다고 생각해.
5: 어허 4 어허 4 4 마지막은
7: 하나만 더.
5: 오!
7: 어우 실수.
5: 이런 13. 오 4다 완전 럭키.
2: 어디 보자. 손바닥은 5를 말하는 걸 테니 10이 5와 5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8: 15와 5. 계단은 이렇게 올라야지.
3: 하이파이브.
2: 좋았어. 저기 위 버튼 두 개를 눌러야 하네. 이걸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알지. 12, 9와 1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0: 11과 9.
5: 최선을 다해보자.
2: 알겠어.
4: 다섯 칸 올라왔고 이제 한 칸 남았습니다. 아직 패턴을 발견 못하셨나요?
2: 오, 찾았어. 찾았어. 20은 10 더하기 10이니까 일단 10이 되는 짝을 먼저 구한 다음
8: 거기에 10을 더하면 돼. 11과 9 또는 1과 19, 12와 8 또는 2와 18, 13과 7 또는 3과 17, 14와 6 또는 4와 16, 그리고 15와 5. 그 반대도 되고.
2: 나는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8: 10과 10!

your family, little frog. Don't worry, they'll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1: 순간길길.
0: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오늘은 꼬마 버스들과 하트가 공원으로 소풍을 왔어요.
4: 오늘 날씨 정말 좋다.
5: 그러게.
6: 우와, 무슨 일이지? 조이가 공연을 하나 봐. 우리도 가보자.
7: 같이 가.
5: 재밌겠다.
7: 멘트 있잖아.
8: 자, 이번에는 풍선으로 동물을 만들어 볼까?
9: 토끼 만들어 주세요.
8: 짜잔!
5: 와, 토끼다! 정말 멋져.
7: 나도 토끼 보고 싶은데.
8: 이번에는 강아지.
7: 하나도 안 보이잖아.
10: 정말 재밌었어. 조이는 풍선으로 뭐든 만들 수 있나 봐.
5: 맞아, 조이 정말 대단해. 토끼 풍선 너무 귀여웠어, 그치?
7: 그게 사실 나는 공연을 하나도 못 봤어.
5: 뭐? 왜?
7: 내 앞에 큰 차들이 있어서 안 보였거든.
10: 하긴 하트는 작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9: 하트, 우리 다음에 또 보러 가자.
10: 그래, 그땐 내 앞에서 보게 해줄게. 난 뒤에서도 잘 보이거든.
5: 여기.
7: 그래, 알았어.
11: 얘들아.
5: 어?
11: 여기 있었구나.
12: 하나님.
11: 지금 엔진 오일이 떨어졌는데 누가 심부름 좀 해줄래?
13: 제가 갔다 올게요. 자동차 용품점에 들리면 되죠?
11: 그렇긴 한데.
13: 그럼 금방 다녀올게요.
11: 잠깐만. 벌써 가버렸네.
3: 하트가 엔진 오일을 싣고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7: 빅이잖아. 우와, 엄청 크다. 나도 빅처럼 크면 뒤에서도 공연이 잘 보였겠지. 신호등이 잘 안 보이네.
14: 방귀가 나올 것 같아. 뒤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더는 못 참겠다.
7: 빅, 갑자기 방귀를 끼면 어떡해요?
14: 미안해. 네가 너무 작아서 거기 있는지 몰랐어.
7: 뭐라고요? 너무 작다고요? 너무해요.
14: 그게 아니라.
7: 하나 언니.
11: 하트 왔구나.
7: 엔진 오일 가져왔어요.
11: 고마워, 하트.
7: 뭘요?
5: 하나 누나. 부탁한 엔진 오일 가져왔어요. 자.
11: 고마워, 타요.
7: 타요도 심부름을 다녀온 거예요?
11: 그게 사실 오늘은 엔진 오일이 많이 필요해서 타요한테도 부탁했거든.

0: 하트는 많이 못 씻잖아.
1: 아, 그랬구나.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0: 어? 하트!
1: 조이 공연도 못 보고 하나 언니 심부름도 제대로 못하고 나도 타요나 빅처럼 몸이 크면 참 좋을 텐데.
2: 하트는 낮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많이 속상했어요.
0: 하트, 일어나봐.
1: 하나 언니, 무슨 일이에요?
0: 보여줄 게 있는데 잠깐 나와볼래?
1: 이게 뭐예요?
0: 이건 하트를 위한 내 발명품이야. 짜잔! 어? 이 기계에서 나오는 빔을 맞으면 몸이 커질 거야.
1: 정말요? 그런데 제가 커지고 싶어 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0: 하트에 대한 건 뭐든지 알고 있지.
1: 하나 언니, 정말 고마워요.
0: 참, 이 기계는 위험하니까 꼭 한 번만 사용해야 해. 알았지?
1: 네, 알겠어요. 하나 언니, 빨리요.
0: 잠시만. 내가 작아진 게 아니라 하트가 커진 거야.
1: 진짜 커졌잖아. 내가 커졌어. 커졌다고. 하나 언니 고마워요.
0: 뭘.
2: 몸이 커진 하트는 신이 나서 도로를 달렸어요.
1: 친구들이잖아. 얘들아, 안녕.
3: 누구세요?
1: 설마 하트? 하트 어떻게 된 거야?
3: 네가 하트라고? 우와, 엄청 커졌잖아.
1: 이 정도까지 고마워해.
4: 얼른 가야 하는데 고장이 나서 큰일이네.
1: 네. 괜찮아요?
4: 엔진이 고장 났나 봐요. 설마 너 하트니?
1: 네, 맞아요. 제가 정비소에 데려다 드릴게요.
4: 그치만 무거울 텐데.
1: 괜찮아요. 그럼 출발할게요.
4: 그래, 고맙다.
3: 이게 정말 쉽게 되는데?
5: 와, 정말 된다.
6: 찹, 찹.
1: 몸이 커지니까 뒤에서도 잘 보이네.
7: 너무 보여요?
8: 하나도 안 보이잖아. 볼리도 안 보여.
1: 얘들아, 이쪽으로 와서 봐.
9: 정말?
1: 여기서 잘 보일 거야.
9: 와, 진짜 잘 보여.
10: 보여줘서 고마워, 아따.
1: 난 여기서도 잘 보이는 걸. 재밌게 봐.
0: 자, 다 했다. 고마워, 타요.
11: 언제든 시켜만 주세요.
1: 하나 언니.
11: 하트.
0: 하트 왔구나.
1: 타요가 가져온 엔진 오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11: 우와, 진짜 많이 가져왔다.
0: 역시 하트야. 고마워, 하트.
1: 말려. 몸이 커지니까 정말 좋다. 더 커지면 더 멋진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 빔을 한 번 더 맞아야겠어. 어디 있지? 저기 있다. 그럼? 그런데 그때 하나 언니가...
0: 이 기계는 위험하니까 꼭 한 번만 사용해야 해. 알았지?
1: 는 괜찮겠지? 뭐야, 그대로잖아? 한 번밖에 안 되는 건가? 하나 언니!
0: 하트,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어. 지금 와줄 수 있니?
1: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서둘러야겠다. 안 막혀서 다행이다. 금방 갈 수 있겠어. 갑자기 왜 이러지? 엄마!

0: 대로 말해.
1: 제발 믿어주세요. 전 하트라고요. 저 하트예요. 하트.
2: 하트. 어? 무슨 꿈을 꾸길래 이러지? 하트, 일어나봐.
1: 안나 언니, 저 하트예요.
2: 어? 그래, 너 하트잖아.
1: 믿어주시는 거예요?
2: 하트,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
1: 꿈이요? 여긴 차고 치잖아. 내가 다시 작아졌어. 하나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2: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하트, 도심에서 사고가 났나 봐. 어서 타세요.
1: 길이 왜 이렇게 막히지?
2: 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어서 가봐야 할 텐데.
1: 하나 언니, 제게 맡기세요. 잠시만 비켜주세요. 위급 상황이에요.
0: 알았어.
2: 차가 많아서 길이 좁은 것 같은데.
1: 문제 없어요.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3: 자, 저쪽으로 가세요.
1: 하나 언니, 자, 도착했어요.
3: 이쪽으로.
2: 고마워, 하트.
4: 하나.
5: 정말 빨리 왔는걸.
2: 하트가 좁은 길도 잘 지나온 덕분에 빠르게 올 수 있었어.
4: 하트, 정말 고마워.
1: 빨려.
2: 그럼 급한 것부터 손봐줄게.
6: 그렇게 하트는 자신의 작은 몸도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하트, 오늘 정말 멋졌어요.
7: 트레미의 소원.
6: 트레미가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내려주고 있어요.
1: 안녕히 가세요.
8: 고맙다, 트레미.
0: 안녕.
1: 오늘 운행도 끝났네. 이제 돌아가 볼까?
9: 네, 모든 버스는 9월 칼만나 맛있는 식빵을
1: 만들어.
9: 안녕, 트레미.
1: 안녕.
7: 운행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구나.
1: 응. 그런데 방금 그거 무슨 노래야?
7: 오늘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거야.
1: 우와, 학교에서 노래도 배우는구나.
10: 얼마나 재밌다고. 주말엔 뭐하고 놀았어, 트레미?
1: 응? 난 주말에도 계속 운행했지.
10: 그래? 난 한강 가서 유람선 탔다.
1: 우와, 정말 좋았겠다.
10: 우린 이제 가볼게.
7: 안녕.
1: 안녕. 좋겠다. 다 같이 어디든 놀러 갈 수도 있고. 난 매일 똑같은 레일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6: 그날 밤 트레미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11: 왜 그러니, 트레미?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1: 그게 자동차 친구들이 부러워서요.
11: 부럽다고?
1: 네. 친구들은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저도 더 넓은 곳을 가보고 싶은데.
11: 그랬구나. 트레미, 네가 좋아하는 별자리 이야기 해줄까?
1: 별자리 얘기요? 네, 좋아요.
11: 밤하늘엔 동물을 닮은 별자리가 아주 많더라. 황소, 독수리, 전갈, 그리고 사자도 있지.
1: 우와, 정말 예뻐요.

0: 그리고 또 저기
1: 제니는 스카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오늘도 트레미가 운행을 하고 있네요.
2: 안녕히 가세요.
3: 어? 이런, 어쩌면 좋지.
2: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3: 내가 아끼는 모자가 날아갔는데 그걸 고양이가 물고 남산으로 올라가 버렸지 뭐니. 저긴 찻길이 없어서 올라갈 수도 없는데.
2: 그럼 제가 찾아드릴게요.
3: 정말 그래줄 수 있겠니?
2: 물론이죠. 야옹아! 야옹아! 어디 있지? 모자다! 어? 모자가 혼자 움직이잖아. 어? 안녕, 야옹아? 착한 야옹아, 그 모자를 돌려주지 않을래? 할머니가 아끼시는 모자거든.

0: 고마워. 할머니, 모자 여기 있어요.
1: 고맙다, 트래미. 얍!
0: 어?
1: 난 마법사차 루시란다.
0: 마법사라고요?
1: 그래. 내가 아끼는 모자를 찾아줬으니 소원을 들어줄게. 어떤 소원이든 말해보렴.
0: 소원이요? 제 소원은... 아! 제 소원은요. 바퀴 달린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1: 자동차?
0: 네. 자동차가 돼서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고 싶거든요.
1: 그렇구나. 그쯤이야 문제없지.
0: 정말요?
1: 그럼, 자, 야!
0: 루시? 여긴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와! 나한테 바퀴가 생겼잖아!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나 봐!
2: 트레이!
0: 유다! 이것 좀 봐!
3: 바퀴가 어쨌다는 거야?
0: 그게 바퀴가...
4: 학교 가야지, 트래미.
5: 그래, 이러다 늦겠어.
0: 학교? 내가 학교에 간다고?
5: 응, 당연하지.
3: 뭘 그렇게 몰라?
5: 빨리 가자.
1: 여러분, 오늘도 다 같이 신나게 노래를 따라 불러봐요.
6: 네, 선생님!
1: 네, 모란 버스는 무얼 닮았나?
6: 맛있는 식빵을 많이 많이 닮았네. 길다란 기차는 무얼 닮았나? 주렁주렁 소시지를 정말 닮았네.
0: 정말 꽃만 같아.
1: 수업을 마친 뒤 트래미와 친구들은 신나게 놀았어요.

0: 엄청 넓고 유람선도 정말 멋져.
1: 오, 시작한다.
0: 멋지다. 자동차가 돼서 정말 행복해. 얘들아, 어? 난 이쪽으로 가볼게.
1: 어디 가려고?
2: 우리 차고지는 저쪽이잖아.
0: 우리 차고지?
3: 그래, 그쪽은 남산이고.
0: 그랬지.
4: 차고지로 온 트레이닝은 꼬마 버스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3: 얘들아, 오늘 불꽃축제 정말 재밌었지?
0: 그렇게 멋진 건 처음 봤어.
5: 맞아. 난 이만 자야겠어.
1: 나도.
0: 잘 자, 얘들아.
1: 잘 자.
0: 난 이제 앞으로 여기서 자는 건가? 잠이 안 오네. 스카이가 들려주는 별자리 이야기 듣고 싶다.
6: 트램이 밤하늘엔 동물을 닮은 별자리가 아주 많단다. 황소, 독수리, 전갈, 그리고 사자도 있지.
0: 우와, 정말 예뻐요. 스카이는 잘 있을까? 그래, 스카이한테 한번 가봐야겠어. 어? 왜 길이 막혀있지?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다. 자. 스카이!
6: 넌 누구니?
0: 네, 전 트램이잖아요.
6: 트램이? 처음 듣는 이름인걸?
0: 스카이가 날 기억 못하나봐. 그런데 트램 운행은 안 하시는 거예요?
6: 트램 운행? 예전엔 했었지. 하지만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구나. 자, 꼬마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0: 집이요?
6: 그래, 많이 늦었잖니. 그만 가버려.
0: 네. 스카이. 스카이가 있는 곳이 우리 집인데.
7: 트레미.
0: 어? 루시.
7: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자동차가 된 게 기쁘지 않니?
0: 아니요. 자동차가 돼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스카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해서 너무 슬퍼요.
7: 저랑 그랬구나.
0: 네.
7: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니?
0: 네. 다시 트램 운행도 하고 스카이랑 같이 지내고 싶어요.
7: 그럼 지금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없을 텐데 후회하지 않겠어?
0: 네, 그럼요.
7: 그래,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려줄게.
6: 트레미.
0: 어?
6: 어서 일어나야지.
0: 내가 원래대로 돌아왔어. 우와. 스카이,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6: 어?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알지.
0: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와, 정말 잘됐다.
6: 왜 저러지? 이상하네.
8: 트레미! 스카이!
6: 어?
8: 안녕.
0: 안녕하세요.
6: 루키랑 페트 왔구나. 무슨 일이야?
9: 너희한테 전해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
8: 오늘부터 트레미 운행 노선이 늘어났거든.
9: 앞으론 트레미가 도심 곳곳을 다닐 수 있게 됐다고.
0: 우와, 정말이야?
8: 그래, 스카이가 전부터 부탁했던 건데 드디어 오늘 노선이 개통됐어.
0: 스카이가요?
6: 네가 더 넓은 곳을 가고 싶어 했잖아.
0: 스카이, 정말 고마워요.
9: 노선이 많이 늘어났는데 운행은 잘할 수 있겠니?
0: 네, 문제 없어요. 도시는 이미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참, 스카이, 오늘 별자리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6: 또? 그래, 알았어.
0: 와, 신난다.
4: 돌아온 트레미는 스카이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 상처엔
11: 순한 기계 G! 주물 상처엔
1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수수미 가자.
14: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장소.
1: 인증입니다.
14: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7: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0: 마데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승강기계.
2: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새들의 왕.
1: 얘들아.
2: 얘들아, 선생님이 이야기 들려줄까?
0: 들려줘.

0: 새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어. 알록달록 아름다운 새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었지.
1: 아, 잠시 후에 새들의 왕을 뽑겠습니다.
2: 어떤 왕이 될까? 궁금하다, 그치?
1: 제일 아름다운 새가 왕이 된다는 거 아시죠?
0: 새들은 아름다움을 뽐낼 생각에 잔뜩 기대에 부풀었어. 딱 한 마리만 빼고.
3: 다들 아름답구나. 난 너무 새까맣고 못생겼어.
0: 까마귀가 슬퍼하는 동안 다른 새들은 예쁘게 꾸미려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 그 순간 까마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새들이 흘리고 간 아름다운 깃털이 선물처럼 눈앞에 놓여 있었지. 첫 번째 후보는 다리가 길고 털이 새하얀 두루미. 두 번째는 빨간 왕관을 쓴 수타. 푸른 꼬리 깃털도 아주 근사했어. 다음엔 파란 공작새가 꼬리를 펼치자 너무 아름다워 눈이 부셨지.
1: 새들의 왕이 되고 싶은 더 아름다운 새는 없나요?
3: 저요.
0: 어머, 이게 누구야? 알록달록 정말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새가 나타났어.
4: 우리 마을에 저렇게 아름다운 새가 있었나?
1: 새들의 왕을 발표할게요. 바로 그런데 이름이 뭐죠?
3: 저는 까마귀.
0: 새들은 깜짝 놀랐어. 까만 털 까마귀가 변장을 했다니. 새들은 자신들의 깃털을 가져다 꾸민 사실을 알고 화가 많이 났어. 결국 자기 깃털을 몽땅 되찾아갔지. 정체를 들킨 까마귀는 외톨이가 되었어.
5: 그랬을까?
6: 남의 깃털을 꽂고 다른 새인 척하면 거짓말이잖아.
5: 까마귀도 새들의 왕이 되고 싶었나 봐.
7: 까만 까마귀도 예쁜데.
8: 왕이 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7: 생각난다.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9: 정말 아름답다.
10: 어쩜 저렇게
11: 아름다워.
3: 대단하네.
12: 이 내 삶인 것 같은데.
3: 진짜 왕이야.
1: 새들의 왕이 되고 싶은 더 아름다운 새는 없나요?
7: 저는 까마귀입니다. 새 여러분, 왜 아름다운 새가 새들의 왕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알록달록한 색깔의 깃털도 없고 화려한 꼬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혜가 많습니다. 또 다른 새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먼저 도왔습니다. 먹이가 없는 겨울에는 제가 구한 먹이를 다른 새에게 나눠주기도 했고요.
13: 맞아요. 지난번에 저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새예요.
14: 나도
1: 정말 고마웠어요.
14: 좋은 새야.
1: 나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새들의 왕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0: 그래 이거지. 오늘도 딩동댕 친구들 모두 잘했어.
1: 잘했어.
2: 전 티씨고 우리 집이에요.
3: 안녕하세요.
2: 가족들이고요.
4: 초콜릿 비가 내린다.
2: 얜 태씨예요. 제 상상 친구죠. 근데 상관없어요.
4: 상관없어.
2: 티씨.
4: 태씨.
5: 피라미드 속으로 빨리요.
6: 도서관 마감까지 얼마 안 남았어. 무슨 책 빌릴진 정했지?
5: 피라미드 속으로요. 엄마가 좀 찾아주실래요?
6: 이따 문 앞에서 만나자. 알겠지?
5: 엄마! 안 돼.

0: 안녕, 패시.
1: 패시 놀랐잖아.
2: 나도 피라미드 속으로라는 책 빨리 읽어보고 싶다.
3: 그러게.
2: 왜? 신나지 않아?
3: 신나지. 근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 도서관엔 책이 너무 많고 이미 피라미드 안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 어? 어?
0: 좋아. 그럼 이제 탐험을 시작해볼까? 응.
2: 그럼 어디로 가야 해?
3: 나도 모르지.
2: 이것 봐.
0: 이건 이집트 상용 문자 같아. 우리 이걸 해석해보자.
2: 어디 보자.
0: 이거 꼭 지도 같지 않아? 이 그림들의 방을 통과하면 마지막엔 황금 석판이 나오나 봐.
3: 황금 석판?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책이야.
0: 그렇구나. 그럼 첫 번째로 껴안는 여인의 방을 찾아야겠네. 그 다음엔 고양이와 뱀이 있는 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핑크스 방. 아하! 어? 야, 이쪽이야!
3: 우와! 여긴 석판이 엄청 많이 있어.
0: 어? 여기 봐! 껴안는 여인이야! 으쌰! 으어라!
3: 어떡하지? 일단 빨리 고양이랑 뱀이 그려진 석판을 찾아보자.
0: 알았어.
3: 찾았어. 빨리 당겨. 좋았어.
2: 어? 여기가 그 고양이와 뱀의 방인가 봐.
0: 근데 고양이나 뱀 둘 다 안 보이는데?
3: 어? 잠깐만. 바닥을 봐. 동물들이야. 고양이와 뱀 모양의 타일만 찾아서 건너가면 괜찮을지도 몰라.
0: 저기 있어, 고양이야.
3: 안 되겠다. 계획 변경. 고양이와 뱀은 절대 밟지 말기.
0: 아니, 그냥 뛰어.
2: 막혔어. 어떡하면 좋지?
3: 뻔했네.
2: 어?
3: 어? 어? 우리 거의 다 온 것 같아.
4: 우와.
3: 우와.
5: 수수께끼를 맞춰야 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름을 말아.
0: 전 티씨예요.
5: 이름을 말아라.
0: 응? 전 태씨예요.
5: 이름을 말아라.
3: 우리가 찾는 황금 석판 이름을 말해볼까?
0: 피라미드 속으로!
3: 이야! 이야!
0: 좋았어! 쉽네!
2: 어? 우와! 우와!
3: 어? 저기 있어! 피라미드 속으로야!
0: 잡았다!
2: 우와! 또 다른 학생인가?
3: 아니, 도서관 마감 시간이야!
2: 출근 뛰어! 빨리!
3: 어?
0: 내 팔! 내 팔!
3: 찾았어요!
6: 그래, 잘했네. 일하네, 티슈.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2: 너무나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6: 키키키키.
7: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호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라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0: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또.
2: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1: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1: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

0: 자, 쳤어!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1: 요호!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KBS 퀴즈.
1: 공기 내가 바로 공기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2: 승환길게.
1: 주물 상처엔
2: 너만
3: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5: 예. Yeah.
4: 포켓몬 태그스타.
6: 극한 직업 더하고 빼는 곰계 요원.
7: 악당을 무찌르고 위기에 빠진 생명을 구출한다. 우주의 평화를 위해 쉼없이 달리는 우주 최고용 곰끼를 지금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
8: 오늘도 친구들의 수확사라 이 곰끼가 지켜주겠어.
9: 아, 곰끼!
7: 누구나 유원학교 친구들이군요.
9: 어제도 나쁜 괴물들을 엄청 많이 잡았다면서?
8: 뭐 조금.
9: 오늘은 몇 마리나 잡았어? 열 마리?
10: 야, 그것보다 많겠지. 한 스무 마리?
8: 그럼 어디 한번 다 터해볼까? 저기 하면 이 곰끼니까.

0: 대체 모두 더 하면 몇 마리?
1: 25 그리고 26, 27, 28
0: 모두 28마리 야야야 까만 괴물 11 노란 괴물 22 모두 더 하면 몇 마리?
1: 11 더하기 22 10끼리 더하면 10, 10, 10 30 낱개를 더하면 3 33
0: 모두 33마리 야야야 분홍 괴물 16 초록 괴물 12 모두 더 하면 몇 마리?
1: 6 더하기 2는 8 50 더하기 10은 60 68

0: 그새 또 어디론가 달려가는 곰길.
1: 어, 아 멋있어. 옆옆 옆 차하하 후 재빠르구만.
2: 공기원 어디 가요?
1: 아, 저 공룡 박사님께 가고 있습니다.
2: 공룡 박사님이요?
1: 네, 오늘 공룡 박사님이 출장을 가셔서 제가 공룡 용룡이를 돌보기로 했거든요. 어. 어, 박사님!
3: 곰기, 오고 있나?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 용룡이가 똥을 얼마나 싸나, 밥은 얼마나 먹나, 그것만 정확히 세워주면 된다네.
1: 네, 저만 믿으세요, 박사님! 아, 저 용룡이가 응가기 전에 빨리 가야 할 것 같아요. 먼저 갈게요! 아,

0: 이렇게 바쁜 요원 생활 속에서도 곰끼가 포기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다는데요.
1: 곰끼, 뭐 사려고요?
2: 당근! 당근이죠! 간식으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0: 하필 이때 갑자기 울리는 당근 팬!
2: 이게 아니고 자! 이게 무슨 일이야?
3: 원숭이 요원들이 난리를 치고 있대.
2: 뭐? 왜?
4: 원숭이 요원은 14마리인데 바나나가 3개뿐이라서 그렇다나 봐. 어쩌지?
2: 아, 그렇다면 부족한 바나나를 더 준비해야겠군. 나한테 맡기라고.
1: 오, 부족한 바나나가 몇 개인지 알 수 있는 건가요, 곰끼?
2: 물론이죠. 빼기를 잘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실래요?

0: 20은 36 빼기 21은 15.
1: 자, 그렇게 더하고 빼고 오늘도 힘차게 달린 곰기 요원.
2: 기다려라. 와.
1: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요?
2: 수학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지켜주고 싶으니까요. 아, 우주 평화도요. 차하하하하. 아, 얼른 가야지. 차하.
3: 얄미워. 저리 가. 곰끼 녀석이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애들이 수학을 사라져라.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내 이 손으로 끝장내주겠어.
2: 저녁은 뭘 먹을까?
3: 지금 그게 중요해!
2: 슈퍼맨?

0: 때문에 애들이 수학을 사랑한다잖아.
1: 난 내 일을 했을 뿐이야.
2: 내 일을 했을 뿐이야.
0: 잘난 척은. 그렇게 잘났으면 이 문제도 풀어보시지. 슈퍼 슈퍼 문제.
1: 2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12.
0: 그래, 동그라미와 세모에 들어갈 수를 맞춰보시지. 맞춰봐, 맞춰봐. 왜 당황하셨나? 이거 나 혼자 보기 아까운데. 그래서 준비했지. 너의 그 쩔쩔매는 모습이. 자! 온 우주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 아이고, 이거 창피해서 어떡하나.
1: 그럼 친구들도 다 본단 말이야. 최대권!
0: 어? 뭐가?
1: 수학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 당근총 발사! 얍! 자, 2에다가 네모 부분을 더하면 12가 된대! 2에 뭘 더하면 12가 될까, 친구들? 그래!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10! 둘을 더해 10이 되는 수를 찾으면 그게 정답이야!
0: 그걸 어떻게...
1: 더하면 10이 되는 자고 우린 다 알지! 모두 함께 불러요!

7, 3, 2.

0: 12대는 잡고!
1: 또 맞췄어. 어려운 문제였는데. 두고 보자! 수파, 수파! 뿅!
0: 차하하하! 보았나, 친구들? 더하기 빼기를 하면 이 공기처럼 멋진 년이 될 수 있다! 노! 구! 나! 로봇 가바보의 규칙을 찾아라!
2: 며칠 전 누구나 시티에 나타난 로봇 가바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시민들을 이 뿅망치로 때리며 도시 전체를 큰 혼란에 빠뜨렸는데요. 이 사태를 해결한 건 역시 우리의 곰기 요원이었습니다.
3: 가위바위보!
0: 가위바위보 대결을 신청한다!
3: I am ready.
0: 자, 다들 걱정 마세요. 가위바위보! 예! 호우! 야차! 뻥야, 뻥야, 뻥야, 뻥야!
2: 지금 보신 멋진 활약을 보여준 곰기 요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가위바위보를 이긴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0: 비결은 속삭 속삭 속삭 비밀.
4: 와, 뭐지 뭐지? 곰기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비결이?
5: 난 알 것 같은데. 곰기는 가위바위보의 규칙을 파악한 거야. 며칠 전부터 곰기는 로봇이 가위바위보하는 모습을 쭉 관찰했어.
0: 어쩌면 로봇의 가위바위보에 규칙이 있을지도 몰라.
3: 가위
0: 그래! 로봇은 가위, 보, 파위를 반복해서 내고 있어.
5: 그렇게 규칙을 파악한 곰기는
0: 이번엔 볼을 냈으니 다음엔 바위를 내겠군. 잠깐! 로봇 가바보 가위바위보 대결을 신청한다.
4: 우와, 그렇게 규칙을 파악해서 가위바위보를 이길 수 있었던 거구나.
5: 맞아.
0: 토토깨깨! 큰일 났어!
4: 왜 그래, 곰기?
0: 나 당근팬 잃어버렸어!
4: 왜? 당근팬을?
5: 아니, 어쩌다가?
0: 몰라. 지금 보니까 없어!
4: 잠깐!
6: 나는 로봇 가바보를 만든 가바보 박사. 감히 내 로봇을 망가뜨리다니. 당근팬은 내가 가져간다.
0: 돌려줘요.
6: 당근팬을 찾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도록.
5: 저기 가위바위보 빌딩이야.
0: 좋아, 당장 당근팬을 찾아오겠어. 출동! 하!
7: 곰기 조심해!
0: 자! 가위바위보.

0: 이곳에 들어오려면 빈칸에 들어갈 수를 맞춰야 한다.
1: 빈칸에 들어갈 수? 아, 뭔가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
2: 30, 40, 50, 70. 아하! 수가 10씩 커지는구만.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수는 60, 80. 예! 우! 하하! 우! 야! 오! 빨강, 파랑, 노랑이 반복되고 있군. 빨강, 파랑, 노랑. 빨강, 파랑, 노랑. 빨강, 파랑, 노랑. 하하하! 야! 고양이 개, 고양이 개가 반복되고 있군. 야! 후! 야! 우와!
3: 여긴 어디지?

0: 오늘아 고생했다 곰띠 요원. 당근 팬은.
1: 어? 내 당근 팬! 어? 고장난 가방 오로봇도 다시 고쳤군.
2: 아, 근데 저길 어떻게 가지?
1: 와, 진검다리다! 어? 진검다리에 숫자가 있군? 16! 13! 3! 아! 아! 여긴 진검다리가 없잖아!
0: 빈 곳에 들어갈 수를 말해야만 진검다리가 만들어지지.
1: 아! 빈 곳에 들어갈 수!
3: 규칙을 찾아봐, 곰기! 진검다리에 적힌 수에도
4: 분명 규칙이 있을 거야.
1: 아하! 규칙! 16, 13, 10! 다음은 8! 10번! 차! 뭐야? 팔이 아니야?
4: 어, 큰일 날 뻔했어, 곰기!
3: 규칙을 다시 잘 찾아봐.
1: 아, 알았어. 16, 13, 10. 수가 점점 작아지는데. 아, 몇씩 작아지는 거지?
5: 아... 16에서 13으로 가려면 하나, 둘, 셋, 3만큼 작아져야 하고, 13에서 10으로 가려면 하나, 둘, 셋, 역시 3만큼 작아져야 해.
1: 그래, 이건 3씩 작아지는 규칙.
5: 그렇다면 10보다 3 작은 수는 7.
1: 좋았어. 그 다음은 4. 후! 4보다 3 작은 수는 속인 거야?
0: 로봇 가바보를 이겨야 당근 팬을 돌려주겠다.
1: 오케이! 가위! 가위! 파스! 야! 이겼다! 후! 이랬네!
3: 규칙을 잘 파악하면
6: 누구나

0: 1과 5위가 반복된다.
1: 3등

0: 경찰, 경찰. 악당, 경찰, 경찰. 경찰.
1: 악당, 경찰, 경찰이 반복된다.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공기
3: 우에마
2: 내가 바로 공기 공기
3: 우에마
2: 우주 최고 용왕
3: 공기
2: 내 공
4: 1, 2, 3, 4 우리 7, 8, 9, 10
2: 오케이
4: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2: 공기
4: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2: 공기
4: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2: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혈압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솔.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2: 이렇게 버리면 어떡해?
3: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뭐.
2: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쓰레기가 꽃밭에 날아들면 꽃들이 싫어한다고.
3: 꽃들이 싫다고 어떻게 말을 했냐?
2: 어? 노라라, 여기 쿠키 봉지도 있잖아.
4: 아이고. 노라라, 여기에 쓰레기를 또 버렸나? 아우,
3: 친구가 실수할 수도 있지. 너흰 왜 자꾸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
2: 노라라, 쓰레기 버린 건 잘못한 거잖아.
3: 몰라, 너희 미워, 싫어.
2: 뭐라고?
4: 잘못은 네가 먼저 했다.
3: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야! 야!
2: 야! 얘들아, 말리지 마!
3: 야! 그만! 야! 야! 아, 진짜! 그만! 야!
5: 우리는 비밀 친구.
6: 어허라, 먼지야. 쟤들 아주 신나게 싸우고 있구나.
7: 어디야? 어디? 정말 장난감이 힘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마녀님.
6: 자, 이 신나는 구경을 나만 놓칠 순 없지. 뭔지 얼른 싸움 구경하러 가자. 가자.
2: 노라,
3: 뭐냐, 그만.
6: 옳지. 잘한다. 계속 싸워라.
8: 모두 그만.
9: 여러분, 친구들끼리 이렇게 다투면 되나요?
10: 안 돼요.
9: 그런데 우리 장난감 친구들이 사소한 일로 서로 화내고 싸우니까 이 킁킁 시장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11: 죄송해요.
6: 킁킁 시장님, 뭘 모르시나 본데. 애들은 원래 이렇게 싸우면서 크는 겁니다.
7: 맞아요.
9: 단추 마녀님, 조용히 하고 자리에 앉으세요.
6: 네.
9: 그래서 오늘 하루가 생각해낸 좋은 방법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자, 하루.
5: 네, 킁킁 시장님. 우리 모두 비밀 친구를 만들 거야.
10: 비밀 친구?
12: 어서 비밀 친구 설명해라. 궁금하다뇨.
5: 응, 비밀 친구 만들기는 말이지. 상자에 친구들 이름이 적힌 종이를 모두 넣고 섞는 거야. 그리고 모두 상자 속 종이를 하나씩 뽑아서 혼자서만 살짝 확인하는 거야. 종이에 적힌 친구가 내 비밀 친구가 되는 거지.
7: 마녀님 누구예요?
13: 얘들아, 내 비밀 친구 궁금하지?
5: 절대 비밀 친구 이름을 말하면 안 돼. 비밀 친구 놀이가 끝날 때까지는 비밀이야. 모두 비밀 친구한테 잘해줘야 돼. 알았지?
9: 아씨, 오만나 쿠키 하나 부탁합니다.
12: 네. 시장님, 오만나 쿠키 특별히 공짜다라.
9: 어? 왜죠? 킁킁?
12: 킁킁 시장님은 내 비밀 친구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0: 얼굴 상처엔
2: 순한
0: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0: 대한민국.

0: 그러니까 공짜다라. 좋은 생각이다라. 넌 왜 그러냐려? 돈 내라고 팥 안 내냐라?
1: 화 안 낸다라 멜로. 네가 내 비밀 친구니까라.
2: 마시멜로, 비밀 친구를 다 말하면 어떡해.
3: 이런 다 들통이 났군요.
2: 시장님은 절대로 비밀 친구 말하면 안 돼요.
4: 비밀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출동하지? 어렵구만.
2: 우주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4: 너무나 무섭고 알 수 없는 비밀 친구. 하지만 나 캡틴 우주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5: 지구 평화, 우주 정의, 캡틴 우주로 패스. 비밀 친구요, 기다려라.
2: 우주로.
1: 이면 이 하루가 내 비밀 친구냐고.
6: 마녀님, 누가 왔나 봅니다.
1: 뭔지, 정신 차려. 우리 집에 누가 온다고 그래?
7: 계십니까? 거기 안에 단추 마녀 있는 거 다 알아요.
1: 우주로?
8: 아이 참, 이즈라를 위해서 뭘 해주지?
2: 내가 이즈라한테 뭐 물어봐줄까?
1: 깜짝이야.
2: 이즈라, 꽃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
9: 도라라, 그만해.
10: 꽃들도 우리처럼 마음이 있거든. 물을 줘도 얘만 시들해서 걱정이야.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2: 그렇구나. 그런데 걱정 마, 이즈라. 노라라가 꽃들을 위해 아주 신나는 노래를 불러준대.
10: 정말?
2: 내가?
9: 노래 해야지.
2: 아, 맞다. 노래 해야지.

0: 봐. 내 노래를 아주 좋아하네.
1: 거봐.
0: 이제라.
1: 놀아라.
0: 알겠다.
1: 놀아라.
2: 너 우리 집에 왜 왔니?
3: 왜 왔니?
4: 이 맷돌이 고장났다는 신고가 있었다.
2: 뭐? 맷돌이 고장났다고 신고를 해? 누가?
3: 우와.
4: 그거는 뭐 비밀이다. 그.
2: 어?
4: 자, 그럼.
2: 우주로 너 좀 대단하다.
4: 아이 뭐 이 정도쯤이야. 아 무거운 거 있으면 내가 다 옮겨줄게. 먼저 이 부서진 맷돌부터 고치고 나서. 그럼 어디 잘 고쳤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 단추 마녀, 어디 또 고장난 물건 없나?

0: 뭐 없는데?
1: 에, 진짜 없어? 에이, 더 있을 것 같은데.
0: 아유, 고장난 거 없다니까. 조건. 수상한데? 오지랖아.
1: 어, 왜, 뭐가?
0: 너, 왜 자꾸 날 도와줘? 설마 내가 우지론이 비밀 친구야?
1: 아, 참치와야 참. 아이 그 농담도 잘하는구만.
0: 뭐야? 아 그럼 그만 웃고 가.
1: 나 가?
0: 어 그래 가. 다 고쳤으니까 너희 집으로 가라고.
1: 에, 뭐 진짜 간다 그럼 간다.
0: 가라고 가. 가라고.
1: 조심해 닮지 마자.

0: 지금 갔으면 좋겠지만 이것마저 좀 고치고 가라 우주로?
1: 그럴까?
2: 전국 방방곡곡 수수깡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다른 친구들은 제각각 비밀 친구가 있는데 나는 나를 뽑다니 이제 뭘 어쩌죠?

0: 두드려 거기서요.
1: 뭔지 무슨 일이야?
0: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단추 마녀님은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고 싶어해.
1: 에?
0: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 자 간다.
1: 단추 마녀가 우리와 함께 놀고 싶어 한다고?
2: 마지막 킹수수.
1: 마시멜로. 킹수수 왜 저래?
2: 비밀 친구 뽑았는데요. 킹수수는 킹수수를 뽑았다요. 킹수수만 비밀 친구가 없다요.
1: 친구들, 나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3: 뭔데?
1: 우리 다 같이 함께 노는 거야. 아주 신나는 곳에서.
2: 신나는 곳? 그게 어딘데?
1: 우리가 가려하지 않았던, 아니 하고 싶지도 않았던 바로 그곳.
2: 어디 어디? 어디 가자.
4: 그게 어딘데?
5: 하루네 집?
1: 자, 그곳은 바로 단추 마녀네 집.
6: 좋아하는 건 뭐야?
1: 어? 어? 단추 마녀, 나야 나 우주로 문 좀 열어줘.
6: 어머 우주로? 우주로 우주로 우주로.
7: 초대해줘서 고마워 단추 마녀.
8: 무슨 소리야? 초대라니?
1: 단추 마녀, 네 마음 다 안다. 우리와 함께 재밌게 놀아보자.
9: 수수깡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동안 비밀의 장소로 불렸었던 단추 마녀의 집, 킹수수 TV에서 최초 공개합니다!
8: 어? 누나 만들지 마, 이들아! 내 거라고, 내 거! 킹수수, 그걸 왜 찍어? 코프 니즈를 왜 찍냐고!
2: 단추 마녀.
8: 이하루, 네가 왜 여기 있어? 아, 여기가 어디라고.
1: 단추 마녀,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니까 너무너무 신나지?
2: 짜잔! 케이크 만들어 오느라 좀 늦었다루. 이 촛불은 단추 마녀가 끄자로.
0: 아, 케이크다, 케이크.
10: 단추 마녀, 어서 촛불 꺼. 그리고 소원도 빌어.
8: 아, 생일도 아닌데, 내가?
7: 우리를 초대해줬잖아.
4: 빨리 꺼, 단추 마녀.
0: 자,
7: 하나, 둘, 셋. 단추 마녀, 저 스텝.

0: 되게 예쁘다.
1: 아, 저거 그 우주로가 고쳐준 거야.
2: 아, 우주로 샌디.
1: 저 맷돌도 우주로가 고쳐준 거야. 새 것 같지?
3: 우주로 샌디가.
4: 다들 그만해라.
5: 우주로, 너 단추 마녀 좋아하냐?
1: 설마 우주로가 나를?
3: 좋아해!
4: 그만! 그 단추 마녀는 당연히 좋지. 난 그저 내 비밀 친구라서 최선을 다한 것 뿐이다.
1: 뭐야? 그럼 우주로 비밀 친구가 정말 나여서 잘해준 거였어? 아이지, 아 뭐야?
3: 안녕.
4: 단추 마녀, 또 놀러 올게. 나 기다려.
6: 아, 됐어, 오지 마. 잘 가 우주로.
7: 마녀님, 마녀님 비밀 친구는 하루인데. 하루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셨네요.
1: 야, 뭔지. 다 같이 와서 재밌게 놀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리고 하루가 제일 재밌게 놀더라.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더위 보!
1: 우와! 내비가 숨네! 빨리 숨자!
2: 꾹꾹 숨어라 꾹꾹 숨어라 모두 모두 숨었으면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하, 찾는다!

0: 둘, 셋. 찾았다. 숨바꼭질 나도 하고 싶어.
1: 그래?
0: 이번엔 2층에서 놀까?
1: 좋아. 바위 바위 고. 내가 술래. 이제부터 숨어.
2: 꼭꼭 숨어라.
1: 다시 술래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숨어야지.
2: 모두 숨었으면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0: 하나, 둘, 셋. 찾았다! 다시 어딨니?
1: 여기 여기 숨었나? 저기 저기 숨었나? 모두 모두 어디 있나? 하나, 둘, 셋.
2: 아, 찾았다!
3: 이제 아침이야. 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을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태풍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네. 우와.

0: 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잘했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키스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키키키키
3: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Uncle Cook is 177 centimeters.
1: Then I am 177 centimeters. I am taller.
2: Yeah. Wow, the measuring tape can measure the exact height.
3: This is great.
1: Sure is. By the way, I am taller. You're the shortest. I'm the king.
2: Let's measure the exact height.
4: Let's measure the height of these two windows.
2: This window is 90 centimeters tall.
4: This window is 120 centimeters tall. This window is taller.
2: Let's measure the height of the pig barn and the cow barn. It's 240 centimeters tall. Wow, that's tall.
4: I think this is taller. Look, it's 300 centimeters tall. Whoa, the cow barn is very tall.
2: Yes. Measuring tape, measuring tape, measuring tape. Centimeter, centimeter, centimeter.
5: Math show quiz time! Math show quiz time! Let's answer together!
6: Who is the shortest one?
2: Coco!
6: Bingo!
1: What does this say?
2: 2 centimeters.
1: That's correct.
6: How tall is the tree?
2: 120 centimeters.
6: Bingo!
7: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순한 주물 상처엔
9: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생명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

0: 쓸 용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 미세먼지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배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뿅뿅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Hey, doggy. Hey, hello. Hey. Hey, doggy. Did you have fun at the playground today?
1: Yeah?
0: Hey, friends. Did you have fun at the playground too? See you next time. Bye.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4: 순간킥킥,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8: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9: 예!
8: 포켓몬 태그스타!

0: 빌딩 앞에서 봐요.
1: 네!
0: 하나씩 나눠줄게요.

0: 작은 친구의 하나씩.
1: 이제 씨앗을 만들어요.
2: 씨앗을
3: 만들어요?

0: 그건 사과인데요.
1: 사과! 나 사과 좋아!
2: 잘했어요. 사과를 먹으면 이렇게 씨앗이 남는답니다.

and welcome to my kitchen. 볼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달콤한 레시피 준비했어요. I've got a sweet recipe for you today. Crepe 과일 케이크. A crepe fruit cake.

Here are our ingredients. We have hot cake mix, 네, hot cake mix, milk, 우유, sing cream, well, it's fresh cream in English. We have an orange, 오렌지. We have green grapes, 정포도. We have blue blueberries, 파란색 blueberry 있어요. And we have a kiwi, 키위도 있고요. And we have sugar, 설탕, powdered sugar, sugar powder, and canola oil. Canola 유, 맛있는 크랩 과일 케이크 만들어 주세요. 1st we're going to peel the orange. We can cut the orange in half, and then we peel. 우리 오렌지 껍질 벨 거예요. 왜 베요? 왜냐면 못 먹어요. We can't eat the peel. And break it into segments. 그 한 입 부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고요. And now we cut the grapes. 네, 우리 포도 잘라요. 반만 잘라도 돼요. We're gonna cut them in half. 오늘은 청포도 쓰는 것지만 뭐 다른 포도 써도 돼요. 자기 좋아하는 포도. 왜냐면 포도들이 다 다른 맛이 있어요. Yeah, cut like this. We have to peel the kiwi. 네, 키위도 껍질 빼야 돼요. So we cut off the end here. And we cut off the end here. And now we can slice down. 우리 이렇게 자르시죠. And slice down. 손 조심하세요. Be careful of your fingers. Now we cut the kiwi into rounds. 우리 키위 예쁜 동그라미 할 거예요. It's a gold kiwi. 이 키위는 gold kiwi입니다. And blueberries. What do we do with the blueberries? Nothing. Blueberry 그냥 써도 돼요. 안 잘라도 돼요. Our fruit is ready, so now we can make the crepes. We can make the pancakes. 우리 과일은 다 준비됐어요. 이제 크레프 만들어주세요. Put the hot cake mix in the bowl. Put the milk in the bowl. And now we whisk. 네, whisk. W-H-I-S-K. 우리 믹싱하는 거예요. 다 섞여서 해야 해. 우리 이번 크레프는 아주 얇게 만들 거예요. 오케이, 반죽은 다 준비됐어요. Let's make pancakes. 네, 우리 이제 크랩 만들 거예요. So we put a little canola oil in the pan, and then we wipe it away. 우리 이렇게 기름 거의 다 뺄 거예요. 조금만 필요해요. Now we take a ladle, and we put the mix in the pan. 우리 얇은 크랩에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필요 없어요. And swish it around like this. 이렇게 우리 동그라미 만들어야 돼요. 이제 조금 기다려야 돼요. This is low heat. 그리고 버블 생겼을 때 우리 한번 터닝 할 수 있어요. I think it's ready to turn. 우리 뒤집을 수 있어요. 조심하게, 왜냐하면 이 크랩은 너무 얇아요. 색깔도 좋고 냄새도 좋고 우리 조금만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도 구워야 해요. Let's take it out. Wow, look at that. Perfect pancake. Now we need sweet cream. 네, 이제 우리 생크림하고 설탕 섞여서 할 거예요. We put in the fresh cream. 우리 생크림 넣을 거예요. Wow. And we put in the sugar. 이제 맛을 할 거예요.

우리 먼저 천천히 할 거요. 너무 빨리 했을 때 크림 튀어나요.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하면서 오케이. 이제 조금 더 탄탄해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생크림 너무 좋아요. 하지만 설탕 조금 필요합니다. I think it's ready. 네, 준비됐어요. Now let's taste it. Ooh, sweet cream. 달콤한 생크림. 최고예요. I love whipped cream. Now the best part. We make our crepe guayle cake. We're gonna make our crepe fruit cake. 먼저 팬케이크 하나 필요해요. And then some cream. Not too much.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너 아주 많이 안 넣어도 돼. 이 정도. 잼처럼. 아, 그리고 이번에 오렌지 슬라이스. 여기 오렌지 슬라이스 여기 넣을 거예요. 와, look at that. Another pancake. 크랩도 하나. And cream. Ah, lots of sweet cream. 우리 맛있는 크림 많이 쓸 거예요. 아, 그리고 이번에 키위. 우리 맛있는 키위 슬라이스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 키위는 골드 키위입니다. It's a gold kiwi. I love kiwis. And let's put a little more cream on top here. Looks so delicious. Another pancake. 크랩도 하나. Like this. And more cream. 이번에 어떤 과일 쓸까요? 이번에 정포도? 좋아요. Let's put our grapes on like this. 정포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져요. 그리고 너무 예뻐. 진짜 왕관처럼 만들었어요. And a little more cream. 이제 마지막 터치 할 수 있어요. And one more pancake. 하나만 더 할 거예요. 크림 이제 마지막 그래서 듬뿍 할 거예요. Lots of fresh sweet cream. 이번에 블루베리 아주 예쁜 블루베리 위에 탕. I like lots of blueberries. 저는 많은 블루베리 좋아요. 그리고 다른 과일 써도 돼요. 혹시 블루베리 없을 때 딸기 해도 돼요. Blueberries. Almost done. 거의 끝났어요. 하지만 하나 더 필요해요. We need powdered sugar. 네, sugar powder 필요합니다. 예쁜 눈처럼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Perfect. Our crepe fruit cake. 우리 crepe 과일 케이크 완성됐습니다. 맛있겠다. 와우. That's so delicious. 죄송해요. 저 테스트에는 좀 못 얻지만 너무 맛있어요. It's so sweet. I love the berries. I love the orange. I love the kiwi. I love the crepe and I love the cream. 네, 이 재료들이 다 맛있어요. 제 생각에 우리 친구들 이거 만들었을 때 난리 날 거예요. We made crepe fruit cake. 우리는 crepe 과일 케이크 만들었습니다. Next time, I'll make you something really good. Sweet or savory. Come back and find out. Bye-bye.

0: 아이스크림 트럭.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The boxes from the zoo.
2: Enjoy your ice cream.
1: Bye bye, Boca.
3: Hey, I want an ice cream too.
1: Bling bling.
3: Exactly. It's me, Bling Bling.

0: No?
1: You are fast.
2: Fast! Fast!
1: Where's the ice cream?
3: Huh?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한길길 주물 상처엔 마데카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세상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바다 쓰레기 이다.
2: 오, 편지 왔다.
3: 어? 아, 그러게. 누가 보낸 편지지?
4: 내가 읽어볼게.
5: 그린조끼 구조대,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에 사는 작은 바다거북이에요. 제가 사는 이곳은 참 아름답지만 갈수록 쓰레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 때문에 바다 생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답니다. 언젠가는 깨끗한 바다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린조끼 구조대가 있어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화이팅!
3: 큰일이야. 우리가 애쓰고 있지만 아직도 지구 곳곳에 문제가 많거든.
5: 어떡해? 그러면 우리 같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이 더 많아야 하는 거 아니야?
3: 그러게. 좋아! 그렇다면!
5: 많이 지쳤다. 아빠, 오늘도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주웠어요.
2: 목걸이 어디 갔지? 목걸이 끊어졌나봐! 어떡해.
5: 목걸이 어디 있는 거야?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떡해. 저기 있다! 찾았다, 다행이다. 이다? 너 아니었으면 아빠가 주신 이 목걸이 찾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이다. 이다.
6: 안녕. 어머, 너무 놀라지 마. 뭐 연예인 보듯이 그렇게 보면 나도 쑥스럽다고.
2: 지금 쓰레기가 말하는 거야?
6: 근데 너 진짜 운 좋은 거 보다. 내가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음료수가 아니거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0: 친구 사귀는 거 되게 되게 좋아하거든. 네 친구들 좀 소개해주라. 어? 가자. 어? 가자. 어? 얼른.
1: 어, 이 지저분한 손은 좀 놓고 가자.
2: 그러니까 계속
1: 저기.
0: 아하. 얘들아 안녕. 최고의 인기 스타가 바닷가에 나타나서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사인은 다음에 해줄게. 만나서 반가워.
1: 오, 안 돼. 어? 아니, 와, 얘는 플라스틱 쓰레기야. 먹으면 안 돼.
0: 어? 문어다. 문어한테 인사해야지. 나는 문어. 문어.
3: 뿌기야, 뿌기야. 왜 저런 플라스틱 쓰레기랑 같이 다니는 거냐?
4: 그러게. 바다 쓰레기랑 바다 청소부랑 같이 뭐 친구하기로 한 거야?
1: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이름은 이다인데 이다는 자기가 쓰레기인 거 몰라. 아직도 인기 많은 음료수인 줄 알아.
5: 아니 그렇다고 그냥 냅둬? 나 쟤 해파리인 줄 알고 먹을 뻔했잖아.
1: 미안.
6: 어? 뭐지?
0: 그린조끼 구조대에서 안내 말씀을 드리는 도죠. 그린조끼 구조대에 새로운 대원을 뽑는 도죠.
6: 새로운 대원?
0: 그린조끼 구조대에 지원할 친구는 오늘 12시까지 아지랑이 섬으로 가는 잠수함에 탑승해 주도죠. 이상.
5: 와, 나 그린조끼 구조대 지원할래.
4: 나도.
3: 나도 지원할래. 뿌기야, 너도 지원할 거지?
4: 뿌기, 너 잠수함 타러 가기 전에 저 플라스틱 쓰레기 꼭 치워야 된다. 저렇게 막 둥둥 떠다니다가
1: 누가 꼴까? 알았어. 꼭 지울게.
3: 우린 빨리 지원하러 가자.
4: 가자.
1: 아, 어떡하지?
0: 뿌기야, 응? 오늘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되게 재밌었어.
7: 어? 저게 뭐지?
1: 아, 그 내가 다 주워 담은 거야. 이런 플라스틱 비닐 쓰레기는 바다에 엄청 위험하거든. 우리 아빠도 이런 걸 잔뜩 먹고 돌아가셨어.
7: 저런.
1: 그래서 말인데 너도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줘.
7: 나? 내가 왜?
1: 왜는 너도 쓰레기잖아. 바다 생명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0: 에이, 장난치지 마. 난 최고의 인기 음료수 이다니까.
1: 자, 봐봐.
0: 어? 이게 나라고? 내가 정말 쓰레기야? 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거짓말하지 마.
1: 어? 이다야, 어디 가? 이다야! 이다야! 이다야! 이다야! 아, 얘 어디 갔지?
8: 잠시 후, 아지랑이 섬행 잠수함이 출발합니다. 그린조끼 구조대 지원자는 잠수함에 속히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 어떡하지?
0: 난 모두를 즐겁게 해주려고 세상에 태어났어. 근데 어쩌다 모두를 괴롭히는 쓰레기가 된 거지? 차라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싶어.
9: 아니, 넌 그럴 수 없어. 넌 플라스틱이라 영원히 녹지도 썩지도 않는다고.
0: 누구세요? 유령?
9: 나 상어야.
0: 상어? 어? 진짜네? 근데 왜 그물에 갇혀 있어?
9: 응, 바다엔 이런 그물이 많아. 사람들이 버리고 간 낡은 그물. 이런 그물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엄청 많다고. 나처럼.
0: 죽긴 왜 죽어. 걱정 마. 내가 꺼내줄게.
9: 네가 무슨 수로. 위험하니까 가.
0: 아니야. 괜찮아.
9: 그러다 다쳐. 가.

0: 이다이다, 넌 할 수 있어. 이야! 아, 됐다. 야,
1: 어?
0: 얼른 나와.
1: 이야, 아. 야, 이걸 어떻게 찢었지? 근데 너 옆구리가 찌그러져 있는데?
0: 아이, 이 정도는 괜찮아. 널 구했으니 됐어.
1: 아이, 고마워, 친구. 저기, 근데 너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너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오늘 날 구해준 것처럼 말이야. 파이팅! 어?
0: 내가 할 수 있는 일?
2: 아지랑이 섬행 잠수함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0: 내가 정말 쓰레기야? 어,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3: 안돼, 이다를 찾아야 돼. 이다야, 이다야, 이다야. 이다야!
0: 어?
3: 아, 이다야!
0: 어, 무기야!
3: 어, 이다야!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어!
0: 어, 근데 너 잠수함 타러 안 갔어? 아까 어디 지원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3: 응, 그린조끼 구조대. 근데 그린조끼 구조대는 이런 친구가 해야겠더라고.
4: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게 꿈인 친구.
0: 야!
4: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이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친구. 그런 친구가 그린조끼 구조대를 해야 하는데.
0: 어, 나 알아, 그런 친구.
4: 어?
0: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게 꿈이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도우려는 친구.
3: 그런 친구가 누구야?
0: 그게 바로
3: 누군데?
0: 나 이다야.

0: 그림 좋게 꾸조사의 지원자 여러분, 아지랑이 성으로 잘 오고 있나요?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동안 그림 좋게 구조대원 한 분을 만나러 왔어요. 어, 저기 계시다. 어,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저 혹시 쉬는데 어떤 일 하시는 분이세요?
1: 아, 생수와 음료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0: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1: 아, 이게 저희 회사 생수 제품인데요. 이걸 다 마신 후 빈 페트병을 모아 저희 회사에서 설치한 회수함에 버려주시면 저희가 수거해 갑니다.
0: 아, 그러니까.
2: 생수를 만드는 회사에서 빈 페트병을 직접 모아서 재활용 공장에 가져가면 거기서 페트병이 다양한 제품의 재료가 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생수병만 해도 재활용해서 만든 원료가 10% 포함된 제품이에요.
0: 와, 정말 신기해요. 그럼 제가 페트병 수거하는 거 좀 도와드릴까요?
1: 그래주면 고맙죠. 같이 해볼까요?
0: 네!
2: 다 마신 음료 페트병을 수거함에 모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트럭에 실어서 재활용하러 가져가는 거예요.
3: 페트병들아, 잘 가. 수거 끝! 참 쉽죠?
2: 플라스틱은 쓸모가 참 많아. 가볍고 튼튼해서 여러 가지 물건의 재료가 돼.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과 함께 잘 살아가려면 플라스틱 재활용이 꼭 필요하겠지?
1: 오늘 그린이가 도와줘서 페트병 회수가 금방 끝났어요.
0: 근데 페트병 재활용을 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서요?
1: 맞아요.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네 가지 규칙 같이 말해볼까요?
4: 첫째, 투명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끼리 모아서 배출하고 색깔이 있는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해주세요.
2: 둘째, 페트병의 비닐라벨은 꼭 떼주세요.
4: 셋째, 페트병 안에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물로 가볍게 씻어주세요.
2: 넷째, 페트병은 납작하게 찌그러뜨리고

0: 뚜껑은 닫아 배출해주세요.
1: 그럼 대원님, 앞으로도 페트병을 열심히 소가해서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실 거죠?
2: 네, 그러겠습니다.
1: 그럼 지구가 맑고 깨끗해지는 날까지 그린 좋게 구조대 파이팅!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 상처엔
4: 순환기계,
3: 주물 상처엔
4: 너무나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와!
1: 동동아, 괜찮아?
2: 아, 여기 뾰족한 모서리에 찔렸어. 저런.
3: 엄청 아프겠다.
2: 미안해. 뇌물아서 미안해. 안녕. 난 네모야. 네모난 서랍을 대신해서 내가 사과할게. 미안합니다.
4: 아니야. 괜찮아.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2: 하지만 서랍 모양이 동그라미였다면 이거 콕 찔렸을까? 아니잖아. 네모난 물건은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나 뾰족하다고. 세상에, 네모가 얼마나 위험한 거야.
3: 에이, 뭐 그렇게 위험할 것까지야.
2: 하지만 너네 세상을 동글동글하게 살아라 라는 말 들어봤지?
1: 들어본 것 같은데.
2: 그럼 세상을 네모나게 살아라 라는 말 들어봤어?
5: 별로.
2: 거봐, 세상을 네모나게 살고 싶은 친구 숨.

0: 귀엽네. 확실히 네모보다는 동그라미가 귀엽긴 해. 그치?
1: 야, 눈치 챙겨.
2: 맞아. 나도 동그라미처럼 귀엽고 사랑스럽고 싶은데.
1: 네모야, 솔직히 동그라미가 너보다 아주 조금 더 귀엽긴 한데, 대신
3: 넌 멋지잖아.
1: 맞아, 정말 멋져.
4: 맞아. 네모도 세상에서 네모들이 얼마나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 몰라?
2: 네모들이

0: 내 모순이 만세! 만세!
1: 그제서야 내 모순이는 생각했지.
2: 난 내가 네모 모양인 게 자랑스러워.

하나, 둘, 셋,

네모 네모 네모 네모

이건 뭘까요?

0: 데모야 어때? 아직도 데모라서 속상해?
1: 아니 너희들 얘기 듣고 보니까 데모라서 좋은 점 정말 많은 것 같아. TV 볼 때 화면이 동그라면? 자, 우리 안 보이지? 이렇게 네모나야 우리가 잘 보이지?
2: 아하, 그러네. 건물도 동그랗지 않고 네모내서 굴러가지 않고 든든히 서 있잖아.
1: 그리고 너희들 방도 네모나지? 그래야 구석구석 가구가 잘 들어갈 수가 있어.
3: 우와, 정말 그러네.

0: 오늘 만나서 너무 즐거웠어.
1: 나도 지아 만나서 반가웠어.
2: 지아야 뭐하니? 유치원 가야지.
0: 네. 오늘 유치원 가서 네모가 얼마나 많은지 찾아봐야겠다. 나 갈게. 안녕.
1: 안녕. 세상에 네모 없으면 안 되겠지?

0: 킥킥킥킥 하는 아이도 킥킥킥킥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킥. 얼굴 상처엔 킥킥킥.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키키키키.
4: 하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1: 아, 뇨.
0: 한 번 더.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 악교예요. 건강한 지구를 위해서 휴지를 아꼈어요. 전기도 아꼈어요.
2: 어림없다. 어? 아껴 쓰긴 뭘 아꼈어. 마구마구 막 써야지.
0: 어? 어? 안 돼요. 그러면 지구가 아파요. 어,
2: 나는 천지. 지구가 아픈 기분이 좋구나. 전기도 마구마구 쓰겠다.
3: 가. 나. 다.
4: 아, 정음아. 어? 종이를 아껴 써야지.
5: 어? 종이를 막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 왜 이러지?
3: 라.
4: 안 되겠다. 어? 정음아, 한글 연습은 이제 그만.
0: 알았어. 어린 용사.
5: 한글이 아픈가 봐.
0: 나는 한글 아껴야. 그런데 천지가 날 파괴해버렸어.
4: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0: 정말 고마워.
4: 우리가 한글 알을 찾아주자.
1: 어린이 용사 변신!

0: 어린 용사 정말 멋있다. 한글 알을 꼭 찾아줘.
1: 응, 우리가 믿어.
2: 물부족 국가에 자음 이응이 있어. 물부족 국가로 출동해.
1: 응. 알을 찾으러 떠나자. 알을 쓰려면 이응이 필요해.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어린이 용사 출동!

0: 물을 마시고 싶어. 물이 필요해.
1: 목마른 사람들이야.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데.
2: 저희는 여행객이에요. 이곳으로 여행을 왔는데 물이 없어서 너무 괴로워요.
3: 지구 곳곳에는 이렇게 물이 부족한 국가들이 있어. 물을 아껴 쓰지 않으면 점점 그런 국가들이 많아질 거야.
1: 그렇구나. 물을 아껴 써야겠어.
0: 목말라.
2: 물.
4: 모두 여기로 와.
5: 옹달샘을 찾았어.
1: 물을 찾았어. 사람들을 데리고 가자.
3: 실례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2: 와, 살겠다. 고마워요.
6: 옹달샘을 찾으니 이제 물 걱정은 필요 없어요.
1: 어? 훈민아, 여기 우리가 찾는 이응도 있어.
7: 버림없다. 한글은 절대 찾을 수 없다. 쭉!
8: 천지! 천지, 각오해라!
7: 가소롭다.
3: 오, 거기서!
8: 좋다!
4: 천지, 우리가 왔다. 어서 나와!
7: 겁도 없이 따라오다니.

0: 잠시만. 오! 저렇게 나무를 다 뽑아버리면 산사태야! 천지가 나무를 저렇게 뽑아버리면 산사태를 막을 수가 없다고!
1: 모두 피해!
2: 아니, 다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어? 어? 어?
1: 이제 됐어.
3: 수고했어, 아이야.
4: 그런데 이응은 어디서 찾지?
5: 혹시 필요한 거 있어요?
4: 저희는 이응을 찾고 있었는데 옹달샘이 망가져서 이응을 찾을 수가 없어요.
6: 이응? 아! 이런 것도 돼요?
4: 어떤 거요?
3: 이응이야!
1: 내가 뿅망치로 알을 쓸게.

0: 완료! 합격!
1: 할아버지의 손으로!
2: 이제 할아버지 차례! 아껴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아껴는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1: 물을 아꼈어요.
2: 룰루랄라 룰루랄라 히터 써야지.
1: 휴지를 아꼈어요.
3: 오? 아무도 없네.
1: 전기를 아꼈어요.
0: 아껴 순서대로 써볼게요.
1: 이응이 아를 만나 아. 쌍기역이 여를 만나 껴. 아 껴.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아, 껴. 친구들, 따라해봐요. 아, 껴.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예! 아, 껴, 써요. 따라 읽어보세요. 아꼈어요.
4: 히히, 우와, 한글이다. 아껴 먹어야지. 냠, 냠냠냠.
0: 휴. 오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아꼈어요.
5: 비상벨을 눌러요.
0: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5: 비상벨.
0: 한 번 더.
6: 안녕하세요.
7: 저는 한글 비상벨이에요. 위험할 때는 나 비상벨을 눌러주세요.
8: 부끄럽다. 나는 천지, 너를 파괴하겠다.
6: 어, 천지, 저를 파괴하면 안 돼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제가 꼭 필요하다고요. 어? 어?
8: 시끄러워! 그 소리 끄지 못해!
6: 난 절대 파괴되면 안 돼요! 야!
8: 거기서!
6: 야!
8: 거기서!
5: 한글의 비상벨이 위험해! 한글을 구하러 떠나자! 어린이 용사 변신!

한글 비상벨은 어디 있지? 학교 앞이야. 우와, 나 학교 와보고 싶었는데. 저기, 저 사람이 우릴 쳐다봐.

0: 거기? 빨리 가자. 불을 따라와. 어떡하지? 도움이 필요해. 은민아, 저기 비상벨이 있어. 비상벨을 눌러보자.
1: 아이들을 따라다녀요. 비상, 비상, 비상, 비상.
2: 아저씨 누구요? 매우 수상한디?
3: 에이, 오늘이야.
0: 비상벨 덕분에 위험해서 벗어났어. 응, 비상벨 정말 고마워.
1: 학교에서 위험할 때는 비상벨을 꼭 눌러.
0: 응?
4: 비상벨 대체 어디 있는 거냐?
0: 천지가 오고 있어.
1: 우와, 이게 뭐야?
0: 얼른 여기로 들어가.
4: 어디 있는 거야? 내가 꼭 잡고 말 테다.
0: 천지에게 잡힐 뻔했어. 내리자. 문이 안 열려. 무서워. 비상벨을 찾아보자. 엘리베이터에도 분명히 비상벨이 있을 거야. 맞아. 도움이 필요한 곳엔 비상벨이 있어. 어디 있지? 여기 비상벨이 있어. 어서 눌러봐. 응.
1: 비상, 비상. 엘리베이터에 아이들이 갇혔어요. 비상, 비상.

0: 이제 안심하세요.
1: 고맙습니다. 비상배 최고!
2: 최고!
3: 여기 모여 있었군.
0: 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놀라잖아요.
3: 뭐야?
2: 아!
3: 아니, 거기 서라!
1: 비상벨이 위험해!
0: 꿈이야, 뭐야? 엄마!
3: 화장실에서 찾아보자. 여기에 비상벨이 있었군. 한글 비상벨.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타나 사람들을 도와준 너를 파괴하겠다.
2: 천지!
3: 거기 서라!

0: 우리가 왔어.
1: 이 방위꾼들 또 나타났군.
0: 우리는 한글 용사 아이야. 한글은 우리가 지킨다.
1: 한글 용사 각오해라. 쯧. 쯧. 쯧.

Yeah.

0: 한글 용사 아이야.
1: 한글 용사 오보자.
2: 한글 괜찮아?
3: 응, 이제 괜찮아. 한글 용사,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4: 지상배, 넌 정말 소중한 한글이야.
2: 응, 도움이 필요한 곳엔 언제나 있어줘.
3: 약속할게.
4: 비상배, 잠깐 거기 서 있어 볼래? 할아버지께 전해줄 한글 카드를 만들어야 하거든.
3: 응.
0: 저장 완료! 비상벨!
2: 할아버지의 손으로!
5: 비상벨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3: 우와! 어, 여러분, 제 비상벨 멋지죠? 야!
5: 아유, 시끄러워. 비상벨은 비상시에만 누르는 거예요. 비상벨, 순서대로 써볼게요.
6: 비읍이 이를 만나 비. 시옷이 아를 만나 사. 사가 받침 이응을 만나 상. 비읍이 에를 만나 배. 배가 받침 리을을 만나 벨. 비상벨.
5: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비상벨. 친구들 따라해봐요. 비상벨.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약. 비상벨을 눌러요. 따라 읽어보세요. 비상벨을 눌러요. 오, 어, 무슨 큰일이 났나? 오,
7: 히히, 한글이다. 다 먹어버려야지. 냠, 냠냠냠. 슝!
5: 아휴, 누가 장난으로 눌렀나 봐요. 비상벨은 장난으로 누르면 절대 안 돼요. 아, 오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비상벨을 눌러요.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나 비상벨을 찾아서 눌러요. 끝.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10: 승환길.
9: 주물 상처엔
10: 너무나
1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0: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1: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이거 핑핑이야!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혼든 수작이야? 이 가짜 핑핑아! 누가 할 소리에? 어서 정체를 밝히시지! 이 가짜 핑핑아!
1: 얘들아, 싸우지 마!
2: 어휴, 둘 다 자기가 핑핑이라고 우기기만 하면 어쩌란 거야?
3: 진짜 핑핑을 가려낼 방법이 필요한데.
0: 그거라면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는데 들어볼래? 또 무슨 수작이야? 이 방법은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거든.
1: 어떤 방법인데?
0: 그건 바로 핑핑 퀴즈 대회!
4: 핑핑 퀴즈 대회?
0: 진짜 핑핑만 알 수 있는 문제들을 내고 더 많이 맞추는 사람을 진짜 핑핑으로 인정하는 거야. 이보다 더 공정할 순 없지? 좋아, 퀴즈라면 자신 있으니까 곧 내가 진짜 핑핑이란 걸 다들 알게 되겠지. 이기고 치는 건 마지막에 아는 법. 자, 시작해.
3: 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퀴즈쇼 진짜 핑핑을 가리기 위한 핑핑 퀴즈 대회를 시작합니다. 와!

0: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사요 출제위원께서 문제를 내주시죠.
1: 네? 아, 네. 그러니까, 아, 내가 만든 음식 중에서 삐삐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0: 파란 버튼이 빨랐습니다.
2: 부드러운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있는 무화과 스콘.
1: 어떡해.
2: 와, 정답입니다.
0: 첫 번째 정답은 파란 불 핑핑이 가져갔습니다.
2: 역시 내가 진짜라니까. 버튼 누르는 게 좀 늦었을 뿐이거든.
0: 그럼 두 번째 문제 출제해주세요.
3: 어릴 때부터 핑핑이의 꿈은?
2: 최고의 과학자.
4: 핑핑의 쓸데없는 취미네.
2: 과학연구. 그리고 쓸데없는 거 아니거든.
0: 정답! 정답! 정답! 정답입니다. 이거 쉽사리 승부가 나질 않네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죠.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천재소녀 핑핑이라면 이 문제를 분명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2: 당연한 말씀. 어디 한번 풀어볼까?
0: 어? 파란 불이 빨랐습니다. 자, 정답은?
2: 정답은 바로 1입니다. 안 돼!
0: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파란불 핑핑을 진짜 핑핑으로 인정합니다.
2: 이것 봐, 나도 맞췄단 말이야. 얘들아, 너희들도 얘가 진짜 핑핑이라고 생각해?
5: 그거야, 문제를 맞췄으니까.
3: 그래, 더 이상 시간 끌 수도 없잖아. 이제 얼른 거울공주를 찾아야지.
2: 너희들 정말.
6: 이제 그만 우기시지. 자, 그러면 얼른 거울공주를 찾으러 가볼까? 다들 나를 따라서 오른쪽 계단으로 가자.
2: 가지마.
3: 미안.
2: 미안해. 상큼. 여여. 다들 너무. 진짜 친구도 못 알아보다니. 정말 실망이야.
6: 어서들 들어와. 저 봐, 우리를 맞이하듯이 문도 이렇게 활짝 열려있잖아.
0: 감쪽같이 속았어.
3: 우린 그것도 모르고 어서 핑핑을 찾으러 가야 돼.
2: 그거 참 안 됐네요. 여러분은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7: 뭐?
2: 여기는 이성에서 가장 큰 방, 바로 거울 감옥이죠. 이 감옥은 안에서는 누구도 나갈 수가 없어요.
1: 정말 끔찍해.
0: 미안해 핑핑. 너라도 꼭 대회에서 우승하길 바랄게.
2: 그럼 새로운 퀴즈 대회를 잠깐!
6: 퀴즈 대회 좋아하시네.
2: 누구죠?
6: 누구긴 누구야?
2: 핑핑이
6: 친구야. 핑핑, 너 거울 속에 들어가 있잖아.
2: 거울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6: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남의 방에 멋대로 들어가다니 무례하군요.
2: 남의 모습을 멋대로 흉내낸 네가 더 무례한 거야, 이 가짜 핑핑아. 그건 어딘가 감옥 열쇠가 분명히 있겠지.
6: 걱정 마 얘들아, 내가 꼭 찾아낼게.
1: 그건...
7: 저기가 거울공주의 방인가 봐.
6: 절대로 찾지 못할걸요.
2: 두고 보시지.

0: 거울 속에는 있는데 왜 없는 거지? 설마... 진짜 천재거든. 자, 이제 여길 빠져나가자.
1: 좋아.
0: 뭐야 갑자기. 나도 이 사람들이랑 같이 놀고 싶다고요. 자, 그러니까 너무 심심해서 거울 속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야? 그래요. 나는 매일 거울을 통해서 어디든 볼 수 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눌 수는 없거든요. 어쩔 수 없지. 내가 해결해 줄게. 잠시만 기다려. 바로 손거울 전화기야. 자, 거울을 손가락으로 터치해봐. 아, 너무 좋아요. 이걸로 우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놀 수 있는 거죠? 물론이지. 심심할 때마다 연락해. 고마워요. 이게 있는 한 이 거울 속은 더 이상 심심하지 않아요.
2: 그럼 이제 거울 속 세상도 제대로 돌려놔줄 거지?
0: 물론이죠.
2: 어? 우리 모습이 나타났어.
0: 이제야 이 얼룩을 지울 수 있겠네.
2: 이번에도 미션 성공이야.

0: 얘들아, 저녁 메뉴는 뭘로 할까? 얘들아.
1: 사유, 이제 네 차례야.
0: 어, 내 차례라니 뭐가?
2: 어머, 사유 안녕. 그동안 잘 지냈어? 너희가 가고 나서 거울통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때 아침 메뉴가 뭐였는지 알아?
1: 누가 제발 저 수다쟁이 좀 말려줘.
2: 사유,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지. 어, 다음에 누구랑 얘기해.
0: 긴장해. 그 마지막 구슬도 내 거니까. 발사!

0: 여관 이제 내 거.
1: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자, 똑똑히 지켜보라고.
0: 지켜보면 뭐 어쩔 건데.
1: 갯마블 렛. 그렇지.
2: 뭐하는 거야? 캣마블은 신중하게 써야 해. 실내에서는 위험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1: 알았어, 알았어.
2: 앞으로는 필요할 때만 사용해줬으면 좋겠어.
1: 핑핑, 기왕에 고양이 발톱도 하나 만들어줄 수 없어?
2: 뭐?
1: 내가 생각해봤는데 야옹 소리가 나는 그런 아이템은 어때?
2: 그래, 알았어. 근데 넌 왜 그렇게 고양이가 좋은 거니? 왜 고양이가 되고 싶은 거야?
3: 그래, 사실 나도 늘 궁금했어.
4: 너 진짜로 고양이가 되고 싶은 거야?
1: 아이고, 이거 왜들 이러실까? 고양이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난 이미 뼛속 깊이 고양이라니까. 그것도 최고 예고양이. 야옹.
0: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얘기 지겹지도 않냐?
2: 치치, 너 도켓이랑 엄청 오래된 친구랬지?
0: 응.
2: 도켓은 대체 언제부터 고양이가 되고 싶었던 거야?
0: 아주 어렸을 적부터? 고양이가 되고 싶어하는 건 도켓만의 어렸을 적 얘기가 있어.
2: 뭔데? 그게 뭔데?
0: 나중에 도켓한테 물어봐. 도켓, 같이 놀자! 구슬치기 딱 한 판만 더해! 어?
2: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1: 잘 지내고 계시죠? 엄마, 아빠.

0: 올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지 않아?
1: 눈이 더 내리려나 봐요. 그런데 여보,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0: 세상에, 어서 안으로 일단 데리고 들어가요.
1: 대체 누가 이 어린 것을... 여보, 이 아기 우리가 키워요.
0: 이 아이는 강아지야.
1: 그래도
0: 우리는 고양이라서 키울 수 없다고.
1: 하지만 이대로는 너무 불쌍해요. 어머나, 이것 좀 봐요.
0: 아가야.
2: 이봐요, 이것 좀 봐요, 도켓 엄마. 더 이상 안 되겠어, 진짜. 도켓 때문에 아우, 우리 애까지 따돌림 당하게 생겼지 뭐야. 고양이는 강아지랑 어울리면 안 돼요.
3: 또 나 때문에?
4: 야, 경치 좋구만. 아니, 저건 감히 내 구역에 나타나다니.
5: 아니, 너는 그 유명한 고양이 마을의 강아지 아니야?
6: 네가 블랙캣이냐?
7: 아니.
4: 설마 날 찾아온 거냐?
6: 역시 듣던 대로군. 네가 나무타기 1인자라고?
4: 그래서?
6: 그래서? 나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4: 뭐?
6: 좋아.
4: 난 너 같은 녀석은 상대 안 한다고.
6: 나 같은 녀석? 내가 뭐 어때서?
4: 몰라서 물어? 넌 나무도 잘 못하는 강아지잖아.
6: 만약 내가 나무타기로 널 꺾는다면?
4: 그렇냐? 도켓이 날 이기겠대. 그것도 나무타기로.
6: 나무타기로 널 꺾는다면 그럼 친구가 되어주겠어?
4: 감히 나한테 도전하시겠다. 좋아, 친구든 뭐든 다 돼주지. 덤벼보라고.

0: 도망간 줄 알았더니 그래도 용케 나타나셨네.
1: 난 네가 겁먹고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0: 뭐야?
1: 어서 시작하자고.
0: 룰은 알고 있겠지?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
1: 응.
0: 최소한 내려올 힘은 남겨놔야 한다는 것도.
1: 물론. 내가 이기면 친구하기로 한 건 잊지 않았지?
0: 물론이야. 네가 왜 내 친구가 될 수 없는지 확실히 보여주지.
1: 좋아. 꼭대기에서 보자고. 친구.
0: 저 녀석이.
1: 준비는 됐지?
0: 네 걱정이나 하라고.
1: 시작! 예. 자.
0: 왜 안 보이지? 어이, 도캐도 안 보여? 녀석 어디 있는 거야 대체?
1: 저기!
0: 뭐야? 녀석 제법이잖아. 망신당할 뻔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기다려!

0: 그만해. 최소한의 힘은 남겨둬야 해. 더 무리하면 위험하다고.
1: 뭐? 강아지한테 그런 소리 들을 내가 아니다.
0: 블랙해! 내 손 잡아! 내 손 잡아! 얼른!
1: 저리 치워!
0: 잡아! 내 손 잡으라고!
1: 필요 없다고!
0: 바보처럼 굴지 마! 지금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야!
1: 뭐?
0: 어서!
1: 두켓, 내가 졌어.
0: 다음부터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
1: 그리고 고마워.
0: 야, 괜찮아. 우린 친구잖아.
1: 친구들한테 다 떠들고 다닐 거냐?
0: 글쎄, 너 하는 거 봐서.
1: 다음엔 절대 안 봐준다.
0: 좋아, 나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1: 좋아.
2: 독해, 얼른 와. 사유가 엄청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었어.
0: 그래, 금방 나갈게. 친구들 만나러 가볼까?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이?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승강길게! 주물 상처엔? 너무나!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1: 또 졌네.
1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1: 순한길게.
0: 주물 상처엔
1: 너무나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5: 클릭소!
1: 클릭소! 몰라제가!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 클릭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기체로 변신!
7: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 클릭소!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밥에 가자. 스쿨버스 왔네.
8: 학교 가자.
9: 안녕 친구들.
10: 같이 가자.
9: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 타다.
7: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별치간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내일 또 놀자.
6: 키키키키
4: 타는 아이도
6: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맛있는 케이크.
6: 환상 속에 빠진 윈디.
12: 내가 냠.

0: 네가 여미의 을자라고 당장 내려왔게. 우와, 날 봐, 맛있겠지?
1: 와, 개꿀이다.
0: 저리 가라니까.
1: 너 왜 그랬어? 갑자기 왜 때리는 거야?
2: 환상나비 마법의 효과가 쓸만한가?

0: 저게 환상나비예요. 역시 여왕님은 대단하세요.
1: 뭐가 어떻게 된 거지, 키?
2: 키키, 뚜뚜. 별빛 요정들은 스타스톤 조각의 행방을 알고 있을 거야. 별빛 요정을 데리고 와.
0: 하지만 바랄라 배우를 주고.
2: 걱정 마. 그 애들을 환상 세계에 빠뜨리면 별빛 요정들을 잡는 건 식은 죽 먹기니까. 난 아직 회복이 필요하니 너희가 환상나비를 가지고 가서 바랄라 페어리즈를 환상 속에 빠뜨리도록 해.
0: 네! 숲일까요, 언니?
2: 스타스톤은 곧 내 것이 될 거야.

응.

0: 이렇게 다 뭐야. 정말로 못 봐주겠네. 여기서 생활하는 이 스피커한테 잡혀가는 게 낫겠어, 뮤. 아, 씻고 나니 개운하네. 이제야 좀 볼만하네. 안녕, 꽃들아. 웬디, 조심해야지. 왜 이렇게 덤벙대, 뮤?
1: 너무 아파. 여기 있던 의자가 어디로 간 거야?
0: 의자가 여기 있는 게 이상한 거지. 웬디, 방을 좀 정리하면서 살라고, 뮤.
1: 내 방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0: 잘했지? 내가 다 정리했어. 앞으로는 물건 아무데나 놓지 마.
1: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시아랑 레나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 책 봐봐.
0: 가방은 의자에 걸어놨어.
1: 내 책이랑 물통이랑 머리핀은?
0: 다시 말하는데 정리 좀...
1: 유명이 멋지다. 정말 고마워. 분홍꽃, 하얀꽃, 노란꽃이야. 햇볕 잘 쬐고 있어. 안녕.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봄은 정말 좋은 계절이야. 꽃들도 많고 날씨도 따뜻하고. 꽃들과 함께 봄을 잔뜩 만끽하고 싶어. 여긴 어디지? 꽃나라에 온 것 같아. 꽃봉오리가 특이하네. 향기도 아주 좋고 꽃길이 정말 아름다워. 와, 꿈이 이루어졌어.
0: 왜 그래?
1: 내가 꿈에서 그리던 곳이야.
0: 에휴, 또 뭘 보고 저런데.
1: 여기 온통 꽃이야.
2: 스피카 여왕님의 환상나비가 굉장하네. 뚜.
0: 이렇게 쉽게 성공할 줄 몰랐어. 한꺼번에 해쳐야겠어.
1: 이건 어쩌지?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아.
3: 뮤뮤링은 왜 아직 안 오지?
4: 웬디는 뭐 하는데 아직도 안 오는 거야?
5: 과자 가져오길 잘했네.
1: 정말 맛있다.
6: 시아야, 먹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책을 볼 수가 없잖아.
4: 책은 눈으로 보는 거지 귀로 보는 게 아니야. 네 집중력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6: 내 집중력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거든. 무시하지 마.
4: 그렇다면 신경 안 쓰고 계속 먹을게.
6: 공부벌레가 나한테 밀릴 때도 있네. 어?
4: 뭐야, 레나?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6: 시아야, 넌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이 되구나.
4: 뭐래? 레나, 너야말로 네 잘난 맛에 살잖아. 다신 너랑 말 안 해.
1: 어떡하면 좋아. 둘이 또 싸웠어. 얼른 뮤미랭이랑 웬디를 찾아서 화해시키자루.
4: 향기로운 꽃 냄새.

0: 너 왜 그래? 차려!
1: 뭐였네? 가라!
0: 너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1: 웬디 넌 키가 작아서 못 잡아. 포기하며.
0: 조금만 낮게 있으면 좋겠다.
1: 그건 불가능해.
0: 응? 더 크면 정말 예쁠 텐데.
1: 어떻게 된 거지?
0: 유미링, 여기 있는 꽃들도 마법을 쓰나 봐.
1: 그건 불가능해. 잠깐, 여긴 꽃의 정원. 우리가 왜 여기 있지? 설마?
2: 예스! 성공이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얼른 이 소식을 스피커 여우님께 알려야겠어, 키. 환상너비 한 마리를 보내면 스피커 여우님께서 우리가 성공했다

0: 이상해. 보포링과 루루링이 없어서 차원의 문을 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바로... 어? 이건 스피커의 함정이야! 웬디, 어서 여기 빠져 나가야 해! 지금 숙편이 잘 때가 아니라고!
1: 착한 며며랭, 우리 같이 꽃 한 개를 맡으며 기분 좋게 낮잠자자.
0: 웬디 정신 차리라니까! 깨어나게 해야 하는데...
2: 성공했다!
0: 여기는 내가 왜 여기 있지? 또 네 녀석들이 꾸민 일이구나! 보포링, 루루링!
3: 이러다! 큰일 났다고!
0: 왜 그래? 정신 좀 차려봐! 저건...
3: 너 자신이나 걱정하시지, 키! 거기 있어라! 쫓아가자! 너희 뜻대로 안 될 거야! 아무래도 이 나비 때문인 것 같아. 버프링, 루루링. 이제 정신이 드는 거야?
4: 키키, 너 어디 있어?
3: 너 때문에 엉망이 됐잖아.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스피커 여왕님께 알려야겠어.
2: 힘을 내고 열려라.

0: 어떠냐?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
1: 이제 야신스키카 여왕님이 등장하실 거다!
2: 어? 이런! 인간 세계에서는 변신을 할 수가 없잖아!
1: 스피카 여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0: 스피카 여왕님! 저 녀석들을 봐주지 말고 어서 어둠의 요정으로 변해서 스타스톤 조각을 빼앗아요!
2: 조용히 해!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너희 가만히 있어! 각오해라! 스피카! 어둠의 마법이여! 뭐야? 마법도 쓸 수가 없는 거야?
3: 겁먹을 필요 없겠어.
0: 스피카도 뭐 별거 아니네.
2: 감히 이 스피카를 무시하다니 가만 안 두겠어. 스톤 조각이 어디 있는지 어서 말해.
1: 스피카 여왕님은 날갯가루 공격도 정말 대단하네요.
2: 케케 뜻도 어서 별빛 요정들을 잡아둬!
0: 알겠습니다, 스피커 여왕님!
3: 아, 정말 잘 잤다. 뮤뮤닝, 넌 어때? 뮤뮤닝? 어?
0: 아마 나비를 떨어뜨리면 될 거야, 뮤.
4: 뭐야?
0: 이상하네. 분명히 아까 됐는데.
4: 어쩌지? 웬디가 환상에 빠진 시간이 너무 길어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나 봐.
2: 그럼 이제 어떡해?
5: 나비, 날개가루, 환상. 웬디가 빠져나올 수 없다면 우리가 들어가자.
3: 따다. 나비 공주님 정말 잘 춘다.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0: 웬디!
4: 이게 어떻게 된 거야?
2: 와, 세상에. 스피카 춤 진짜 잘 춘다. 너무 행복해 보여.
3: 시아야, 레나야, 너희도 온 거야?
0: 레나 덕분에 빨리 올 수 있었어, 뮤.
6: 빨리 말해봐. 어떻게 하면 되는데?
5: 환상에 빠지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 환상 나비 가루와 머릿속 환상.
6: 그래서?
5: 웬디의 환상 세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우리도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
0: 정말 성공할 줄은 몰랐어.
3: 그럼 내가 계속 환상 속에 있었던 거야?
5: 응.
3: 괜찮아, 재밌게 놀았으니까. 이렇게 너희도 왔잖아. 바랄라 페어리즈 최고!
2: 어? 바랄라 페어리즈? 어떻게 된 거지?

0: 서서 얘기해. 스톤 조각은 어디 있어? 어떻게 해야 스타 스톤을 손에 넣을 수 있지?
1: 어림없지. 절대 가르쳐줄 수 없어.
2: 우와, 날개가 정말 아름다워. 저걸 달고 춤을 추면 얼마나 예쁠까?
0: 조용히 해.
1: 창피하지 마. 아까 춤 진짜 잘 추던데.
0: 스피커 어둠의 마법 발사.
1: 뭐야? 침투한 건데 왜 그래? 어서 여기 빠져나가자.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포포링 스윗 하트 포포링 바니바니 포 야미야미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유브링 플로라 하트 유브링 뮤뮤뮤 블링블링 파랄럭

0: 하츠 별빛 마법 누르니 루나 하츠
1: 누르니 룰루랄라 뚜
0: 도레미파

0: 잔재주나 부리다니. 스피카 어둠의 마법이요. 춤춰라.
1: 마법이 힘을 잃었네.
0: 그럴 리 없어. 왜 이런 거야?
2: 웬디, 여긴 네 환상 세계잖아.
1: 어?
2: 네가 이곳의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1: 정말이야? 모든 게 내 뜻대로 된다고? 그럼 나비야, 너무 무서우니까 작아져라. 진짜 내 말대로 되네.
0: 뭐야?
1: 스피카,
2: 네가 졌어. 웬디, 재밌는 걸 해봐.
1: 그럼 난 나비공주님의 예쁜 춤을 다시 보고 싶어.
0: 웃기지 마. 두고 보자.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3: 웬디가 덜렁대긴 하지만 참 착한 아이 같아. 역시 바랄라 페어리즈 딱이야. 내가 보는 눈이 있다니까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 상처엔?
5: 순간기계!
4: 주물 상처엔?
5: 덤덤한!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쥐설, 마데카 솔!
7: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5: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7: 아이클파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파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기성적인 아이클파이.
0: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3: 순환기계!
2: 주물 상처엔?
3: 너무나!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키키키키
9: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별빛 요정을 만나다.

0: 쳐.
1: 이 겁쟁이.
2: 보풀린 깜짝 놀랐잖아.
1: 내 새 작품을 감상하시라. 일곱 색깔 과일이나 열 가지 과일의 완벽한 조합이야. 대단하지 않아, 푸?
2: 너무 높잖아. 무너질 것 같은데.
1: 맛있는 건 뭐든 칠해준대. 너 같은 겁쟁이 말이야. 아. 유미리 무슨 짓이야?
3: 네 음식에는 꽃장식이 없어서 허전해. 이렇게 해야 완벽하지. 어? 이건 루루링 네 거야. 네 귀 색깔이랑 아주 잘 어울려, 뮤.
2: 와, 싱싱한 꽃, 맛있는 음식, 이제 신나는 음악까지 있으면 아주 완벽하겠어, 루.

0: 많이 놀랐니? 별빛 요정들아.
1: 넌 누구야?
0: 나는 어둠의 요정, 스피카 여왕이다.
1: 여긴 왜 왔지?
0: 가져갈 게 있어서. 불쌍한 별빛 요정들, 겁먹을 것 없어. 빨리 끝낼 테니까.
1: 이런, 설마, 스탠스!

내게로 와라! 스타스톤의 힘을 모아! 아! 나에게 강력한 힘을 넣어!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어버려!

0: 코뿔이! 뉴다리!
1: 뉴다리! 코뿔이, 얼른 처음에 문을 열자!
2: 녀석들을 잡아와라.
3: 알겠습니다, 여왕님. 녀석들이 흩어졌어.
0: 절대 놓칠 수 없지.
4: 날씨 정말 좋다. 기분 좋은 입학식 날.

0: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학교가 괜찮아 보이네.
1: 저기 잠깐만!
0: 나한테 볼일 있어?
1: 미안하단 말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0: 어? 내가 왜?
1: 내 양말을 더럽혔잖아. 이거 봐.
0: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럼 가볼게.
1: 어? 저기!
2: 자, 이걸로 닦아. 어? 어서.
1: 넌 누군데?
2: 나 웬디라고 해. 너 신입생 환영 공연 준비했어?
1: 환영 공연?
2: 공연을 통해서 신입생끼리 인사하고 친구가 되는 거지.
1: 어, 그런 것까지 해야 해?
2: 우리 팀짜서 같이 할까?
1: 아, 아니야, 난 혼자 하는 게 더 좋아.
2: 이름이라도 알려주고 가!
1: 난 시아야.
2: 웬디, 기죽지 마. 우린 멋진 팀이 될 거야.

0: 너 괜찮니?
1: 네.
0: 겁낼 것 없어. 많이 놀랐지? 어?
1: 내가 1등이다! 첫날부터 1등으로 등교했네. 근데 언제 시작하려나? 간식 준비해오길 잘했네.

0: 마시네.
1: 일단 자리부터 잡자. 가운데가 좋겠지.
2: 여기가 어디지?
1: 어? 아니야. 좀 더 이쪽으로 가자.
2: 이쪽?
1: 너무 갔나? 저기 앉을까? 어디 앉지? 역시 저기가 좋겠다.
3: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1: 인형이지? 정말 귀엽다. 부드러워.
3: 이것 봐.
1: 볼수록 귀엽네.
4: 내가 좋아하는 꽃 냄새네.

0: 여기가 어디지, 키?
1: 어, 어, 잠깐, 냄새가 사라졌어.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어. 와우.
0: 씨. 내가 소리를 들어볼게. 아, 들린다. 결빈 요정의 심장 소리야.

0: 여기 있었군.
1: 하나, 둘. 잠깐, 하나가 부족한데? 어?
0: 열려라!

0: 저게 예쁜 성 좀 봐. 저렇게 예쁜 나무는 처음 봐. 온통 알록달록해.
1: 여기가 어디지? 아름다운 곳이네. 유르링 뮤미링, 드디어 찾았네.
2: 만나서 다행이야.
1: 여기 정말 근사하다.
3: 어?
1: 안녕 얘들아.
0: 말을 하잖아.
1: 우린 별빛 요정이야. 내 이름은 포포링, 얘는 누르링, 얘는 뮤뮤링. 안녕 얘들아, 너희들 정말 귀엽다. 여긴 바랄라 별빛 섬이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는 어? 곳이지.
4: 저건 뭐야?
1: 아, 저건 마법의 성인데 바랄라 별빛 섬의 중심이야.
0: 어? 저거...
1: 우와! 우와, 정말 예쁜 나비네. 우와, 천사인가봐. 정말 예쁘다.
4: 천사는 무슨 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잖아.
5: 너희는 뭔데 여기 있는 거야? 내 일을 방해하지 마.
2: 이봐, 너 누군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5: 어서 말해, 스타스톤이 왜 깨진 거지?
1: 아깝다, 카메라를 가져오는 건데.
2: 무슨 말 하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네.
6: 너 때문이야, 네가 스타스톤을 깨뜨렸잖아.
5: 스톤 조각은 어딨어?
6: 그건 말해줄 수 없어. 조각들 가져갈 생각 마.
1: 시아, 쟤들 무슨 말 하는 거야?
2: 내가 어떻게 알아. 어쨌든 저 여자는 악당인 게 분명해.
4: 쟤들 괴롭히지 마.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2: 경찰에 신고해야지. 나쁜 사람이 있다고.
5: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감히 이 스피카 여왕에게 대들다니.
2: 포포링, 누르링, 뮤뮤링.
5: 이제 순순히 대답하시지.
1: 웃기지 마.
5: 그렇다면 고통을 맛보게 해주마.
2: 우리가 얘들을 지킬 거야.
5: 어디 마음대로 해봐.
1: 바랄라 마법.
0: 어?
7: 어? 너희가 우리를 도와서 바랄라 페어리즈가 되주지 않을래?
8: 바랄라 페어리즈라고?
7: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을 도와줄게. 깨어나라, 바랄라 마법.
1: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포프링, 스윗하트.

0: 룰루랄라 룰.
1: 도르미파.

바랄란 마법? 이게 바로 스타스톤의 비밀이었군. 당장 내놔! 스피카 어둠의 마법이여!

0: 마법공을 사용해! 누나, 멜로디!
1: 베렐라 마법! 누나, 멜로디! 방어!
0: 필로라봉을 사용해!
1: 플라워 하트!
0: 바랄라 마법! 플라워 하트! 발사! 미안.
2: 춤춰라! 흥잡이들아!
0: 핑크봉이 사용해! 달콤 별빛 바랄라 마법! 달콤 별빛

0: 죽어보자.
1: 어, 죽을까요, 어머님?
0: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2: 호흡이 착착 잘 맞았어.
3: 다행이야, 이렇게 바랄라 페어리즈를 찾았잖아.
4: 이게 뭐야? 정말 예쁘다.
3: 그건 스톤 조각이야. 스타스톤의 조각이지.
2: 이곳엔 세 개의 스타스톤이 있어. 스타스톤은 이 세계의 마법 에너지원이야.
3: 스피카가 스타스톤을 깨뜨리는 바람에 지금은 스톤 조각이 됐지. 바랄라 마법이 너희를 택했으니 너희는 이제 바랄라 페어리즈야. 너희가 할 일은 스타스톤을 찾아서 바랄라 별빛섬을 예전 모습으로 돌려놓는 거야.
4: 맞다, 공연이 있는데?
2: 어, 어떻게 학교로 돌아가지? 우리한테 맡겨.
4: 다들 명심해. 오늘 일은 비밀로 하기야.
2: 그럼 우리 이제 한 팀인 거야?
4: 뭐 그런 셈이지.
2: 어서 학교로 돌아가자.
5: 신입생 공연 신청이 끝났으니 모두 순서대로.
2: 잠깐만요, 우리도 있어요.
5: 너희가 마지막 팀이 되겠구나. 학생들, 너희 이름이 뭐지?
4: 전 시아예요.
2: 전 웬디야.
6: 전 레나예요.
7: 레나? 그 유명한 공부벌레?
5: 너희 팀 이름은 뭐로 정했니?
2: 그게...
4: 그렇지! 우리는
7: 바랄라 페어리즈예요.
8: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9: 얼굴 상처엔
7: 순한
9: 주물 상처엔
10: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3: 예. Yeah.
2: 포켓몬 태그스타.
4: 클릭소.
5: 클릭소. 몰라내가.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7: 클릭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경제량 빛으로 변신. 좌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놀이가 교육이 되는 좌석 토이 클릭서. 가베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한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3: 승강킥킥.
2: 주물 상처엔
3: 너무나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뽀롱뽀롱 떠나요. 빛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8: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7: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입속의 습격자 티타노브와 이쪽이야 이쪽. 우후! 이번 미션은 엄청나게 쉬운데? 얘들아, 갑치기 대장들은 다 돌렸어. 뺨보강은 다 돼가? 아슬아슬했네. 뒤에서 치면 어떡해? 데비, 방금 왜 그런 거야? 데비, 너 괜찮아?
1: 이젠 끝이야, 루시오. 가보면 돼 있겠지?
0: 다행이다. 그냥 꿈이었네. 정말 진짜 같은 꿈이었다니까?
2: 그러니까 꿈에서 델비가 누구로 변했다고?
0: 무시무시한 백스의 부하.
3: 그럼 네 말은 델비가 백스의 부하란 말이야?
1: 나...
0: 뭐? 아니!
1: 오늘 임무는 뭔가요, 박사님?
4: 오늘은 늪지대로 가야 해. 원거리 센서를 통해 동쪽 늪지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명체가 감지되고 있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느낌이 좋지 않구나.
2: 야, 늪지 임무는 항상 어려웠잖아요.
4: 감지 결과가 맞다면 우리가 만나본 적 없는 생명체가 늪지대에 있단 뜻이야.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 센서에 이상이 있는 거고, 어느 쪽이든 확인해.

0: 얘들아, 늪지대에 거의 도착했으니까
1: 데비, 방금 보였어?
2: 어?
0: 박사님 말씀대로 이상한 생명체가 있을지도 몰라. 가서 알아보자. 제이민, 앞쪽을 스캔해줘.
3: 알았어. 진흙탕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냄새는 로디 화장실 같고. 그냥 그렇다고. 어? 뭔가 감지되고 있어. 저기!
1: 수코미무스야! 동굴에 몸이 낀 것 같은데?
0: 어서 구해주자! 절단 레이저 작동!
1: 진정해, 친구! 착하지? 워워? 우리가 낫게 해줄게. 치료용 젤 바르기. 이런 상처가 덩굴 때문에 생겼을 리는 없는데.
4: 어?
1: 갑자기 어딜 가려고? 돌아와! 제이민, 이 소리 어디서 나오는 거야?
3: 담지 중이야. 안개가 너무 짙은걸?
0: 오즈, 공중에서 조사해보자.
1: 좋은 생각이야, 델비. 새 드론을 꼭 날려보고 싶었거든. 실력을 보여줘, 과든!
0: 길간 트럭으로 돌아와! 바로 드론을 따라 출발하자!
1: 안개 때문에 전혀 안 보여! 좀 더 가까이 가보자! 아무것도 못 건지겠네! 아까랑 똑같아! 안개만 자욱하고! 어? 저기 봐!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 과든!
0: 이 정체가 뭔지 알아내야겠어.
1: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감히 내 드론을 삼키다니. 내가 꼭 복수해줄게, 버즈. 뭐야, 대체?
3: 거대한 뱀이야. 엄청 거대하고 사나 보이는 뱀.
1: 얘들아, 저거 봐. 뱀새 표식이야.
3: 곧 아머 다이노가 될 거야. 그 전에
1: 뭐야? 아까 그 피리 소리야?
0: 안 돼. 벌써 아머 다이노로 변하고 있어.
3: 아다다다다다. 뱀 먹이가 되긴 싫다고.
0: 오즈, 부스터를 써서 급속 후진해 볼 수 있어?
1: 전원이 꺼졌어. 불가능해. 어?

0: 맞아. 날 피할 순 없어, 루시오.
1: 이게...
0: 넌 이제 끝이야.
1: 너 대체 누구야? 원하는 게 뭔데?
2: 힘내, 얘들아. 거의 다 왔어.
3: 다 됐다.

0: 임무 대성공이야. 이제 안킬로트럭으로 돌아가 멤버들과 합류하면 되겠어.
1: 어? 이게 무슨... 어? 아! 안 돼! 아!
2: 헬비, 루시오, 오제! 아무도 없어! 왜 또 벨제부 푸냐고! 나 좀 내버려둬, 이 개구리들아! 아! 아! 아! 도와줘, 제발! 도와줘! 루시오! 일어나!
3: 치툰두?
0: 랩터 변신! 그래, 이건 다 환상이야! 사라져!
4: 더는 버틸 수가 없어! 안킬러 갈고리 발사!
2: 델비, 덕분에 살았어!
1: 친구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다고! 어?
0: 그렇지! 브레딕이 작동!
5: 됐어!
1: 어?
5: 뭐?
2: 어? 가만히 있어봐! 나 날 수 있잖아! 브라윙! 다이너모드 변신!
4: 엄청난 꿈이었어.
2: 어, 이런. 다 찌그러지고 말 거야.
4: 빠져나가.
0: 나한테 맡겨. 레터카 출동. 좋아, 간다. 레터카 다이노 모드로 변신. 이봐, 꿈투이 우리한테 이상한 환상을 보여줬겠다. 레터 발차기. 지금이야! 감는 힘이 약해졌어!
4: 루시오, 로봇 탑체 준비해!
0: 랩터 드론 탑체!
4: 랩터 드론! 액션 준비 완료!
0: 랩터 소드 장착! 랩터 소드 공격 준비!
4: 랩터 소드
0: 갈고리 발사! 당겨! 조금만 더!
4: 안 돼! 너무 강해! 다른 공격을 시도해보자!
0: 좋은 수가 있어! 오즈, 퀀텀 에너지를 케이블로 전달해줘!
1: 알았어!
0: 퀀텀 슛!
4: 이건 접수할게!
0: 내가 꽁트라! 백선터 조심해!
1: 이제 드론은 먹지 말고 박사님이 새 드론 만들어주시겠지?
6: 지금 많이 웃어두는 게 좋을 거야, 다이노스터.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것도 지금뿐일 테니까.
7: 주면 공룡 테리지노사우루스.
8: 비가 많이 오네.
9: 어떡하지?
1: 배고프지 않아? 나 피자 먹고 싶은데.
10: 피자 좋지?
11: 야, 나도 피자 엄청 좋아하긴 하지만 비도 오는데 다음에 먹고 집에 가는 게 어떨까?
10: 가자, 제이민. 비 좀 오는 게 무슨 대수라고. 얘들아, 저기 봐.
11: 어?
1: 트리나, 거기서

0: 보자. 왜 그냥 귀를 막고 서 있는 거지?
1: 왠지 뭔가 소름 끼치지 않아?
2: 그냥 관심 끌려는 거야. 가자 빨리. 늦으면 페퍼로니 피자 다 떨어진다고.
0: 곧 따라갈게.
2: 어?
0: 여기 이거 받아. 또 보자.
3: 루시오 뭐야?
0: 자, 가자.
3: 오늘은 어딜 가나 날씨가 좋지 않네.
0: 로디!
4: 알았다, 얘들아.
2: 안녕하세요, 박사님. 근데, 괜찮으세요?
4: 나, 괜찮아. 폭풍 때문에 홀름에 문제가 생긴 것뿐이란다. 오늘 임무도 거기에 관한 거고. 이런 폭풍은 슈페르사우루스처럼 다이노어스에서 가장 큰 공룡들한텐 위험해. 목이 길어서 번개에 쉽게 맞을 수가 있거든. 너희의 임무는 이들의 서식지에 피뢰침을 설치해서 번개로부터 보호해주는 거야. 그럼 다녀오렴.
2: 출동하자.
0: 박사님이랑 여기 남아있어. 박사님 혼자서 깜빡거리고 있으면 너무 외롭잖아. 그래, 착하지?

0: 내가 숲까지 안내할게. 다들 번개 조심하고.
1: 너야말로 조심해. 네가 지금 번개에 제일 가깝게 있잖아.
0: 그렇긴 한데 번개도 난 못 맞출걸. 난 빠르니까. 아! 농담했어. 농담이었다고. 이제 다 왔어?
2: 좋아. 너희 둘은 바로 올라가.
0: 알았어.
2: 피레침부터 꺼내야 해.
1: 세고 집게 작동 준비.
0: 번개를 스펀지처럼 흡수해주겠지? 그럼 금속 스펀지인 건가?

0: 손님이 찾아왔는데? 어?
1: 스페르사우루스네. 근데 여긴 왜 온 거지? 숲속에 있어야 하는데.
2: 얘들아, 스페르사우루스의 머리에서 엄청난 정전기가 감지되고 있어.
0: 어? 무슨 소리야?
1: 곧 번개를 맞을 거란 소리야.
0: 응? 그럼 도와줘야지.
1: 뭐? 루시오, 안 돼!
3: 기다리, 친구!
0: 죽여봐!
3: 안녕!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해. 곧 번개가 칠 거거든. 내 말이 맞지? 또 보자!
1: 대단한데? 좀 위험했지만 그래도 멋졌어.
4: 제이민, 네 차례야.
2: 빨리 끝내자.
4: 왼쪽으로. 아니, 그쪽 말고. 됐어. 아니야, 좀 더 오른쪽.
2: 좋았어.
4: 성공이야. 안정화 케이블 발사. 좋아, 이거라면 번개가 쳐도 끄떡 없어.
2: 그럼 이제 집에 가는 거지?
1: 작동되는지 확인은 하고 가야지.
2: 뭐지? 중심을 잃고 있어!
0: 뛰어내려!
2: 왜 갑자기 케이블이 끊어진 거냐고! 위험해, 위험해! 다쳤어!
5: 너 괜찮은 거야?
2: 나 좀 꺼내줘, 빨리!
4: 해치를 열자!
2: 제발, 조금만 더 힘내! 잘다! 빨리 여기 벗어나!
4: 그래, 빨리! 다이노스터, 변신! 안킬로 변신 완료!
6: 스테고 변신 완료!
2: 부테라 변신 완료!
6: 랩터 변신 완료!
4: 다들 조심해!
2: 하! 빗나갔어!
3: 안 보이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네!
0: 응? 어? 이제 보인다!
4: 루시오! 어림없지? 해볼테면 대박!
1: 새로 나온 그물로 한번 쳐볼래?
2: 지금이야! 그대로 발사!
5: 뭐지?
3: 또 사라졌어!
0: 조심해!
2: 지금 정체가 뭐야?
1: 발톱 모양으로 봐선 테리지노사우루스일 거야!
4: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집중해! 뛰어! 무기 업체 시작!
7: 퀀텀 스트라이크! 발사!
4: 명중이야!
0: 좋았어!
1: 이번에도 백스헌터 때문이었어!
4: 저러다 곧 아머 다이노가 될 거야! 빨리 표식을 제거하자!
3: 나한테 맡겨!
1: 결국 아머 다이노가 돼버렸어. 그래도 눈에 보이긴 하네.
4: 다이노 모빌로 어서 로봇 정찰을 시작해. 빨리.
2: 빨리빨리, 시간이 없다고. 부테라민, 넌 할 수 있어.
1: 스테고 치프 다이노 모드로 변신. 시작! 못 잡겠지? 스테고 플래스트윙 비행 준비 완료! 이 정도면 이해볼만 안 돼!
4: 부스터 작동!
7: 스테고 파츠!
4: 지금이야!
1: 스테고 블래스트 캐논 번개 충전! 이걸로 끝이야!

0: 작전 성공!
1: 잘했어, 얘들아!
2: 완전 멋졌어!
0: 왼쪽으로! 조금만 더! 거기야! 제이민 준비됐어! 좋아, 피뢰침 가동 시작! 잘했어! 도와줘서 고마워, 친구. 앞으로는 이 피뢰침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제가 만나서 반가웠어!

0: 그 녀석들, 이번에도 운이 좋았군. 테리지노사우루스에게 끝났어야 했는데 로라 박사가 아주 무모한 팀을 뒀어.
1: 무모할진 몰라도 매번 다 성공하잖아요. 누구랑은 다르게 말이죠.
0: 그건 두고 봐야 알겠지. 이걸 쓸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젠 꺼낼 때가 된 것 같구나. 여기, 널 위한 무기다.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4: 순간기계!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 상처엔
4: 승강기계.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소리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5: 학교에 간 랩터 로디.
6: 아, 꾸밍가? 미안 꾸밍아, 널 데려온 걸 깜빡했네.
7: 루시오, 학교 갈 준비 다 됐니?
6: 안 돼, 이모잖아. 들키면 안 돼, 숨어.
7: 곧 버스가 도착할 거야.
8: 서둘러야지.
6: 알았어요, 이모.
8: 학교에 그렇게 큰 가방을 가져가게? 뭘 넣은 거니?
6: 전부 필요한 것들이에요. 공부해야죠.
8: 좀 들어줄까?
6: 네? 아니요. 지각하겠어요. 저 갈게요.
9: 대체 뭐야? 그 큰 가방에 뭘 넣은 거야, 루시오?
6: 별거 아니야. 그냥 교과서들이랑 이것저것.
10: 아기 랩터를 넣은 건 아니겠지?
6: 뭐라고? 아니야, 말도 안 돼. 농담하는 거지? 진짜 웃긴다.
9: 루시오, 학교에 공룡을 멋대로 데려오면 안 돼.
10: 학교는 물론이고 애초에 지구에 데려오면 안 되는 거지.
6: 그건 나도 잘 아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 그러니까 로디 숨기는 거나 도와주는 게 어때?
9: 로디?
6: 내가 밤새 고민해서 지은 거야. 랩터 로디.
11: 랩터 로디? 너 지금 제정...
12: 뭐라고, 델비? 랩터 로디가 뭔데?
11: 랩터 로디가 아니고요. 래퍼 로디요. 네,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래퍼예요.
12: 지구과학에 대한 랩을 하는 래퍼가 아니라면 수업에 집중해주겠니?
6: 로디?
13: 래퍼 로디가 근처에 왔대요.
14: 아직 실험 중인 랩터를 멋대로 데려가서 싸우다니. 거기다 작전에 실패를 해?
11: 실패라뇨? 다이노스터의 장비와 능력에 대한 정보를 얻어왔다고요. 이 정도면 엄청난

0: 수화가 아닌가요?
1: 그 아기 랩터는 내 연구의 새로운 돌파구였어. 공룡들은 새끼일 때가 조종하기 더 쉬우니까. 하지만 상관없어. 내게 성공을 안겨줄 2세대 암호 다이노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다이노스터는 끝장이야.
2: 안 돼! 내가 박사님께 들키겠어! 어떻게 좀 해보란 말이야!
3: 루시오, 학교 가방은 왜 메고 온 거니? 아기 랩터잖아? 루시오, 다이노스터 제 일기책을 또 어겼구나?
2: 알아요, 아는데 로디가 너무 귀엽고 불쌍해서.
3: 우린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는 백스헌터에 맞서 싸워야 할 상황이야. 말썽꾸러기 아기 공룡이나 돌보고 있을 때가 절대 아니라고.
0: 백스헌터의 힘이 강해지고 있나요?
3: 아기 랩터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간의 사정부터 알려주마. 너희도 알아야겠지. 백스헌터는 한때 내 연구실 동료였어. 우리는 함께 퀀텀 코어를 발견하고 퀀텀 터널을 만들어냈지. 그 결과로 멀티 유니버스와 다이노어스를 발견한 거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단다. 연구 결과 어른들은 퀀텀 터널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 성장이 멈추지 않은 아이들만 통과할 수 있었지.
2: 저희들처럼요?
3: 그래서 난 홀로그램으로만 나타나는 거야.
4: 그럼 어른이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3: 끔찍한 일이 생겨. 보통 통과를 못해. 근데 백스헌터는 막무가내로 통과를 했고 그 과정이 어땠을진 상상이 안 되는구나.
0: 목적이 뭘까요?
3: 잘은 모르겠어. 하지만 다이노어스를 탐내는 거겠지. 누구든 다이노어스의 공룡들과 그 환경을 위협하게 놔둘 순 없어. 우리는 이곳을 지켜야 해.
0: 그럼 오늘의 임무는 뭔가요?
3: 아기 랩터를 돌려보내렴.
2: 안 돼요!

0: 이대로 돌려보낼 순 없어. 이젠 가족이라고.
1: 나도 알아. 그새 정도 들었고.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야. 다른 랩터들과 살게 해줘야지.
0: 알았어. 보고 싶을 거야, 로디. 로디, 이제 그만 여기서 헤어져야 해. 나도 사랑해. 그래도 같이 못 지내. 넌 랩터들과 살아야지. 미안해, 로디. 난 눈물 날 것 같아.
2: 아마 꽃가루 때문일 거야.
1: 그만 가자.
0: 잘 지내, 로디.

0: 너 괜찮은 거야?
1: 단짝 친구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야. 조금... 으아! 저게 대체 뭐지? 저건 에이니오사우루스야! 이젠 갑옷을 입었고!

0: 로디! 로디 구해야 해!
1: 당연하지. 안킬로 트럭 안정화! 로디의 기습 공격 덕분에 우리가 함체할 시간을 벌 수 있었어. 오즈?
0: 시작할게! 잠깐, 합체라고? 그런 것도 돼? 당연하지! 잘 보라 놓아! 스테고트론! 합체 준비!

준비됐지, 얘들아?

0: 시켜.
1: 안킬러 스파이크 준비.
0: 안킬러 스파이크 작동. 상대가 너무 강해.
1: 부스터를 작동해.
0: 세고 부스트 최대 출력.
2: 좋아, 점점 밀리고 있어.
1: 안돼.
3: 갑옷이 더 단단해진 것 같은데?
2: 그리고 더 무서워졌고. 그냥 도망치자. 이쪽으로 오고 있어.
1: 오즈 해머.
0: 세고 해머 준비. 지금이야. 다들 준비해.
1: 표식의 손이 안다.
0: 표식을 파괴하기 전엔 공격을 멈추지 않을 거야.
3: 나한테 맡겨.
1: 루시오, 어디 가는 거야?
3: 해보자고. 넥터 변신. 이렇게 보니 더 무서운데. 하지만 나한테는 안 될걸. 내어둬라. 우지마, 어떡하지? 우지, 데미! 루시오, 지금이야!
0: 좋았어!
3: 랩터 블래스터, 액션! 준비, 슈즈는, 발사!
0: 다음에 보자고. 로디, 너 괜찮아? 로디,
3: 아까 우리를 구해줘서 고마워. 같이 가자.
4: 내가 또 규칙을 어기고 있다는 거 아는데 상관 안 해. 로디를 두고 갈 순 없어. 우리 도와줬는데 은혜는 갚아야지.
5: 같이 본부로 돌아가자.
0: 뭐? 진짜? 그럼 로디도 우리만큼 열심히 싸웠잖아.
2: 더 열심히 싸웠지. 저렇게 작은 몸으로.
5: 박사님께는 우리가 잘 얘기해볼게.
6: 이번엔 운이 좋았지만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기대하라고.
3: 매머드 가족을 지켜라!
7: 로디는 정말 특별한 공룡이야. 지능검사에서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 특히 의사소통 부문에서.
3: 아, 몸은 괜찮겠죠?
7: 그래, 24시간 안에는 다 회복될 거야.
3: 아, 잠깐, 그럼 로디가 회복하면 야생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7: 로디가 너희를 어떻게 도왔는지 얘기 들었어. 그래서 이번만 예외를 두려고. 로디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축하 파티는 나중에 하렴. 지금은 새 임무가 기다리고 있거든. 설원지대에 있는 빙하에 커다란 참새가 생기면서 지금 몹시 위험한 상황이야. 빙하가 완전히 갈라져서

0: 저의 메모드 서식지가 파괴되기 전에 그 틈을 다시 메워야 해.
1: 소런지대? 메모드요? 제가 태어난 곳에는 눈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메모드도 없었고요. 완전 기대돼요. 눈은 만져보면 어떤 느낌일까? 이따 눈밭에서 놀아도 되겠지? 임무 끝난 후에 말이야.
2: 우린 놀러가는 게 아니야, 루시오. 임무하느라 정신없을 거니까 기대도 하지 마.
3: 썰매 타기도 안 돼?
2: 안 돼.
3: 눈사람 만들기는?
2: 안 돼.
3: 눈싸움은?
2: 절대로 안 된다니까.
4: 설원지대 다 왔어. 어?
1: 내 눈으로 눈을 보다니 진짜 신난다.
2: 오즈?
1: 미끄럼 방지막이 작동? 와, 이것 좀 봐. 세상이 온통 하얘. 어? 같이 가! 와? 어? 그렇게 달리면 위험해!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나는 이 멋진 눈밭을 마음껏 즐길 거야! 왜 이러지?
4: 썰매 모드로 변신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은데?
2: 오즈, 랩터카를 잡아!
1: 자석 케이블 발사! 잡았다, 요 녀석!
3: 루시오, 썰매 모드로 변신해!
1: 뭐? 썰매 모드가 있어?
3: 눈송이가 그려진 버튼을 누르면 돼.
1: 아하! 에어컨 버튼인 줄 알았지. 눈썰매 모드로 변신! 이거 완전 좋은데?
5: 더 이상은 못 가겠어.
2: 여기가 틈새인가 봐.
4: 틈새? 거의 협곡인데? 엄청 깊다고.
2: 루시오, 넌 갈라진 틈새의 맨 끝으로 가서 길 잃은 동물들이 근처에 못 오게 해.
1: 누구도 여기에 빠지면 안 되니까. 좋아, 알았어.
2: 우린 틈새를 붙이자. 오즈, 빙하 걸쇠 준비해.
1: 나만 믿어. 빙하 걸쇠 발사! 거대한 게 아닌데? 우와, 멋지다. 동화 속에 나오는 겨울나라 같아. 잠깐. 저건 메모드잖아. 여기는 루시오.
3: 뭐지? 듣고 있어? 메모드 가족이 틈새로 엄청 빠르게 달려오고 있어.
2: 어? 틈새 근처론 못 오게 해.
1: 당연하지. 근데 진짜 메모드라니 소름 돋게 멋져.
5: 그야 당연히 소름이 돋겠지. 여긴 엄청 추우니까.
2: 모두 임무에 집중.
1: 알았어, 알았어. 자, 어디 보자.

보더라. 잠깐, 왜 안 멈추는, 멈춰! 아, 안 돼, 기다려, 그쪽이 아니라고! 아, 큰일 날 뻔했네. 응? 아, 아주 사나워 보이는 고양이네. 착하지, 영아? 이쪽으로 오면 안 돼요. 레터카 다이너모드로 변신! 좋게 말할 때 멈춰, 영아. 안 그럼... 성질이 보통이 아닌 듯?

0: 그러니까.
1: 얘들아, 어? 스밀러돈이 나타나서 아빠 메모드를 공격하고 있어.
0: 아빠 메모드까지 공격할 정도라면 랩터카도 상대가 안 될 거야.
2: 우리가 가서 랩터카를 도와주자. 오즈?
3: 좋았어. 벌써 뺄게.
2: 출발!
3: 루시오,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갈게.

네모 단지에서 떨어져! 더 점프! 이 상대는 나야! 눈밭에서 힘을 겨루는 건 처음인걸? 잠깐, 저건... 아, 이런... 누가 그런 무서울 줄 알고? 아, 방금 한 말 취소! 취소야! 여기는 루시오! 여기는 루시오! 응답하라! 대체 언제 오는 거야!

0: 어? 너 안 돼. 금방 갈게. 오지, 빨리. 거의 다 왔어. 어? 구조모드 작동? 성공이야!
1: 좋았어!
0: 루시오, 우리가 아기 매버들을 구했어!
2: 우후! 잘했어, 얘들아! 아, 이게 무슨... 아, 야, 우리 까먹고 있었네! 렌터카면서! 떨어진다!
0: 루시오! 이대로 떨어질 순 없지. 루시오, 합체 준비해.
3: 뭐? 진짜 지금?
0: 그래, 어서.
2: 좋았어. 이 순간만 기다렸다고.
0: 랩터 카이론 합체 준비.
2: 내 인생 최초의 합체라니.
0: 랩터 카이론 액션 준비 완료.
2: 영아, 내 모습 어때? 이제 괜찮을 거야.
0: 랩터 카이론 돌격.
4: 최첨단 방패라 절대 망가지지 않을 거랬는데.
5: 박사님이 고쳐주시겠지?
1: 뭐해? 빨리 부스터를 작동시켜.
0: 부스터 작동! 헤드스타!
2: 가자!
1: 뭐 이런...
0: 빨리 빠져나가야 해!
2: 잠깐! 좋은 생각이 어? 났어! 좀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가더라! 시원하지?
5: 아빠 메모드야! 아기 메모드를 구해준 보답인가 봐!
0: 그럼 가볼까? 아!
2: 싸움 재밌었어.
1: 좋았어. 성공이야.
0: 로봇 댄스.
2: 야, 이거 진짜 재밌다.
0: 그럼 확인해볼까?
2: 깔끔하게 붙었네.
1: 아주 잘했어. 이번 임무도 완전 대성공이야.
2: 아니, 아직 아니야. 어?

0: 처음으로 로봇 합체도 하고 거기다 눈싸움까지. 이제야 대성공이네.
1: 루시오.
0: 우와. 잘못했어. 제발 그거 좀 빼봐.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4: 순간기계.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포켓몬 태그스타.
2: 글릭소.
3: 글릭소 얼마 될까?
4: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4: 착착 치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5: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4: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 상처엔
11: 순한 꿀개.
10: 주물 상처엔
11: 덤덤해.
1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3: 남방구는 북방구와
1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스윙트랙.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마데카 솔.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The fox is from the zoo.
2: Enjoy your ice cream.
0: Bye bye, Boca.
3: Hey, I want an ice cream too.
0: Bling bling.
3: Exactly. It's me, Bling Bling. Ha ha ha.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키키키키.
2: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쓰레기 이다.
1: 오, 편지 왔다.
0: 어? 아, 그러게. 누가 보낸 편지지?
2: 내가 읽어볼게.
3: 그린조끼 구조대,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에 사는 작은 바다거북이에요. 제가 사는 이곳은 참 아름답지만 갈수록 쓰레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 때문에 바다 생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답니다. 언젠가는 깨끗한 바다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린조끼 구조대가 있어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화이팅!
0: 큰일이야. 우리가 애쓰고 있지만 아직도 지구 곳곳에 문제가 많거든.
3: 어떡해? 그러면 우리 같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이 더 많아야 하는 거 아니야?
0: 그러게. 좋아! 그렇다면!
3: 많이 주셨다. 아빠, 오늘도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주었어요.
1: 목걸이 어디 갔지? 목걸이 끊어졌나봐! 어떡해! 어떡해. 목걸이 어디 있는 거야?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떡해. 저기 있다! 찾았다, 다행이다. 이다? 너 아니었으면 아빠가 주신 이 목걸이 찾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이다! 이다!
4: 안녕! 어머, 너무 놀라지 마. 뭐 연예인 보듯이 그렇게 보면 나도 쑥스럽다고.
5: 지금 쓰레기가 말하는 거야?
4: 근데 너 진짜 운 좋은 거 보다. 내가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음료수가 아니거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0: 알겠니? 네가 내 이름을 불러줘서 내가 살아난 거야.
1: 근데 너 지금은 그냥 플라스틱 쓰레기야.
0: 근데 네 친구들은 나 친구 사귀는 거 되게 되게 좋아하거든. 네 친구들 좀 소개해주라. 어? 가자. 어? 가자. 얼른.
1: 이소문한 선은 좀 놓고 가자.
2: 그렇지. 그래서
0: 아하. 얘들아, 안녕. 최고의 인기 스타가 바닷가에 나타나서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사인은 다음에 해줄게. 만나서 반가워.
1: 오, 안 돼. 어? 아니, 와, 얘는 플라스틱 쓰레기야. 먹으면 안 돼.
0: 어? 문어다. 문어한테 인사해야지. 나는 문어. 문어.
3: 뽀기야, 뽀기야. 왜 저런 플라스틱 쓰레기랑 같이 다니는 거냐?
4: 그러게. 바다 쓰레기랑 바다 청소부랑 같이 뭐 친구하기로 한 거야?
1: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이름은 이다인데 이다는 자기가 쓰레기인 거 몰라. 아직도 인기 많은 음료수인 줄 알아.
5: 아니, 그렇다고 그냥 냅둬? 나 쟤 해파리인 줄 알고 먹을 뻔했잖아.
1: 미안.
3: 어? 뭐지?
0: 그린조끼 구조대에서 안내 말씀을 드리는 도도. 그린조끼 구조대에 새로운 대원을 뽑는 도도.
6: 새로운 대원?
0: 그린조끼 구조대에 지원할 친구는 오늘 12시까지 아지랑이 섬으로 가는 잠수함에 탑승해주도도. 이상.
5: 와, 나 그린조끼 구조대 지원할래.
3: 나도. 나도 지원할래. 뿌기야, 너도 지원할 거지?
4: 뿌기, 너 잠수함 타러 가기 전에 저 플라스틱 쓰레기 꼭 치워야 된다. 저렇게 막 둥둥 떠다니다가
1: 누가 꿀꺽. 알았어. 꼭 지울게.
3: 우린 빨리 지원하러 가자.
4: 가자.
1: 아, 어떡하지?
0: 뿌기야, 오늘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되게 재밌었어. 아,
7: 그래. 오? 저게 뭐지?
1: 아, 그 내가 다 주워 담은 거야. 이런 플라스틱 비닐 쓰레기는 바다에 엄청 위험하거든. 우리 아빠도 이런 걸 잔뜩 먹고 돌아가셨어.
7: 저런.
1: 그래서 말인데

0: 정말 쓰레기야? 어,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거짓말 하지 마.
1: 어, 이다야! 어디 가? 이다야! 이다야! 이다야! 이다야! 아, 얘 어디 갔지?
2: 잠시 후, 아지랑이 섬행 잠수함이 출발합니다. 그린조끼 구조대 지원자는 잠수함에 속히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 어떡하지?
0: 난 모두를 즐겁게 해주려고 세상에 태어났어. 근데 어쩌다 모두를 괴롭히는 쓰레기가 된 거지? 차라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싶어.
3: 아니, 넌 그럴 수 없어. 넌 플라스틱이라 영원히 녹지도 썩지도 않는다고.
0: 어? 누구세요? 유령? 어?
3: 나 상어야.
0: 상어? 어? 진짜네? 근데 왜 그물에 갇혀 있어?
3: 응, 바다엔 이런 그물이 많아. 사람들이 버리고 간 낡은 그물. 이런 그물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엄청 많다고. 나처럼.
0: 죽긴 왜 죽어. 걱정 마. 내가 꺼내줄게.
3: 네가 무슨 수로. 위험하니까 가.
0: 아니야. 괜찮아.
3: 아유, 그러다 다쳐. 가.
0: 이야. 이야. 이다, 이다. 넌 할 수 있어. 이야. 아, 됐다. 이야. 어? 얼른 나와.
3: 이야. 이야, 이걸 어떻게 찢었지? 근데 너 옆구리가 찌그러져 있는데?
0: 아이, 이 정도는 괜찮아. 널 구했으니 됐어.
3: 아이, 고마워, 친구. 저기, 근데 너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너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오늘 날 구해준 것처럼 말이야. 파이팅! 어?
0: 내가 할 수 있는 일?
2: 아지랑이 섬행 잠수함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0: 내가 정말 쓰레기야? 어,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1: 안 돼. 이다를 찾아야 돼. 이다야! 이다야! 이다야! 이다야!
0: 어?
1: 아, 이다야!
0: 어, 뭐야?
1: 어, 이다야!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어!
0: 어, 근데 너 잠수함 타러 안 갔어? 아까 어디 지원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1: 응, 그린조끼 구조대. 근데 그린조끼 구조대는 이런 친구가 해야겠더라고.
4: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게 꿈인 친구.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이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친구. 그런 친구가 그린조끼 구조대를 해야 하는데.
0: 어, 나 알아, 그런 친구.
1: 어?
0: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게 꿈이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도우려는 친구.
1: 그런 친구가 누구야?
0: 그게 바로
1: 누군데?
0: 나 이다야.

0: 그림 좋게 꾸준해 지원자 여러분, 아지랑이 섬으로 잘 오고 있나요?
1: 네!
0: 좋아요. 저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동안 그림 좋게 구조대원 한 분을 만나러 왔어요. 어? 저기 계시다. 어? 안녕하세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0: 저 혹시 쉬는데 어떤 일 하시는 분이세요?
2: 아, 생수와 음료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0: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2: 아, 이게 저희 회사 생수 제품인데요. 이걸 다 마신 후 빈 페트병을 모아 저희 회사에서 설치한 회수함에 버려주시면 저희가 수거해 갑니다.

0: 그러니까.
1: 생수를 만드는 회사에서 빈 페트병을 직접 모아서 재활용 공장에 가져가면 거기서 페트병이 다양한 제품의 재료가 되는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이 생수병만 해도 재활용해서 만든 원료가 10% 포함된 제품이에요.
0: 와, 정말 신기해요. 그럼 제가 페트병 수거하는 거 좀 도와드릴까요?
2: 그래주면 고맙죠. 같이 해볼까요?
0: 네!
1: 다 마신 음료 페트병을 수거함에 모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트럭에 실어서 재활용하러 가져가는 거예요.
0: 페트병들아, 잘 가. 수거 끝. 참 쉽죠?
1: 플라스틱은 쓸모가 참 많아. 가볍고 튼튼해서 여러 가지 물건의 재료가 돼.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과 함께 잘 살아가려면 플라스틱 재활용이 꼭 필요하겠지?
2: 오늘 그린이가 도와줘서 페트병 회수가 금방 끝났어요.
0: 근데 페트병 재활용을 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서요?
2: 맞아요.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네 가지 규칙 같이 말해볼까요?
0: 네!
3: 첫째, 투명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끼리 모아서 배출하고 색깔이 있는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해주세요.
1: 둘째, 페트병의 비닐라벨은 꼭 떼주세요.
3: 셋째, 페트병 안에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물로 가볍게 씻어주세요.
1: 넷째, 페트병은 납작하게 찌그러뜨리고 뚜껑은 닫아 배출해주세요.
0: 그럼 대원님, 앞으로 또 페트병을 열심히 수거해서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실 거죠?
2: 네, 그러겠습니다.
0: 그럼 지구보다 맑고 깨끗해지는 날까지 그린조끼 구조맨 파이팅!
4: 키키키키
5: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가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호르고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호르고 도마나라 캐슬. 키키키키
3: 하는 아이도
1: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안녕, 난 네모야. 네모난 서랍을 대신해서 내가 사과할게. 미안합니다.
1: 아니야, 괜찮아.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0: 하지만 서랍 모양이 동그라미였다면 이가 콕 찔렸을까? 아니잖아. 네모난 물건은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나 뾰족하다고. 세상에, 네모가 얼마나 위험한 거야.
2: 에이, 뭐 그렇게 위험할 것까지야.
0: 하지만 너네 세상을 동글동글하게 살아라 라는 말 들어봤지?
3: 들어본 것 같은데.
0: 그럼 세상을 네모나게 살아라 라는 말 들어봤어?
4: 별로.
0: 거봐, 세상을 네모나게 살고 싶은 친구 손

0: 확실히 네모보다는 동그라미가 귀엽긴 해. 그치?
1: 야, 눈치 챙겨. 맞아. 나도 동그라미처럼 귀엽고 사랑스럽고 싶은데.
2: 네모야, 솔직히 동그라미가 너보다 아주 조금 더 귀엽긴 한데, 대신
3: 넌 멋지잖아.
2: 맞아, 정말 멋져.
4: 맞아. 네모도 세상에서 네모들이 얼마나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 몰라?
1: 네모들이 활약?

0: 아니, 세상에 네모난 것들이 진짜 진짜 많네.
1: 그러니까 네모, 너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
2: 나를 자랑스럽게?
3: 오호! 티기장, 티기장, 티기티기 착착! 생각났다! 네모를 위한 이야기! 동그라미 마을에 동그라미 가족이 살고 있었어. 모두 동글동글했지만 막내 네모 순이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지.
4: 가족들은 다 동글동글한데 왜 나만 이렇게 네모날까?
5: 얘들아, 우리 구르기 내기 하자.
6: 그래, 누가 더 빨리 구르나? 시작!
4: 어? 난 네모라 굴러갈 수가 없어. 같이 가! 오빠, 언니, 나도 같이 해. 1차. 우와, 꼭지점이 콕 박혔어. 나 좀 빼줘.
5: 하얏, 아파. 네모순이가 날 찔렀어.
6: 어머, 오빠 괜찮아? 아니, 네모순이 얜 누굴 닮아 이렇게 뾰족뾰족해?
5: 그러게. 에이.
4: 난 왜 이렇게 네모난 걸까?
7: 너무 슬픈 얘기다.
0: 아이 참, 띵띵아. 아이 그렇잖아도 자기가 네모라서 슬퍼하는 애한테 이런 얘기하면 어떡해?
3: 아니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끝까지 잘 들어봐.
4: 난 왜 이렇게 네모난 걸까?
3: 바로 그때였어.
8: 도와주세요.
4: 어? 언니, 오빠.
5: 멈출 수가 없어.

0: 산길인데? 도와줘요!
1: 언니, 오빠, 기다려! 얍!
0: 휴, 다행이다.
2: 내 모순이가 우릴 구했어.
0: 네모 모양이라 딱 버텨서서 우리 지켜줬어.
2: 네모 순이 만세! 만세!
3: 그제서야 네모 순이는 생각했지.
1: 난 내가 네모 모양인 게 자랑스러워.

하나, 둘, 셋, 넷! 네모! 네모? 네모? 네모! 네모? 네모? 네모! 네모! 네모!

0: 포크레인.
1: 이건 뭘까요? 기린.
0: 이건 뭘까요?

0: 친구들 얘기 듣고 보니까 네모라서 좋은 점 정말 많은 것 같아. TV 볼 때 화면이 동그라면? 자, 우리 안 보이지? 이렇게 네모나야 우리가 잘 보이지?
1: 아하, 그러네. 건물도 동그랗지 않고 네모내서 굴러가지 않고 든든히 서 있잖아.
0: 그리고 너희들 방도 네모나지? 그래야 구석구석 가구가 잘 들어갈 수가 있어.
2: 우와, 정말 그러네.

0: 레모야, 오늘 만나서 너무 즐거웠어.
1: 나도 지아 만나서 반가웠어.
2: 지아야, 뭐하니? 유치원 가야지.
0: 네. 오늘 유치원 가서 네모가 얼마나 많은지 찾아봐야겠다. 나 갈게. 안녕.
3: 안녕.
1: 세상에 네모 없으면 안 되겠지? 아까 동그라미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순간길게.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3: 순간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이거 핑핑이야!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어떤 수작이야? 이 가짜 핑핑아! 누가 할 소리에? 어서 정체를 밝히시지! 이 가짜 핑핑아!
1: 얘들아, 싸우지 마!
2: 어휴, 둘 다 자기가 핑핑이라고 우기기만 하면 어쩌란 거야?
3: 진짜 핑핑을 가려낼 방법이 필요한데.
0: 그거라면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는데 들어볼래? 또 무슨 수작이야? 이 방법은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거든.
1: 어떤 방법인데?
0: 그건 바로 핑핑 퀴즈 대회!
4: 핑핑 퀴즈 대회?
0: 진짜 핑핑만 알 수 있는 문제들을 내고 더 많이 맞추는 사람을 진짜 핑핑으로 인정하는 거야. 이보다 더 공정할 순 없지? 좋아, 퀴즈라면 자신 있으니까 곧 내가 진짜 핑핑이란 걸 다들 알게 되겠지. 이기고 치는 건 마지막에 아는 법. 자, 시작해.
3: 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퀴즈쇼 진짜 핑핑을 가리기 위한 핑핑 퀴즈 대회를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사연 출제위원께서 문제를 내주시죠.
5: 네? 아, 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음식 중에서 핑핑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3: 파란 버튼이 빨랐습니다.
0: 부드러운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있는 무화과 스콘!
5: 그거 어떡해! 와, 정답입니다!
3: 첫 번째 정답은 파란불 핑핑이 가져갔습니다!
0: 역시 내가 진짜라니까! 버튼 누르는 게 좀 늦었을 뿐이거든!
3: 그럼 두 번째 문제 출제해주세요!
1: 어릴 때부터 핑핑이의 꿈은?
0: 최고의 과학자.
2: 핑핑의 쓸데없는 취미네.
0: 과학 연구. 그리고 쓸데없는 거 아니거든.
3: 정답. 정답. 정답. 정답입니다. 이거 쉽사리 승부가 나질 않네요.

0: 제가 문제를 내죠.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천재소녀 빙빙이라면 이 문제를 분명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1: 당연한 말씀. 어디 한번 풀어볼까?
0: 어? 파란불이 빨랐습니다. 자, 정답은?
1: 정답은 바로 1입니다. 안 돼!
0: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파란불 빙빙을 진짜 빙빙으로 인정합니다.
1: 이것 봐, 나도 맞췄단 말이야. 얘들아, 너희들도 얘가 진짜 빙빙이라고 생각해?
2: 그거야, 문제를 맞췄으니까.
3: 그래, 더 이상 시간 끌 수도 없잖아. 이제 얼른 거울공주를 찾아야지.
1: 너희들 정말... 이제 그만 우기시지. 자, 그러면 얼른 거울공주를 찾으러 가볼까? 다들 나를 따라서 오른쪽 계단으로 가자. 가지마!
3: 미안.
4: 미안해.
1: 상큼. 여유. 다들 너무해. 진짜 친구들 못 알아보다니. 정말 실망이야. 어서들 들어와. 자봐, 우리를 맞이하듯이 문도 이렇게 활짝 열려있잖아.
0: 똑같이 속았어.
3: 우린 그것도 모르고 어서 핑핑을 찾으러 가야 돼.
1: 그거 참 안 됐네요. 여러분은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5: 뭐?
1: 여기는 이성에서 가장 큰 방, 바로 거울 감옥이죠. 이 감옥은 안에서는 누구도 나갈 수가 없어요.
3: 정말 끔찍해.
0: 미안해 핑핑. 너라도 꼭 대회에서 우승하길 바랄게.
1: 그럼 새로운 퀴즈 대회를 잠깐!
6: 퀴즈 대회 좋아하시네.
1: 누구죠?
6: 누구긴 누구야?
1: 핑핑이지.
3: 핑핑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핑핑, 너 거울 속에 들어가 있잖아.
1: 거울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3: 뭐? 그게 무슨 소리야?
6: 남의 방에 멋대로 들어가다니 무례하군요.
1: 남의 모습을 멋대로 흉내낸 네가 더 무례한 거야, 이 가짜 핑핑아.
6: 이건 어딘가 감옥 열쇠가 분명히 있겠지. 걱정 마 얘들아, 내가 꼭 찾아낼게.
1: 그건...
3: 저기가 거울공주의 방인가 봐.
6: 절대로 찾지 못할걸요.
1: 두고 보시지.

설마...

0: 같은 데는 없는 거지?
1: 우린 괜찮아.
0: 핑핑, 우리한테 많이 서운했지.
2: 뭐, 괜찮아. 열쇠를 찾다니, 제법이군요.
0: 당연하지. 난 너랑 달리 진짜 천재거든. 자, 이제 여길 빠져나가자.
3: 좋아!
0: 뭐야, 갑자기. 나도 이 사람들이랑 같이 놀고 싶다고요. 자, 그러니까 너무 심심해서 거울 속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야?
2: 그래요. 나는 매일 거울을 통해서 어디든 볼 수 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눌 수는 없거든요.
0: 어쩔 수 없지. 내가 해결해 줄게. 잠시만 기다려. 바로 손거울 전화기야. 자, 거울을 손가락으로 터치해봐.
2: 너무 좋아요. 이걸로 우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놀 수 있는 거죠?
0: 물론이지. 심심할 때마다 연락해.
2: 고마워요. 이게 있는 한 이 거울성은 더 이상 심심하지 않아요.
1: 그럼 이제 거울 속 세상도 제대로 돌려놔줄 거지?
2: 물론이죠.
1: 우리 모습이 나타났어.
0: 이제야 이 얼룩을 지울 수 있겠네.
1: 이번에도 미션 성공이야.

0: 얘들아, 저녁 메뉴는 뭘로 할까? 얘들아.
1: 사유, 이제 네 차례야.
0: 어, 내 차례라니, 뭐가?
2: 어머, 사유, 안녕. 그동안 잘 지냈어? 너희가 가고 나서 거울성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염치를 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때 아침 메뉴가 뭐였는지 알아?
1: 이거 제발 저 수다쟁이 좀 말려줘.
2: 사유,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지. 어, 다음에 누구랑 얘기해.
0: 긴장해. 그 마지막 구슬도 내 거니까. 발사! 그렇지! 자, 요건 이제 내 거.
3: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0: 자,
3: 똑똑히 지켜보라고.
0: 지켜보면 뭐, 어쩔 건데?
3: 갯마블 렛!
1: 캔마블은 신중하게 써야 해. 실내에서는 위험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3: 알았어, 알았어.
1: 앞으로는 필요할 때만 사용해줬으면 좋겠어.
3: 핑핑, 기왕에 고양이 발톱도 하나 만들어줄 수 없어?
1: 뭐?
3: 내가 생각해봤는데 야옹 소리가 나는 그런 아이템은 어때?
1: 그래, 알았어. 근데 넌 왜 그렇게 고양이가 좋은 거니? 왜 고양이가 되고 싶은 거야?
4: 그래, 사실 나도 늘 궁금했어.
5: 너 진짜로 고양이가 되고 싶은 거야?
3: 아이고, 이거 왜들 이러실까. 고양이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0: 난 이미 뼛속 깊이 고양이라니까. 그것도 최고 예고 야니.
1: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얘기 지겹지도 않냐?
2: 치치, 너 도켓이랑 엄청 오래된 친구랬지?
1: 응.
2: 도켓은 대체 언제부터 고양이가 되고 싶었던 거야?
1: 아주 어렸을 적부터? 고양이가 되고 싶어하는 건 도켓만의 어렸을 적 얘기가 있어.
2: 뭔데? 그게 뭔데?
1: 나중에 도켓한테 물어봐. 도켓, 같이 놀자. 구슬치기 딱 한 판만 더해. 어?
2: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3: 잘 지내고 계시죠? 엄마, 아빠.

0: 올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지 않아?
1: 눈이 더 내리려나 봐요. 그런데 여보,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0: 세상에! 어서 안으로! 일단 데리고 들어가요!
1: 대체 누가 이 어린 것을... 여보, 이 아기 우리가 키워요.
0: 이 아이는 강아지야.
1: 그래도...
0: 우리는 고양이라서 키울 수 없다고.
1: 하지만 이대로는 너무 불쌍해요. 어머나, 이것 좀 봐요.
0: 아가야...
2: 이봐요, 이것 좀 봐요, 도켓 엄마. 더 이상 안 되겠어, 진짜. 도켓 때문에 아우, 우리 애까지 따돌림 당하게 생겼지 뭐야. 고양이는 강아지랑 어울리면 안 돼요.
3: 또 나 때문에?
4: 야, 경치 좋구만. 아니, 저건 감히 내 구역에 나타나다니.
5: 아니, 너는 그 유명한 고양이 마을의 강아지 아니야?
6: 네가 블랙캣이냐?
5: 아니.
4: 설마 날 찾아온 거냐?
5: 역시 듣던 대로군. 네가 나무타기 1인자라고?
4: 그래서?
5: 그래서? 나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4: 뭐?
5: 좋아.
4: 난 너 같은 녀석은 상대 안 한다고.
5: 나 같은 녀석? 내가 뭐 어때서?
4: 몰라서 물어? 넌 나무도 잘 못하는 강아지잖아.
5: 만약 내가 나무타기로 널 꺾는다면?
4: 그렇냐? 도켓이 날 이기겠대. 그것도 나무타기로.
5: 나무타기로 널 꺾는다면 그럼 친구가 되어주겠어?
4: 감히 나한테 도전하시겠다. 좋아, 친구든 뭐든 다 돼주지. 덤벼보라고!

0: 도망간 줄 알았더니 그래도 용케 나타나셨네.
1: 난 네가 겁먹고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0: 뭐야?
1: 어서 시작하자고.
0: 룰은 알고 있겠지?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
1: 응?
0: 최소한 내려올 힘은 남겨놔야 한다는 것도.
1: 물론. 내가 이기면 친구가 되란 건 잊지 않았지?
0: 물론이야. 네가 왜 내 친구가 될 수 없는지 확실히 보여주지.
1: 좋아. 꼭대기에서 보자고. 친구.
0: 저 녀석이.
1: 준비는 됐지?
0: 네 걱정이나 하라고.
1: 시작! 예.
0: 왜 안 보이지? 어이, 도캣 안 보여? 녀석 어디 있는 거야 대체?
1: 저기!
0: 어? 뭐야? 녀석 제법이잖아. 망신당할 뻔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기다려!
1: 남겨둬야 해. 더 무리하면 위험하다고.
0: 뭐? 강아지한테 그런 소리 들을 내가 아니다.
1: 블랙캣! 내 손 잡아! 얼른!
0: 저리 치워!
1: 잡아! 내 손 잡으라고!
0: 필요 없다고!
1: 바보처럼 굴지 마. 지금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야.
0: 뭐?
1: 어서!

0: 이렇게 내가 졌어.
1: 다음부터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
0: 그리고 고마워.
1: 야, 괜찮아. 우린 친구잖아.
0: 친구들한테 다 떠들고 다닐 거냐?
1: 글쎄, 너 하는 거 봐서.
0: 다음엔 절대 안 봐준다.
1: 좋아, 나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0: 좋아.
2: 독해, 얼른 와. 사유가 엄청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었어.
1: 그래, 금방 나갈게. 친구들 만나러 가볼까?
3: 키키키키
4: 하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점.

0: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승환.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 상처엔
5: 순간
4: 주물 상처엔
5: 너무나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쥐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2: 얼굴 상처엔
3: 순간기계.
2: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도법팝 트랜스포메이션.
1: 우와.
2: 어, 이게 진짜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0: 춤도 좋아해요.
1: 예.
0: 코어로이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긴 잘했어. 아, 아. 우와, 엄청 밝아. 본체만 있으면 완전한 또봇인데.
2: 어? 또봇?
1: 여러분도 해봐요.
0: 팝, 어딜 봐?
3: 여보, 이러다 진짜 정말 또봇이 되는 거 아니야?
4: 그럼 어때서?
3: 한수가 또 악당하고 싸워야 되면 어떡해. 전에 그 제튼가는 또봇이랑 다녔다는 것도 아찔한데. 코어로이드도 그냥 만들어줬는데 본체도 벌써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 리모 박사님한테 가서 얘기 좀 해봐.
5: 엄마 마음이 완전히 바뀌신 건 아니네. 팝, 본체 없어도 괜찮아?
1: 이렇게 한수랑 놀 수만 있으면 됐지. 한수는 내가 큰 또봇이 아니라도 괜찮아?
0: 당연하지. 그게 뭐가 중요해.

0: 모듈러 로봇들이 엄청 늘었네. 물류창고가 가득 찼는데.
1: 드디어 마일드코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2: 이름이 팝이래요.
3: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아무튼 잘 됐군.
1: 그런데 이 한수의 부모님은 아이가 또봇 파일럿이 되는 걸 싫어하는 것 같더군요.
2: 엄청요.
3: 그럼 마인드코어를 회수하기도 좋겠군. 주변에 응원을 못 받는 아이는 남의 설득이 쉽게 넘어오니까.
2: 어?
3: 엔진바.
0: 어?
3: 비룩.
4: 아.
3: 자네, 변장 좀 하지.
4: 어.
5: 박사님, 저는 아버지로서 한수가 또봇 같은 위험한, 아니, 위험해지는 건 그냥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수의 또봇은 안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요.
6: 저 만들어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요.
5: 어, 그렇긴 한데, 네, 엄마가, 근데 또봇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었나요?
6: 또봇 본부는 지하에 있습니다. 구경하실래요?
5: 그래도 될까요?
6: 인사해, 한수 아버지죠.
7: 안녕하세요 라고 그러더라고.
5: TV에서 악당과 싸우는 모습은 많이 봤지만 실물로 보니 더 멋지네요.
6: TV에 전투 장면이 많이 나오긴 하죠. 그런데 사실은 가족을 지켜주고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게 또봇의 본 모습이에요.
5: 어?
6: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5: 어?
6: 응? 어? 걱정 마세요. 이건 그냥 재미로 작업하던.
5: 우와.
8: 어?
9: 팝! 앞에 내려!
2: 팝! 지혜씨!
9: 얘들아!
2: 어?
9: 어? 지금 옛길거리에서 모듈러 로봇을 쫓고 있는데
10: 도와줄 수 있니?
9: 네!
11: 한수야!
2: 어?
11: 어?
10: 차차!

0: 어? 왜 갑자기 조용해졌지?
1: 레이저 넷이라고 표현하라고!
2: 됐어. 역시 레이저 넷이 효과가 있어. 앞으로 종종 부탁해.
3: 네.
1: 걱정 마시라 그러더라고.
3: 그런데 형사 누나, 왠지 모듈러 로봇들이 전부 다 많아진 것 같은데요?
2: 같은 게 아니라 진짜로 많아졌어. 어디서 오는 건지 본거지를 찾아야 하는데.
1: 정의롭지 못해.
2: 사라졌어.
0: 한수.
4: 어?
0: 나도 큰 또봇이 되고 싶어.
4: 헐.
0: 나 거짓말했어. 사실은 나도 변신 자동차가 돼서 멋있게 활약하고 싶어.
4: 나도 사실 출동하고 싶긴 해. 형은 이제 같이 가잔 소리도 안 하네. 부모님 허락 못 받으면 리무 박사님도 안 만들어주시겠지?
5: 그건 내가 줄 수 있지.
4: 어? 누구세요?
5: 쟤를 만든 천재 박사님. 최고의 또봇에게 최고의 파일럿을 찾아주기 위해서 너희 집 앞에 마인드콜을 갖다 두었지.
4: 어?
5: 그리고 오늘 드디어 최고의 본체도 완성됐는데.
4: 어?
0: 나를 위한 본체가 있다고?
5: 어떤가? 나랑 같이 가서 최고의 또봇이 되는 것이.
4: 어? 어? 잠깐만 팝. 아저씨 혹시 악당 아니에요?
5: 야, 내가 악당이면 또봇이 될 마인드콜을 너한테 줬겠니? 애가 의심만 많아가지고. 어쨌든 내 비밀 연구소 위치는 그 또폰에 있으니까 마음 정하면 찾아와. 근데 꼭 둘만 와야 된다. 안 그러면 안 줄 거야. 알았지? 비밀도 못 지키는 사람은 영웅 자격 없다.
4: 진짜일까? 형한테 물어볼까?
0: 그랬다가 못 가게 하면?
3: 출동할 때마다 한수를 남겨두니까 미안하네.
6: 그러게. 한수 부모님은 왜 한수가 또봇 파일럿 되는 걸 반대하시지?
7: 내가 설득해볼까?
3: 하지마.
7: 야, 매정하게 왜 그래? 제일 한수 편이어야 할 리가.
3: 그게 아니라 아빠는 이미 팝의 본체를 만들고 계셔.
7: 뭐?
3: 한수 아버지가 부탁하셨대. 근데 아직 어머니 허락은 못 받아서 일단 만든 후에 보여드리면서 설득하실 거라더라고. 거의 다 됐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자. 한수한텐 말하면 안 돼.
4: 뭘 말하면 안 돼?
3: 아무것도 아니야.
4: 혹시 이제 나 또봇 파일럿이 아니라서 말 안 해주는 거야?
1: 나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4: 나 진짜 또봇팀에서 밀려났나? 이게 진짜면 팝도 또봇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거짓말이면... 아, 답답해.
0: 어, 제트다. 이쪽을 보고 있어.
3: 형은 절대 널 따돌리려는 게 아니야.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1: 소리치지 않으면 저기까지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
3: 꼭 들리진 않아도 돼. 화팅!
4: 뭐라는 거야?
8: 와, 귀엽다. 진짜 웃긴다.
0: 좀 으시시한데?
9: 이 한수 팝 잘 왔다.
4: 어? 어제랑 목소리가 다르시네요?
9: 지금은 로봇을 통해 말하고 있다. 앞으로 나와라, 팝.
0: 어?
9: 응? 여기까지 와서 마음을 바꾸는 건 아니겠지?
0: 그 안에 있는 게 정말 날 위한 본체인 거야?
9: 사실 널 위한 본체는 없어.
0: 어?
9: 그냥 네가 필요할 뿐이다.
4: 팝! 도망쳐! 역시 함정이었어. 형! 누나! 형사님!
9: 기록.
5: 진짜 둘만 오라고 얘기했어요.
9: 초등학생의 지능을 너무 엿본 것 같거나. 엔진마.
2: 여기가 본거지구나. 헤비메탈 부숴버려.
1: 내게 맡겨라.
2: 센 눈을 공격해.
1: 하이퍼 컨저스 리볼버 향이롭게 백발백중이다. 끝이 없군. 백발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다. 이상 아무리 많아도 내겐 안 된다. 예.
3: 조심해.
1: 실수! 왜 나를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3: 어, 저것들이 트라이터를 억지로 움직이고 있어!
2: 세! 하이퍼 포!
1: 하이퍼 포!
3: 트라이탄! 그것들을 털어내봐!
4: 어떡해! 어, 로봇 캐리어?
10: 한수야!
4: 어, 아빠!
10: 팝! 저 차에 들어가!
0: 네?
10: 자, 리또폰. 저게 더보팝의 본체야.
4: 우와! 알았어요. 팝!
2: 더보팝! 트랜스포메이션!
11: 웰컴 투 M월드.
2: 더버팟 트랜스포메이션. 우와, 저게 더버팝이구나.
1: 더버팟 둘
12: 셋. 안녕하세요, 더버팝이에요.
13: 이미 본체도 만들어놨어?
9: 인간치고는 상당히 빠르군.
4: 우와, 멋있다.
12: 진짜? 나 멋있어?
4: 응, 대박이야. 그럼 이제 악당을 물리치자. 오, 이거 하자. 또버팝!
12: 응? 우와, 비율 좋고.
4: 뭐해?
12: 색깔 최고! 힘껏 외쳐봐, 또버. 힘껏 마음 모아.
1: 그니까!
12: 이럴 수가. 데뷔하자마자 창피하게!
4: 정신 차려, 팝! 팝! 스타라이트 빔!
12: 스타라이트 빔! 시작할까?

0: 샤플!
1: 트라이탄이 보인다!
2: 트라이탄! 세퍼레이션!
3: 트라이탄! 에이, 뭐예요? 트라이탄 다 놓쳤네.
4: 뭐야? 내가 도와주마!
2: 다 몰려와!
1: 황수야, 네 번째 기술!
2: 네 번째? 다 플러스!
0: 다 플러스! 플러스 원, 투, 쓰리, 포! 핫! 예!
1: 세모는 팝의 기술을 미리 받았구나. 응. 한수야, 팝의 분신들은 곧 없어져. 그 전에 끝내자.
2: 어떻게?
1: 이거.
2: 오! 떠밥 팝!
1: 제트!
5: 스타레이저 쇼!
4: 스타레이저 쇼! 라고 켜놨더라고!

0: 제트 진짜 멋있었어.
1: 맞아 맞아. XY의 합동 공격만큼 멋있었다니까.
2: 역시 모두에게 말하기 잘했어. 그 집합.
3: 맞아. 닥터엠 거짓말로 우릴 꼬여내려고 하다니.
4: 근데 팝의 마인드 코어를 한수 집 앞에 놔뒀다는 사람은 닥터엠의 부하겠지? 그럼 팝을 만든 게 혹시?
3: 어? 설마 닥터엠? 잠깐! 나 기억이!
2: 기억이?
3: 안 나는데?
2: 네?
0: 닥터엠은 어디서든 마인드 코어가 깨어나면 빼앗으러 왔으니까 팝도 뺏으려고 거짓말 시킨 걸 거라 그러더라고.
5: 닥터엠을 잡으면 모든 걸 알 수 있겠지. 그 전에 박사님들한테 가서 수리 좀 받자. 시, 센.
2: 엄마야!
6: 고영사님, 가시죠.
7: 심기사님, 드시면서 하세요.
8: 네.
5: 와, 감사합니다. 수리도 해주시고 밥도 주시고.
7: 다 같이 먹으면 좋죠.
9: 이번엔 이 각도로. 더버팜. 한수야, 리무 박사님께 감사합니다 해야지.
2: 감사합니다.
4: 근데 아빠 차가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보낼 수가 있죠?
10: 아저씨는 어? 못하는 거 없잖.
11: 아니, 고기를 이렇게 태우면 어떡해.
9: 우리 한수 더벗인데 멋있어야지. 어때, 여보? 괜찮지 않아?
8: 알았어, 알았어.
2: 대박! 엄마, 아빠 최고!
8: 어?
2: 형, 제트!
8: 또봇은 안 된다고 말하랬더니 오히려 설득을 당하고 왔어. 저렇게 좋은가? 외로울 때 같이 있어주는 또봇이라고? 제트, 맞지?
0: 아, 네, 라고 그러더라고요.
8: 그동안 네가 한수랑 같이 있어줬다며? 고맙다.
0: 어?
12: 저것들 만들려고 그 많은 돈을 다 쓰다니.
13: 어차피 네 돈도 아니었잖아. 그보다 결국 마인드 코어를 회수하지 못했네. 아예 또봇이 되어버렸잖아.
14: 이번 작전은 실패로군. 하지만 답은 언젠가 다른 일에 유용하게 쓸 날이 올 거야.
13: 그럼 마지막 금지 조항은 어떻게 풀지?
14: 방법이 하나 더 있어. 문제는 그게 내게도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
15: 어렵네.
6: 정의로운 컨디션. 이런 상태면 닥터엠도 금방 찾을 것 같지 않아, 씨? 왜 말을 안 하지? 꼭 화난 것처럼?
0: 그럴 리가 있다! 아니,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만 앞으로 남의 파일럿을 태울 땐 좀 더 신중하게 바란다. 이상!
6: 뭐? 이번 특수조사에 오영사님은 내 파일럿이기도 하잖아.
0: 쎄는 아무나 파일럿으로 삼을 수 있으니 모르겠지만. 뭐,
6: 아무나라고? 근본 또봇? 씨처럼 꽉 막힌 게 근본이라면 사양하겠어. 이상치!
0: 방금 본인의 말투를 놀린 것인가? 정의롭지 못하게! 오늘은 반드시 닥터임을 찾고 특수조사부를 해체하겠다. 이상!
5: 아니, 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터프해?
6: 씨, 좀 정의롭게 주행해. 형사님이 다치시잖아.
0: 그건 세니 걱정할 필요 없다. 이상!
5: 얘들아, 제발. 그렇게 싸우면서 다니면 악당이 코앞에 있어도 못 찾겠다.
12: 아니, 저 경찰 여기까지 왔네. 만약 이곳을 들키면...
13: 난리가 나는 거지.
14: 위험하지만 결국 해야겠군.

0: 잠시 해몰드로 들어와 주겠나?
1: 해몰드? 이건 군주의 방이잖아.
0: 자네들에게 친숙한 곳이 좋을 것 같아서 엔진박이 만든 군주의 방을 가져왔지.
1: 닥터의? 에모빠?
2: 오, 드디어!
0: 이런 모습은 처음이겠군. 짧게 말하지, 곧 나는 내 모든 걸 걸고 더불어 싸우게 될 것이다.
3: 모든 걸 건다고?
0: 성공하면 자유를, 실패하면 안식을 얻겠지. 자네들의 마지막 임무는 더보스의 그 전정으로 유인한 뒤 나의 귀환을 기다리는 것. 돌아오면 약속했던 보상을 주지.
4: 한수야, 오늘 아빠랑 엄마랑
5: 며칠 떡해요.
4: 멈춰!
5: 왔다! 도법파!
1: 한수야, 잠깐!
4: 가자! 후!
5: 우와! 예. 아빠 도봇! 아도봇! 도봇이다!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2: 벌써 포기하면 안 되는데. 헤이,
5: 이거라 또.
6: 아니, 너다 왜 그래요?
7: 어?
5: 그럼 나도.
8: 떨어졌다. 대박. 그렇다면야. 달리는 거라면 나도 할 수 있지. 고고고.
9: 저건 뭐지?
2: 안돼, 허브를 들키다니. 이제 닥터면 끝장이야.
9: 어?
6: 그래도 우리부터 살아야죠.
2: 엄마만 아니었어도.
7: 어? 날아갈 수 있으면서 왜?
9: 근데 이 건물이 닥터 M의 본부라고? 아무도 없네.
10: 닥터 M은 AI니까 커다란 서버의 모습일 수도 있어.
9: 그런 건 안 보이는데.
10: 이건 VR 장비 같은데? 어? 이걸 쓰면 뭔가 알 수 있을까?
9: 어?
11: 한번 해보자.
10: 한수야, 만약 우리가 이상해지면 억지로 벗겨줘.
12: 하는 아이도
13: 키키키키
1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출동.
14: 얼굴 상처엔
15: 승강기계.
9: 주물 상처엔
15: 마데카
16: 솔이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승강기계.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0: 사는 알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극한 직업, 더하고 빼는 공개 요원.
4: 악당을 무찌르고 위기에 빠진 생명을 구출한다. 우주의 평화를 위해 쉼없이 달리는 우주 최고용 굶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
5: 오늘도 친구들의 수확사랑 이 공기가 지켜주겠어.
6: 아, 공기!
4: 누구나 유원학교 친구들이군요.
6: 어제도 나쁜 괴물들을 엄청 많이 잡았다면서?
5: 뭐 조금.
6: 오늘은 몇 마리나 잡았어? 열 마리? 야, 그것보단 많겠지. 한 20마리?
5: 그럼 어디 한번 더 터해볼까? 더하기 하면 이 공기니까.

0: 21 더하기 22, 10끼리 더하면 10, 10, 10, 30, 낱개를 더하면 3, 3, 10, 3.
1: 모두 33마리. 야, 야, 야.
2: 분홍 괴물 16, 초록 괴물 12, 모두 더하면 몇 마리.
0: 6 더하기 2는 8, 50 더하기 10은 60, 68.

0: 그새 또 어디론가 달려가는 꿈길.
1: 아, 멋있어. 얍얍, 얍, 차, 하하. 후, 책 빠르구만.
2: 고기원, 어디 가요?
1: 아, 저 공룡 박사님께 가고 있습니다.
2: 공룡 박사님이요?
1: 네, 오늘 공룡 박사님이 출장을 가셔서 제가 공룡, 용룡이를 돌보기로 했거든요. 박사님!
3: 꽁기, 오고 있나? 내가 없는 사이 우리 용룡이가 똥을 얼마나 싸나, 밥은 얼마나 먹나, 그것만 정확히 세워주면 된다네.
1: 네, 저만 믿으세요, 박사님! 저 용룡이가 은각이 전에 빨리 가야

0: 이렇게 바쁜 요원 생활 속에서도 곰끼가 포기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다는데요.
1: 곰끼, 뭐 사려고요?
2: 장근! 장근이죠! 간식으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차하하!
0: 하필 이때 갑자기 울리는 당근팬!
2: 이게 아니고. 자! 이게 무슨 일이야?
3: 원숭이 요원들이 난리를 치고 있대.
2: 뭐? 왜?
4: 원숭이 요원은 14마리인데 바나나가 3개뿐이라서 그렇다나 봐. 어쩌지?
2: 아, 그렇다면 부족한 바나나를 더 준비해야겠군. 나한테 맡기라고.
1: 오, 부족한 바나나가 몇 개인지 알 수 있는 건가요, 곰끼?
2: 물론이죠. 빼기를 잘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실래요?

0: 36 빼기 21은 15.
1: 자, 그렇게 더하고 빼고 오늘도 힘차게 달린 곰기 요원.
2: 기다려라. 와.
1: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요?
2: 수학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지켜주고 싶으니까요. 아, 우주 평화도요. 차하하하하하하. 아, 얼른 가야지. 차하.
3: 얄미워! 저리 가! 곰끼 녀석이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애들이 수학을 사라져라!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내 이 손으로 끝장내주겠어!
4: 저녁은 뭘 먹을까나?
3: 지금 그게 중요해!
4: 슈퍼맨?
3: 너 때문에 애들이 수학을 사랑한다잖아!
4: 네!

0: 내 일을 했을 뿐이야.
1: 내 일을 했을 뿐이야. 잘난 척은 그렇게 잘났으면 이 문제도 풀어보시지. 슈파 슈파 문자.
0: 2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12.
1: 그래, 동그라미와 세모에 들어갈 수를 맞춰보시지. 맞춰봐, 맞춰봐. 왜 당황하셨나? 이거 나 혼자 보기 아까운데. 그래서 준비했지, 너의 그 쩔쩔매는 모습이. 자, 온 우주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 아이고, 이거 창피해서 어떡하나.
0: 그럼 친구들도 다 본단 말이야. 잘될걸.
1: 어? 뭐가?
0: 수학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 당근총 발사! 야! 자, 2에다가 네모 부분을 더하면 12가 된대. 2에 뭘 더하면 12가 될까, 친구들?
2: 10!
0: 그래!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10! 둘을 더해 10이 되는 수를 찾으면 그게 정답이야!
1: 그걸 어떻게...
0: 더하면 10이 되는 자고 우린 다 알지! 모두 함께 불러요!

0: 우리는 다 알지. 12대는 짧고.
1: 또 맞췄어. 어려운 문제였는데. 두고 보자. 수파 수파 뿅.
0: 보았나 친구들. 더하기 빼기를 하면 이 공기처럼 멋진 연이 될 수 있다. 노 그 나 로봇 가바보의 규칙을 찾아라.
2: 며칠 전 누구나 시티에 나타난 로봇 가바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시민들을 이 뿅망치로 때리며 도시 전체를 큰 혼란에 빠뜨렸는데요. 이 사태를 해결한 건 역시 우리의 곰기 요원이었습니다.
3: 가위바위보.
0: 가위바위보 대결을 신청한다.
3: I am ready.
0: 자, 다들 걱정 마세요. 가위바위보. 예! 호! 자! 빵야!
2: 지금 보신 멋진 활약을 보여준 곰기 요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가위바위보를 이긴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0: 비결은 속삭. 비밀.
4: 와, 뭐지? 곰기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비결이.
5: 난 알 것 같은데. 곰기는 가위바위보의 규칙을 파악한 거야. 며칠 전부터 곰기는 로봇이 가위바위보하는 모습을 쭉 관찰했어.
0: 어쩌면 로봇의 가위바위보에 규칙이 있을지도 몰라.
3: 가위.
0: 그래, 로봇은 가위 보 파위를 반복해서 내고 있어.
5: 그렇게 규칙을 파악한 곰기는
3: 가위.
0: 이번엔 볼을 냈으니 다음엔 바위를 내겠군. 잠깐! 로봇 가바보 가위바위보 대결을 신청한다.
4: 우와, 그렇게 규칙을 파악해서 가위바위보를 이길 수 있었던 거구나.
5: 맞아.
4: 토토깨깨! 큰일 났어!
6: 왜 그래, 곰기?
4: 나 당근팬 잃어버렸어!
6: 왜? 당근팬을?
5: 아니, 어쩌다가?
4: 몰라. 지금 보니까 없어!
6: 잠깐!
7: 나는 로봇 가바보를 만든 가바보 박사. 감히 내 로봇을 망가뜨리다니. 당근팬은 내가 가져간다.
4: 안돼! 당근팬 돌려줘요.
7: 당근팬을 찾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도록.
5: 저긴 가위바위보 빌딩이야.
0: 좋아, 당장 당근팬을 찾아오겠어. 출동! 하!
8: 곰기 조심해.
0: 자, 여기다 가위바위보 패!

0: 이곳에 들어오려면 빈칸에 들어갈 수를 맞춰야 한다.
1: 빈칸에 들어갈 수? 아, 뭔가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
2: 30, 40, 50, 70. 아하! 수가 10씩 커지는구만.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수는 60, 80. 예! 우! 하하! 아! 오! 빨강, 파랑, 노랑이 반복되고 있군. 빨강, 파랑, 노랑. 빨강, 파랑, 노랑. 빨강, 파랑, 노랑. 하하하! 야! 고양이 개, 고양이 개가 반복되고 있군. 자, 후! 야, 우와!
1: 여긴 어디지?
0: 오늘의 고생했다, 곰키 요원.

0: 어디까지? 와, 징검다리다! 어? 징검다리에 숫자가 있군? 16! 13! 아! 여긴 징검다리가 없잖아!
1: 빈 곳에 들어갈 수를 말해야만 징검다리가 만들어지지.
0: 아! 빈 곳에 들어갈 수!
2: 규칙을 찾아볼 꿈기! 징검다리에 적힌 수에도
3: 분명 규칙이 있을 거야!
0: 아하! 규칙! 16, 13, 10! 다음은 8, 10가! 차! 뭐야? 8이 아니야?
3: 아, 큰일 날 뻔했어, 곰기!
2: 규칙을 다시 잘 찾아봐!
0: 응! 아, 알았어. 16, 13, 10! 수가 점점 작아지는데? 아, 몇씩 작아지는 거지?
4: 16에서 13으로 가려면 하나, 둘, 셋, 3만큼 작아져야 하고 13에서 10으로 가려면 하나, 둘, 셋, 역시 3만큼 작아져야 해.
0: 그래, 이건 3씩 작아지는 규칙.
4: 그렇다면 10보다 3 작은 수는 7!
0: 좋았어! 그 다음은 4! 후! 4보다 3 작은 수는 속인 거야?
1: 로봇 가바보를 이겨야 당근 펜을 돌려주겠다.
0: 오케이! 가위! 가위! 파! 야! 이겼다! 후! 이리 내!
2: 규칙을 잘 파악하면
3: 누구나 로봇 가바보를 이길 수 있다.

1위와 5위가 반복된다.

0: 경찰, 경찰. 악당, 경찰, 경찰. 경찰.
1: 악당, 경찰, 경찰이 반복된다.

0: 새끼 녀석의 당근팬을 뺏으려 했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나 슈퍼맨에게는 아직 곰끼 녀석을 골려줄 방법이 많이 남아있지. 두고 보자, 곰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타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7: 공기 Who am I? 내가 바로 공기 공기 Who am I? 우주 최고의 왕 공기 Let's go!
8: 1, 2, 3, 4 우리 7, 8, 9, 10
7: 오케이
8: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7: 공기
8: 누구나
7: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Welcome to my kitchen. 볼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달콤한 레시피 준비했어요. I've got a sweet recipe for you today. Crepe 과일 케이크. A crepe fruit cake.

Here are our ingredients. We have hot cake mix, 네, hot cake mix, milk, 우유, 생크림, well, it's fresh cream in English. We have an orange, 오렌지. We have green grapes, 정포도. We have blue blueberries, 파란색 blueberry 있어요. And we have a kiwi, 키위도 있고요. And we have sugar, 설탕, powdered sugar, sugar powder, and canola oil, canola 유. 맛있는 크랩 과일 케이크 만들어 수 있어요. First, we're going to peel the orange. We can cut the orange in half, and then we peel. 우리 오렌지 껍질 벨 거예요. 왜 베요? 왜냐면 못 먹어요. We can't eat the peel. And break it into segments. 그 한 입 부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고요. And now we cut the grapes. 네, 우리 포도 잘라요. 딴만 잘라도 돼요. We're gonna cut them in half. 오늘은 청포도 쓰는 것지만 뭐 다른 포도 써도 돼요. 자기 좋아하는 포도. 왜냐면 포도들이 다 다른 맛이 있어요. Yeah, cut like this. We have to peel the kiwi. 네, 키위도 껍질 빼야 돼요. So we cut off the end here. And we cut off the end here. And now we can slice down. 우리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And slice down. 손 조심하세요. Be careful of your fingers. Now we cut the kiwi into rounds. 우리 키위 예쁜 동그라미 할 거예요. It's a gold kiwi. 이 키위는 gold kiwi입니다. And blueberries. What do we do with the blueberries? Nothing. 블루베리 그냥 써도 돼요. 안 잘라도 돼요. Our fruit is ready, so now we can make the crepes. We can make the pancakes. 우리 과일은 다 준비됐어요. 이제 크랩 만들 수 있어요. Put the hot cake mix in the bowl. Put the milk in the bowl. And now we whisk. 네, whisk. W-H-I-S-K. 우리 믹싱하는 거예요. 다 섞여서 해야 해. 우리 이번 크랩은 아주 얇게 만들 거예요. 오케이, 반죽은 다 준비됐어요. Let's make pancakes. 네, 우리 이제 크랩 만들 거예요. So we put a little canola oil in the pan, and then we wipe it away. 우리 이렇게 기름 거의 다 뺄 거예요. 조금만 필요해요. Now, we take a ladle, and we put the mix.

in the pan. 우리 얇은 크레페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필요 없어요. And swish it around like this. 이렇게 우리 동그라미 만들어야 돼요. 이제 조금 기다려야 돼요. This is low heat. 그리고 bubble 생겼을 때 우리 한번 turning 할 수 있어요. I think it's ready to turn. 우리 뒤집을 수 있어요. 조심하게, 왜냐하면 이 크레페는 너무 얇아요. 오, 색깔도 좋고 냄새도 좋고, 우리 조금만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도 구워야 해요. Let's take it out. Wow, look at that. Perfect pancake. Now we need sweet cream. 네, 이제 우리 생크림하고 설탕 섞여서 할 거예요. We put in the fresh cream, 우리 생크림 넣을 거예요. And we put in the sugar. 이제 맛을 할 거예요. 우리 먼저 천천히 할 거예요. 너무 빨리 했을 때 크림 튀어나요.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하면서 오케이. 이제 조금 더 탄탄해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생크림 너무 좋아요. 하지만 설탕 조금 필요합니다. I think it's ready. 네, 준비됐어요. Now let's taste it. 오호. Sweet cream. 달콤한 생크림. 최고예요. I love whipped cream. Now the best part. We make our crepe guaille cake. We're going to make our crepe fruit cake. 먼저 팬케이크 하나 필요해요. And then some cream. Not too much.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너 아주 많이 안 넣어도 돼. 이 정도. 잼처럼. 아, 그리고 이번에 오렌지 슬라이스. 여기 오렌지 슬라이스 여기 넣을 거예요. 와, look at that. Another pancake. 크랩도 하나. And cream. Lots of sweet cream. 우리 맛있는 크림 많이 쓸 거예요. 아, 그리고 이번에 키위. 우리 맛있는 키위 슬라이스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 키위는 골드 키위입니다. It's a gold kiwi. I love kiwis. And let's put a little more cream on top here. Looks so delicious. Another pancake. 크랩도 하나. Like this. And more cream. 이번에 어떤 과일 쓸까요? 이번에 정포도? 좋아요. Let's put our grapes on like this. 정포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져요. 그리고 너무 예뻐. 진짜 왕관처럼 만들었어요. And a little more cream. 이제 마지막 터치 할 수 있어요. And one more pancake. 하나만 더 할 거예요. 크림 이제 마지막, 그래서 듬뿍 갈 거예요. Lots of fresh sweet cream. 이번에 블루베리, 아주 예쁜 블루베리 위에 탕. I like lots of blueberries. 저는 많은 블루베리 좋아요. 그리고 다른 과일 써도 돼요. 혹시 블루베리 없을 때 딸기 해도 돼요. Blueberries. Almost done. 거의 끝났어요. 하지만 하나 더 필요해요. We need powdered sugar. 네, sugar powder 필요합니다. 예쁜 눈처럼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Perfect. Our crepe fruit cake. 우리 크랩 과일 케이크 완성됐습니다. 맛있겠다. 와우. That's so delicious. 죄송해요. 저 제 수염은 좀 묻었지만 너무 맛있어요. It's so

sweet. I love the berries. I love the orange. I love the kiwi. I love the crepe and I love the cream. 네, 이 재료들이 다 맛있어요. 제 생각에 우리 친구들 이거 만들었을 때 난리 날 거예요. We made crepe fruit cake. 우리는 crepe 과일 케이크 만들었습니다. Next time, I'll make you something really good. Sweet or savory. Come back and find out. Bye-bye.

0: 봉투?
1: 어, 보고 뽑으면 안 되지.
2: 뭐야.
1: 뭐야, 나 진짜 돈 봉투야.
3: 아, 다 보고 뽑았네. 내 햇빛을 비추는 사실 뭐야, 나는 검은 봉투인데?
1: 아니, 저 없는데요, 봉투가?
0: 자, 민재를 위한 스페셜 봉투. 오,
1: 오, 좋아. 오, 저요?
4: 뭐야.
1: 진짜?
4: 왜 스페셜 봉투야? 아니, 잠만. 색깔부터 노란색이니까 가장 고가의 돈일 확률이 높아.
5: 나 백지 수표 아니야?
4: 딱 했는데 갑자기 5억.
1: 뭐야, 5억.
4: 그 하루 만에 5억 다 쓰기.
6: 아, 뭐야. MC.
1: 아, MC예요. 당신은 오늘 팀 받는 프렌즈의 1일 MC입니다. 좋다. 오늘 하루는 MC가 왕이자 실입니다.
4: 에헤이, 어쩌. 이거 없습니다.
5: 이거 없어요. 네.
1: 지금부터 검정색 봉투를 뽑은 분들은 여기에 남아주시고요. 흰색 봉투를 뽑은 분들은 차를 타고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네요.
5: 아, 난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데.
1: 전 어떻게 해요?
0: MC니까 여기 있어야죠.
5: 민지 형, 남은 멤버들 케어 좀 잘해줘요.
2: 우리는 여기서 뭐 해요, 그러면?
1: 우리 뭐 할까?
7: 그거 하자.
1: 아파트.
2: 어디
1: 아파트.
2: 아파트.

0: 오늘 밀가루 먹어도 되지?
1: 어, 먹어도 돼.
2: 중요한 건 이게 근데 얼마가 담겨있는지.
0: 야, 국화빵. 야,
2: 아, 먹고 가자.
0: 괜찮아, 진정해, 진정해.
2: 먹고 가자, 먹고 가자.
0: 괜찮아, 진정해.
2: 바로 시작해서 긁어도 되는 거예요?
3: 사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밖에 있는 멤버와 페어링이 되어 있어. 와! 여러분과 똑같은 카드 숫자를 뽑은 사람이 여러분의 팀 프렌즈입니다. 페어링된 쇼핑 멤버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나에게도 똑같은 물건이 배달된다. 아,
0: 좋아! 아니, 좋아!
2: 야, 사와, 사와!
0: 알지?
4: 뭐가 들었나? 못 봤어.
0: 잠깐만, 말래?
4: 나 딱 봐도 안 좋아 보이는. 너 딱 봐도 안 좋아 보이는데.
0: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진식 씨의 메이트가, 진식 씨 앞으로 보낸 물건이고요. 자, 이거 진식 씨 메이트가 보낸 건데, 이거거든요.
5: 이게 뭐예요?
6: 아니, 근데 진식이 좋아.

0: 가능할 만한데?
1: 그래?
2: 근데 뭐 혹시 인형이니?
1: 근데 이거 너 못 맞추면 회수예요. 네. 알죠? 자, 자, 여기 손 넣어서 한번 만져보세요.
3: 야, 근데 것 이거는 모르긴 하겠다, 근데.
1: 뭘 것 같아요, 이게?
4: 안녕하세요.
5: 헌터 이거 어때?
6: 뭐야?
4: 오, 야, 헌터가 좋아할 만하다.
6: 모자야?
0: 어. 얼마야? 5,000원이.
5: 5,000원이에요?
7: 5,000원이에요?
5: 5,000원이야?
4: 진짜요?
1: 헌터야.
4: 형, 귀여운데?
3: 이거 형태가 있어야 돼, 이거.
2: 이거 모자 아니야?
1: 뭐 같아요?
2: 모자예요.
1: 진짜요?
2: 정답 모자!
1: 정답.
4: 와, 잘 맞았다.
1: 난데를 보는
2: 뭐야, 근데 이게 뭔 모자야? 뒤에 그 뚫린 데가 없는. 너 헌터지. 맛있는 거 사와라.
8: 아, 안녕하세요.
5: 아, 우와, 어, 혹시 이거 얼마요? 이거 16,000원이요?
4: 배고파요.
2: 배고파요?
3: 먹는 거야, 먹는 거.
1: 유나 먹는 거야.
3: 유나 먹는 거야.
1: 이거 먹으면 돼.
2: 저 먹으면 풍족할 거야.
4: 진짜?
1: 자, 우리 유준이 앞으로 왔거든요? 자, 이거 유준이 맞추면 주는 거고요. 네. 못 맞추면 회수해요.
3: 근데 유준이 맞추면 좋아한다.
1: 어떻게 맛 좀 볼래요?
4: 네.
1: 맛 좀 보세요.
5: 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1: 맛이 나쁘지 않죠?
4: 나쁘지 않네.
1: 자, 만져보세요.
4: 이거 아니야?
1: 이게 뭔 것 같아요?
4: 베개.
1: 베개예요?
3: 무슨 베개요?
4: 바디필로우. 바디필로우 베개.
8: 정답입니다.
5: 저 이거 혹시 그 조금의 디스카운트.
0: 디스카운트는 안 돼요.
5: 와, 야. 이게 많이
4: 그러면 안 돼.
5: 15,000? 와. 16,000원 진짜 괜찮지 않아요?
8: 어, 알지, 알지. 맨날 유준이랑 저를 안고 자는데.
1: 여러분들 예상하는 것처럼 음식이에요. 안 돼, 안 돼.
3: 와!
2: 생선고기 냄새나요?
1: 생선고기 같아요?
2: 네. 생선고기 아니에요?
1: 이거 제가 MC 권한으로 저 먼저 한 입을.
3: 아,
5: 맞아. 이거 안 되겠네.
1: 와. 아, 감사합니다. MC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5: 숟가락이 어딨어? 이거 따뜻하냐, 이거?
1: 와! 야!
5: 야, 진짜 미쳤다.
8: 고기, 고추, 빈대, 떡 한 장. 한번 앉아보자, 이제.
4: 자, 그냥 들어가서 좀 먹어볼게요.
5: 와, 멋있겠어.
8: 빨리 앉아, 빨리 앉아.
5: 멋있겠어, 멋있겠어, 멋있겠어.
8: 멋있겠어, 빨리 먹자, 빨리 먹자.
5: 뭔데, 뭔데?
1: 이게 뭔데?
8: 하나, 둘, 셋,
3: 가자. 야, 진짜 뭐야?
8: 부대땡! 원더땡!
1: 빈대떡이요, 빈대떡.
3: 아~, 아~, 아~, 아! 아니, 빈대떡 한 번도 안 먹어봤어.
5: 자, 빈대떡이야.
1: 해수! 자, 여러분. 음식입니다. 자, 이제. 야, 이제 다. 진정해! 내가 냄새를 맡게 해줄게, 내 엉덩이야, 그거. 자, 이게 아유, 보니까 있어? 나간 멤버들도 배가 많이 고팠나봐요. 음식이 지금 계속 들어오네.
8: 먹고 싶어. 빵 먹고 싶어.
4: 야, 여기 빵이, 빵? 여기 빵이 되게 유명하다.
8: 빵. 빵.
4: 여기 빵이 되게 유명하다.
8: 빵. 그러니까 다 줄이 서 있어.
4: 줄 서서 먹어야 돼. 근데 우리 어차피
8: 길 막지 말고 줄을 서 볼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들어봐.
1: 밑으로 맡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면에 있어요. 어때? 느껴져요?
3: 이거 뭐야, 이거?
1: 자, 진식이.
3: 야, 빵 냄새 나는데?
8: 빵 아니요?
5: 아!
1: 어, 왔어?
5: 알겠다.
1: 느낌 왔어, 오케이. 자,
3: 뭐야, 이게?
1: 느낌 왔어. 자, 유준이. 야, 얘네.
8: 와! 알겠다. 진짜 알겠다.
3: 이거 한국 전통과자 아니야, 이거?
8: 야, 너무 알겠어, 진짜.
5: 진식.
1: 진식 슈크림 세 개. 아, 오케이. 오케이.
5: 고맙다, 세영아.
2: 무조건 현우야.
1: 그러면 지금 예상 지금 메이트가 어떻게 되는 거지?
3: 난 세은. 난 예찬.
2: 난 무조건 헌터인데요, 이러면.
1: 그러면 현우?
6: 나는 세은, 아니 뭐야, 현우.
1: 현우? 현우? 헌터? 세은? 예찬? 어, 이게 맞으면 진짜 신기하겠다.
4: 많이 맞을 것 같은 건가?
6: 몇 년을 봤는데 알죠?
1: 몇 년을 봤는데 지금?
7: 세은은 아까 누구?
4: 유준.
7: 어. 음식은?
2: 헌터.
1: 헌터. 무조건.
7: 헌터.
3: 무조건이야. 헌터야, 고맙다. 잘 쓸게.
6: 저는.
1: 몇 년을 봤는데.
8: 근데 저는 진짜 준민이 형이었으면 좋겠어요.
1: 왜요?
8: 아무것도 안 봤어요.
9: 예찬. 오!
7: 뭐야?
6: 사줘야 되는 거예요?
7: 자, 마지막 그러면?
3: 어? 현우.
1: 아, 현우.
3: 현우
1: 맞아.
3: 진짜?
1: 현우 부모가 왜
4: 저? 유선이가 아무것도 안 샀다고?
6: 예?
4: 에?
6: 역시.
4: 예찬이가?
1: 그거 컨셉이에요, 컨셉.
4: 예찬이가?
1: 예찬이가? 그거 신중한 척도, 와. 와.
9: 아, 감사합니다.
4: 결제가 안 돼요?
8: 결제가 안 돼요?
4: 결제 안 돼요?
8: 이거 얼마예요?
9: 13,000 원이요?
8: 그럼 이걸로
2: 예찬이 13,000 원 있잖아.
9: 네,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2: 봐봐요. 아유, 일단 인사도 됐다고.
4: 보길래?
1: 궁금해. 와, 와.
2: 인스턴트요?
4: 9월 1천.
8: 미치겠다.
2: 빈센트요, 빈센트.
1: 제정신이 아니노.
6: 예찬이니까.
1: 야, 이거, 어,
6: 아, 내가 아는 거야?
1: 와우. 무조건 알아.
4: 준이 형 좋아하면 안 돼,
2: 까면 안 돼.
6: 냄새 이상한데?
9: 야, 벌칙, 벌칙맨으로 가.
6: 야, 안다다가 막
1: 준민 씨를 위해서 보낸 건데, 이게 또 룰이 있죠. 맞추려면 한 입을 먹어봐야 돼요. 와! 네.
6: 야, 발 썩은 냄새 나는데? 아, 내놔.
2: 야, 갑자기 수파리가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거?
1: 자, 준민 띠.
6: 아!
2: 냄새 맡으실게요.
1: 자, 냄새 먼저.
8: 꼬마 먹는 이거 와.
1: 야, 근데 이게 진짜
6: 파리 같다.
1: 뭐 없이 쉬는 시간 가지니까 너무 힘들다.
6: 자면 된다니까.
1: 아, 아니면은 그거 어때? 우리 오늘 경제 퀴즈 했잖아.
7: 금융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어.
2: 내가 아는 게 있을 수도 있었어.
10: 이제 시만 정답을 알아야 돼.
6: 아, 우리가 맞춰야 돼.
4: 아, 그런가요?
2: 얼마 내면 월 이자 몇? 네, 이러면서.
1: 호주의 화폐 단위는? 빠밤.
2: 유로.
1: 땡.
2: 불.
1: 땡.
2: 달러야.
1: 땡. 아, 이건 넌센스.
6: 아, 넌센스야? 아,
3: 호주머니.
1: 그렇지, 한다.
3: 와. 와, 호주머니. 아. 아.
1: 문제 나갑니다. 자, 일정 기간 가계의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가계의 생활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척도를 뭐라 부를까요? 1번 식품지수, 2번 불쾌지수, 3번 휴바베 지수, 4번 엥겔 지수.
6: 준민.
1: 준민.
6: 4번 엥겔 지수.
1: 어, 엥겔 지수.
6: 엥겔 지수.
1: 4번
6: 엥겔 지수.
1: 정답!
6: 저는 제일 많이 봅니다.
1: 우리의 생활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다른 것은 선택할 기회를 놓치게 될 때 포기한 다른 기회가 줄 수 있었던 편익 중 가장 큰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땡땡 비용으로 끝납니다. 1번 거대 비용.
2: 오, 거다이맥스 뭐야?
1: 2번 회계 비용.
4: 오, 회계 비용.
1: 3번 기회 비용.
4: 오, 기회 비용.
1: 4번 포기 비용?
6: 아, 준민 3번. 아. 기회 비용.
1: 어, 다 들어보아야
6: 진짜요?
1: 어. 마지막 거 들어가야 될 건데?
6: 아니, 아니, 기회 비용.
1: 3번 기회 비용?
6: 네.
4: 나도 3번 하고 싶어.
1: 정답. 아. 자, 다음 문제 할게요. 자, 2025년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로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신의 취향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는 소비 트렌드를 뭐라고 할까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음식 위에 뭘 올릴 때
4: 간이식 경제?
1: 땡.
2: 진식,
3: 빙식.
8: 토핑 경제.
1: 토핑 경제.
8: 네.
1: 정답.
4: 오, 맞아?
1: 네, 토핑 경제라고.
7: 맞 마친 버릇이 만큼 돈을 드리고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0: 1점당 만원씩 드립니다.
1: 근데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를 수명으로
2: 아, 근데 이 메이트가 공개되고 나니까 뭔가 이상한 거 사주려는 애들과 좋은 거 사주려는 애들이 아니네.
3: 와, 얘 진짜 홍어 들고 다니네, 이거? 얘 진짜 오기만 해, 진짜. 괜찮아. 입 벌려. 홍어 들어간다.
4: 뭘 사는 거야?
2: 일단 현우 되게 일단 신중하잖아, 벌써. 뒷모습이.
5: 그러니까 엄청.
6: 수민이가 이걸 사면 좋아하겠지?
1: 사이즈 뭐 있는데?
7: 상관없어. 라지에서 X라지 정도인데.
2: 내 찬이는 진짜 이상한 소비를 하고 있네.
8: 근데 아 근데 사이즈는 상관없고요. 네. 그냥 가격만 맞으면 돼가지고요.
2: 여러분들 이렇게 소비하시면 안 돼요. 그나마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메이트한테 선물처럼 올 만한 게 현우밖에 없다.
7: 현우 형 인정. 이거 얼마일까요?
1: 네, 4만 원.
7: 아 네, 알겠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2: 누구지? 현우인가?
3: 왜요? 그냥 갖는 거요?
4: 그렇다는데요.
2: 수민!
3: 와. 뭐야? 스카프요?
2: 반팔이요.
3: 와! 와!
7: 내 스카프인 줄 알았는데.
2: 야, 안 맞아. 어깨보다 작아.
4: 야, 머슬핏이네.
2: 그때 치부야.
7: 야, 대박.
2: 수민아, 갈아입고 나와.
7: 갈아입고 나올까요? 야, 이렇게 생각하면 세윤이의 천사다.
2: 야, 저거는. 어, 네. 야, 애들 그냥. 야, 선물해주는 거라고 하니까 그냥 정신 났네.
7: 와, 좋은데요?
4: 와, 진짜 머슬핏이야.
3: 에이, 진짜 리얼 괜찮은데?
4: 진짜 머슬핏이야.
2: 나 어깨는 여기거든? 너무 머슬핏 아니야?
9: 뭐, 이번에 2025년도에 또 유행할 또 꽃무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유행시켜볼게요.
4: 와, 국물 닭발도 있어.
10: 야, 닭발 맛있겠다.
4: 아, 닭발 괜찮은데, 어때? 닭발 가. 닭발 괜찮지?
10: 응, 닭발 맛있다.
3: 야, 근데 뼈 닭발 아니야?
7: 닭발이랑 도토리 묵도 해줘, 같이.
9: 네, 저희 국물 닭발 하나랑 도토리 묵 하나 사겠습니다.
4: 난 먹어볼게. 난 먹어볼게.
2: 닭발 맛있지?
7: 그래요?
2: 응. 확실해요?
4: 응. 맛있는데?
9: 맛있어?
4: 응, 매워.
7: 어? 매운,
3: 매울 땐 도토리 묵이지.
7: 매운 맛있겠다.
2: 아, 내가 찍어 먹어라, 저기다가.
4: 범퍼가 이걸 노렸구나.
3: 야, 소스 생겼다, 소스.
2: 아, 야, 이거를 같이 보낸 거였어?
4: 이거야? 아, 버터야. 나 이제 알았어. 아니. 너 원했던 걸 난 이제 알았다.
7: 나? 그냥 안 먹어요?
2: 아, 생각, 아, 먹어야지.
7: 먹어야지.
2: 먹긴 해야지.
9: 또 건강에 좋잖아.
3: 너 남았어?
9: 어, 나. 네, 카드 이렇게
11: 여기 있습니다.
9: 네, 감사합니다.
4: 헌터야, 이번에는 뭐 당근이니?
7: 된장이냐?
4: 야! 너 진짜 너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 마늘이시잖아요.
3: 야, 생마늘 뭐야?
7: 너는 사람 되라 이거지.
4: 헌터.
9: 어? 문자 왔나?
7: 문자 온 거 같은데?
9: 뭐 있어?
7: 뭐 왔다.
3: 자, 예찬아 알아들을 수 있겠지? 떡티순, 목도리, 방석. 어? 근데 방석 초성이 좀 그렇긴 하네.
4: 와!
7: 예찬이 계좌로 3만 원이 송금되었고 초성은 쌍디귿, 티귿, 시옷, 니은, 디귿, 니을 하고 귀옥, 시옷.
4: 귀옥? 저는 헌터 알아듣지 못하게 깔깔이! 제가 먹고 싶은 가래떡 전송!
12: 헌터님의 계좌로 2만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헌터님과 페어링된 틴프렌즈가 보낸 초성은 기윽, 리을, 쌍디귿, 쌍기역, 쌍기역, 이응입니다.
7: 어묵.
2: 어묵 좋아요.
12: 전송! 나는 만 원 받았고 이응, 니음이야.
7: 호떡!
4: 호떡 맛있겠다.
7: 가방! 전송! 그리고 나는 2만 원 송금됐고 기윽, 쌍디귿, 기역, 비읍.
3: 가발 사오는 거 아니야, 가발?
2: 야, 떡볶이 순대 오뎅 좀 해줘, 누가. 세아, 세아, 제발.
3: 제발, 제발. 잘 살아갈 수 있겠지.
4: 나와야
7: 된다. 꽃무늬만 봐.
3: 자고 있을게.
2: 기다리고 있을게.
4: 네,
12: 있을게.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돈은 이미 우리가 받은 거잖아.
7: 그치.
12: 그럼 그냥 이거들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3: 그치. 아, 우리 마음대로 살까?
8: 초성 그대로에서 그분들이 생각한 걸로
12: 안 해도 되지. 사실 초성도 지켜야 돼?
8: 초성은 지키자.
12: 이미 돈 받았잖아. 비읍, 시옷, 뭐. 버섯.
7: 버섯.
12: 정답은 없어. 뭐 근데 그래. 사실상 뭐 떡티순 뭐 이런 거긴 하지 않을까?
7: 아 약간 호떡.

0: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일단 보자 한번. 어, 한번 찾아보자.
1: 그래,
0: 가보자, 가보자.
1: 한번 찾아보자.
0: 일단 어차피 찾아야 되니까. 이제 한번 베이스 캠프로
2: 얼른
0: 가봅시다.
1: 그래, 다시 들어가자.
0: 아, 너무 오래 돌아다녔다.
1: 아, 예리 보고 싶다.
0: 가자, 네. 가자.
1: 보고 싶지. 아,
0: 어디지? 어디에요? 여기에요?
3: 저기, 저기.
0: 이쪽이에요?
3: 저기, 저기, 저기.
1: 아, 일로 가래, 일로 가래.
3: 일로?
1: 우리 맛있는 거 많이 썼어.
0: 야, 귀여운 멤버들. 야, 승현아, 너 너무 잘 어울리는데?
4: 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팀이 복귀를 했네요. 베이스캠프 있었던 우리 팀 받는 프렌즈들이 쇼핑몰이 함께 받고 싶은 물건 초선을 보냈잖아요.
1: 맞아요.
4: 프렌즈가 원하는 물건을 제대로 사왔는지 우리 유준세은 메이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준씨.
5: 네.
4: 초성, 뭐 보냈는지 기억해요?
5: 이응. 미음 보냈습니다.
4: 잘 유추했어요?
5: 뭘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유진?
6: 어묵이요.
1: 아, 그래요?
0: 왜?
1: 아, 진짜?
4: 아니, 상상도 못했어?
1: 우리 진짜 어묵은 상상도 못하긴 했어.
0: 어!
1: 뭐야? 세은이 진짜 잘 친 거야?
0: 뭐야? 너 인정?
4: 야, 센스 대박이다.
1: 유진이 혼자 먹어. 유진이 혼자 먹어.
0: 세은이 최고. 야, 와, 이거 어떻게 맞췄지?
4: 자, 다음으로 우리 예찬이. 막장의 조합이죠.
7: 예찬이가 뭘 사왔을까?
8: 처음부터 안 좋은 걸 줬으면 끝까지 약간 그 룰을 지켜야 돼요, 약간.
7: 쌍디귿, 티귿, 시옷.
8: 근데 그건 너무 명확히 하고 안 샀고.
7: 그러면 한번 공개를.
0: 두구두구두구.
1: 근데 우리 예상은 어떻습니까?
7: 하나 산 거야?
4: 하나 샀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7: 야, 이 츤데레.
4: 뭐야? 떡티순이야? 떡티순이야? 와! 야, 진짜 내, 와, 레전드다.
7: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떡티순.
9: 이걸 결제해주세요.
4: 네. 자, 우리 다음 메이트 헌터 진식 갈게요. 우리 진식 씨가 헌터 씨한테 보낸 초성.
9: 쌍기윽, 쌍기윽.
4: 이응.
1: 어? 이거 어때?
9: 뭐?
1: 꽃꼬지.
0: 오.
1: 꽃꼬지 어때?
9: 꽃꼬지를
1: 꽃꼬지. 꽃꼬지 어때?
0: 깔깔이야?
1: 알고 있었어요.
0: 깔깔이야?
9: 깔깔이야? 아,
1: 근데 왜?
0: 계량하는 용
1: 진짜 오랜만인데, 이거? 우와.
9: 왜, 왜?
0: 왜? 뭔데?
9: 뭐야, 스카치 테이프야?
1: 제일 불행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0: 너 수민이를 보고 싶단 말이야.
1: 어? 어? 어?
0: 와~ 끈끈이! 와~
1: 저는 진짜 착하게 사주려고 했거든요. 그냥 다른 멤버들이 계속 재미를 한번 줘야 돼.
4: 진식이 진짜 서운하다. 네, 마지막 현우 수민 나가주세요. 초성 뭐 보냈죠?
9: 기읍? 비읍. 근데 기역 비읍을 좀 많이 헷갈렸어.
10: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 그래도 이것보다 나을 거 아니야.
0: 뭔데, 뭔데?
10: 김밥이랑 비슷한 거예요.
0: 아유, 이거 너무.
5: 야, 창의적이다.
0: 어떤데?
5: 개불.
0: 어떤데?
9: 시장에 없는 게 없더라.
0: 새로운 시도 어떤데?
4: 야, 내 개불은 생각도 못했어.
0: 아, 근데 나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생각보다 이 세 명이 사악하다.
9: 근데 현우 형이.
4: 야, 얘가 입고 있는 걸 봐. 누가 사악해, 지금.
9: 현우 형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알아? 기억 비읍이라고 개밥 이랬어.
4: 맞아.
9: 그래서 내가 그건 진짜 안 된다. 말렸어.
10: 그리고.
9: 맞잖아, 아, 맞잖아.
0: 진짜. 카메라 안 돌, 캄, 너 진짜 못됐다.
5: 개불 현우.
9: 어, 내가 볼 때 진짜. 여기 개불이 있는 것 같아.
0: 개불? 개불 좋지. 야, 개밥은 어떠냐?
1: 아니, 개밥은 어떠냐?
11: 아니, 개밥은 어떠냐?
0: 개밥은 어떠냐?
9: 개밥은 어떠냐?
4: 어,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우리 팀 받는 프렌즈 중에서 팀워크가 좋았던 팀을 한 팀에 뽑아야 되는데 가장 지출 금액이 적었던 우리 헌터 팀이랑 괜찮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던.
9: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세요. MC가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세요. 어때요?
0: 야, 봐봐. 수민이 지금 저기 위에 서 있으면 안 보여. 보호색이라고. 저 뒤에 서 있으면 안 보이는 거야, 지금.
4: 자, 그럼 대전했습니다. 1등 팀은 바로 헌터 진식 팀.
9: 와, 1등 팀 선물이야, 1등 팀 선물.
4: 1등 선물 한번 공개해볼까요?
9: 전 세트.
4: 전?
0: 우와. 멋있겠다.
4: 좀 이렇게 소비나 지출이나 소득에 있어서 좀 내가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내가 좀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겠다 생각을 좀 오늘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중요한 깨우침을 한 것 같지 않나. 굉장히 오늘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갑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팀 받는 프렌즈
12: 사이코스였습니다.
7: 예찬아, 호호 먹자.
9: 아니, 나는 좋아해. 남은 거 잘 먹어.
0: 하면
4: 호호 먹.

0: 먹고 있어.
1: 왔다 왔다.
2: 야. 야 진짜. 엔딩 요정, 엔딩 요정, 엔딩 요정, 엔딩 요정, 엔딩 요정.
3: 명파씨입니다.
4: 일반 상식, 경제, 금융 관련 퀴즈를 풀게 될 건데요.
5: 노루.
6: 저희 근데 먹을 거 사도 돼요?
7: 너무 고민이에요.
8: 진짜 괜찮아요?
7: 너 3,000원이면
9: 1,500원 어떨까요?
10: 이거 3,000원에 살 수 있나요?
11: 신발
7: 예, 깔끔하게 다 썼어요.

0: 새 생명의 탄생. 모두가 기뻐할 일이죠. 축하 축하. 그런데 아기 집사에게 다가가는 이 냥이와 달리 한 녀석은 딴청, 영 관심이 없다.
1: 임신 막달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0: 오로지 뜯고 핥기에만 집중하는 고양이 아콩이. 밤낮 없이 뜯기 신공을 펼친다는데요.
2: 아콩, 잘 뜯어.
3: 뜯던 거 치우면 딴 것도 계속.
4: 이게 네버엔딩.
0: 집안 물건이 남아나질 않는다. 뜯고 핥기 무한 반복. 대체 녀석은 왜 이러는 걸까요?
1: 안녕하세요.
0: 세상에 나온 지 아직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 고부의 역사상 최연소 아기 집사는 귀여운 고양이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5: 어서 오라옹. 반갑더냥.
1: 꽃비는 어렸을 때 조금 많이 아팠던 친구여가지고 호흡기 질환이 좀 심해서 좀 조심스러운 아이고, 저의 아콩이는 남자인데 사람을 정말 정말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 맨날 개라고 너 강아지 아니냐고 할 정도로 좋아하고.
0: 오늘의 주인공 아콩이는 집사를 졸졸 따라다니기 좋아하는 애교냥입니다.
5: 난 24시간 집사 손길을 느끼고 싶다.
0: 하지만 아콩이의 바람과 달리 엄마 집사는 육아로 24시간이 모자란대요. 2시간에 한 번씩 분유 먹여야지. 시도 때도 없이 기저귀 갈아야지. 아기에게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집사의 모든 관심이 아기에게 쏠린 이 상황이 아콩이는 영 섭섭한 모양입니다.
1: 애가 에너지가 좀 많은 친구인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많이 발산을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신경을 못 써줘서 속상하죠.
0: 놀아주진 못해도 양이들 밥 때만큼은 꼭 제 시간 해주려고 노력한다는 집사.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녀석들 기다리는 동안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얘들아, 천천히 먹으렴. 아기와 양이들 밥을 챙긴 뒤 엄마 집사도 끼니를 간단히 해결하는데요. 아이고, 보통 육아맘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마저도 마음 편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집사가 하는 일이라면 모든 궁금한 녀석들.
5: 아, 집사는 뭐 먹고 사냐?
0: 그나저나 갓난아기와 고양이들이 함께 지내는 모습. 참 흔치 않은 광경이네요.
1: 털이 목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 다음에 애기 핥히면 어떡하냐,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고양이는 한 번도 저도 이제 목욕할 때 빼고 긁힌 적이 없어가지고 아예 그런 생각은 저는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뭐 털 같은 거는 솔직히 제가 조금 부지런하면은 조금 관리가 될 것 같아서.
0: 순항할 것 같았던 육묘와 육아.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난관에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바로 아콩이가 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캣타워에 오르지는 않고 뜯는 아콩이. 소리를 듣고 나온 집사. 아콩이 녀석 딱 걸렸습니다.
6: 콩아, 뜯으면 안 되지. 응?
5: 나 아무 짓도 안 했다오.
0: 시침이 뚝 되는 아콩이. 하지만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다시 열심히 캣타워 뜯기 신공을 펼칩니다.
5: 안 뜯으면 바

0: 녀석 대체 언제부터 이런 행동을 보였나요?
1: 임신 막달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2: 고양이들이 많이 뜯으니까 뜯고 말겠거니 했는데 거기에 계속 집착을 하더라고요. 계속.
0: 이 댁에 온 지 언 2년. 하지만 이런 행동을 시작한 건 불과 3개월 전이라는데요.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됐을 때 파양의 아픔을 겪고 보호소에 있던 아쿵이. 엄마 집사는 그런 녀석이 유독 눈에 밟혔답니다.
1: 맨 처음에는 임시보호를 하려고 해서 데리고 왔었고, 그래서 이제 두 마리가 왔었는데 이제 막상 보내려니까 못 보내겠어서 키우게 됐어요.
0: 한 달 후 뽀삐까지 입양하면서 이댁 가족이 된 두 녀석. 집사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건강하게 자랐다는데요. 하지만 출산 직전부터 시작된 아콩이의 이상 행동에 집사 걱정 이만저만 아니랍니다. 또 시작이다냐. 아,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날 오후 누군가를 격하게 반기는 아콩이.
3: 아빠 치러.
0: 아빠 집사의 퇴근을 많이 기다렸나 봅니다. 아빠 집사 귀가 후 다시 개냥이 모드를 장전하는 아콩이 녀석. 많이 놀아주지 못하는 엄마 집사 대신 퇴근 후 집중적으로 놀아준다는 아빠 집사. 언제 캣타워를 뜯었냐는 듯 아콩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은 에너지를 발산하는데요. 아, 어지럽게 왜 이러냐. 난 흥미 없다냐. 아빠 집사는 늘 이렇게 아콩이를 전담 마크한다고 합니다.
4: 뭔가 해주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솔직히 옆에 보는 것도 안쓰러우니까 빨리 오고 싶은데 언제, 회사가 바빠서.
0: 육아에 지친 아내를 대신해 이제는 아빠 집사가 퇴근 후 간식을 챙겨주게 됐다는데요.
5: 오늘 간식도 늦었다.
0: 냥이들이 맛있게 간식을 즐기고 있을 때 아기 집사도 배가 고픈가 봅니다.
1: 미안해, 빨리 와줘.
0: 저녁 시간엔 아기의 식사 준비도 아빠 집사 몫인데요.
1: 티나죠? 안 해본 거 티나죠? 요거
0: 바로. 하지만 아빠 역시 아기에게 더 손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1: 천천히, 천천히.
3: 동생.
0: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꼭 하는 일이 있다는 이댁.
3: 동생.
0: 아기 집사와 냥이들이 친해지도록 서로의 냄새를 각인시키는데요.
5: 킁킁. 이 정도면 됐냐.
0: 이번엔 우리 아콩이 차례입니다.
3: 자, 이사.
0: 하지만 아우, 실패. 유독 아콩이만 아기 집사 곁에 가는 걸 거부한다는데요. 다시 한번 도전 해보지만 역시나 실패네요. 아콩아, 낯설어서 그러니 좀 더 시간이 필요해?
4: 이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친해지라고. 친해지라고 이제 좀 많이 갔다 놀려고 하죠. 하루에 몇 번은.
6: 조리원을 안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또 조리원은 길잖아요. 2주 정도 되는데 사이에 너무 보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조리원보다는 집에서 마음 편하게 고양이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어서 조리원 안 가게 됐어요.
5: 난 양이들이 좋아요.
0: 몇 차례 교감을 시키니 뽀삐는 금세 적응이 됐는데요. 아콩이는 여전히 아기 집사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잘 시간이 다가오면 엄마 집사는 아콩이가 뜯던 캣타워를 천으로 덮어두는데요. 이제 꿈나라로 떠날 시간.
5: 흥, 내가 못 듣게 막아놨단 말이냐옹.
0: 캣타워가 막히자 잠은 안 자고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는 아콩이. 그리곤 새로운 목표물을 발견했습니다.
5: 이것도 뜯는 맛이 있다냥.
0: 그런데 잠시 후.
3: 야, 아콩.
7: 왜 뜯어? 응?
0: 뜯는 소리에 깬 아빠 집사가 스크래처를 치워둡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아콩이가 아니죠. 이번엔 터널 장난감을 공략하는 녀석.
7: 아콩아, 왜 뜯어 이거? 어? 아콩아 나와봐. 아콩아.
0: 뜯으면 치우고 뜯으면 치우기를 반복하는 새벽 시간.
7: 아콩 왜 뜯어? 어? 아콩아 왜 뜯어 이거?
5: 아, 이유를 모르겠다옹. 그냥 뭔가 불안하다옹.
0: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새벽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막 일어난 집사들이 잠에서 깨고 있을 무렵 아콩이는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데요. 이곳저곳 참 잘도 뜯습니다. 기둥 스크래쳐도 아콩이 발길을 피해갈 순 없네요.
4: 뭐 치우면 딴 거 뜯고 뜯던 거 치우면 딴 거 뜯고 계속.
2: 이게 네버엔딩이에요. 네버엔딩.
4: 위에도 지금.
0: 아콩이의 발이 스치는 곳이라면 어디든 너덜너덜해진다는데요. 캣타워는 물론이고 아빠 집사가 아끼는 의자까지 아콩이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아콩이. 더 큰 문제는 물건을 뜯을 때마다 아콩이가 발바닥도 심하게 핥는다는 겁니다.
2: 그래서 발바닥이 껍질이 좀 벗겨졌어요. 너무 걱정됐죠. 이제 이식증 같은 것도 막 찾아보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삼키면 어쨌든 나중에 정말 잘못되면 개복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0: 대체 아콩이는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도 그가 옵니다. 아콩이의 행동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찾아온 거대 고양이.
8: 안녕하세요.
4: 어떻게
8: 나가겠습니다.
0: 선생님, 오늘도 명쾌한 솔루션 부탁드려요.
8: 얘가 아콩이?
2: 네.
5: 반갑다옹. 아콩이다냥.
0: 먼저 집사들이 가장 걱정했던 발바닥 상태부터 확인해보는 야옹신.
9: 아니, 알았어. 심하진 않아요. 피부 병변이 심하진 않습니다.
8: 근데 제가 지금 아콩이 조금 처음 만나자마자 이상하게 느낀 게 좀 있었거든요. 보호자님 알고 계셨어요?
2: 아니요.
8: 가만히 잘 있다가도 여기가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더라고요.
4: 지금 저렇게?
8: 네, 여기죠.
2: 네.
8: 네. 뜻대로 안 되거나 스트레스 받으니까 귀를 팔랑팔랑 털죠. 저거 인지를 못하시고 계셨어요?
2: 네.
4: 네. 귀 저런 게 뭐, 난 생각도 못했는데.
2: 난 생각도 못했어.
8: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 간단하게,
0: 그런데 그때. 야옹신 앞에서도 어김없이 뜯고 핥기를 반복하는 아콩이.
8: 이러진 않아요?
4: 저렇게 핥으면서 뜯거든요?
8: 저게 뭐냐면은, 지금 얘는 강박증 소견이 있는 거예요.
0: 아콩이의 행동이 강박증 때문이랍니다.
8: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강박증을 잘 모르세요. 고양이 무슨 강박증이야 라고 하는데 고양이가 강박증이 있거든요. 사람한테 손톱 깨물듯이 이렇게 계속 손톱을 깨무는 게 이유가 있어서 깨무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정형 행동을 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스트레스를 아마 지속적으로 그동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강박적인 행동으로 아마 증상이 나타났고 원래는 안 하던 행동들을 갑자기 이제 하기 시작하는 이 증상이 폭발해버린 거죠.
0: 이런 아콩이의 강박증의 원인은 집사들의 예상대로 아기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8: 얘한테는 아기 울음소리가 나고 못 보는 생명체가 생기고 이런 게 자기가 일정 이상의 루틴이 깨진다던가 스케줄이 깨진다던가 환경이 갑자기 못 보던 딸랑이가 생긴다던가 이러면은 자기가 이제 이 강박증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걸로 인해서 갑자기 행동을 하는 거죠.
0: 집안 환경과 모든 일정이 아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아콩이가 혼란에 빠져 불안 증세를 보였던 것.

0: 저희가 이제 아콩이랑 뽀삐랑 같이 지내고 거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는데
1: 네.
0: 왜 유독 아콩이만 이렇게 뜯는 행동을 보이는지 좀
1: 제가 많이 말하는 것 중에 강묘각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각각의 고양이는 각각의 다 색깔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성격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2: 생각이 없이 그냥 뭐 먹고 쉬고 그냥 이런 편안한 스타일이고, 이 친구는 관심이 다 많아요. 사람한테도 많고, 새로운 것도 많고, 뭐 좋아하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마킹도 하고 막 이러는데.
1: 그러니까 이제 아콩이한테만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2: 앉아. 그렇지. 응.
3: 앉아 정도는 껌이다옹.
2: 앉아 잘하네, 엄청.
4: 아콩이 녀석 의외로 정말 똑똑한데요?
2: 왜요? 이게 지금 봐도 커뮤니케이션이 엄청 잘 되는 친구거든요. 응. 제 앞에서 떠나질 않잖아. 몇 번 만에 네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알려줬는데 그거를 바로 캐치해서 인지하고 기다려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 저만 바라보고 계속 있잖아요. 한번 보호자님 해보시겠어요? 아콩이 보세요.
5: 아콩.
2: 앉아. 잘했어, 바로.
5: 잘했어.
2: 잘했어는 보상을 0.5초에서 3초 내에 하셔야 돼요. 앉아서 쳐다보면 잘했어, 바로.
5: 잘했어.
2: 그래서 보호자님 옆에 왔을 때는 그냥 앉아서 쳐다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만 알려준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되면은 여러 자극을 하나씩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조금씩 1분, 3분, 5분, 10분 아니면 뭐 벨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애가 막 나중에 이제 기어다닐 때가 되면은 그럴 때마다 그냥 옆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아유 잘했어 그냥 이렇게 이 정도는 해줘도 저희 가서 이거 긁을 일이 없는 거죠.
4: 그리고 뜯지 못하게 물건을 치우는 것보단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게 키포인트. 작은 상자에 발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내주고 그 안에 간식거리를 쏙 넣어주면 끝인데요. 상자로 만든 먹이 퍼즐에 즉각 반응을 보이는 아콩이. 녀석 똑똑한 데다 집중력도 엄청나구나. 간식 꺼내 먹기 간단히 성공.
1: 이런 거를 뜯는 거 위주 옆에다 놔두고 얘가 그거 뜯는 거 대신 이걸 갖고 하겠지.
6: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여러 군데 집에
1: 네 맞아요
6: 놔두면 좋다는 네. 거죠.
1: 사료를 아침에 주고 30분 있다가 치워주고 사료 남은 거랑 간식을 섞어서 여러 군데 배치해서
6: 섞어서
4: 신기하게도 먹이 퍼즐에 빠져 물건 뜯기도 싹 잊어버린 것 같네요.
2: 그리고 저쪽 베이스 캠프 쪽 원래 지금 원래 쉬는 공간 쪽으로 가볼게요.
4: 양이들이 주로 쉬는 방도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2: 근데 여기를 제가 봤을 때 주된 공간. 안전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될 것 같고 교집합이 되는 공간을 거실로 만들고 얘네들의 완전한 얘네들의 공간 완전한 아이의 공간 이렇게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4: 고양이들에게도 자신만의 공간이 있어야 더 안정감을 갖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0: 주변에서 어른들이 네.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고양이랑 같이 키우면 애기한테 안 좋다.
1: 실제로 반려동물이랑 아이가 같이 생활하고 같이 성장을 했을 때는 뭐 우울증이나 조울증 발생할 확률도 25% 감소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토피나 오히려 면역 관련된 질환들도 면역체가 강화된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심장병 발병률도 낮아지고 그래서 아이랑 고양이나 아니면 강아지든 반려동물이랑 사는 거는 뭐 아이한테 크게 나쁘진 않죠.
4: 야옹신 방문 며칠 뒤 다시 찾은 아콩이네.
3: 제작진 오랜만이다냥 보고 싶었다오.
4: 엄마 집사가 육아에 전념할 때 아콩이는 먹이 퍼즐에 전념합니다. 그런데 캣타워로 다가가는 아콩이 설마 너 또? 와 우리 아콩이가 달라졌어요. 집착하던 캣타워도 뒤로 하고 스크래처에 잠시 관심을 보이다가도 딱 거기까지.
0: 앉아.
4: 아콩아 너 좀 멋지다.
0: 소갈이 한다는 거를 좀 들어가지고 그게 좀 제일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좀 제대로 분리도 해주고 뭐 먹이 장난감도 해주고
6: 강박증 뭐 이렇게 있다 그런 것도 고치고 손 뒤에

0: 그만 손도 안 아프고 그냥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1: 똑똑하고 예민해서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아콩이. 이젠 뽀삐하고 놀며 쉬며 편안한 묘생을 즐기길 바랄게.
2: 홍대?
1: 집사의 손이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입니다. 집사와 홍도도 한 컷.
3: 피디님, 저희도 잠깐 찍어주실까?
1: 그런데 뜬금없이 웬 가족 사진이죠?
3: 5남매 모두가 다 좋은 분들한테 입양을 가기로 했거든요.
4: 홍도 가서 잘 살아야 돼. 잡혔다.
1: 엄마 홍차와 오붓하게 보내는 시간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5: 아, 안녕하세요.
6: 네, 네, 네, 안녕하세요.
7: 홍도가 제일 활발했어요. 그 화면에서. 그래서 꼭 홍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1: 홍도를 위한 세심한 배려. 만점 집사네요.
5: 너 이뻐가지고 이것도 매력 포인트고 얼굴도 통통해가지고 귀엽고.
1: 홍도도 이별의 순간이 다가온 걸 눈치챈 걸까?
2: 행복하게 건강하게. 응? 잘 살아야 돼.
8: 나 어디 가야 되는 거냐?
3: 체취가 많이 묻어있고.
9: 어릴 때부터 항상 끼고 있던 장난감이거든요.
1: 집사의 애정어린 마음도 담아갑니다.
5: 알았어, 싫어, 싫어.
3: 담아드릴게.
1: 드디어 홍도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5: 나는 다스릴게요.
1: 우리 맏딸 정말 장하다옹.
5: 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이제는 홍소리 차례입니다. 과연 새 집사는 홍소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상황을 알 리 없는 홍소리.
8: 오늘은 왜 이렇게 손님이 자주 오는 거냐? 난 잠이나 잘 난다.
1: 집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2: 가볼래?
5: 스트레칭. 아, 구찌 냄새가 또 나니까.
8: 헐, 나 이제 독립하는 거냐?
1: 밀당 끝. 홍소리도 새 가족의 품으로 갈 준비가 된 듯합니다. 가는 길에 배고프진 않을까 한 입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집사의 마음. 홍래는 간식을 먹으러 온 건지 배웅을 하러 온 건지 알 순 없지만 여튼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됐네요.
8: 내 눈에 저장했다.
9: 잘 살겠지.
5: 사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1: 우리 애들 이제 다 컸네. 나도 육아전쟁 끝이다. 5남매를 기르면서 끈끈한 동지애가 생긴 홍차와 집사.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홍도는 새 집에서 잘 적응하고 더 예뻐졌네요. 새 집사와 깨볶는 홍소리. 잘 지낸다니 다행이에요. 5남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선 나라 튀르키예. 튀르키예 문학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0: Nobel Laureate in Literature, writer Orhan Pamuk.
1: 200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 오르한 파묵은 튀르키예에서 나고 자라며 글을 썼고 또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소설은 현재 60개국 언어로 번역됐죠. 사람들은 왜 오르한 파묵의 소설을 읽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호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펠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0: 형제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헤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헤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헤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 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3: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3: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

0: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Oh my God!

0: 이번에 찾은 일터는 높은 빌딩 숲 사이 펼쳐진 휴식의 공간. 서울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다양한 연중 행사로 사람들 발걸음이 끊이질 않다 보니 절로 따라오는 문제가 있다는데요. 하루 평균 3톤, 연간 900톤 가까이 쏟아지는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환경 미화원들. 1년 중 가장 많은 쓰레기가 나온다는 그날,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아갔습니다.
1: 오늘은 이곳 한강공원에 왔는데요. 이 시민공원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뒤에서 땀 흘리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오늘 얼른 가서 베테랑 선생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원효대교 아래 위치한 이곳은 여의도 한강공원에 쓰레기가 모이는 집하장. 오늘부터 제가 출근할 곳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3: 아, 예, 반갑습니다. 여의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네. 오늘 여기서 일하게 될 황실로 PD라고 합니다.
3: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2: 예. 저 오늘 어떤 일 하면 될까요?
3: 아, 오늘은 이제 매점, 네. 이제 쓰레기 수거. 아, 그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 걸어서 가면?
3: 아니요, 차를 타고 옮겨요.
2: 아, 네.
3: 예, 예, 한번 같이 가시죠. 네. 예.
0: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베테랑의 하루. 가장 먼저 할 일은 밤사이 가득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은 다름 아닌 매점. 베테랑 반장님을 따라 총 6개의 매점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해 보기로 했는데요.
1: 평일이랑 휴일이랑 쓰레기 차이가 좀 많이 나요?
4: 네, 좀 많이 납니다. 한 3배 정도 차이가 많이 나요. 저녁 한 4시, 5시, 6시? 그때 되면 꽉 차요. 예, 불꽃놀이 이제 구경하려고 내일이잖아요.
1: 네.
4: 그래서 돗자리를 까는 거예요. 예, 예,
1: 내일 밤에 오?
4: 예, 할 거서 지금부터 이제 자리 매, 자리 자기네들이 정하시는 것 같아요.
1: 내일 그러면 쓰레기 양이 장난이 아니겠습니다.
4: 네. 아, 다 못 시켰다.
0: 도착한 곳에선 산처럼 쌓인 쓰레기가 우리를 맞아줬는데요. 지난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 흔적이 고스란히 보이더라고요.
2: 이거 병은?
3: 네, 병도 그냥 실으세요. 그냥 실으세요.
0: 쓰레기를 보고 놀란 것도 잠시 일단 트럭에 열심히 실었습니다.
3: 아이고, 물자람하다.
5: 아이고야.
3: 아이고,
5: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3: 아,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어마어마한데. 이게 박스가 은근히 무겁거든요. 이게 힘이 좋으세요. 힘이 좋으셔요. 근력이 좋으세요. 근력이 진짜 뭐 남자 버거가요. 네.
1: 와.

0: 아까보다 훨씬 많은데요?
1: 아, 불안해 먹고 싶다.
0: 야, 카피다. 싫고 또 싫어도 끝이 없는 쓰레기들. 이게 정말 하룻밤 만에 나온 쓰레기가 맞는 걸까요? 매일 이런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 베테랑 반장님은 취향도 달라졌다는데요.
1: 막 이런 게 잘 안 먹게 먹기 싫어져.
0: 진짜 보니까 먹기 싫어지네요.
1: 떡볶이하고 뭐 치킨 같은 거 막 많이 보니까 별로 그렇게 땡기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재활용도 안 하고 뭐 기름이든 뭐 물이든 뭐 온물이든 전부 다 그 압놀 박스 안에 다 집어넣어버리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처치할 때가 좀 곤란하죠.
0: 가능해요? 다 실을 수 있을까요?
1: 아, 실을 만큼 싣고 한번 갔다 와야 돼요.
0: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나온 쓰레기는 한 대 모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집화장으로 가져갑니다.
1: 네, 집게 차들이 네. 이제 오전 오후 이제 두 번 와서 이제 집어가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수시로 오늘 수거를 해서 이제 쌓아놓으면
0: 네.
1: 집어서 이제 난지로 갑니다.
0: 난지.
1: 네, 난지 집화장. 힘들죠?
0: 아직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1: 아직은요.
0: 네.
1: 아.
0: 진짜 난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온갖 쓰레기가 뒤섞여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약간 맥주 쉰내랑 치킨 냄새랑 아까 커피도 맞았거든요, 남은 거. 버릴 때는 저도 생각 없이 버리는데 치우는 사람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2: 아직 일을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옷 하나를 버렸습니다.
1: 또, 예.
0: 지금
1: 제가 다 못했죠?
0: 아, 얼른 빨리 가야지.
1: 빨리 가야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제 두 개째 하는 거예요, 두 개째.
2: 다음 행선지는 집화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요트 선착장 앞입니다.
1: 여기는 박스는 별로 없고
0: 네.
1: 쓰레기 많이 갖다 놓은 거예요.
0: 반장님, 여기 식당이 있어요?
1: 네, 여기 이제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
2: 근처에 식당과 카페가 있어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듯 보였는데요.
0: 이런 건 위험해서 어떻게 가져가요?
1: 네,
2: 일하면서 보니 쓰레기 치우는 일이 생각보다 위험하더라고요. 깨진 그릇과 튀어나와 있는 꼬치 등 현장은 사방이 위험 요소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웠던 건요. 음식물 쓰레기가 많다 보니 벌레가 꼬이는 일도 부지기수랍니다.
0: 아, 처음에 이렇게 무슨 박스가 있어서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열어봤는데 부대기가 때로 있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그렇게 많은 벌레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1: 5분간 휴식!
2: 드디어 찾아온 휴식 시간.
3: 아, 재밌는 사진 하나. 이게 뭐 같아?
0: 한강에 비친 건가요? 아, 우와. 근데 사진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3: 아니, 그냥 탑 저절로 그냥 찍어요.
0: 배우신 것도 아니에요?
3: 네, 우와. 이거는 저 파도 치는 거.
0: 이렇게 청소하다가 이런 거 보이면 찍으시는 거예요? 해 뜰 때?
3: 해 뜰 때 저 가마우지.
0: 아.
2: 공원 곳곳을 다니며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주변 풍경을 담기 시작했다는데요. 여의도가 이렇게나 멋진 곳이었다니 새삼 놀라웠습니다.
0: 지금 사진 전시해 보는 것 같은데요.
3: 일하다 보면은 이렇게 바람이 나부끼는 게 너무 멋진 게 많아요. 꽃도 있고.
2: 커피 한 잔에 뜻밖의 눈호강까지. 꿀맛 같던 휴식을 마치고 아름다운 여의도의

0: 풍경을 만들기 위해 다시 일터로 돌아갑니다.
1: 자, 또 쉬러 갑시다, 또. 제가 줄 테니까 차곡차곡.
0: 반장님과 힘을 맞춰 차곡차곡 쓰레기를 싣고 고압물 세척과 음식물 쓰레기통 정리까지. 이제야 공원이 사람들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1: 불꽃 축제 할 때 한 번에 작년에 30톤인가 했으니까
0: 하루에요?
1: 예, 예.
0: 우와.
1: 지금 이제 태풍 제자죠. 태풍 제자. 조용하잖아요.
0: 폭풍 전야.
1: 폭풍 전야.
0: 곧 폭풍이 몰려오는군요. 축제를 앞두고 폭풍 전야 같았던 하루. 과연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오전 7시. 오늘도 이른 아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원 풍경이 어제와는 사뭇 달라 보이는데요.
2: 확실히 어제에 비해서 이 시간대에 사람이 훨씬 많아요.
1: 네, 많죠. 근데 조금 나중에 오후 되면 이게 다시 뒤질 틈도 없어요.
2: 선생님은 여기 여의도 몇 년 계셨어요?
3: 아, 저는 기간제여서 네. 올해 3월부터 지금 여기 있어요.
2: 아, 그럼 불꽃축제 처음이시겠네요.
3: 네, 그렇죠.
2: 어때서요, 좀?
3: 작년에 이제 선배들이 가고 하라고 했는데
2: 네. 지금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1: 또 전화. 예, 여보세요? 네네.
0: 쓰레기 수거를 하러 가던 중 걸려온 민원 전화.
1: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옆에 화장실 옆에 폐사된 물고기가 있다.
2: 지금 그거 치우러 가야 돼요.
1: 예. 민원 나와서.
3: 뭐 폐사된 물고기가 작년에 많이 가겠지.
2: 화장실 옆에 어떻게 그 물고기가 있어요?
1: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가봐야지.
3: 아마 물이 넘쳐서 들어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거.
1: 이게 한강이다 보니까 이제 그 잉어 있잖아요. 잉어, 큰 잉어. 부패가 돼가지고 이제 그 수거 좀 해달라. 그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게. 부패가 되니까. 저희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무조건 치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

0: 예, 여기 지금 화장실 옆으로 왔는데요. 그 물가 쪽이죠? 예, 예, 물가 쪽이죠?
1: 일과를 하다가도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처리해야 한다는데요.
2: 여기서 어떻게 물고기를 찾아요? 너무 넓은데?
0: 그렇죠.
2: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0: 예, 조심하세요.
1: 그런데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2: 와, 근데 진짜 관리하는 데가 구석구석 안 하는 데가 없네요.
0: 그렇죠.
2: 여기까지 해야 돼.
0: 네, 잘 보세요. 이게 좌측 우측 다 봐야 돼.
1: 강가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물고기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2: 이거 뭐예요?
0: 뭐? 돼지 뺏다고 왔네. 나 사람 뺏다고 왔니?
3: 쪽발.
0: 어?
3: 쪽발이네.
0: 사람 아니다.
3: 쪽발이야.
2: 아직 시신은 본 적은 없죠?
0: 네. 저 서강대교 하나 떠올라온 거 나 보니까 동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장마나 비가 오가 하면 그때 내려가가지고 이제 부유물 또 청소를 다 하고 있어요. 나무 가지, 뭐 스티로폴, 뭐 바켓스, 뭐 베라비게 다 갑니다. 변사체 한 두 번 봤죠. 그냥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1: 그 뒤로도 한참을 둘러봤지만 결국 물고기 대신 가져온 쓰레기 봉투만 가득 채웠습니다.
2: 아니 근데 이거 쓰레기통에 벌써 이렇게 찼네요.
0: 네.
2: 한번 그냥 걸어다녔는데. 이거요?
4: 이상한 게 하나 묻어있는데.
1: 이번엔 이상한 쓰레기가 붙어 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함께 출동해 봤는데요.

0: 뭐지? 그냥 뭐 벌레인가? 이러고 이렇게 봤는데 성인용품이 떡하니 계단에 붙어 있는 거예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이런 것 좀 많이 보세요?
2: 뭐 별거 별거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난 뭐 벌레인 줄.
3: 거참. 반장님 말대로 별의별 게 다 나오네요.
0: 아니 행사 시작도 안 했는데 원래 이렇게 쓰레기가.
3: 아직 본격적인 수거 작업은 시작도 못했는데 벌써 쓰레기가 한가득. 이제 다시 집화장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런데
4: 괜찮아요.
3: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몰린 인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본 건 난생 처음입니다.
5: 이제 오후에는 못 들어오겠다. 큰일 났네. 몇 시요? 10시밖에 안 됐네?
4: 10시밖에 안 됐다고요?
5: 10시밖에 안 돼서 나는 한 12시 넘은 줄 알았네요.
4: 저 벌써 힘들어요.
6: 힘들어요?
0: 여기 벌써 빡쳤네.
5: 네. 여기로 이렇게 쭉 이제 걸어 올라가면 돼요, 이제. 아.
3: 다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을 가득 메운 사람들만큼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도 많았기 때문인데요.
0: 좀 잔디밭에서 많이 버리는 쓰레기 종류가 뭐가 있어요?
5: 뭐 배달음식 비닐, 뭐 이런 뭐 일회용품 이런 게 가장 비중이 높죠, 아무래도. 원래 이렇게 부러뜨려서 갖고 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 뚫고 나와가지고 저희도 다쳐요, 잘못하면은.
0: 근데 여기서 먹는 게 다 꽃이니까 많이 위험하겠네요.
3: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다양한 음식으로 가득 찬 축제의 거리. 환경미화원이 되어보니 이 거리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0: 은근히 허리가 아픈데요? 박스도 저기다 버려요?
5: 네.
7: 한번 나고 계속 나고 진짜 밑에 안 버려.
3: 통행로 한복판에 수북이 쌓인 쓰레기를 근처 쓰레기망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0: 그 쓰레기통 저기 있는데 왜 여기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7: 그냥 참이니까 간단한데 그냥 막 버린 거예요.
0: 아이고.
7: 여기는 그냥 편한 걸랑 저기 있어도 하루 귀찮은 걸.
0: 아이고.
3: 오늘 공원 내 추가된 쓰레기 시설만 100개 이상. 이렇게 공원 곳곳에 쓰레기장이 보이는데 조금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
0: 한 1시간 정도 쉬고 나가야 돼요?
5: 네, 또 나와야 됩니다. 오늘 힘드셨죠?
0: 머리 뭐야?
5: 많이 드시죠? 고생했습니다.
0: 맛있게 드세요. 네.
3: 아침 내내 힘을 써서인지 밥 먹는 이 시간이 유독 행복하더라고요.
0: 때는 어떤 민원이 제일 많아요?
5: 뭐 화장기 이제 변기 막힘, 휴지 없음 뭐 이런 거. 그래서 미리
0: 그럼 이제 사람 비집고 그 변기 뚫으러 가는 거예요?
5: 네, 맞습니다. 뭐 변기 대박, 뭐 부러짐, 뭐 막힘, 뭐 그런 거.
0: 막힌 건 또 좀 자신이 없어지는. 나 저녁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든든하게 먹어놔야겠네요.
3: 점심도 든든히 먹었겠다. 다시 일할 채비를 해야죠. 오전 내내 공원을 돌며 크고 작은 쓰레기를 나르고 주웠으니 이제 남은 건 화장실입니다.
0: 벌써 좀 화장실 좀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8: 아까도 많이 뺐는데 지금 또 더 많죠. 막 이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간이 화장실에서 더 어쩌란 거고요.
0: 그럼 파란 비닐봉투 앞에 가져다 놨으니까 거기에 똥 유지 네. 넣고.
8: 해서 묶어놓으면 이제 내일 아침이나 회수는 지금 못해요.
0: 걸레질은 지금 안 하죠?
8: 그거 할 수 없고 휴지만 빼고 해서 나가고.
3: 기존에 있는 화장실로는 축제를 찾아온 사람

0: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어 총 90개의 임시 화장실까지 동원된 오늘. 그 현장이 어떨지 긴장이 됩니다.
1: 그래도 이거 장갑 끼니까 한팀 갖고 좋은데요. 여사님들도 이렇게 노점상 많은 거 처음 보세요?
2: 처음 봐요. 올해는 유난히 많이 생겼어요.
1: 유난히 쓰레기도 더 많겠네요. 내일 아침 이렇게 되면. 차와요, 차비.
0: 거리를 빼곡히 채운 사람들. 그 인파를 뚫고 화장실로 향했는데요.
3: 이거 화장실이에요.
1: 저는 여산다.
0: 끝없이 이어진 행렬이 화장실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니 정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1: 걱정되는데 뭐 가져가면 돼요? 휴지? 그리고 안에 들어가요?
0: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화장실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 변기 뚫으시는 거예요?
4: 막혀서
0: 막힌 변기를 뚫고 휴지통을 비우고 빠르게 현장을 정리하는 베테랑의 솜씨는 역시나 대단했습니다.
1: 저 쓰레기 봉지 한 번.
4: 식기를 하면은 너무 가져서 우리는 삼각형으로 손으로 해요.
1: 아이고 아이고.
4: 식기가 생명이에요.
1: 이걸 했어야 됐네.
4: 힘들 때 오셨어, 힘든 때.
1: 이거를 했어야 됐어. 딱 그거 보니까 나도 이 조끼 입고 뭔가 그래도 사명감이 들었는지 빨리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더럽다 뭐 이런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뭐 들어가서 막 하고
2: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내가 질문하네.
1: 진짜 근데 쓸 때는 한 번도 생각 못했어요. 여기 치우시는 분들 이제 그러면 변기 뚫는 것 좀 알려주세요.
2: 그런 거 시키면 돼. 이런 걸 처음 겪어보죠. 이렇게 많은 거 작년도 이 정도 아니었어. 근데 올해는 진짜 심한 노동상이.
0: 공원 근무만 10년이 넘는 베테랑도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린 건 처음 보는 일이라는데요.
1: 아 근데 화장실에 줄 서 있는 것만 봐도 조금 약간
4: 그죠? 상상이 너무 초월하죠? 상상할 수 없는
1: 그런가. 뭔가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져요. 이 급한 사람들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는.
4: 우리가 안 해주면 넘치고 이렇게 막 난리잖아요.
1: 얼마나 급하고 그러겠어요. 여기서
4: 이제 인산인해라는 말이 딱 이거야. 인산인해.
1: 인산인해.
4: 사람이 막
1: 아 오지마 이제 오지마
4: 사람 나오는
1: 이제 오지마 이제 오지마 오지마.
0: 불꽃 축제까지 1시간.
5: 자 출동합시다.
6: 출동! 어디 가요?
5: 아, 지금 이제, 유람선 선착장 이제 할당을 받아가지고,
6: 네.
5: 저기 근데 앞에서 서가지고,
6: 네.
5: 이제 화장실 빼고, 딸 잘고. 아.
0: 축제가 시작되면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리가 가득 차기 때문에 이용량이 많은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며 민원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도착한 화장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더라고요.
1: 사람들은 다 뒤에서 보고 있고 뚫어뻥 가지고 이렇게 막 뚫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근데 조급한 마음에 더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반장님 어디 갔지? 반장님 못 봤어요?
0: 결국 반장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1: 변기 못 뚫겠어. 어떻게 해야 돼요? 꽉 막힌 것 같은데? 어렵다.
0: 급한 불을 끄고 나니 칸마다 폭발하듯 넘친 휴지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0: 쓰레기통이 한 칸, 쓰레기통이 한 15분 정도 있으면은 차가지고 사람들이 막그 변기 밖에 이렇게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미관상으로 보기도 싫고, 얼른 치워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1: 아니, 한 시간 됐지.
2: 에? 한 시간 기다렸어요?
1: 한 시간.
3: 거의.
1: 여기한테 막혀 있었나봐요.
2: 네, 제가 쫄았어요.
3: 맞아요.
2: 아유,
3: 저번에
2: 맛있어요.
3: 회전율이 너무 높아졌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세요.
2: 아닙니다.
4: 시민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바쁘게 또 움직여봤습니다.
2: 변기 뚫은 거 제가 했다고 뻥쳤어요.
5: 잘했습니다. 아유, 잘했습니다.
2: 사람들이 다저 쫄아 뻥하고 있는 거 쳐다보는데 너무 긴장되는 거에 부담되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달려온 거야. 아니 근데 뚫어 뻥하니까 제가 하면 안 되고 반장님이 하니까 돼요.
5: 아 이게 계속 압력을 딱 이제 구멍에 맞춰가지고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
2: 어떻게 힘을 세게?
5: 예, 구멍을 딱 막아야 돼요. 밀봉이 중에 밀봉이. 밀봉을 딱.
2: 그럼 반장님은 네. 여기서 이렇게 불꽃 터지는 거 계속 보고 계시겠네요.
5: 아, 계속 이제 보면서, 아니, 보면서가 아니라 이거 화장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2: 아무것도 노래 보는 게 아니라.
5: 별 관심 없어요.
4: 대체 불꽃은 언제 터지고 사람들은 언제 집에 가는 걸까 궁금해지던 그 순간.
6: 시작하겠습니다.
2: 지금 시작하려나 보다.
4: 드디어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5: 별 관심 없어요.
2: 아니, 반장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반장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왜 뛰쳐나가요? 별로 감흥 없, 별로 감흥 없다고 하셨죠?
4: 그런데 본격적인 불꽃놀이가 시작되던 그때 또 하나의 장관이 펼쳐졌는데요.
2: 화장실 줄 다 없어졌어요. 화장실 줄 다.
4: 대체 그 많던 사람들이 어디로 사라진 거죠?
2: 불꽃놀이보다 이 사람들이 더 신기한데? 와, 참 존댓말이 여기 보이나?
4: 수만 발의 불꽃이 밤하늘에 펼쳐질 때에도 저는 제 본분을 잊지 않고 일을 해보려 했는데요. 밖에서 들려오는 환호성을 들으니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질 않더라고요.
2: 일 안 해도 되겠는데요. 화장실 아무도 안 쓰는데요.
4: 그렇게 시작된 본격 감상 타임.

0: 이거 보러 왜 와? 이랬는데 볼만 하더라고요. 그 불꽃 축제를 구경하는 사람들에도 얼굴도 제가 봤는데 너무 감동받아 하고 너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아까는 빨리 터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사람들 좋아하는 거 보니까 또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일생에 한 번뿐인 기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어느덧 축제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마지막 불꽃이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0: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1: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던 축제의 막이 내리자 거리를 가득 채웠던 사람들도 썰물처럼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0: 10초 만에 낙차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채워지는 쓰레기 봉투들. 축제가 끝난 지 3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쓰레기가 한가득 쌓였습니다.
1: 이렇게 버리고 가는 건가? 다시 와서 주워 가지 않을까? 다시 와서 주워 가려고 이렇게 싸는 건가?
0: 잔디 곳곳 남겨진 쓰레기들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1: 지금 엄청난 걸 본 것 같은데?
2: 뭐?
1: 와. 미쳤다.
0: 대형 쓰레기통으로도 감당할 수 없어 산처럼 쌓인 쓰레기들.
1: 이게 쓰레기통 맞아요? 이거 맞아?
0: 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다 치울 순 있는 걸까? 걱정되는 마음을 잠시 뒤로하고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했는데요.
1: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3: 아침에 보세요. 아침에 보세요.
1: 네, 기대하겠습니다.
4: 풀밭도 봐봐요, 풀밭.
0: 다음 날 다시 찾은 한강공원. 불꽃이 사라진 한강엔 지난밤의 여파로 여전히 분주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1: 아니, 쓰레기통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버린 거야?
0: 저도 출근하자마자 거대한 쓰레기 더미와 사투를 시작해봤습니다.

0: 먹고 싶으세요? 아이씨.
1: 그렇게 시작된 무한삽질. 어제 하루 불꽃명소인 여의도와 이촌한강공원에서 나온 쓰레기만 무려 58톤.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빴습니다.
0: 제가 좀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쵸?
1: 파도 끝도 없이 나오는 쓰레기를 보니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0: 그만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봉사하시나 봐요. 쓰레기 줍고.
1: 집게와 봉지를 들고 공원으로 나온 한 무리의 시민들.
2: 어제는 불꽃축제 끝나고 그렇게 사람들이 버리는 거 보고 그 불꽃축제에서 받았던 그 감동이 약간 파사삭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자발적으로 오셔서 플로깅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준 쓰레기를 저희 트럭에 또 실어주시고 뭐 그 작은 손길이 되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힘입어 다시 힘차게 하역 작업 시작.
0: 쓰레기 산이다.
1: 끝없이 쏟아지는 쓰레기는 도무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3: 왜 벌써 있어요, 피디님?
0: 숨좀 쉬고. 화장실 어제 이후로 처음 치우는 거죠, 그러면?
4: 어제 이후 그 이후로.
0: 와우.
4: 이후. 가보세요. 이게 진짜야. 이겨드는 그냥 쓰레기.
0: 와, 쓰레기 써야겠다.
4: 써있는 거 봐봐.
0: 저 어제 여기 지키고 서 있었거든요.
4: 여기 있었어요? 네. 사람 무지 많았죠?
0: 저 파란 봉투가 한 15초 되니까 다 하나씩 쌓이더라고요. 일단 쓰레기 먼저.
1: 어젯밤 긴 시간을 보냈던 화장실.

0: 화장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1: 어디 양호한데? 화장실 양호한데? 양호해. 아주 양호해.
0: 에헤이. 이게 양호하다고요?
1: 냄새. 와우. 이만큼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오면 집에서 화장실 오면 잘한다고 엄마한테 칭찬받을 것 같은데?
2: 집에서는 안 하더니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1: 칭찬받을 것 같은데 깨끗이 잘한다고.
2: 됐나요?
1: 네.
0: 그런데 화장실 청소엔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2: 여사님 들어가도 돼요?
1: 네.
2: 남자 화장실 그냥 막 들어가시네요.
1: 저 그렇게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요.
2: 처음에 안 힘들으셨어요?
1: 처음에는 못 들어갔어요. 남자 있으면 올라가도 나오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2: 아.
3: 처음에는 이제 막막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이런 데를 해보지도 않았고, 이제 또 이제 여자는 그래도 할만한데 남자 화장실을 들어가기가 너무나 쑥스럽고 창피했어요. 딱 들어갔다가 남자가 있으면 다시 나오고, 그리고 하다가도 남자분이 들어오면 또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배님도 언니들 하는 걸 보니까 그냥 무시를 하고 그냥 내 일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저렇게 해야 일을 할 수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그렇게 일을 했죠.
2: 아, 들어가기 겁나는데. 자, 일단은 요 소변기.
0: 난생 처음 보는 남자 화장실 소변기를 어떻게 청소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1: 나는 이제
2: 머리카락처럼
1: 이렇게 내려보내.
2: 감독님이 왜 수치스러워요?
1: 이렇게 많다니까는.
2: 아니야, 나 무슨 머리카락인 줄 알았는데.

0: 들어가는 것처럼 약간의 그 긴장감 있잖아요. 그래서 입을 열었는데 그 누군가의 흔적이 보이는데 약간 그 쫙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되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1: 할 수 있다.
2: 아니, 이 부분을 찍으세요.
3: 이걸로 하겠어요.
1: 누가 지금 화분 찍고 있어? 누가 지금 화분을 찍고 있어? 아우, 화분을 찍고 있어.
3: 남자 아저씨 말, 남자 아저씨 말.
1: 진짜 냄새가.

0: 꾸정물 장난 아니다. 와, 근데 깨끗해진 거 보니까 조금 뿌듯하긴 하네.
1: 그러지?
0: 네.
1: 보람있지, 보람. 네.
2: 정말 이게 되는군요. 아침과는 180도 달라진 화장실을 보니 마음도 한결 상쾌해집니다.
0: 너무 운동한 것 같은 지금. 네. 땀이 너무 많이 나.
1: 그러니까. 땀 많이 나죠? 더우니까.
0: 얼굴 진짜 빨갛네. 네. 와, 시원해.
1: 이마.
0: 아, 더워서 마스크를 안 쓰려고 했는데 자꾸 똥물이 튀기는 거예요. 이게 항상 휴일 다음 날이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딱 그 휴일에 노는 것만 생각하지 그 후일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와서 보니까 이 한강을 위해서 되게 일하시는 분들이 노력하시는

0: 분들 되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1: 여기 와서 칭찬 들을 때 그때 그 보람이 제일 되죠. 뭐 오니까 화장실 너무 깨끗해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 일하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2: 아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돗자리도 깔고 저렇게 앉아서 이제 가족들 하고 이제 휴식도 취하고 하니까 좀 뿌듯한 게 합니다. 네.
3: 당신의 수고로 가족과 친구, 연인이 깨끗한 공원을 즐기면 그것만으로 큰 기쁨을 느낀다는 한강공원의 베테랑들. 오늘도 23명의 환경미화원들은 여의도 한강공원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우영지형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김민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3: 내가 다닌 중학교는
4: 군남중학교.
3: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4: 강숙현 과학선생님.
3: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4: 음악 70점.
3: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4: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3: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4: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3: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4: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3: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4: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

0: 사업.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항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셨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에서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0: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1년 365일 달콤한 열대 과일을 맛볼 수 있는 나라 태국. 요즘 태국 농장에서는 코코넛 수확이 한창입니다. 15m 높이의 나무에서 코코넛을 따야 하는 아찔한 작업.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갑작스레 쏟아지는 폭우에도 작업을 멈출 수 없답니다. 하루 작업량 1000개.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코코넛 손질 작업. 맛있는 코코넛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 힘은 물론 섬세한 기술도 필요하답니다. 수확부터 가공까지 달콤한 코코넛을 위해 땀 흘리는 작업자들을 만나봅니다.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 중앙부에 위치한 나라 태국. 넓은 평야와 길게 뻗어있는 해안선, 주요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치는 곳인데요. 태국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태국을 찾은 수많은 여행객들이 꼭 들린다는 필수 코스 야시장. 미식의 나라라 불릴 만큼 다양한 식재료로 만들어낸 음식들이 눈과 입을 사로잡는데요. 1년 내내 태국 각지에서 재배되는 달콤한 열대 과일들을 맛볼 수도 있답니다. 수도 방콕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거리에 위치한 라차부리. 요즘 제철 맞은 열대 과일 수확이 한창이라는데요. 하늘을 향해 길게 뻗은 야자수 사이에서 단단한 열매를 떨어뜨리는 작업 중입니다. 열대 지방에서 주로 자라는 코코넛은 코코 야자의 열매인데요. 큰 타원형의 껍질 속에 흰 과육과 수액이 들어있는 코코넛은 1년에 서너 차례 열매 수확이 가능하다는군요. 태국에서 가장 즐겨 먹는 과일 중 하나인 코코넛. 버릴 것이 없는 과일이라 불릴 만큼 다양하게 활용되는데요. 떡, 젤리, 카레 등 요리의 재료는 물론 오일을 추출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단단한 껍질은 생활용품이나 공예품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쓰이는 곳이 많으니 주문량도 많다는 코코넛. 작업에 앞서 체비를 갖추는데요. 코코넛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발 보호가 필수라는데요. 키가 큰 코코넛 나무의 열매를 따기 위해 기다란 도구가 쓰인다는데요. 긴 대나무 끝에 낫을 고정시켜 놓은 것을 마이닷. 창 모양의 도구를 응암캄이라 부른다는군요. 준비가 끝나고 나면 농장 안으로 향합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나무 사이를 오고 가며 수확할 코코넛의 상태부터 확인하는데요. 잘 익은 코코넛을 발견한 모양입니다.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상태 확인이 가능하다는군요.

0: 코코넛을 살피는데요.
1: 이게 먼저 ไม่ มี เนื้อ ข้างใน ร่าง มัน จะ บอก ทรง รูป ร่าง จะ บอก ว่า
0: 오랜 경험을 통해 겉모양만으로도 코코넛 상태를 알 수 있답니다. 정말 텅 비어 있네요. 수확한 코코넛을 트럭에 다 실어야만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2: 아, 속장 또 차이랑 또 차이금랑.
0: 이제 이 코코넛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1: 이거 파파이 또 송옥.
0: 코코넛을 가득 실은 트럭을 보내고 작업자들은 사용했던 장비를 챙겨 차에 싣습니다. 오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인근 농장으로 이동합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배를 채울 차례. 오후 작업 시작 전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3: 히우 미랑아
0: 단출한 도시락이지만 맛있게 허기를 달랩니다. 이분들은 야외에서 식사 중이시네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코코넛 농장에서의 일이 즐겁고 보람 있다는 작업자들. 경험을 쌓아 더 능숙한 기술자가 될 수 있길 바란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자 비가 쏟아집니다. 비 속에서도 수확 작업은 이어지는데요.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정도 비는 괜찮답니다. 하지만 작업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합을 맞춰야 하는 코코넛 수확. 나무 꼭대기에 달린 코코넛을 조준해 고정하고 낫으로 베어내는 과정을 이어가는데요. 잠시라도 방심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배려가 필요하답니다. 점점 굵어지는 빗줄기에 잠시 작업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야자수 잎을 가져오는 작업자. 줄기 끝에 뭔가가 달려있는데요. 벌집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야생 벌집. 피곤을 가시게 해줄 특별 간식이 됐네요. 오후 수확 작업도 마무리됐습니다. 수로를 따라 코코넛을 수거해 이동시켜주는데요. 빗속 작업이었지만 그래도 제법 많은 양의 코코넛을 수확했습니다. 물길로 옮겨온 코코넛을 무수로 옮겨야 오늘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나무 한 그루당 5-60개의 열매가 열린다는 코코넛. 잘 익은 열매만 선별해 수확하지만 모두 상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데요. 꾸준히 작업한 덕에 상태가 좋은 코코넛을 제법 많이 수확했습니다. 1800여 개의 코코넛으로 가득 채운 트럭. 비로소 오늘의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열심히 일한 하루 일당을 정산받는데요. 가장 즐거운 시간이죠.
2: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3: 시장으로요.
4: 시장으로요?
3: 네.
0: 작업자들의 땀으로 수확한 코코넛을 싣고 시장으로 향합니다. 늦은 오후 농장 작업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여줄 것이 있다며 제작진을 이끄는 배씨. 이 소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코코넛 농장에서 일한 후 갖게 된 재산인데요. 남편의 식사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하는 아내. 배 씨의 장모님이 솜씨 발휘를 하는 중입니다. 장모님도 사위가 늘 걱정이 나는데요. 정성껏 만든 가족을 위한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 더 보람을 느낀다는데요. 가족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꿈꿉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 시내에 위치한 마하낙 시장. 코코넛을 가득 실은 트럭이 들어서는데요. 매일 농장에서 수확한 싱싱한 코코넛이 배달된다는데요. 가득 실린 2천여 개의 코코넛을 빠르게 내려줍니다. 코코넛 하나당 무게는 약 2kg. 묵직한 코코넛을 일일이 들어 내리는 반복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빨리 코코넛을 내리고 정리해야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하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몸을 반복해서 움직여야 하는 힘든 일이지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트럭에서 내린 코코넛은 가게 마당 한쪽으로 옮겨 쌓아줍니다. 코코넛 가공을 위해 매일 2, 3천 개의 코코넛을 들여놔야 한다는데요. 코코넛을 쌓을 때도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3: 공과 피엄 공 하면 스머티 푸어 자 마이 공 다 เยอะ ไง ถ้า เรา ไม่ กอง อย่าง ดี เดี๋ยว มัน จะ ล้ม ลง มา แล้ว ก็ ใช้ พื้น ที่ เยอะ ด้วย ทั้ง กอง ให้ มัน ดี
0: ๆ 부지런히 코코넛을 내리고 쌓는 작업을 반복한 끝에 작업이 마무리됐는데요. 다음 작업을 위한 정리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코코넛을 사기 위해 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있네요.
4: 바우바우아, 길러면 소츠은 바이런, 길러면 바이토아.
0: 지난 밤 농장에서 가져온 코코넛을 손질하기 위해 준비가 한창인데요. 바구니에 담긴 이 코코넛들이 모두 오늘 손질할 것들이랍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장비 점검은 필수겠죠. 칼부터 갈아줍니다. 코코넛 손질에 필요한 또 하나. 단단한 줄기를 자른 후 칼 끝에 끼워주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단단한 코코넛 껍질을 자르기 위해서는 묵직하고 날카로운 칼을 사용해야 된답니다. 그렇다 보니 늘 부상의 위험이 따른다는데요. 코코넛은 용도에 따라 손질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코코넛의 윗부분의 껍질을 벗겨내줍니다. 하루 1,000개의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복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단단한 코코넛 껍질을 잘라내다 보니 팔 통증은 물론 칼로 인한 부상도 잦다는데요. 코코넛 껍질을 잘라내는 1차 손질이 끝나고 나면 다음 공정이 이어집니다. 껍질을 벗겨낸 코코넛에 칼집을 넣어 수액을 빼내는 건데요. 이 공정 역시 칼을 사용합니다. 단단한 코코넛에 칼집을 넣어주기 위해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후 코코넛의 수액을 한 대 모아줍니다. 크고 날카로운 칼, 위험해 보이는데요. 코코넛의 방향을 바꿔가며 칼집을 넣어 뚜껑을 열어주는 방법인데요. 잠깐의 실수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답니다. 반복된 연습으로 익숙해진 덕에 빠른 속도로 작업이 가능하다는데요. 수액을 빼고 난 코코넛은 다음 공정을 위해 옮겨집니다. 이번엔 코코넛 속 과육을 잘라내는 작업인데요.

0: 날카롭지만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진 물소불로 최대한 껍질 가까이 붙여 과육을 잘라내는데요.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 과육은 코코넛 밀크나 오일의 재료로도 사용된답니다. 최대한 과육을 살려내는 작업은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오랜 연습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는 작업이라는군요. 달콤한 과육과 시원한 수액을 함께 맛볼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바쁜 아침을 지나 오후 작업이 시작되기 전 잠깐의 휴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작업량이 많다 보니 분주하게 흘러가는 일과 중 유일하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점심 시간인데요. 그날 오후 다시 코코넛 손질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코코넛 속 수액을 빼내는 작업이지만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엔 코코넛 껍질을 칼로 다듬어 주는데요. 코코넛 껍질을 그릇으로 사용해 젤리를 만드는 작업. 보기가 좋아야 먹기도 좋다고 예쁘게 다듬어야 더 잘 팔린다는군요. 깔끔하게 잘린 코코넛. 제법 그릇 같아 보이네요. 단면을 다듬고 나면 과육을 긁어주는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하얀 과육을 젤리와 함께 굳혀주면 맛과 식감이 더 좋아진답니다. 젤리 그릇 준비가 끝나면 한 대 모아둔 코코넛 수액을 끓여주는데요. 별다른 재료 없이 이물질을 걸러낸 수액만 끓입니다. 두세 시간 끓여준 수액을 부어준 후 차갑게 식히면 달콤하고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코코넛 젤리가 완성됩니다. 코코넛 수액은 또 다른 디저트에도 활용되는데요. 끓여낸 수액에 코코넛 밀크와 과육, 시럽을 넣어 섞어준 뒤 냉각기에 넣어주면 코코넛의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가득 품은 아이스크림이 완성됩니다. 코코넛 하나로 다양한 디저트들이 만들어졌네요. 다양한 과일을 맛볼 수 있는 시장에서 눈길을 사로잡은 거대한 이것.
1: 아니, 약 10kg.
0: 과일의 왕이라 불릴 만큼 큰 몸집을 자랑하는 잭프루트입니다. 과일로 분류되지만 샐러드, 카레, 튀김 등 다양한 음식에 식

식재료로도 사용되는데요.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 자르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끈적한 점액이 있어 손질이 힘든 과일이기도 합니다. 잭 프루트는 크기에 비해 먹을 수 있는 과육이 적은 편인데요. 쫀득한 식감에 달콤하고 시원한 맛을 볼 수 있다는 잭프루트. 노란 알맹이에 들어있는 씨를 제거한 후 먹는 과일이랍니다. 잭프루트를 손질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식용유입니다. 손질이 쉽지 않고 번거롭다 보니 잭프루트는 과일을 통째로 구입하기보다 손질해 놓은 것을 사는 경우가 많답니다. 15kg 크기의 잭프루트를 손질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여 분. 깔끔하게 손질한 후 무게로 달아 판매되는데요. 하루 10여 개의 잭프루트를 손질하고 있답니다. 열대 과일의 천국이라 불리는 태국.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과일들이 모여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형 농산물 유통 센터인데요. 규모만큼 다양한 품종들이 이곳에서 거래되고 있답니다. 전국에서 수확한 과일들이 매일 들어오고 있는데요. 20kg에 달하는 바나나를 내리고 나면 한 송이씩 잘라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바나나와 함께 1년 내내 생산된다는 파인애플도 인기 과일인데요. 태국 하면 떠오르는 과일, 바로 망고입니다. 지금 이맘때가 제철이라 수확도 판매도 한창이라는군요. 달콤한 과육으로 가득 찬 망고,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망고 때문에 바빠졌다는 곳이 또 있습니다. 태국 농장에서 수확한 싱싱한 망고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공장인데요. 매일 약 30톤의 망고를 들여와 선별과 세척을 거친 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증열 처리 과정인데요.

증열 처리 과정에서 망고의 온도와 상태 확인을 위해 센서를 장착합니다. 고온 스팀 처리를 하는 증열 처리 과정은 해충과 세균을 제거하는 방법이라는군요. 약 4시간에 걸친 증열 처리가 끝난 후 망고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과일의 단면을 잘라 과육 내부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수출 공장에서는 검역관이 직접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검역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수출 자격을 얻게 된답니다. 제철 맞은 태국 망고는 최근 수출이 늘면서 작업량도 많아졌는데요. 크기 선별을 마친 후 일일이 작업자의 손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검역 과정을 모두 거친 망고라도 모두 수출 상품이 되는 건 아니라는군요. 흠집이나 상처가 있는 것은 수출 불가. 모양이 반듯하고 껍질이 깨끗해야 합격이랍니다. 꼼꼼한 검수까지 끝나고 나면 비로소 수출길에 오를 망고가 되는데요. 그날 작업한 망고는 하늘길을 통해 다음날 아침 한국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싱싱한 태국산 망고를 맛볼 수 있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고를 해야 하니 작업자들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서두른 덕에 무사히 시간을 맞출 수 있게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달콤한 과일을 맛볼 수 있는 거겠죠.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포지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 러브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2: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

0: 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지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 등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3: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3: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3: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3: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0: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만 벌써 몇 번째인지. 화장실 가기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
1: 이상하게 이 항문에서 피가 묻혀 나와요. 아이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큰일 났네.
2: 대변을 보러 가면은 또 대변이 별로 나오는 않는데.
3: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뭐 하루에 뭐 어떤 데로 뭐 열 번도 가고 뭐.
0: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직장암의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 직장암은 직장에서 발생한 암으로 대장암의 일종이다.
4: 이제 일반 대장암보다 직장암이 훨씬 더 힘들고 불치병처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0: 우리에게 익숙한 대장은 맹장과 결장,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항문과 가까운 대장이 바로 직장. 직장에 발생한 암은 치료가 매우 까다롭다.
5: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장암 중에서 한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항문으로 가는 약 15cm의 짧고 좁은 길, 직장. 때로 직장암 치료를 위해서는 영원히 항문을 잃을 수도 있다. 인공 항문을 단 채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 직장암 환자들에겐 암보다 더 두려운 난관이 주어져 있다.
6: 항문을 이제 폐쇄를 시키고 그래 한번 그래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아.
7: 이제 암이라는 건 뭐 고치면 되겠지만은 항문을 제거해 버리면은 안 되니까 그게 더 충격적이었죠.
0: 직장암 집도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는 바로 항문을 살리는 것. 대장항문외과 김진 교수는 환자의 일생을 걸고 오늘도 수술장 최전선에 서 있다.
5: 이 시대에 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 의사들은 가능하면 항문을 많이 살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잘 먹고 잘 자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직장의 건강. 직장암 명의 김진 교수와 함께 항문으로 가는 길, 직장 구하는 법을 알아본다. 이 집은 76세 송희면 씨의 꿈이 담긴 곳이다. 은퇴 후 유유자적한 삶을 꿈꾸며 고향에 내려온 송희면 씨. 그러나 작년 10월 그의 꿈이 산산히 부서졌다. 직장암이었다.
8: 전혀 뭐 상상도 안 했고 집안에 암 환자가 있지도 않았고 암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대변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대변 참기가 어렵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암 초기 증상인지는 몰랐고 왜 이러나 하는 정도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찰나에 이제 그 암이라는 게 발견이 된 거죠.
0: 같은 교사였던 아내를 만나 52년을 해로했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기까지 그는 늘 강하고 올곧은 남편이었다.
9: 원래 건강하셔서 감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8: 나 코로나도 안 걸린다.
9: 예, 제가 하는 소리 당신은 건강해서 이거 암 이겨내. 당신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0: 전립선 때문에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직장 수지 검사를 받다가 우연히 발견된 직장암. 당시 암이 손으로 만져질 정도로 항문과 가까웠다.
8: 항문만 살릴 수 있다면 뭐 그거야 제가 바라는 거죠.
0: 왜 직장암에 걸리면 항문까지 없애야 하는 걸까? 소장과 항문 사이에 위치한 대장은 복부와 골반에 걸쳐 있다. 총 길이는 약 1.5m, 지름은 5cm 정도다. 맹장은 대장의 시작 부위, 결장은 대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장의 끝에 직장이 있다. 결장은 위치와 방향에 따라 상행, 횡행, 하행, 구불결장으로 나뉘는데 결장에 생긴 모든 암을 결장암이라 한다. 구불결장과 항문 사이 약 15cm의 항문으로 이어진 곧은 길이 바로 직장. 결장은 음식물 찌꺼기에서 수분과 염분 등을 흡수해 변을 단단하게 만든다. 대변은 대장의 마지막 부분인 직장에 도달해 저장됐다가 항문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진다.
5: 보통 대장은 결장과 직장으로 나누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음식물 건조기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분을 흡수해서 고형을 만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결장에서는 음식물과 전해질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직장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고형의 변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 나중에 항문을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직장은

0: 이제 똑바르다는 얘기죠. 저희가 흔히 얘기하기에 직진한다 이렇게 할때 직자를 사용을 하는데 항문으로 바르게 내려온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대장암. 그중 40%는 직장암이다. 다니던 병원에서 항문을 못 살릴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김진 교수를 찾아온 송희면 씨. 과연 그의 바람대로 항문을 살릴 수 있을까? 소견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김 교수. 송희면 씨는 발견 당시 직장암 2기로 타 병원에서 이미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받은 상태다.
0: 제가 소견서를 봤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말씀드리셨어요?
2: 항문에 너무 가깝다고.
0: 예.
2: 그 항문을 살리기 위해서
0: 예.
2: 방사선 치료 해가지고
0: 네네네.
2: 암을 줄인다고 그랬거든.
0: 네네네.
2: 지금 현재는
0: 예.
2: 그 항문으로부터 많이 좀 멀어졌다. 초창기보다.
1: 김진 교수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직접 암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직장 안쪽을 촉진하는 직장 수지 검사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검사법. 직장암의 75%는 수지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다.
0: 제가 조금 전에 항문 진찰을 했는데
2: 예.
0: 사실 항문에서 가깝기는 해요. 예, 우리가 바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항문 바로 위에 있어요.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아직 없어진 상태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수술은 하기는 하셔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1: 송희면 씨의 직장암은 항문과의 거리가 불과 3cm. 암의 크기도 3~4cm 정도로 큰 편이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로 암 크기가 줄었지만 대장 내시경을 삽입하자마자 암이 보일 만큼 항문과 가까운 상태. 과연 김 교수는 어떤 진단을 내릴까?
0: 지금 상태에서는 항문은 살릴 수 있습니다.
2: 아이고.
0: 보존할
2: 그게,
0: 수 있는.
2: 그게 제일 반가운 거지.
0: 네네. 그런 정도는 됐습니다, 지금.
2: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3: 근데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0: 네.
3: 항문을 살 수 있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네.
1: 지난 몇 달간 이 말만을 기다렸다.
2: 어쨌든 항문만 살릴 수 있다면 어떤 치료를 받든 고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3: 아, 그냥 만세 부르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1: 그렇다면 항문을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직장암 3기 김종기 씨. 그는 살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다.
4: 암을 하면 항문을 재생 복원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복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걸 장르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장르가 뭔지도 몰랐어요.
1: 그는 왜 항문을 살릴 수 없었던 걸까? 항문으로 이어진 말단 부위, 직장은 상부, 중간, 하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김종기 씨는 항문과의 거리가 채 1cm도 안 떨어져 있는 하부 직장암으로 암이 항문의 과략근까지 침범한 상태.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25번의 방사선 치료를 했지만 골반 깊은 곳에 위치한 내장골 동맥 끝부분에 여전히 림프절 전이가 남아있었다. 그래서는 필수적으로 대부분의 과략근을 함께 제거해야 하는 경우다. 또한 방사선과 항암 치료 이후 직장 기능이 약해져 대변 조절이 어려워질 경우 항문 보존보다 연구 장르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기도 한다.
0: 교과서적으로도 보면은 항문에서 5cm 이내에 있는 암들은 이제 복회염 절제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써 있죠. 과거에는 한 30~40%의 직장암에서 연구 장르를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 이내의 환자에서 연구 장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직장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도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수술 기술

0: 자체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장로를 했을 경우에 집에만 계셔야 되고 또 밖에도 못 나가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장로 위에 붙이는 캡이라든지 이랬던 마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수영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장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터부시할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소화관의 끝자락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중요한 대장. 그 끝에 달린 직장은 음식이 배설되기 전 마지막 종착지. 직장이 편해야 일상이 편해진다. 올해 72세의 이기복 씨. 대장 내시경을 받다 우연히 직장암을 알게 됐다.
2: 변이 이제 마려운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비인 줄 알고 이제 갔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3: 네, 어머님 들어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2: 네.
3: 좀 어떠세요?
2: 깡으로 버텨요.
3: 네. 우리 요번에 MRI 찍으셨는데, 결과는 상당히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예. MRI 그 치료 반응도 좋으신 것 같고, 요 앞쪽이 이렇게 혹이 있는 부분인데, 거의 좀 편편해졌죠. 여기가 판판해졌다는 건 암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1: 이기복 씨는 항문에서 약 4cm 떨어진 하부 직장암. 게다가 암의 크기도 4cm가 넘을 정도로 큰 편이었다. 수술 전 5회의 방사선과 4회의 항암 치료를 실시한 결과, 다행히 암의 크기는 1.4cm까지 줄어들었다. 사진에서 검게 보이는 부분이 암 병변. 치료 후암 크기가 3분의 1로 줄었다. 그러나 항문과의 거리는 불과 4cm. 과연 항문을 살릴 수 있을까?
3: 요쪽이 항문인데 항문에서 거리는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항문 안 없애고 수술하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대신 우리가 전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공항문은 만들 수 있습니다. 소장으로 장로를 만들어놔요. 밑에가 잘안 오를 때까지만 항문 쪽으로 변이 안 지나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밑에 다 아물면 이제 속으로 다시 집어넣으면 밑으로 변 보시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려고 그래요.
1: 직장암 수술 환자 5명 중 1명은 이기복 씨처럼 임시 장루를 한다. 직장이 잘 아물 때까지만 장루를 사용하고 몇 개월 뒤 항문을 다시 복원한다. 이기복 씨처럼 암과 항문과의 거리가 5cm 이하인 저위 직장암은 골반 내 공간이 종이컵 하나 크기 정도다. 오늘 수술은 로봇으로 진행될 예정. 직경 8mm의 로봇팔로 접근해 항문을 보존하면서 골반 깊은 곳에 암을 제거할 예정이다. 먼저 대부분의 직장과 주변의 혈관, 림프절을 함께 제거한다. 다음으로는 남아있는 대장과 항문을 자동 문합기로 연결한다. 꿰맨 부위가 항문과 가까워 변이 내려오면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부위가 아무는 동안만 장루를 개통한다. 소장의 끝부분인 회장을 배 밖으로 꺼내 오른쪽 복부를 통해 배변 활동을 할수 있도록 장루에 배변 주머니를 달면 수술은 끝이 난다. 드디어 이기복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좁은 데다 여러 장기와 가까워 수술이 더 어려운 직장암. 수술은 콘솔이라 불리는 컨트롤에 앉아 진행된다. 영상을 바라보며 손을 움직이면 로봇 팔들은 김 교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드디어 직장 근처. 노란 부분은 직장을 둘러싼 지방 조직인 직장 간막이다. 절제 과정에서 이 막이 손상되면 암이 흘러나올 수도 있다. 무사히

0: 직장 각막의 박리가 끝나자 직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암이 항문과 바로 붙어 있을 경우 더욱 정밀한 수술을 요한다. 로봇을 이용해 좁고 깊은 직장과 항문을 넘나드는 김진 교수. 드디어 직장과 주변 조직과의 분리가 끝이 났다. 이제 암을 포함한 직장을 절제할 차례. 결장과 항문 사이의 직장을 거의 다 잘라냈다. 김 교수는 오늘 수술에서 두 벌의 수술복을 입게 된다. 다음은 남은 장기를 연결하고 임시 장루를 만들 차례. 장루 조성술은 복강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집도한다. 직장을 절제한 후 봉합은 자동 문합기를 사용해 남아있는 대장과 항문을 이어준다. 자동 문합기의 발전으로 이제는 항문에 가깝게 절제를 하더라도 문합이 가능해졌다. 수술기구의 발전으로 예전엔 불가능했던 지점까지 항문을 살릴 수 있다. 문합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장루를 만들 차례. 먼저 복벽의 작은 절개를 통해 소장의 일부인 회장을 꺼낸다. 그 다음 배의 피부와 봉합해 고정하고 마지막으로 배변 주머니와 연결한다. 압력 차이 때문에 장루가 있는 동안은 변이 항문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5시간에 걸친 수술이 잘 마무리됐다. 오늘 수술에서 떼어낸 직장. 암은 예상보다 더 항문 바로 위에 위치해 있었다.
1: 수술하고 나서 우회 장루를 만들어놨는데 환자가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도 했고 항암 치료도 했고 방사선 치료는 항암 치료가 기본적으로 세포를 잘 안 자라게 하는 또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문합부 누출이라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안전하게 장루를 만들어서 당분간은 그쪽으로 변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밑에만 잘 아물게 되면 뭐 빠르면 사실 뭐 한 달 있다가도 저희가 복원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 있다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 67세 김문평 씨도 현재 장루 생활 중이다. 그는 지난 1월 이기복 씨와 같은 저위 전방 절제술을 받았다. 처음엔 치질이 심해진 줄만 알았는데 그보다 더한 직장암이었다.
2: 계속 그렇게 대변 볼 때 이 피가 같은 게 이렇게 보이고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오늘날부터가 이렇게 좀 대변을 자주 보게 돼요. 또 대변을 보러 가면은 또 대변이 별로 나오는 않는데 자꾸 대변을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0: 임시 장루를 하자 그를 괴롭혔던 잔병감은 사라졌지만 몸에 큰 걸림돌이 생겼다. 그는 드디어 내일 항문을 다시 살리는 수술을 받는다.
2: 3개월이 됐을 때 이 복원 수술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좋아가지고 지금 저는 한 두 달 한 10일 정도 됐나? 지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지난 두 달을 버텨왔다. 왜 까맣게 잊고 살았을까? 작은 일상조차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그의 회장루 복원술이 예정된 날이다.
1: 실제 환자는 약 한 두 달쯤 전에 저위전방절제술이라고 직장암에 대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진단할 때 항문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문합부를 보호할 목적으로 회장루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수술 전에 검사를 해봤더니 문합부가 잘 아물고 모양도 좋고 그래가지고 장루를 복원하면 다시 밑으로 변이 내려가고 항문 쪽으로 변을 보게 되는 것이죠.
0: 김문평 씨가 두 달 만에 다시 수술대 위에 올랐다. 먼저 장루 주변의 피부와 장루를 절개한다. 기존 장루를 다 박리한 다음 배출구로 사용했던 소장의 출혈을 막기 위해 혈관을 묶어준다.

0: 이제 자동 문압기를 이용해 구멍 냈던 소장을 원래대로 다시 이어준다. 밖에 나와 있던 장을 다시 안으로 집어넣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장에 이어 피부 봉합까지 마치고 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1: 수술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끝났습니다. 이전에 위에서 내려오던 음식물이 이제 소장을 통해서 배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장을 다시 개통을 시켜줬기 때문에 소장을 지난 음식이 대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밑으로 변을 보게 되는 거죠.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는데 아무래도 직장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예전하고 조금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그 변이 대장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뭐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횟수가 줄어들고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를 하게 되죠.
0: 긴 터널을 지나 일상으로 돌아왔다. 항문을 복원한 지 3일째 김문평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는 앉아있을 틈이 없을 정도로 화장실 가기가 바쁘다. 꼬박 두 달 만의 일, 암이라는 큰 산을 넘으며 원망이 감사로 변했다.
2: 수술하고 나서 한 이틀 동안 변이 안 나와가지고 가스도 안 나오고 덥석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어젯밤 한 7시 정도부터 그냥 뭐 계속 한 1시간 단위로 그냥 줄줄줄줄 밤새도록 쏟아낸 것 같습니다. 예.
3: 많이 나왔어요?
2: 네.
0: 김진 교수의 회진 시간. 수술로 꽉 차 있는 외과 의사의 하루. 그래도 김문평 씨의 수술 경과가 좋아서 안녕하세요. 다행이다.
1: 예, 좀 어떠세요?
2: 예, 선생님이 잘 수술해 주셔가지고 아주 행복이 좋습니다.
1: 그 변 보시는 느낌이나 이런 게 예전하고 달라서 좀 당황하거나 그러실 수 있거든요.
2: 네.
1: 근데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것들은 서서히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 네네네.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네.
0: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장루를 하는 동안 그는 겸손을 배웠다.
2: 제가 담배를 17살 때 정도부터인가 피게 됐었어요. 작년 8월 이 진단을 받을 때까지도 담배를 거의 뭐 한 갑가 차이에 피웠는데요. 담배를 끊게 하고 이런 걸 다 저거 하려고 이런 고통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암 수술을 받을 때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한 거 아닌가.
0: 그렇다면 미리 직장암을 알 수는 없을까? 직장암 환자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변비와 혈변, 그리고 변을 보고도 시원하지 않은 후중감이다. 이런 증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
1: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죠. 이 직장이 변을 저장하는 곳인데 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꽉 차는 느낌 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후중감 같은 것들은 오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좁아졌을 때 변이 통과하기가 힘들게 돼서 변이 좀 가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설사라든지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이제 직장암을 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혈변은 흔히 치질에서도 나타나는 증상. 이를 혼동하는 환자도 많다. 치질의 혈변과 직장암의 혈변은 어떻게 다를까?
1: 제가 혈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진료실 들어올 때부터 환자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대부분 젊은 분들에서 이렇게 피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치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치핵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많고 직장암으로 생기는 혈변은 색이 좀 탁한 경우가 많고 점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질이 오래되면 직장암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완전히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연관시켜서 생각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출혈이 되는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는 직장 수지 검사라든지 또 내시경으로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0: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이런 검사들을 좀 조기에 받아보시고 좀 편하게 생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대변은 장 건강의 척도이기도 하다. 대변 모양을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브리스톨 대변 도표를 보면 1, 2형은 변비 상태, 3, 4형은 가장 건강한 대변 모양으로 굵은 소시지나 바나나 모양이다. 5형부터는 변이 묽어지는데 6, 7형은 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변 횟수는 몇 번이 적당할까? 하루에 여러 번 화장실을 가도 괜찮은 걸까?
0: 횟수라기보다는 얼마나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요. 뭐 하루에 보통 한 3번까지도 다 정상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 횟수가 좀 있더라도 본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다 또는

0: 거부하고도 싶었다. 장로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김종기 씨. 학문을 없앴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원래도 성격이 깔끔했던 터라 배변 주머니를 교체할 때는 더 공을 들인다는 김종기 씨. 장로에는 모세혈관이 있어 색깔은 붉고 모양은 동그랗다. 신경이 없어서 만져도 아프지 않다.
1: 여기 이제 이 접착을 안 떨어지게 이 부분이 이제 접착이 잘 안 돼서 변이 새는 수만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요래.
0: 그는 하루 세 번 정도 배변 주머니를 비우고 3일 정도를 사용하면 아예 새 것으로 교체한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는 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
2: 식습관은 그걸 고기 종류를 많이 먹고 라면을 많이 또 먹었고 술은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적으로 장복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싹 다 바뀌어 채식으로 가고 그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7,000보 정도 그렇거든요.
3: 보여줄 수 있나요?
2: 17,845보 장로를 하니까 살은 안 쪄요.
0: 장로가 있지만 그는 여전히 일하는 가장이다. 원하는 음식을 맛볼 수 있고 걷기 운동을 할 때도 장로를 별로 의식하지 못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두려운 암의 재발과 전이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2: 약간 그 추상스럽기는 하지만은 이거 말고 내가 만약에 그 뭐 다른 병을 해가 누워가지고 뭐 입도 못 뜨고 있어 보세요. 그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걸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장로 주머니는 내 신체 일부라고 생각하는지.
0: 거칠게 몰아붙이던 파도도 언젠가는 돌아가고야 만다. 물러설 때를 아는 바다처럼 그도 장로를 통해 절제하는 법을 배웠다. 막막했던 길, 그는 지금처럼 묵묵히 나아갈 것이다.
4: 저희가 직장 3기 같은 경우에는 완치율이 거의 70% 후반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직장암에 대한 치료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불안해하시지 말자라는 거 하고 만약에 이제 학문을 없애야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는 게 더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학문을 없애지 않고 지내시다가 그런 고통이 오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때 가서 수술을 해서 학문을 없앤 경우의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들은 너무 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0: 김진 교수를 찾아오는 환자 중에는 외국인도 적지 않다. 몽골에서 순환기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바야스 갈마 씨. 그녀는 작년 9월 학문을 살리기 위해 한국행을 택했다. 올해 김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고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졌다.
5: 화장실 가는 거 좀 어떠세요?
6: 잘 보긴 했는데 한 번에 못 보고 조금.

0: 그렇죠.
1: 동시에 보고 있다고
0: 이게 원래 그냥 일반적인 증상이에요. 원래 그게 지금은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시간 지나면서 점점 좋아질 거라고.
2: 자. Тэ одоо нөө тасгал хөдөлгөө яах юм? Хэдэн килограммаас тийш юм уу гэж бодлоо. Би нөө фитнес тасгалтай байж болох уу?
0: Олмаран 무거운 거야?
2: ер нь бол би чинь бас өрөх гээд идэв чинь хүүхд мөхт тэр нь бас чөл амьдрал үргэлжлэнэ.
0: 본인 괜찮으시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 복근 운동 혹시 해도 될까요?
0: 예?
1: 복근
0: 좀만 이따가 하시라고. 그거는 한 여유 있게 얘기하면 한 3개월?
1: 아니.
3: 그녀는 7월에 다시 김 교수를 만나러 올 예정이다. 조기 발견이 어려운 직장암은 예방이 최선이다. 그 첫걸음은 건강한 식습관.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류와 통곡물을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장 건강에 좋다. 반면 적색육과 가공육 중심의 식습관이나 음주와 흡연은 대장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예방과 함께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 직장암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직장 수지 검사와 비교적 검사가 용이한 분변 자멸 검사, 그리고 대장 내시경 검사가 있다. 대장 내시경은 검사와 동시에 용종을 떼어낼 수가 있어 예방 차원의 치료도 가능하다.
0: 일반적으로 분변 자멸 검사 자체는 그 민감도나 특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전체를 걸리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암 자체를 찾아내는 데는 좀 부족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대장 내시경을 좀 일정 연령이 지나면 해봐야 된다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대장 내시경은 몇 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할까?
0: 내시경을 할 당시에 용종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들은 또 용종이 발견됐으니까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선종성 용종이 뭐 한 개 나왔는데 내년에 다시 뭐 내시경을 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용종이 뭐 3개 이상 발견된다라든지 그중에 크기가 1cm 이상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톱니형 용종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다시 대장 내시경을 해라 이런 기준은 사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년은 지금 이제 이 현대 인류한테는 조금 길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들은 사실이고요. 저는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까지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벌써 직장암 3기라고 했다. 김용길 씨는 요즘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8배를 한다. 그는 이렇게 암 앞에서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는다.
4: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내시경이 그 항문을 통과를 못해갖고 한 10cm 정도밖에 안 들어가세요. 그 안에는 촬영을 못해. 변이 가늘게 나오고. 그러나 이미 아마 벌써 그때는 변이 가늘 적에는 어느 정도 암이 자라서 관이 막혔다는 그런 현상이겠죠.
3: 발견 당시 종양이 직장을 거의 막고 있었을 정도. 결국 내시경 검사도 중단됐다. 김용길 씨의 경우 항문과의 거리는 약 13cm로 상부 직장암에 속하지만 지름 4cm의 커다란 암이 직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보니 통로가 거의 막힌 상황. 이로 인해 배변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수술 전에 미리 직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내시경과 투시 장비를 동원해 암 정 가운데에 가이드 와이어를 넣은 뒤 자연 팽창하는 스텐트를 삽입해 공간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1월부터 항암 치료를 받았고 암 크기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이제 수술이 가능한 상태다.

0: 할 양은 많고, 일은 또, 날 축구하는 일은 안 되고 하다 보면은, 그쪽으로 신경 쓰면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매일 이제 저녁에 일 갔다 오면은, 밥을 먼저 먹는, 씻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씻기도 전에 소주를 한 병을 먹는 거예요. 몸이 좀, 무리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온것 같아요.
1: 그는 후회와 자책 대신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햇빛을 쐬고 좋은 글귀를 새긴다. 그 덕인지 그는 힘든 항암 치료 중에도 오히려 체중이 늘었다. 오늘은 김용길 씨가 수술 전 마지막 항암을 받는 날. 이번만 지나면 그의 꿈인 완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2: 하나는 해독제고 하나는 항암제 같이 달아줄게요.
1: 김용길 씨의 경우 지금까지 세 번의 항암 치료로 암 크기가 30% 정도 줄었다.
3: 네, 안녕하세요.
4: 시작하셨네.
3: 예, 예. 예,
4: 조금 전에 시작하셨죠?
3: 예. 예.
4: 이번이 4차
3: 예, 예.
4: 항암 치료고. 네, 손발 저리고 그런 거 없으세요?
3: 예, 이제 아침에 이제 기온이 한 2도 미만으로 내려갈 때, 그때 운동 나가면은 좀 손끝이 약간 지릿지릿하고.
4: 요 항암제 특징이 그거예요. 약간 손발 저린 것들이 좀 있고 그렇기는 한데, 요게 이제 추울 때 조금 더 민감해지고, 근데 나중에 수술 끝나고도 좀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 지나면서 서서히 없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 네, 그렇죠. 네.
5: 이분은 상부 직장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상부 직장암인 경우에는 대부분 장루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문합부가 좀 잘 붙지 않는 경우, 즉 문합부 누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 환자보다는 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아마 인공항문, 그러니까 일시적인 장루를 만들 계획은 사실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 그에겐 암보다 더 강한 의지가 있다.
0: 이제 뭐 앞으로 편하게 좋게 살아야죠. 지금 삶이 가장 행복해요. 오늘이 내 생에 제일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5: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장 청소하는 약들을 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알약으로 하는 그런 검사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힘들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물 먹는 게. 사실 장 청소하는 게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 청결이 잘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작은 용종 같은 게 그 분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더라도 그런 원칙을 좀 지켜서 장 청소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국민행동 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포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예,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하고 싶어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

0: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2: 산행안전사고.
1: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그날은 74번째 생일이었다. 생일 파티를 한 뒤 뇌졸중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1: 아이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처음에 이제 말도 못하고 사람을 못 알아봤대요.
0: 뇌졸중은 평생 4명 중 1명이 걸리는 생각보다 흔한 질환. 하지만 한 번 걸리면 심각한 장애가 남을 수 있다.
2: 감각은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필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3: 젊은 애가 이렇게 쓰러질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죠.
4: 45살쯤에 쓰러졌어요.
5: 한 6개월간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거는 나빠지는 병이 아니라 좋아질 수 있는 병이라는 거.
0: 뇌졸중 환자를 다시 살게 한 기적. 자기 자극 치료에서부터 로봇 재활까지 뇌졸중 재활 치료는 빠르게 진화해왔다. 그 길의 선두에서 평생을 바친 의사가 있다. 뇌졸중 재활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 백남종 교수.
6: 재활 치료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의 다른 부위가 서로 신경망이 새로 연결이 되는 거죠. 3개월 내지 6개월이 재활 치료의 골든 타임이 되겠습니다.
0: 고장난 뇌를 되살린다. 첨단 과학 기술이 접목된 뇌졸중 재활 치료의 최전선으로 함께 가보자. 생과 사의 갈림길이 있다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환자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다. 뇌혈관으로 접근하기 위해 오른쪽 허벅지의 대퇴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한다. 1분 1초가 환자의 생과 사를

0: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의료진의 손길이 분주하다. 숨막히는 긴장 속에 막힌 뇌혈관 부위가 확인됐다. 이어서 조영제를 주사한 뒤 마이크로와이어를 삽입한다. 혈전으로 막힌 뇌혈관에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마이크로와이어를 따라 흡인용 카테터를 삽입한다. 음압 펌프를 작동시키면 혈전을 빨아들여 제거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남아있을지 모를 혈전을 주사기를 이용해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혈전이 제거됐는지 확인하면 시술은 마무리된다. 다행히 막힌 뇌혈관이 뚫리면서 혈액이 다시 흐르는 모습이 확인됐다.
1: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요? 눈 떠보세요. 서원이님 맞으면 눈 감아보세요. 눈 뜨세요. 시술 잘 됐어요. 조금만
0: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서둘러 가족들을 찾는 신경과 김준엽 교수.
2: 네, 들어오세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뇌로 가는 혈관 중에 중대뇌동맥이라는 혈관이 막혔는데 그 혈관이 하는 역할이 이제 언어장애하고 그리고 오른쪽 팔다리 힘을 담당하는 곳이어서 처음에 오셨을 때 전혀 말도 못하시고 오른쪽 팔다리 못 쓰셨잖아요. 근데 혈관 막혔던 건 지금 시술로 잘 열었고 치료하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잘 됐어요. 기다리세요.
0: 오늘은 공교롭게도 아버지의 생일이다. 하늘이 도운 걸까? 뇌졸중 생존자가 된 서원일 씨. 행인의 도움으로 골든타임을 지킨 덕분이다. 뇌졸중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인해 뇌조직이 손상돼 신경학적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서원일 환자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이 문제였다. 심장에서 생긴 혈전이 뇌로 이동해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유발한 것이다. 막힌 뇌혈관은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대뇌동맥이다.
3: 중대뇌동맥은 뇌의 80% 이상의 혈류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대개 이제 왼쪽 중대뇌동맥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대쪽 오른쪽의 팔다리에 마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안면 마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언어 중추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언어를 이해를 못하거나 말씀을 잘 하지 못하는 실어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서둘러 환자를 찾는 백남종 교수. 뇌졸중 재활치료 역시 조기 개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4: 네. 제가 좀 상태가 어떤지 좀 볼게요. 네. 자, 손 한번 이렇게 앞으로 한번 해보세요.
0: 왼쪽 뇌가 문제였던 서원일 씨. 오른쪽에 마비가 네. 올 수 있는데.
4: 오른쪽 힘이 어떠세요? 조금 떨어지세요?
5: 네. 네.
0: 감각은 다행히 괜찮으시죠? 감각과 인지 기능에는 네.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4: 말씀은 어떠세요?
5: 올 때보다 많이.
4: 좀 어눌한 것 같아요?
6: 네. 네. 네.
4: 동물원에 가면 뭐 있어? 코기인 거. 그래요. 이게 단어가 조금 생각이 안 나실 텐데 단어 연습을 조금 많이 네. 하세요.
0: 하루아침에 말을 잃어버린 서원일 씨. 퇴직 후에도 왕성하게 활동할 만큼 건강을 자신했던 그였다. 남의 이야기라고만 여겼던 뇌졸중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다.
7: 우리 아저씨가 초등학교 지킴이를 다니시거든요. 거기 6학년 애들이 생일 파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기분이 좋고 애들한테 받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어른이 돼서 애들 간식을 사가지고 거기 가다가 이제 거기서 깜빡해서 이제 쓰러졌는가 봐요.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처음에 이제 말도 못하고 사람을 못 알아봤대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0: 74번째 생일은 뇌졸중 생존자로 맞는 첫날이 됐다.
4: 병원 가까운 데서 그러셔서 정말
7: 운이
4: 좋으시고.
7: 좋게.
4: 지금은 일단 처음에는 잘 뚫린 거.

0: 설명도 돼 있고. 네. 왼쪽 뇌가 주로 이제 언어 영역이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언어 영역 있는 데가 조금 막혔다가 뚫려가지고.
1: 네.
0: 말씀하기가 조금 힘드시잖아요.
1: 네. 그러니까
0: 단어 찾기도 힘들고. 네.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네. 언어 치료하고 그러면은. 네. 많이 좋아지실. 네. 것 같고요.
1: 감사합니다. 네.
2: 막힌 뇌 혈관은 언어 중추가 위치한 좌측 중대뇌 동맥. 실어증은 좌뇌 손상으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인 언어장애다. 뇌졸중 후유증은 언어장애뿐 아니라 편측마비, 인지장애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재활치료는 오케스트라에 비유된다. 특히 언어재활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는 처방이 내려진 서원일 씨. 며칠 전만 해도 재잘되는 아이들과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던 그였다.
3: 이게
4: 땅 속으로 다니죠?
3: 자차.
4: 좋아요. 자전거랑 또 바퀴 두 개 달린 게 있었죠. 네 글자.
2: 머릿속을 맴도는 단어가 좀처럼 입 밖으로 나오질 않는다.
4: 헬멧 쓰고 타는 거 있죠?
3: 오토바이.
4: 오토바이 좋습니다. 네. 자, 바퀴 두 개 달린 거. 한 번 더.
3: 자전거
4: 그리고
3: 오토바이.
4: 좋아요. 성공. 다섯 개 성공. 잘하셨어요. 저분보다 훨씬 좋은데요. 잘하셨는데요. 끓이다.
2: 마치 아이가 된 듯 반복해서 말을 배우는데
4: 끓이다라고 해야 돼요.
2: 환자에겐 길고 지루한 여정이 아닐 수 없다.
3: 쓰러지지 않았을 때 모른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자존심이 좀 상하고 아유, 이거 좀 빨리 좀 벗어나야 되겠다.
2: 뇌졸중으로 인해 고장난 뇌를 되살리려면 반복 학습이 필수다.
0: 재활치료라는 게 결국은 지속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서 뇌의 시냅스가 새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조직이 있더라도 뇌의 다른 부위가 서로 신경망이 새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뇌가 다치고 나서 뇌 손상이 되고 나서 재배치가 일어나고 리모델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뇌가소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뇌세포가 죽게 된다. 한 번 손상된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지만 뇌는 손상 부위의 기능을 다른 부위가 대신하도록 신경 회로를 새로 연결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자극과 반복 훈련이다. 뇌 가소성은 뇌 손상 후 3개월 이내에 가장 활발하며 6개월까지 그 상태가 유지된다. 뇌는 고정되어 있다는 믿음과 달리 마치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처럼 바뀔 수 있다는 뇌 가소성의 발견. 동물 실험 등을 통해 뇌졸중 재활치료에 과학적 근거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
0: 뇌졸중을 일부러 만든 주위에서 우리가 환경을 조금 좋게 해서 쳇바퀴를 돌게 하거나 계속 움직이게, 말하자면 재활치료를 계속하게 한 조건의 쥐와 아니면 가만히 그냥 누워만 있게 한 쥐에서 회복 능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2: 뇌졸중 재활치료의 골든타임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그렇다면 치료는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
5: 눈 한번 떠보세요. 저 누구예요? 처음 뵙죠?
6: 응급실.
5: 여기 어딜까요?
6: 여기는 나가는 애죠.
2: 선망이 심한 고령의 이경옥 할머니.
5: 이쪽 다리 한번 이렇게 차보세요. 여기. 그렇죠. 어우, 힘 좋다. 저랑 악수 한번 해봐요.
2: 선망이 심해도 백 교수의 말을 좋아. 모두 알아듣는다.
5: 좋아요.
2: 뇌출혈로 자, 생긴 편측마비도 조금씩 호전되고
5: 아이고,
2: 있다.
5: 좋아요.
0: 지금은 뭐 이렇게 굉장히 조금 심해 보이셔도 나중에는 굉장히 좋아지실 걸로 예상합니다.
2: 선망은 뇌졸중이 아니더라도 고령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뇌출혈이 멈추고 부종이 줄면서 뇌조직의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0: 이런 뇌출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피가 잘 흡수되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나중에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다행히 아까 봤듯이 팔다리 힘이 있으셔가지고 운동신경은 조금 잘 살아 있을 것 같습니다.
1: 뇌졸중 재활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삼킴장애는 조기 치료가 필수다.
2: 눈 떠보세요. 네, 삼키는 검사할 거예요. 그냥 드시면 돼요, 편안하게. 입으로 들어가면은.
1: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삼킴장애를 검사하기 위해 죽, 밥등 여러 정도의 음식에 조영제를 섞어 준비한다. 방사선 투시기를 이용해 음식을 삼키는 과정을 관찰하는 검사가 진행된다. 할머니는 과연 음식을 잘 삼킬 수 있을까?
3: 제가 죽 드릴게요, 죽.
1: 음식을 제대로 삼키려면 구강, 인두, 식도와 같은 구조물들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하는데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0: 지금 음식물을 지금 입에서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데, 보통 다른 분들보다 조금 입에서 이렇게 저작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느리고. 뇌졸중이 생기면 우리가 팔다리가 약해지듯이 삼킴 기능에 많은 근육들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삼킴 기능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음식물이 사레가 들어서 폐로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걸립니다. 그래서 뇌졸중 후에 이 연하 저 삼킴 장애에 대한 스크리닝하고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흡인성 폐렴 때문에 사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3: 이번엔 밥 드릴게요, 밥.
1: 이경옥 할머니는 아직 밥을 드실 만큼 삼킴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당분간 죽을 더 드시기로 했다. 이어서 자기장으로 뇌를 자극하는 경두계 자기자극술을 시행하는데, 뇌졸중 환자들의 운동 기능 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치료다. 지난 가을 어머니에겐 갑작스런 뇌경색이 찾아왔다. 아들은 그날 이후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됐다. 6개월째 걷지 못하는 백경현 씨. 그나마도 호전된 것이다.
4: 좌측으로 측마비가 와가지고 아예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으셔가지고.
5: 다 소대변을 다 받아냈어요, 얘가. 몸이 축 늘어져. 아우, 그때 생각하고 끔찍해.
4: 호어머니신데 저희 키우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렇게 활달하셨던 분이 저렇게 계신다는 걸 진짜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저렇게 뇌경색이라는 그게, 아, 이렇게 무섭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1: 세상 누구보다 강인했던 어머니. 뇌졸중은 그런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팔과 다리의 편측마비가 심각해 한동안 기저귀 신세까지 져야 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수발을 들며 끊임없이 재활의 의지를 북돋았다.
6: 계속 움직여보세요, 엄마.
5: 아유, 좋지, 가능하죠. 고맙죠. 아, 이래서 자식을 키우는가 보다. 진짜 힘들었어요. 통증 다 받아내고. 아유, 그때 생각하면 전 기가 막혀요. 내가 변기에다가 다 소대변을 둘줄 누가 알았어요, 진짜. 아유, 그래, 고맙더라고. 직장에도 못 가고 나한테 매달려서 그랬던 생각만. 아이고, 진짜 고맙다. 고생 많이 했어, 그때 생각.
1: 아들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게 감격스럽기만 한 어머니. 뇌경색이 생긴 위치가 좋지 않았다.
0: 이제 여기가 이제 뇌교라는 부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조금 색깔이 다른 부위가 있죠. 이제 여기에 이제 뇌경색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 영역에서부터 이제 신호가 떨어지면은 요뇌 안을 파고 들어가서 이쯤에서 이제 뇌가 이제 서로 이제 옮기는 위치가 됩니다. 옮기는 위치를 친 오른쪽 뇌교 쪽으로 이렇게 크게 뇌경색이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처음 제가 뵀을 때 팔다리가 거의 100%
7: 마비 상태셨고요.
1: 뇌졸중은 손상된 뇌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달라진다. 좌측 뇌가 손상되면 말을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장애와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생길 수 있다. 뇌는 교차 지배를 하기 때문에 오른쪽 뇌가 손상되면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생길 수 있다. 운동을 조절하는 소뇌가 손상되면 비틀거리며 걷는 실조 보행이 나타나고 글씨 쓰기와 같은 미세한 동작이 힘들어지기도 한다. 뇌관은 손상 범위가 작더라도 회복이 어렵고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다. 백경현 씨가 뇌경색에 온 부위는 뇌관의 일부인 뇌교다. 다리뇌라고도 불리는데 이름처럼 뇌교는 대뇌와 척수, 소뇌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다양한 신경 섬유가 밀집된 부위로 조금만 손상돼도 심각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팔다리의 마비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난 백경현 씨.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녀를 일으켜 세운 건 보행 재활 로봇이었다. 뇌졸중 재활은 점점 첨단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 먼저 백경현 씨의 키에 맞게 조정된 로봇을 착용한다.
8: 자, 발목 한번 움직여보세요. 네, 여기도 네, 됐습니다.
1: 가상현실을 모니터로 보면서 재활을 시작하는데 한 걸음도 떼지 못했던 그녀가 로봇의 도움을 받아 걷기 시작한다. 로봇은 인체의 관절이 정상적인 보행에 맞게 움직이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8: 네. 할만하세요? 어떠세요?
5: 재밌어요.
8: 재밌어요. 좋아요. 저 연기를 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5: 연기가 뽕뽕 나와야
8: 돼요. 네, 연기가 뽕뽕 나와야 되고 그 노란 연기가 좀 나오면 힘을 아주 잘 쓰고 있는 거죠. 좌우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좋아요.
5: 왼쪽도 좋아졌단 말이죠?
8: 네, 그렇죠. 그거를 보세요. 그렇죠.
1: 게임을 하는 듯한 몰입감에 계속되는 반복 훈련에도 지칠 줄 모르는 백경현 씨.
9: 숫자를 더 올리셔야 되겠고요. 네,
8: 뒤에 노란불이 나올 정도, 노란불이 나올 정도.
1: 금세 24분이 흘렀다. 덕분에 편측 마비가 온 다리에 점점 힘이 붙고 있다.
5: 처음에 할 때는 이런 것도 모르고 네. 서 있는 거가 신기해서 이거 좋아했다고 내가.
9: 아, 그때는 못 설 때니까.
5: 네, 못 설 때.
0: 하지 로봇 재활 치료는 특히 초창기에 걷지 못하는 분들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재활 치료라는 게 결국은 지속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서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운동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1: 뇌 가소성을 극대화하는 로봇 재활은 보행이 불가능한 초기 환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다. 백경현 씨는 마비된 팔도 로봇을 통해 재활 훈련을 받고 있다.
10: 팔 한번 올려보실게요.
11: 그렇죠.
10: 그동안 진짜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1: 화면을 보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팔과 손 운동을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는데 처음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던 백경현 씨는 상반신 기능 회복도 로봇 재활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시작은 로봇에 의지했지만 마비된 팔과 다리는 차츰 기능을 되찾아가고 있다. 6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았던 백경현 씨는 특별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12: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이제 저 신경 가는 길이 얼마나 열렸는가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하고 전기자극이 조금 갈 텐데 크게 힘드시지 않으실 거예요.
1: 과연 백경현 씨는 망가진 신경이 얼마나 회복됐을까. 팔과 다리에 전극을 부착한 뒤 전기 자극기구로 신경을 자극해 반응을 관찰한다. 근육 수축까지 소요된 시간과 진폭 등을 통해 신경 경로를 파악하는데 결과는 어떨까?
0: 네, 다행히 왼쪽 손 가는 길은 잘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은 뭐 당연히 잘 나오는데 왼쪽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1: 네. 6개월 사이 재활 치료를 통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0: 자, 검사 끝났어요. 네. 뇌에서 팔, 다리로 가는 운동신경의 경로가 거의 차단이 됐었다는 건데 치료를 하면서 손, 다리의 기능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서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뇌에서 팔, 다리로 가는 경로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아있는 한 10% 정도의 기능을 갖고 뇌에 안 쓰던 부위가 바로 그동안 이제 역할을 새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회복이 된 경우가 아닌가 해서.
1: 10%의 기적은 로봇 재활뿐 아니라 재활 치료사들과 함께한 운동 치료, 작업 치료와 같은 부단한 반복 훈련이 나온 결과다. 가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동안 뇌졸중 후유증과의 싸움은 계속됐다. 3주 만에 다시 만난 백경현 씨. 재활병원 퇴원을 앞두고 있었다.
7: 어머니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가야지.
1: 아들도 어머니도 입이 귀에 걸렸다.
7: 어머니.
5: 예.
7: 오늘 저 얼마 만에 나가시는 거예요?
5: 8개월 다 돼가요. 8개월.
7: 기분이 어떠세요?
5: 날아갈 것 같죠. 좋죠. 이제 집에 가면 말도 못하게 좋아요. 싹 버리고 갈 거예요. 아유 지겨워요. 내가 지긋지긋해요. 나가야지.
7: 아이고.
5: 신발이나 잘 하고.
7: 아유 구부리시까지 이렇게 하시네.
5: 예, 구리고도 잘 걸어요. 에휴.
7: 다리도 꼬시고.
5: 네, 다리도 꼬아서 잘 이렇게. 신을 수 있어요, 그거?
7: 네.
1: 휠체어를 반납하고 두 발로 걸어 나오는데.
5: 아이고, 좋다. 아줌마.
11: 예.
5: 잘 계세요. 빨리 완쾌해서 나가세요.
11: 아이, 건강하셔야 돼요.
5: 예. 감사해요.
1: 8개월 만에 벗어나는 재활병원.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드디어 집으로 가는 길. 백경현 씨가 누구보다 재활에 열심이었던 데는 이유가 있다. 하루라도 빨리 걸어서 아들의 고생을 덜어주고 싶었다. 그 마음이 기적을 부른 걸까? 봄꽃이 지기 전에 걸어서 퇴원할 줄은 몰랐다.
5: 아, 강계가 무량합니다. 하루하루 자고 나면 틀려요, 걷는 거가. 지금은 이제 자신 있어요. 걸어 다니는 걸. 너무 좋아, 그래서. 잘했지?
0: 잘하셨어, 우리 어머니.
5: 그래, 잘했어. 집에 가서 빨리 밥 먹자.
0: 배고파요?
5: 아까 밥 온다고 그랬잖아, 내 전화니까.
0: 알았어.
1: 아들과 함께 집밥을 먹는 게 소원이었던 어머니.
7: 할머니 좋다.
5: 잘 있었냐?
1: 할머니 퇴원 기념으로 손주들까지 모두 모였다.
0: 화장실 다녀오시대요.
5: 뭐를 했냐?
1: 아내는 아픈 장모님을 간병하느라 오지 못했다. 아들은 혼자서도 최대한 요리 실력을 발휘했다.
0: 아유, 장모님이 다 해다 주신 거. 미역국 끓였어요, 제가.
5: 내가 미역국 좋아한다니까 미역국 끓였냐?
0: 그것도 있고. 퇴원하셨으니까.
1: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차린 밥상.
12: 이거 하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어.

0: 감사합니다.
1: 재활치료 덕분에 식사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병원밥에 물렸던 어머니는 젓가락질을 멈추지 못한다.
2: 어떠세요, 맛?
3: 맛있어.
2: 엄마가 태어나신 날이 저희 같은 생일 같아요. 어머니 생신. 그래서 제가 미역국 끓였어요.
3: 고맙다. 그 생각하고 미역국 끓였어. 아이고, 그 생각이 기특하다.
1: 백경현 씨는 두 번째 생일이 생겼다.
4: 이제 죽을 때까지 좀 행복하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바닷가장 가고 가족끼리 놀러 가고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이제 앞으로는 닥치지 않고.
3: 아, 아들아,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엄마 열심히 살고 가족이 화목하게.
2: 네, 어머니 이제 편찮지 마시고요.
1: 아들은 기도한다. 다시 사는 어머니의 두 번째 인생은 꽃길만 걷기를. 또 다른 엄마와 아들이 병원을 찾았다. 누가 뇌졸중 환자일까? 안타깝게도 환자는 아들이다.
5: 올해 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 25.
3: 35지.
6: 아, 35세. 35세란 말이 25세라고 말을...
3: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지.
6: 네.
1: 5년 전 기원 씨는 전자기술 분야의 연구원으로 일했다. 업무 능력을 인정받을 정도로 촉망받는 인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3: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회사 직원이 들어가니까 직장을 안 왔으니까 10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안 해놓으니까 문 앞이니까 이제 뛰어와 봤나 봐요. 목욕하다가 이제 넘어갔는데 일어나지질 않더래요.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뭐 완전히 그냥 저도 몰라보고 그냥 말을 해도 다 그래그래밖에 못하더라고요.
1: 한창 일할 나이의 연구원.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연한 거라고만 여겼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미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6: 피곤하기도 하고 막 머리가 아팠어요.
3: 엄마 나 운전을 하는데 자꾸 얼굴이 아파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러면서 집에를 와갖고 하룻밤 잤더니 괜찮대. 그러면 4일 만에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병원을 갔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애가 이렇게 쓰러질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죠. 그날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그냥 얘 곁에서 붙어 있는 거죠.
1: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뇌졸중은 젊다고 안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놓쳐선 안 되는 신호는 무엇일까.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할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갑작스런 편측 마비다. 한쪽 팔다리나 얼굴에 마비가 오고 힘이 빠진다. 말이 나오지 않거나 어눌해지고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등 갑작스런 언어장애가 생기기도 한다. 한쪽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거나 술에 취한 것처럼 휘청거리며 걷는가 하면 망치로 맞은 듯한 심한 두통도 뇌졸중 전조 증상 중 하나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7: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에는 우선 제일 먼저 병원에 빨리 도착하실 수 있도록 119를 부르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집안에 갖고 있던 약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물을 드린다거나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삼킴 곤란도 같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흡인성 폐렴 같은 것들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몸을 주물러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오히려 혈압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머리를 조금 높게 해주신 상태에서 빨리 119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8: 네. 자, 이쪽으로 앉아요.
1: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기원 씨.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다.
9: 왼쪽 뇌에 경색이 좀 크게 왔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 마비가 조금 왔고 팔이 전혀 안 움직이다가 이제 조금

0: 조금은 움직이고 처음에는 말이 거의 안 됐었는데.
1: 기원 씨는 젊은 층에서 더 흔한 뇌동맥 박리가 원인이었다. 혈관 안쪽 벽이 찢어지면서 뇌경색이 온 것이다.
2: 재활을 받으면서 묶었던 걸 한 2주 정도 되니까 조금씩 이제 맞춰서 다리에도 맞춘 거.
0: 발목 보조기.
2: 네, 보조기 맞춰서 같이 이제 걷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말도 많이 끊어지던 걸 하고 이제 5월 20일이 이제

0: 대화를 통해 걷고 말할 수 있게 됐지만 요즘 손의 경직이 문제다.
1: 그 손 뻣뻣한 건 어때요? 열충시 한번 해볼까?
2: 이쪽은
1: 아직 안 되는구나. 예. 네.
2: 긴장 풀어. 더.
1: 손바닥 좀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도 주사 좀 맞고 조금 부드러워지게.
0: 뇌졸중 후 발생하는 경직에는 보톡스 주사 치료가 일반적이다.
3: 잡았습니다. 소독만 하는 거야.
0: 잘 알려진 주름살 제거와 원리는 비슷하다. 흔히 보톡스라 불리는 보툴리늄 독소 치료는 운동신경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일시적으로 차단해 과도한 근육 수축을 막는 원리로 사용되고 있다. 경직이 있는 근육을 찾기 위해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가는 바늘을 근육 근처에 위치시키면 목표로 하는 근육이 살짝 수축하는 반응을 보인다. 이때 나타나는 근육의 움직임을 확인한 뒤 그 위치에 보톡스를 주사한다. 경직은 뇌졸중 환자에게 비교적 흔하게 나타난다. 근육의 긴장이 증가해 관절 움직임이 제한되는 현상으로 먼저 경직이 나타나는 근육을 찾아야 한다.
1: 전기 자고 와요?
3: 몇 군데 조금 볼게요. 네. 얼마 하지? 네.
0: 근육이 확인되면 정확히 그 위치에 보톡스를 주사하는데 효과가 단기간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로 널리 쓰이고 있다.
1: 오케이, 됐습니다. 잘 참았어요.
3: 네. 네.
0: 뇌졸중을 막을 순 없었지만 삶의 질은 아, 높여야 한다.
4: 네, 그래. 아유, 우리 기현이 살려주셔서
1: 감사해요. 그래요? 예.
0: 재활치료는 절망 끝에서 다시 찾은 희망이었다.
5: 맨 처음에 그랬을 때보다 한 40일 정도 이제 재활받고 뭐 하면서 걸으니까 살겠더라고요. 그냥 이 등치를 데려다가 그냥 막 씻기고 한다고 생각해보셔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같이 대화도 되고 어디 가자 하면 같이 가고 뭐 하니까 좋죠.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죠. 요즘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맨날 노래하고 있어요. 시켜준 대로 다 해요.
3: 다 해요.
0: 다시 일하는 게 소원인 아들. 언젠가 찾아올 그날을 위해 재활을 멈출 수 없다. 성인 장애 원인 1위. 뇌졸중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지 모른다. 특히 이상지질 혈증,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혈관 질환이 있다면 뇌졸중은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 또 다른 뇌졸중 생존자 강혜승 씨. 뇌졸중이 그녀를 덮친 건 오래전이었다.
6: 45살쯤에 애기 아빠 스쿠버 풀장에 갔어요. 새벽에 갔는데 갑자기 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어요. 거기서 쓰러졌어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그래서 아빠 닮아가지고 높았대요.
0: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뇌출혈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뇌를 절제해야 할 만큼 상황은 심각했다.
7: 한 6개월간은 아무런 기억이 없을 거예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요. 일어나지는 못하고 이제 거의 누워 있거나 좀 멍한 상태로 또 한 1년 정도 지났고요.
0: 처음엔 살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었다. 여러 번의 수술을 거치면서도 재활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던 강혜승 씨.
6: 진짜 너무 심란하게 아프다가 깨어났습니다. 네.
7: 당시에 이제 제일 힘들어했던 거는 역시 애들인 것 같고요. 갑자기 엄마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엄마 없이 딸들이 자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8: 아이고
9: 눈물을 애들 얘기 나면 눈물이 나요. 우리 큰 딸이 엄청 고생을 받고.
0: 근데 중학생, 초등학생이던 세 딸을 위해 엄마는 살아내야만 했다. 1년 반 만에 기적처럼 깨어난 혜승 씨는 쉬지 않고 재활에 매진했다.

0: 이젠 머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누구도 그녀가 뇌졸중 생존자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회복됐다. 하지만 뇌졸중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정기검진을 통해 뇌 상태를 추적 관찰하고 있다. 강혜승 씨의 뇌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1: 맨 처음에 이렇게 뇌 수술을 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재활치료 한 2년 동안 열심히 하시고 그 사이에 이제 뇌도 다 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술도 하고 그래서 뇌가 다 이제 제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혈관 촬영한 걸 보면은 여기 옛날에 이렇게 했던 데는 지금 클립이 있어서 잘 유지되고 있고 다른 데 이제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또 그런 비슷한 꽈리가 있을까 봤는데 지금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2: 감사합니다.
3: 네, 다행이네요.
4: 운동은 뭐 하세요?
2: 아쿠아로빅하고 헬스.
4: 저보다 잘 하십니다.
2: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0: 뇌출혈로 인해 크게 손상을 입었지만 재활을 통해 신경망을 재구성한 뇌는 놀라운 능력을 실감케 했다.
1: 삼키는 게 어려우니까 맨 처음에는 콧줄을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호흡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티튜브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다 제거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굉장히 좀 진한 과정이 필요하고요. 재활치료라는 거는 능동적으로 이제 자기가 의지를 갖고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뇌에서 이제 새로운 회로도 구성되고 새로운 기능이 잡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의지를 갖고 잘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기적처럼 뇌졸중 후유증을 딛고 일어선 강혜승 씨. 그 뒤엔 바로 세 딸들이 있었다. 의식을 되찾은 혜승 씨의 목표는 하나였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엄마 밥을 해먹이는 것. 그날만을 고대하며 재활을 했던 결과가 기적 같은 오늘을 만들었다.
5: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0: 큰딸 다은 씨는 아직도 엄마 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
6: 엄마 기억나 이거?
7: 아이고 아프고 나서 처음 한 음식이 카레잖아.
6: 내가 중학교 2학년 내 엄마가 쓰러졌으니까
7: 2년 이번에
6: 더 지나서 한 3, 4년 만에 엄마가 요즘 요리 먹었던 첫 요리가 카레잖아.
7: 그렇지. 칼질도 그러니까, 되게 어설프게
6: 기억하는구나 엄마.
7: 알지.
0: 의식조차 없었던 엄마가 다시 요리를 시작한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8: 먹어줘서 고맙다.
9: 엄마 진짜 잘 골라 먹었다.
6: 엄마의 모습을 중환자실에 처음 봤을 때 기도 제목이 엄마라는 존재만 있게 해주셨어요라고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다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마께서 다시 저희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카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따뜻한 카레였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엄마라는 존재로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0: 엄마를 돌려달라고 기도했던 딸, 아내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던 남편. 혜승 씨가 재활 과정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다.
10: 우리 서방님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신랑.
11: 아이고.
0: 가족들은 전보다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게 됐다.
10: 이게 무엇이냐면요. 태어나고 나서 저희 신랑이 나의 병상일지다 보여줬는데 이거 보고 울었어요.
0: 의식이 없었던 아내의 시간은 남편의 병상일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2: 별다른... 얼굴이 부었다. 왜 그럴까? 눈을 뜨고 쳐다봄.
0: 아내의 작은 변화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6: 엄마가 이때

0: 아빠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되게.
1: 그치. 중환자실에서 맨날 자고 있었으니까.
0: 기록.
2: 잃어버린 19년 전의 기억이 남편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는 순간이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이게 진짜 병상일지네. 아이고.
3: 우여곡절 많았지만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계속 보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 6개월 됐을 때까지는 큰 희망이 없었었는데 꼭 자기가 하게 되었고 뭔가를 뭐 자기도 스스로 먹을 수 있겠지 이런 터닝포인트가 몇 개 있으면서부터 이제 그것도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좀 희망이 많이 싹트고 올라와서
2: 뇌졸중 생존자가 된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게 됐다는 가족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어서 오늘을 잘 지나왔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4: 춤추면 안 와, 엄마?
0: 아니, 전혀 안 추워.
4: 전혀 안 추워.
0: 엄마와 함께 이렇게 일상에 또 이렇게 예쁜 봄꽃이 폈을 때 같이 꽃보러 다닐 수 있고 함께 이렇게 걸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일상에 감사함이 될 수 있구나.
5: 누군가의 도움, 가족의 도움을 크게 받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고맙고 좋은 거죠.
0: 너무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 뇌졸중 그 후 서로의 손을 잡고 더디지만 함께 걸어온 길. 오늘도 그 길 위에 발자국이 새겨진다.
6: 뇌졸중은 평생을 같이 가야 하는 병입니다. 어제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지만은 그래도 한 달, 1년을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긴 마라톤을 뛰는 거거든요.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온 가족과 또 우리 재활치료진과 함께 계속 치료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0: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0: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샀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0: E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0: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첫 배를 타려고 통영항에 갔습니다. 날은 아직 밝지도 않았죠.
1: 야, 이 넓은, 이 시원한 탁 트인 바다 보이십니까? 자, 제가 지금 오늘 가고 있는 곳은요, 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곳은 아마 제주 우도가 익숙하실 텐데요. 한려해상공원에 있는 우도로 갑니다.
0: 25년 전에도 이 섬을 찾아온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2: 그렇지, 밑에서 이렇게 위로 치기야.
1: 아, 이렇게 이렇게 뜯는구나.
2: 그렇지. 바다에 가면 또 이제 항상 이제 꿈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아, 오늘은 뭐를 또 뜯을 수 있을까.
0: 그녀가 발견한 건 시들지 않는 해초밭.
1: 손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힘들어.
2: 실속이 없다니까.
1: 실속이 없어.
0: 무태서만 살아왔던 젊은 엄마에게 해초는 섬 생활을 견디게 해준 고마운 존재.
2: 해초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입이 즐거울 수 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0: 엄마는 어쩌다 해초밭에 정을 붙이게 됐을까요? 여객 터미널을 떠나서 1시간 남짓. 이제 곧 도착이란 얘기를 듣자마자 배전에 나가 섰습니다.
1: 역시 통영 불빛. 와.
0: 안홍진 씨가 내린 섬은 연화도. 309m 길이의 보도교로 연결되어 있는 우도는 누워있는 소를 닮았습니다. 주민을 다 합쳐보아야 25가구, 4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섬에서 엄마 한 분을 만났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야,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우리. 네, 와, 무슨 일 하고 계신 거예요?
2: 이게 이제 물 미역.
1: 저는. 미역. 오. 생미역으로 끓이면 더 맛있는데, 그죠?
2: 그렇죠. 자, 쳐봐.
1: 나도 반갑습니다.
2: 그냥 뭐 맨입에 후루룩. 초장이 있어 남서.

0: 아마 미역 맛으로 먹으면 돼.
1: 아우 향긋해.
2: 짠 맛이 하나도 안 나고 정말 그 미역의 향만 딱 그 꼬들꼬들 미끌미끌 뭐. 예. 텀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 이렇게 식당이 있네요.
0: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아. 많이 오는데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밥을 굶고 막 배고파 이래서.
3: 그렇지 또
0: 그래서
3: 여기.
0: 그냥 한 그릇 두 그릇 해주다 보니까. 뭐 식당 아닌 식당이 돼버렸구나.
2: 예,
0: 그냥 바다가 내 냉장고고 밭에가 산에가 막 그냥 먹을 거 꽉 차서.
2: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기 이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또 맛집이 됐군요 여기가.
0: 예예. 그래서 이제는 지금 막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나를 힘들게.
2: 아이 또 뭘 또 힘들게 해요. 또 좋으면서 그래 또.
0: 어찌 알았노.
4: 30대 중반의 새색씨가 아이 둘 데리고 남편 따라 들어온 섬에서 환갑이 넘도록 살고 있습니다.
0: 망사리를 오늘 일꾼이 있다고 믿고 이걸 다 채워갖고 와야 돼 오늘. 다른 날보다
2: 죽었다 좀... 오늘.
0: 가볼까요?
2: 가보시죠.
4: 이 길 따라 바다까지 통하는 길목을 얼마나 오갔을까요? 육지 출신 새색 씨는 그 사이 섬 사람이 다 됐습니다.
1: 여기 동백이 되게 많네요.
0: 예,
1: 네,
0: 이게 완전히 아니 엄청나게 오래된 게 그래.
1: 아, 그러네. 이 한아름이네. 야. 아, 와.
0: 여기가 이제 바다.
1: 야~
0: 여기 저기 여기 보이는 섬이 네. 목섬이거든. 목섬.
1: 목섬?
0: 목섬이 이렇게 물이 들면은 저 길이 없어지고.
1: 네. 아 저기가.
0: 네, 물이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길이 갈라졌잖아요.
1: 어...
0: 여기까지 물이 꽉 이렇게 잠기는 데거든. 아... 근데 이렇게 유일하게 물이 빠졌을 때만 이렇게 쫙 갈라지니까.
2: 그래 그때 이렇게 채집할 수 있는 거구나. 네.
0: 맨날 네. 이렇게 길을 안 열어줘요. 오늘 모처럼
1: 해서.
0: 예예.
4: 물때를 몰라 이웃 할매들에게 핀잔 듣던 시절 갯바위 사이 해초가 눈에 들어왔다죠.
2: 이게 그건가 보다. 이게 톳.
0: 맞아요. 맞아요. 톳. 맞아요.
2: 톳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따요?
0: 그냥 그렇게 따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도 먹을 수 있나 못 먹을 수 있나 봐가면서.
2: 아 그냥 다 토시렸다가 아니라
0: 너무 많이 자랐으니까
2: 여러, 너무 저기 딱딱해졌구나.
0: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끝만 요렇게
2: 아, 여린 애들만 먹을 수 있구나.
0: 부드럽게.
2: 요 끝에 그 색깔이 좀 다르네. 연한 색깔이
0: 샜어.
2: 나는 부분이 있네.
0: 얘는 이제 파래.
2: 아 얘가 파래구나.
0: 파래.
2: 파래는 왜 채집 안 하세요 근데?
0: 어디 떠들 게 있노. 키아가 뭐야지.
2: 아, 그러면 좀 티와가 먹는 걸로 하시죠.
0: 아직 멀었지. 얘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돌도 아직 못 덮었구만.
4: 아는 만큼 보이는 건 해초도 마찬가지.
0: 까시리 봐. 까시리. 조금 나가면.
4: 여리디 여린 뿌리를 바위에 내리고 거센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살아가는 생명들. 그 모습이 우리네 엄마들을 꼭 닮았습니다.
2: 옛날에 까시리 잘 뜯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0: 이게 좀 지르면 좋은데 그렇지 밑에서 이렇게 위로 치기야지.
2: 아 이렇게 응. 이렇게 뜯는구나.
0: 그렇지 그렇게 하면 좀 잘 많이 아, 이거 한 쪽 나오잖아.
2: 아 그럼 위쪽으로 뜯으라는 거죠 이렇게.
0: 그렇지
2: 이렇게?
0: 위로 위로 이렇게.
2: 일단 손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힘들어.
0: 실속이 없다니까.
2: 실속이 없어. 중심이.
4: 해초 채집의 진짜 훌번꾼은 따로 있습니다.
2: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응.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진짜 힘든 것 같아. 힘드세요?
0: 그러니까 골뱅 된다고. 골뱅, 골뱅. 나중에 이제 자면은 그냥 요리 노도 아이야, 저리 노도 아이야.
2: 아이고. 아이고.
4: 지치지도 않고 몰려오는 파도에 맞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수영을 못하니 물질은 글렀고 업고 들어온 두 딸을 위해 엄마는 수도 없이 넘어지며 미끌거리는 갯바위에 앉았습니다. 물때가 안 맞을 때는 산속 밭도 일궜습니다.
2: 이거 언제 심은 배추들이에요, 그러면?
0: 김장. 작년 김장 배추인데
2: 남은

0: 애들.
1: 우리가 담을 만큼 담고 남는 걸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계속 두고 두고 반찬하는 거를.
0: 아, 안 죽고 그냥 살아있구나. 여기 겨울에 안 죽고.
1: 여기는 워낙에 날이 따뜻하니까 안 죽지.
0: 또 감염 중이야.
1: 그냥 드셔도
0: 아,
1: 돼.
0: 익숙하지가 않아.
1: 그냥 먹어도 돼. 아니, 이게 다른 배추보다 이게 부드럽잖아요.
0: 어, 그러네.
1: 갑자기 염소 같아.
0: 낮에요, 낮에?
2: 웃다 보니 드는 궁금증 하나.
0: 여기 산까지 와서 이렇게 또 나무를 캐야 되나요, 어머니?
1: 그러니까 이거는 봄을 살려야지. 바다에도 봄이고 산에도 봄이고 같이 맞춰서 한꺼번에 산과 바다를 다 한꺼번에 먹어보려고 그러지. 냅두면 안 돼.
2: 그래서 봄은 섬에 사는 엄마들에게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시절. 오늘 딴 해초 총 출동한 이유가 있겠죠?
3: 요거로 뭘 만드실 거예요?
1: 이거
3: 이제
1: 데쳐서 쫑쫑 썰어서 무쳐서 해초밥에
3: 해초.
1: 올리고 비빔밥으로.
3: 아, 해초밥 비빔밥으로.
1: 갈색이 이게 들어가면 어떤 색깔로 변하는가 보세요.
3: 네.
1: 이쁜 색깔, 이쁜 색깔.
3: 바로 녹색으로 변하네?
1: 파란색.
3: 오. 아, 오래 안 데치시는구나.
1: 색깔만
3: 색깔만 싹 바뀌면.
1: 이쁘지요.
3: 오.
1: 봄 색깔이야, 봄 색깔. 얘는 그냥 이거 자체가.
3: 단맛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딱, 아니, 간이 딱 지금 좋아요. 얘를 쫙.
1: 깨만 송송 조금 넣고. 얘 참기름.
3: 참기름이구나.
1: 뭐든지 비빔밥에는 참기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소금 안 줘도 돼. 조물조물,
3: 참기름만 해서
1: 조물조물.
3: 조물조물.
1: 이렇게 끝.
3: 끝.
1: 아주 간단해.
2: 우도를 담은 비빔밥 그 맛의 비결은 각각의 재료를 따로 무치기.
3: 와, 진짜 이렇게 나온다고요? 요거 이제 잘 비비면 되는
4: 네,
3: 거죠?
4: 오른쪽
3: 또
4: 왼쪽에
3: 시킨 대로 잘해요.
4: 오른쪽으로 돌리고
3: 왼쪽으로
4: 왼쪽으로
3: 돌리고.
4: 돌려서 크게 한입 드세요.
3: 네.
2: 바다채 소네 가지를 특제 양념과 버무린 건강한 맛은 상상도 안 되네요.
3: 아, 따로 무치신 이유가 진짜 있네.
4: 그렇죠.
3: 해조가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맛들이 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
4: 식감이 다
3: 식감이네.
4: 살아나는 식감이.
3: 봄 바다를 그냥 한 입에 다 먹는 그런 느낌.
4: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한 입을 또 속에다 이렇게.
3: 너무 맛있다.
4: 아니 근데 내가 침이 빵빵
3: 어머님도.
4: 너무 맛있다.
2: 바다에서 산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수집해온 봄의 맛.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또 다른 일거리를 가져오셨는데요.
0: 오늘의 수확물, 보물들.
1: 완전히 그냥
0: 막방이야. 일 많이 했다, 일 많이 했어.
1: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2: 바쁜 손만큼 입도 쉴 새가 없던 긴 수다 끝에.
1: 아유, 잘하시네.
0: 풍광은 너무 예쁘고, 바다도 너무 예쁘고, 그런데 마음은 또 외롭고.
1: 그러니까 왜 그럼 또 어른들 모시고 살지? 힘들면은 힘들다고 말할 데도 없지. 그러면 그냥 우는 것도 마음대로 못 울고 그냥 어떻게 얘기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항상 저 바닷가에 잘 내려가 가지고 또 우는 자리가 있고
0: 아, 바닷가에 우는 자리 만들어야 돼.
1: 그래서 맨날 동네 사람들한테 또한 번씩 들키고
0: 아이고.
1: 밤에 그래서 마노 그러고
0: 아이고. 그걸 사실 말은 안 했어도 친정엄마 같은 경우는 오셔갖고 이렇게 슥 보면은 딸 마음을 또 아셨을 텐데.
1: 엄마도 많이 울지.
0: 어,
1: 그냥 한 번씩 왔다가 가도 그냥 맨날 엄마도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 울고 돌아서서 가시고 또 오고. 엄마한테는 죄스러운 딸이지, 자식이지.
0: 그렇구나. 왜 죄수로 이렇게 잘하고 열심히
1: 그냥 예쁘게 잘 살면 되는데 맨날 고생만.
0: 사셨는데. 아이고.
2: 눈물이 터져도 손을 쉬는 법은 없습니다. 그 모습이 엄마의 지나온 세월을 말해줍니다. 우도에 찾아온 새 아침이 봄꽃 사이로 스며들던 그때.

0: 언니.
1: 어서 오세요.
0: 잘 지셨어요?
1: 예.
0: 아니, 새벽에 보니 계속 보니까 불 켜져 있던데 뭐 이렇게 네. 일찍 일어나셨어요? 한 뭐 4시, 5시 일어나신 것 같은데?
1: 이제 왜 그러냐면 미역도 이게 씻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가져가려고.
0: 어제 손질한 미역. 네, 네. 아, 이거 이제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1: 이제 다 씻어가지고 필요한 만큼씩만 갖다 날라요. 분명히 식당에 네, 이래갖고 이제 좀 담아갖고 가고.
0: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1: 아니, 거의 이틀에 한 번씩.
0: 이틀에 한 번씩 나간다고요?
1: 네, 가져가야 돼, 이틀에 한 번씩.
2: 해초밭에서 나는 귀한 것들이 하도 아까워 못에다 식당 하나를 따로 내셨답니다. 처음 밥상 지키기도 버거워질 나이에 또 하나의 승부수를 던진 거죠. 부지런도 하십니다.
0: 여기 서울시장에 있는 거예요?
1: 네, 시장 통해서 조금 옆에 있어요.
0: 아, 시장 안쪽에?
1: 네, 안쪽에. 우리 엄마가 먼저 오셨네.
2: 사실 무리를 해서라도 이곳에 오고 싶은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답니다.
1: 됐어요. 고생하셨어요.
0: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먼저 와 계시구나. 아이고.
2: 엄마에게도 꼭 닮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0: 아, 미모가 철저하시다 그래서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1: 우리 엄마 정말 벌써 신문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네. 내마 뭐 꺼내라고 이제. 내줄까? 내줄까? 계락으로.
3: 그랬나?
1: 아이고, 참.
2: 딸이 아니라 나무를 기다리셨나 싶지만 조금이라도 거들고 싶은 마음에 다듬기를 자처하신답니다.
1: 이렇게 좋은 게 이리 봐라 야들야들한데 웃지 않게 겁나 내가 그제?
3: 그래 이런 거는 맛있고 좋다.
1: 엄마가 다른 거 두개라고 보고.
2: 엄마의 엄마도 7남매를 두셨는데 그중 얼굴을 빼닮은 남현 씨는 넷째 딸.
0: 어릴 때 어땠어요?
3: 어릴 때도 똑똑했다.
0: 야물 딱쳤구나.
3: 야물 딱치고. 13살 무슨가, 10몇살 무슨가, 엄마 후재 주고 뭐, 재산은 내가 못해 죽기다. 쬐끼는 게 끌끄는 그런 게.
0: 아, 14살 때?
3: 아, 뭐, 쬐끼는 게.
0: 아이고.
3: 그래갖고, 그런 소리 해서 할 때는, 요새도 슬슬 생각해 뭐, 그게 생각이 난다고.
2: 유독 엄마를 따랐던 딸.
1: 소리는 이제 어릴 때 막 애들 이리 앉아갖고 밥 먹을 때도 숟가락을 이렇게 멀리 잡으면 시집 멀리 간다 해갖고 나는 아주 가깝게 먹었어 맨날 우리 엄마 옆에 붙어 살라고
3: 그래도 같이 그래갖고 살고 있는 게 이제
0: 제가 직접 같이 딴 해초 있거든요 어머니
1: 예.
0: 제가 그걸로 대단한 요리까지는 어렵고 해초 라면을 한번 끓여서 대접을 해드릴까 하는데 전문가 의견 어떠신가요?
1: 아이고 엄마 박수. 오늘 편안한 밥상을 받아 먹겠네.
2: 큰 소리는 땅땅 쳤는데
0: 미역도 지금 넣는 게 좋겠죠? 미역도 지금 넣고
2: 엄마들 없이 혼자 하려니 괜히 망설여지는 것 같지만 자세만큼은 인류 요리사. 엄마가 되고 나서는 평생 부엌에 서셨던 두 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라면 한 그릇 완성했습니다.
1: 아이고, 박수 엄마. 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히 잘 먹었어요. 무슨 이런 요리가 다 이렇게.
2: 엄마들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 남이 해준 밥이라죠.
0: 고도에서 선수 채취한 해초와 그리고 거북선을 넣어서 풍미를 더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1: 감사히 먹겠습니다.
3: 맛있다.
0: 맛있어요?
1: 맛있죠?
0: 예. 네. 그렇죠.
3: 맛있어요.
0: 부끄러운데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못해서 우리 엄마가 제가 한국 기획 나오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엄마! 사랑해.
3: 사랑해. 네.
2: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엄마에게 안부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4: 자수정 같지 않아요?
5: 우리 이 간장은 40년 된 간장이에요.
4: 40년?
5: 네. 꼬물로 보여요. 변하지 않고 보관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6: 큰 보물은 제가 된장을 만났다는 거예요.
7: 바람 따라 세월 따라 청국장아 너도 나와 함께 가자.

0: 여기는 옌진시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옌이 소금 염자고 진이 나루 진짜예요. 예전부터 여기에 소금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서 생산된 소금들을 나루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런 도시의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1: 도시가 들어선 절묘한 위치 때문에 옌진현은 이름보다 별명으로 더 많이 불리는데요. 바로 중국에서 가장 좁은 도시입니다. 양쪽의 가장 좁은 지점은 30m에 불과하고 가장 넓은 지점도 300여 미터 정도. 산허리 전망대에 오르면 그 놀라운 도시의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볼거리 넘치는 중국에서도 옌진현은 이색 풍경으로 손꼽힙니다. 이 깊은 산골까지 여행 온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분들은 쓰촨성에서 3시간 넘게 걸려 오셨답니다.
2: 하이, 하이, 하이. 진보다 很幸福,谢谢.
1: 옌진현의 사진이 인터넷에 처음 올라왔을 때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합성이다, CG다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도시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방문자가 늘어났죠. 바로 저처럼요.
0: 이 관허, 이 강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촘촘하고 높게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1: 산과 강, 그 사이 자투리 공간에 다닥다닥 빈틈없이 세워진 건물들. 강기슭에 있는 건물들은 침수를 피하고 안전성도 높이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땅속에 먼저 박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렸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많고 토지는 부족했던 도시. 그렇다면 있는 땅이라도 알뜰하게 활용해야겠죠. 절벽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이 있으면 거기가 바로 주차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연에 기대 산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옌진현에서는 실제로 바위 절벽에 기대고 사는 집들이 여럿입니다. 이 건물처럼 말이죠. 만만찮은 환경이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거주한 세월은 고대부터 수천 년이 훌쩍 넘는다는데요. 그간 여러 지명으로 불려오다가 지난 1917년 공식적으로 옌진이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0: 이곳 옌진시엔이 관허라고 하는 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강을 건너가는 그런 길들이 사람만 건너가는 다리도 있고 차가 건너가는 다리도 있고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곳은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다리인 신손따치오라고 하는 곳입니다.
1: 옌진을 가로지르는 강, 관허의 동쪽을 허둥, 서쪽을 허시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 두 지역에 모여 삽니다. 사실 예로부터 옌진현은 평평한 땅 말고는 부족할 게 없던 곳이었습니다. 산세는 사나워도 토질은 비옥해서 다양한 작물과 가축이 자랐습니다.
0: 여기 옌진시엔이 가장 유명한 음식이 오골계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오골계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보는 길입니다.
1: 구시가에 있는 먹자거리에는 특산 요리집들이 모여있는데요. 이렇게 큰 맷돌도 있네요.

0: 没吃嘛吃嘛，有豆花。
1: 豆花，
0: 豆花。
2: 옌진현에서 오골계만큼 유명한 게 두부라고 합니다. 싸고 영양 많고 무엇보다 다른 지방보다 맛이 좋답니다.
3: 안 힘들어요?
4: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재밌어요.
2: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만드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갑자기 더 출출해집니다.
4: 오골계, 오골계, 오골계.
2: 제가 찾았던 오골계도 여기 있습니다. 순두부를 굳혀 만든 떠우화와 즉석에서 조리해주는 오골계 요리. 옌진현을 대표하는 명물 요리들이죠. 여기가 쓰촨성과의 접경 지역이다 보니 매운맛 나는 재료들은 기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고추 양념으로 맛을 낸 오골계가 먼저 나왔고요. 떠우화는 순두부와 두부의 중간 단계쯤 되는데요. 중화권에서 인기 있는 간식으로 다양한 재료를 가미해서 먹습니다.
4: 이런 양념장, 양념장을 섞어서 먹는 겁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 부드럽고 너무 고소하고 그리고 이 양념장이 맛이 그 마라한 맛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얼얼합니다.
2: 다음 메뉴는 거친 삼비탈에서 방목해 자란 오골계인데요. 옌진현의 오골계는 중국에서도 진미로 꼽는 식재료입니다.
4: 닭고기가 엄청 쫄깃해요. 제사 지낼 때 이런 닭 냉편육 같은 거 먹지 않습니까? 그런 맛이랑 비슷합니다.
2: 옌진현 사람들은 후미지고 험준한 산간 도시에서 긴 세월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이 지역이 아주 중요한 길목이었기 때문이죠. 옌진현은 평균 고도 2,500m의 우멍 산맥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윈난과 쓰촨, 꾸이저우의 산줄기가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과거 중원에서 윈난으로 갈 때 통과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5: 이곳은 도샤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도샤관은요, 스촨 사람들이 이쪽에 윈난 지방으로 넘어올 때 만나게 되는 첫 번째
2: 관문을
5: 도샤관이라고 하는데, 이 도샤관 지역의 하이라이트가 오츠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오척도지요. 그 정도로 좁은 폭의 길이 시작되는 그곳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2: 오척도는 기원전 3세기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인 진나라 때 건설됐습니다.
5: 저쪽을 보시면은 절벽들 중간에 어떤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게 관입니다, 관.
2: 이 지역에 살았던 고대 민족 보란, 한국말로는 북인들의 흔적입니다. 짐승이나 다른 위험으로부터 시신을 보호하고 신과 더 가까이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만든 독특한 장례 문화로 추정되는데요. 어떻게 절벽 위에 관을 올려놓은 건지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오척도 곳곳에서 이런 오래된 흔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5: 와, 이거 보세요. 이게 말 발굽입니다. 여기가 예전부터 스촨성에서 출발해서 윈난을 거쳐서 그리고 서쪽으로 미얀마, 마지막에 인도까지 가는 고대 남쪽 실크로드 길이었거든요. 이 우츠다오에는 이런 예전에 마방들의 발자국이 찍힌 이런 모습들이 생생하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2: 오척도의 선명한 말 발굽 자국들은 무역로로서 흥했던 이 길의 지난날을 상상합니다.

0: 이 동상들이 예전 고대 실크로드 시대의 마방들의 모습을 연출해 놓은 것 같습니다.
1: 긴 시간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으로 제 역할을 해준 오척도 덕분에 옌진현은 환경의 제약을 넘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0: 여기 보시면 한자로 진수뇨라고 써있거든요. 진은 옌진할 때 이 지역을 말하는 글자고 수뇨는 중국어로 어떤 교통 허브 혹은 요충지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 뜻 그대로 여기 옌진 일대가 예전부터 정말 교통의 요충지였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1: 옌진현에는 이 오척도 말고 또 하나의 특별한 길이 있습니다. 오척도만큼 역사가 깊거나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일부 주민들에게만큼은 무척이나 소중한 길인데요. 오척도의 조금 위쪽, 가파른 절벽을 흐르는 저 길, 보이시나요? 중국인들도 잘 모르는 현지 주민들이 왕래하는 숨은 길입니다.
0: 방금 또샤관 그곳을 본 곳은요, 정말 유적지처럼 되어 있는 곳이고 제가 더 좋아하는 장르의 여행은 이런 익스트림한 진짜 절벽길로 들어갑니다. 大哥, 麻烦问一下, 내가 到 꽈비공루의 入口 还要走多长时间? 很快吗?
2: 上去一点点就到了.好,谢谢,谢谢.
1: 절벽에 난 가느다란 실금 같은 저 선이 바로 제가 찾아온 길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 맞나 싶었는데 사실 이 길의 원래 역할은 수로였답니다. 1950년대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산 아래쪽 샘물을 윗마을로 끌어올리기 위해 바위산을 깎아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구석에 수도관이 연결돼 있더라고요.
0: 안녕. 와, 很吓人에. 两位帅哥是这边的本地人吗?
3: 네.
0: 아, 好勇敢에, 好勇敢. 오, 胆子很大. 你不怕吗?
3: 我不怕.
0: 아, 不怕?
3: 习惯了吗?习惯了.
0: 와, 厉害厉害厉害. 再见.
3: 祝你们玩得开心。谢谢,谢谢,谢谢.
1: 수로 관리를 위해 만든 1m도 안 되는 공간이 어느새 산마루 주민들이 애용하는 지름길이 됐습니다. 여기저기 험한 구석이 있긴 해도 이 길 덕에 주민들의 생활이 훨씬 편해졌다네요.
0: 절벽길을 거의 끝까지 다 걸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대나무도 나오고 저기만 봐도 뭔가 산촌의 느낌이 좀 있죠. 산촌과 연결되는 길인 것 같아요.
1: 절벽길 걸은 지 15분쯤 되자 산 중턱에 점점이 놓여있는 집들이 가까워졌습니다. 50여 가구가 살아가는 작은 마을입니다.
0: 안녕하세요. 您是这边的村民吗?
4: 아,
0: 예. 아, 现在您在做什么?
4: 南瓜.
0: 아?
4: 种南瓜.
0: 南瓜? 现在这个时间就是时期种南瓜的时期呀.
4: 哎.
0: 哦, 是这样子. 哇, 这边好漂亮.
4: 条件是吗?
0: 空气很好. 这个陡的路, 很陡的那个路.
4: 该走个.
0: 对, 一直走到这边, 走到头.
1: 이 예쁜 마을에서 숨 좀 고르고 가야겠어요.
0: 안녕하세요. 아, 好 漂亮, 好 可爱. 两位都是住这里的村民吧? 아, 와, 好 可爱. 几岁了?
5: 40岁半.
0: 40岁半吗? 40岁半. 和我的女儿差不多一样. 아, 从哪里回来的? 大姐.
5: 上幼儿园啊，上幼儿园。您是不是刚才走那个很陡的那个路就走过来的？啊，是吗？平时走这个很陡的这条路，就每天去回来吗？啊，去。

0: 接他，然后送他幼儿园。哇，好厉害！小可爱很勇敢，很勇敢。小可爱，你走那条路不怕吗？不怕。再见，慢走啊。拜拜。
1: 너무 귀엽다. 아.
0: 拜拜.
2: 拜拜.
3: 어느 시인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옌진현에서 그런 아름다운 길을 만났습니다. 오지 여행에 빠지면서 저에겐 낯선 길에 대한 로망이 생겼습니다. 길 위에서 처음 만나게 될 미지의 풍경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 마음 하나로 달려온 윈난과 쓰촨의 접경지, 유장하게 흘러온 진사강의 하류, 그 위쪽 절벽에 길이 하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0: 제가 몇 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기대했던 그곳에 왔습니다. 여기 이름이 바이허이도라고 하는 곳인데요. 번역하자면 백학역길입니다. 아, 험준하기로 유명한 그런 길입니다.
3: 오랫동안 꿈꿔왔던 백학역도 막상 마주하니 떨립니다. 제가 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을 따라 난 길, 백학역도의 초입입니다.
0: 아직은 괜찮은 길인데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아주 좁은 길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천길 낭떠러지란 말이 이겁니다. 벌써 약간 살짝의 난관이, 첫 번째 약간의 난관. 대박 대박 대박. 예, 좁아 좁아 좁아 좁아 좁아.
3: 백학역도는 18세기 청나라 때 처음 건설된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센 진사강 물길을 피해 이 지방 특산품 구리를 옮기던 길인데요. 한 사람 걷기에도 넉넉하지 않은 아슬아슬한 절벽길입니다.
4: 야,
5: 알파마.
4: 我过来的时候，过来的时候有点真的是心里有点害怕，因为我有点恐高嘛。但是过去了之后，看到这个震撼的场面之后，突然就觉得不害怕了。啊，谢谢，拜拜。
3: 절벽길 데이트라니, 참 담력도 좋은 커플이죠. 그런데 조금 더 걷다 보니 더한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0: 大家好，我是来自韩国的游客。
6: 哦, 오빠!
0: 아, 오빠! 오빠! 오빠! 오빠! 各位都是一家人吗?
6: 不是.
0: 아, 不是一家人.
6: 我们是本地人.
0: 아, 本地人. 아, 看看. 하이힐을 신고 계세요. 하이힐.
6: 高跟鞋.
0: 高跟鞋. 하이힐.
6: 와.
7: 단지했다, 단지했다.
8: 亚洲最高的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十六
1: 我们坐车的，我们坐啊，这个就说啊，感谢，感谢，哎，感谢。
2: 这个很厉害呀，市里面的高跟鞋他都可以走，不错的吧？
0: 美女，你现在就穿着这样的高跟鞋走这条路，你没事吗？
2: 没事啊，
0: 真的，
2: 真的，
0: 不怕，真的不怕，
2: 不怕，
0: 习惯了，
2: 习惯了，
5: 已经走过很多次了，
2: 很多次，很多次了，随时都会来的。
6: 欢迎来自远方的客人，
0: 谢谢，
7: 哦，
0: 대단한분들이요。뭔가 다시 더 원시적인 형태의 길이 등장했습니다. 완전 더 흙이고요. 그리고 더 폭이 좁은 그런 형태의 길인데 더 조심해서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대박.
3: 오랜만에 모험심 제대로 자극하는 길을 만나서 긴장되고 또 흥분됩니다.
0: 저는 좀 스릴 있는 길을 좋아합니다. 정말 스릴 있어요. 트레킹의 난도 자체가 높은 건 없습니다. 뭐 굉장히 높이 걷고 많이 걷고 그런 느낌은 아닌데 진짜 그 스릴, 긴장감 최고의 길입니다. 정말 재밌는 게 계속 일직선으로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저쪽도 지금 길이 있지 않습니까?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길이 끊겼어요. 우와. 오. 그런데 오른쪽을 보니까 오른쪽으로 또 길이 나 있는 거예요.
3: 몇 걸음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절벽길. 그게 이 길의 치명적 매력이죠. 청나라 때 만들어진 백학역도는 세월의 풍파에 점점 지워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992년 인근 주민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보수를 한 건데요. 옛날처럼 손수 바위를 깎아 길을 넓혔답니다.
0: 시륵 같은 어둠의 동굴을 통과해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한번 나가보면 또 다른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오.
3: 허공을 거닌다면 이런 기분일까요? 두려우면서도 빨려들 듯 걸음이 멈춰지질 않았습니다.
6: 위험할 것 같은데요?
0: 아닙니다. 갈 수 있어요.
3: 여기까지 왔는데 갈 수 있는 데까진 가봐야죠.
0: 할 수 있습니다. 您好，我是来自韩国的游客。您是这边的村民吗？啊，我们刚刚回来。这条路嘛，您平时什么时候用？您平时这样每天就这样回去回来吗？啊。哦，听说。这条路一车就走车了吗？哦，听说还有另外的，就是不危险的路。哦，这条路就危险了吗？那我们都要17、18年了，这条路修建。
6: 这么长时间了，将近30年了。能够通的是大叔，好的，慢一点，大叔，谢谢大叔。
3: 이 동네엔 강심장들만 사는 걸까요? 아니면 이 길이 인간을 강인하게 만드는 걸까요? 백학역도는 이렇게 험난한 절벽을 초연히 흐르며 사람들과 더 넓은 세상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0: 끝까지 가고 싶었는데 지금 해가 계속 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어두워질 것 같아서 안전상의 문제로 우선은 시작했던 스타트 포인트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3: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긴 세월 다듬어 지켜온 백학역도. 그 역사적인 길에 발자국 하나 남긴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하루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오지 중에 오지로 갑니다. 오.
1: 따지야, 麻烦问一下，那个天坑群里面的小村庄应该怎么走啊？
2: 下去了，天里面不是有个溶洞吗？有个溶洞，里面有人收钱的。啊，是这样子。
3: 역시나 가는 길이 만만치 않네요.
0: 지금 이제 싱크홀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 시작됐습니다. 왕복 3시간이래요. 비가 또 살짝 부슬비가 내려가지고 오늘 좀 조건은 안 좋은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그분들 만나고 싶습니다.
3: 제가 지금 가는 마을은 땅 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천갱, 티엔컹은 일명 싱크홀이라는 의미인데요. 놀랍게도

0: 마을이 싱크홀 안에 있습니다.
1: 진짜 여기야말로 세외도원 현실판입니다. 정말 오지 좋아하는 저한테는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0: 싱크홀 바닥에 있는 마을까지는 2시간 가까이 내려가야 합니다.
1: 와, 여기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어마어마한 장소입니다.
0: 이 지역은 싱크홀 군이라 불릴 정도로 여러 개의 싱크홀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은 규모가 가장 큽니다. 평균 깊이 120m, 가장 깊은 곳은 무려 150m에 달하고요. 그 거대한 석회 암벽을 따라 가느다란 외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비로소 마을이 나타납니다.
1: 꽃들도 쫙 펴있고 여기는 정말로 진짜 세외도원입니다.
0: 20년 넘게 오지를 누비고 다녔지만 이런 곳은 처음입니다. 미지의 싱크홀 마을,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혹시나 주민분들이 놀랄까 싶어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습니다.
2: 你好，你好，你好，我是来自韩国的游客。啊，韩国人。我是韩国人。第一次上的韩国。对啊，韩国人就第一次看韩国人。电视上看到过。对，电视上看过韩国人，但是实际第一次见就韩国人的是吧？哦，对对对对，今天第一次见。哎呦，第一次见韩国人。哦，哎呦。
0: 한국인 중엔 제가 첫 번째 손님이랍니다.
2: 现在呀，这边的村庄里面总共有这个几个户一起这样的生活呢。现在啊，八户嘛。啊，八户。嗯。那么多少人口啊？三十多个。三十多个。嗯。哦。싱크홀
0: 마을 주민들은 모두 한족인데요. 1950년대 초반부터 여기 살았다고 합니다. 싱크홀에 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건 경제 사정이었다네요. 마을에 계단이 생긴 지도 불과 몇 년 전. 주민들은 오랫동안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싱크홀 안에서 생활해왔습니다.
3: 猪猪喂猪啊喂猪啊喂猪哦
0: 마을 밖 출입이 쉽지 않으니 모든 건 싱크홀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좀 지켜보니까 사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아, 귀여워.
0: 토실토실한 가축들도 여러 마리에다가 심지어 마을 뒤쪽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1: 이 안에 동굴이 있는데 이게 천연 종유석 동굴이에요. 박쥐도 살 것 같아.
0: 일반적으로 싱크홀 마을로 불리고 있지만 카르스트 지형에서 발생하는 이런 지반 침하 현상은 돌리네라고 합니다. 카르스트 석회암 대지를 빗물 등이 천천히 녹이면 종유굴이 만들어지는데요. 마을 뒤에 있는 바로 이런 동굴이죠.
1: 우와, 진짜. 대박.
0: 어느 날 갑자기 땅이 꺼지고 거대한 구덩이, 돌리네가 생기는 이유는 이런 종유굴이 지하에서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1: 여기가 종유석 동굴인데요. 그냥 한 오지 마을에 동네 안에 있는 종유석 동굴의 스케일이 이 정도예요.
0: 싱크홀 마을 사람들에게 이 동굴은 그저 구경만 하는 멋진 풍경이 아니라 매일매일 들락

0: 꺼려온 생활 공간입니다. 바로 여기서 식수를 얻고 있답니다.
1: 마실
2: 수 있답니다. 마실 수 있대요. 우와. 와.
3: 好喝。
2: 물맛이 그냥 노멀한 물맛이 아닙니다. 광천수.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설악산 가면 오색약수터 막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철분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0: 이 동굴의 신비로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 이
0: 동굴을 통해서 다른 싱크홀 마을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데요. 와, 말을 듣고도 상상하기 힘듭니다. 탐험가들이나 다닐 것 같은 이 길로 옆 동네 마실을 다녔다니 말이죠.
2: 와, 여기가 예전엔 뚫려있던 곳이었는데 지금 막힌 거예요. 이유는 현지 분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0: 이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아 조사와 연구가 계속되고 있답니다. 이렇게 특별한 풍경 속에 살면 생활도 뭔가 특별하지 않을까요? 싱크홀 마을 사람들의 하루가 궁금해졌습니다.
2: 요 형님이 이제 밭일 하러 가신대요. 근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밭일 도와드리러 가는 겁니다.
0: 처음 싱크홀 안에서 사람이 산다고 얘기만 들었을 땐 그 안에서 뭘 먹고 사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막상 와서 보니까 괜한 걱정이더라고요. 지하수가 풍부한 싱크홀의 땅은 주민들의 곡식 창고입니다.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등 온갖 농사를 다 짓는데 여기는 배추밭입니다. 생애 첫 낫지를 싱크홀 안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근데 잘하고 있는 걸까요? 칭찬은 저를 힐하게 합니다.
2: 잘한다는데요?
0: 유채꽃처럼 노랗게 꽃대를 올린 배추밭에 앉아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풍경은 동화지만 농사는 현실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쪼그려서 풀을 뱉더니 금방 허리부터 여기저기 쑤시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고 수확부터 배송까지 반나절 싱크홀 농부 체험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다들 쉬고 있는데 아주머니 혼자 바쁘십니다.

0: 좀 전에 배워온 배추꽃 대와 잎으로 여물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1: 妈妈你我可不可以就帮你这样喂牛啊啊可以啊可以吗可以吗啊好的就直接拿出来然后就喂它就可以了对吧好的哎呀
0: 싱크홀에서 나는 작물은 사람과 가축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부합니다.
1: 자, 여물 먹자, 맘마 먹자, 음메 맘마 먹자.

0: 원래 다른 지방에서 살던 아주머니는 10년 전쯤 싱크홀 마을로 시집을 왔다는데요. 선한 미소처럼 인심도 넉넉하십니다.
1: 진짜 이렇게 풍성한 한상을 차려주십니다.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0: 세상 어느 곳보다 특별한 곳에서 세상 누구보다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2: 아,
0: 싱크홀 마을에서 보낸 1박 2일. 그 시간 동안 제가 느꼈던 순수한 아름다움이 부디 오랫동안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지하 150m 싱크홀에서 빠져나와 이제 4,000m가 넘는 산으로 향합니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이죠.
1: 여기가 윈난성 똥촨쥐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 위치한 도교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올라가는 길이 46구비 길입니다. 정말 장관이라고 합니다.
0: 우리에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길.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설렘도 커집니다.
1: 이제 그 46구비길이 시작되는 포인트에 곧 도착하는데 전망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보고 올라가려고요. 막혔어요.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원래는 갈 수 있는 길인데 예, 뭐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막아놨네요. 예.
0: 사실 더 올라가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벌써 해발 2,500m가 훌쩍 넘는 지점이거든요.
1: 아...
0: 시선 두는 곳마다 최고의 전망이 펼쳐집니다.
1: 아, 진짜 경치 정말 좋다. 어? 와,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오시는 역시 중국 젊은 분들 진짜 멋있어. 와. 오.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2: 那你现在就骑着摩托车去哪里呀？就无事绕一下，没事绕一下。啊，只是绕一下。啊，是这样子。啊，那么你也现在就要去那个自下宫那个46个这个弯路吗？对对，我只是从这儿来的。好，谢谢你。哎哎，祝你玩的开心。哎，这个骑摩托车安全一点好吗？哎，
3: 可以可以。哎，好，感谢感谢。
2: 谢谢谢谢谢谢。
0: 自下宫은 현지인들 특히 모험 좀 즐긴다 하는 분들 사이에서 새로운 여행지로 떠오르는 곳입니다. 동촨 지역에서 가장 높은 군유산 중턱. 그 위치도 기가 막히지만 무엇보다 사원에 이르는 이 길이 백미죠. 마치 산세를 따라서 바느질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구비구비 꺾어지는 길이 무려 46번. 30여 킬로미터의 구비길을 따라 오르고 또 오릅니다.

구뇨산 흉턱에 있는 해발 3,200m 위치 높이의 도교사원 드샤궁 자하궁에 도착했습니다. 各位你好，你好，你好。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안녕하세요. 강대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탈리아 그랜드 투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탈리아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남부 그리고 중부를 이제 거쳐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나폴리부터 남부라고 그러죠. 근데 나폴리가 옛날부터 남부의 제일 북쪽이에요. 나폴리는 국립박물관이 대단하다는 것만 일단 말씀드리고 그 주변에 있는 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 공화정 그때에 나온 그 문학자로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이 그 베르길리우스와 오비디우스입니다. 베르길리우스는 그 로마 건국서사신 아이네이스라는 걸 썼고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활동했던 분이고 아우구스투스의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오비디우스는 아우구스투스 말기에 살았던 분인데 자, 그분들의 흔적이 요 주변에 남아있습니다. 나폴리에 베르길리우스의 무덤이 있는데 아랫부분은 사각기둥이고 그 위에 원기둥을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나폴리에서 그 북쪽으로 가는 옛날 터널이 있었는데 그 터널 입구에 베르길리우스의 무덤이 남아있어요. 이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의 신곡에 나와요. 단테가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는데 내 저승 안내자는 남녀 합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 서사시에 남녀 합체를 등장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과 연옥은 남자가 그리고 천국은 여자가 안내하는 걸로 역할 분담을 시켰는데 그 남자 안내자가 베르길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에 쓴 작품을 약 1400년 뒤에 살았던 단테가 감명 깊게 읽고서 자기가 읽은 그 작품의 저자를 자기의 안내자로 삼아서 자기가 작품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같이 저승 여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베르길리우스가 연옥산에 갔을 때 사람들이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만토바가 나를 낳았고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그 구절이 지금 베르길리우스의 무덤이라는 데 새겨져 있습니다. 만토바가 나를 낳았고 칼라브리아가 나를 데려갔고 지금은 나를 나폴리가 데리고 있다. 나는 목장에 대해서 노래하고 농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장군들에 대해서 노래했다. 베르길리우스가 죽기 직전에 자기 스스로 써놓은 거를 옛날 사람이 적어놨다가 근래에 다시 새긴 겁니다. 요 주변에 뭐 옛날 휴양지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보다는 그 아이네이스의 주인공은 아이네아스인데요. 그 아이네아스도 저승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이 전체가

두 개의 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에 가운데쯤에 6권에 쿠마이라고 하는 데서 여사제를 따라서 저승 갔다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금 가지를 손에 들고 저승에 갔다 오는데 쿠마이가 바로 나폴리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기야말로 저승의 통로가 아닐까 싶은 그런 구울이 발견이 됐어요. 사실은 학자들이 엄밀히 볼 때 이거 옛날 해군 기지가 요 주변에 있어서 거기에서 사용했던 통로 같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저 안쪽에 자연 그 동굴이 있어가지고 저승에 내려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나폴리로 돌아가서요. 여러분이 나폴리 시내에서 들러야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나폴리 국립박물관. 거기에 폼페이와 이 주변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다 진품은 거기 있고요. 그리고 카포디몬테라고 하는 또 미술관이 그 근처에 있는데 로마에서 옮겨온 좋은 미술품들이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저 나폴리 박물관에 파르네제 컬렉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로마에 가면은 여러 저택들이 있는데 거기에 고유명사들이 붙어 있는데 그 고유명사는 대부분 추기경들 이름입니다. 로마가 종교도시였기 때문에 고위성직자가 많이 있고요. 그분들이 여러 옛날 귀한 물건들을 모아놨다가 그것이 바티칸 박물관의 시초가 되고 그랬어요. 이 추기경들은 성직자 독신이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상속권이 조카들에게 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나폴리까지 오게 된 경위들이 있습니다. 파르네제 컬렉션 중에 가장 유명한 두 가지가 헤라클레스가 이렇게 뒷짐짓고 있는 건데 그 뒤에는 사과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12가지 위협 중에 끝에서 두 번째가 이 세상의 끝에 가서 헤라의 황금 사과를 가져오라는 건데 그거 가지고 와서 뒤에 호두알처럼 사과가 아주 작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아틀라스입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떠받치는 아틀라스라 그러는데 저거는 공 모양으로 형상화된 하늘이고요. 거기에 그려진 것은 별자리들입니다.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아르테미스요. 사냥의 여신, 처녀신이어서 지중해 동쪽의 에페소스라는 데서 섬겨지던 아르테미스는 가슴에 젖이 주렁주렁 있는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그 아르테미스 조각상 중에 제일 멋진 게 나폴리 국립박물관에 있어요. 전체는 설화석 고으로 만들었고요. 몸에 짐승도 많이 붙어 있고요. 얼굴과 손, 발은 어디로 없어져서 근래 조각가가 청동으로 만들어서 끼운 겁니다. 그리고 카포디몬테 미술관에서는 여러 또 좋은 그림이 있지만 두 가지 작품만 강조하자면은 하나는 제우스가 황금의 비가 돼서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페르세우스를 낳았다라고 하는 다나에입니다. 다나에의 아버지는 자기 딸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에게 죽는다라고 하는 신탁이 내려서 딸을 청동 감옥에 가두었는데 제우스가 황금의 비가 돼서 쏟아져 내려가지고 임신이 됐다고 그래요. 티치아노가 이거를 여러 개 그렸는데 카포디몬테에 있는 게 제일 예쁜 듯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림이 유명합니다.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두 명의 여신과 마주쳐요. 하나는 덕의 여신입니다. 짐승이 우글거리는 험한 산길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쾌락의 여신입니다. 편한 길로 아름다운 도시로 가는 길을 가리킵니다. 헤라클레스는 덕의 여신을 따라가서 결국엔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교훈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구약성서 맨 뒤에 보면은 가톨릭에서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성스러운 문서가 있는데요. 유디트라고 하는 여성 영웅이 홀로페르네스라고 하는 적장의 목을 따서 죽이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자, 그리고 거기 나폴리를 떠나서 북쪽으로 갈 때 약간 동쪽으로 가시면요. 고대의 가도가 내려오다가 갈라지는 길이 있는데 거기가 베네벤토라고 하는 데입니다. 거기가 원래 로마 고속도로가 하나만 있었는데 로마에 다섯 명의 현명한 황제 중에 트라이아누스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영토를 많이 넓혔습니다. 그분이 고속도로를 거기서 한 갈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느라고 이렇게 개선문을 세워놓은 게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테의 신곡에 보시면은 지옥 문에 이 길에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라고 써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개선문 위에 쓰여 있는 글자 본받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선문에는 이 문을 언제 누가 만들어서 누구를 위해 바친다라고 되게 써 있거든요.
지옥문의 말하자면 기본이 된 건데, 여러분 아마 개선문 가장 유명한 곳 네 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대개 아피아 가도라고 여러분 아실 텐데 아피우스라는 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피우스 가도라고 부르는 게 옳을 겁니다. 그게 나폴리 북쪽에서 약간 바다 쪽으로 붙는데 거기에 키케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에다가 키케로, 아, 울보라고 카이사르가 최고라고 써놔가지고 다들 키케로 별로인 줄 아는데 사실은 서양의 고급 어휘를 다 만든 사람이 키케로예요. 히라보는요, 굉장히 그 철학하기 좋은 언어예요. 아무 단어나 그 앞에다가 정관사만 붙이면은 명사가 돼요. 그래서 존재 같은 것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에센스 같은 말들도 다 키케로가 만든 겁니다. 뭐 양과 질 그럴 때 뭐 퀀터티, 퀄러티 이런 단어도 다 키케로가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은 특히 로마가 공화정에서 기독교를 공인했던 서기 300년대의 황제, 그분이요, 사실은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경쟁을 했어요. 둘이 내일 한판 붙기로 돼 있는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깃발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 깃발을 보여줬다고. 그래서 십자가 깃발을 가지고서 밀비우스 다리라는 데서 이겼다고. 막센티우스를 이기고 나서 여기저기서 건물에서 뜯어다가 자기를 기념하는 개선문을 만들었어요. 그게 콜로세움 바로 앞에 있는 개선문입니다. 콘스탄티노스는 로마는 이제 기력이 다 했으니까 동쪽으로 이주하자라는 이주주의자고요. 막센티우스는 도시 재생론자였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요 주변에 막센티우스가 지은 건물이 많습니다. 그거 다 뺏어가지고 이름만 지우고 자기 이름 집어넣은 걸로. 그래서 콘스탄티노스 개선문도 원래는 막센티우스 개선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저거 왜 저렇게 생겼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원통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다가 작은 원통을 하나 집어넣고 더 작은 원통을 집어넣은 다음에 제일 안쪽에다가 깔때기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세요. 깔때기 밑은 좀 평평합니다. 깔때기가 좌석이고요. 바깥에 원통과 원통 사이의 공간은 통로예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 망하고 석재 부족하니까 여기서 막 뛰어다가 교회 짓고 수도원 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깥부터 벗겨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아직도 층이 두 개가 남아있는 데가 있죠. 남쪽은 한 겹만 남아있고요. 북쪽은 세 겹이 남아있어서 서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떼어낸 자국이 그 안에 통로 두 개가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선 검투사 시업도 하고 일종의 해전 같은 것도 하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를 보고서 이렇게 돌아서서 서쪽을 향해서 가면은 건물들이 쭉 있는데 제일 먼저 베누스 여신과 로마 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개 신전을 이렇게 마주놨는데 그 중에 서쪽 거는 교회로 사용돼서 멀쩡히 있고요. 동쪽 거는 없어졌어요. 베누스를 왜 이렇게 섬기냐? 아이네아스, 로마를 세운 영웅이 베누스 여신의 아들이어서 그렇습니다. 로마의 나머지 부분과 다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죠. 자,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새벽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산이 숨을 고르는 동안 바다는 물러나면서 생명을 드러냅니다.
1: 포창군 전역이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등재가 됐어요. 특히 선운산은 세계 지질공원 주요 스팟 중에 하나예요.
0: 포창의 너른 갯벌에선 많은 이야기가 넘쳐나죠.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한 갯벌에서 내어주는 풍성한 먹거리들. 귀하신 몸 드러낸 이 녀석의 정체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소문의 조개는 또 뭘까요?
2: 상상 필요 없어요.
3: 네?
2: 상상 필요 없어요.
0: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사장. 이번엔 말을 타고 달리면 명사 심리가 품 안에 들어옵니다.
4: 아, 모든 게 다 날아가죠. 아, 머리 아팠던 게.
0: 지친 하루 끝. 고창의 산과 갯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한번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심원면과 아산면에 걸쳐있는 고창을 대표하는 산에 올라볼까 합니다. 바다와 들판 사이 조용히 솟은 산 하나, 바로 선운산이죠. 해발 335m로 높지 않은 산이지만 그 안에 담긴 풍경은 여느 산에 뒤지지 않죠. 특히 울창한 숲길은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는데요. 여행작가 김소남 씨도 자주 찾는답니다.
5: 예, 좀 서해안길, 코리아 둘레길의 하나인 서해안길 걷고 있습니다. 코리아 둘레길이 전부 한 4,500km의 그 수많은 노선이 있지만 대표 코스 45개 노선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선정된 곳이에요.
0: 통서 남해안동 우리나라 외곽을 연결하는 284개의 코리아 둘레길 중 고창은 3개 코스를 통과하죠. 그중 서해 바다와 선운산의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서해

0: 테헤란길 42 코스는 특히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고창의 정신적 지주로 불리는 선운산. 사시사철 색다른 매력은 여행객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많은 추억을 안겨주죠.
1: 소풍할 때 자주 놀러 와봤죠, 여기.
0: 숲길을 걷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작은 동굴 하나.
1: 여기 진흥굴이라고 화산활동에 의해서 생긴 이제 지형인데 뭐 깊지는 않아요. 깊지는 않은데 진흥왕이 말년에 왕위에서 물러나고 이쪽에 와가지고 승려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수도를 했다.
2: 진흥왕은 신라왕이잖아요.
1: 예, 신라왕이죠.
2: 근데 여기 고창 땅까지요?
1: 고창이 얼마나 이 기운이 좋고 그랬으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공부를 했겠습니까?
2: 소풍을 오셨다고요?
3: 그때는 뭐 걸어서 다니는 시절이라 아침에 한 9시 정도 출발해서 1시 정도 도착했던 것 같아요.
1: 그때.

0: 그 사진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꼭 와서 필수로 들리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여기서 사진 찍으면 굉장히 멋있게 나와. 그래서 포즈 한번 멋있게 잡아봐요.
1: 학창 시절 소풍 왔던 그때를 기억하며 포즈를 취해 보시는데요. 어째 사진사의 반응이 영
0: 예술미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2: 하트 모양 하거나 이제 뭐
1: 아니요 이만하면 충분해요. 이제 또 발걸음을 옮겨보려는데 분명 둘레길인데 어째 가파른 계단이 나타납니까요?
3: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4: 여기 동정아요 먼저.
0: 다 왔어요. 뭐 시작이 반이라고. 아 여기 이 코리아 둘레길 걷는 사람들은 이거 깨끗 발로 건너고 그래요. 이 정도는
3: 올라가면 비경이 나오나요?
0: 아 비경 나오죠.
1: 그래요. 비경을 포기할 수 없죠. 운동 부족 제작진도 힘을 내봅니다. 자 드디어 도착.
0: 바람 부니까 시원하네. 아
1: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녹음이 짙어져가는 선운산이 내뿜는 기운과 눈앞에 펼쳐진 그림 같은 풍경.
0: 고창군 전역이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등재가 됐어요. 특히 선운산은 세계 지질공원 주요 스팟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바위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죠.
1: 수천만 년 전 화산 활동이 만든 기암괴석과 수직 절벽들. 선운산 전체가 거대한 조각품인 듯한데요.
0: 그 이 선운산은 외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 산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많아요. 봄에는 동백, 가을에는 단풍, 추석 무렵에는 또 꽃무릇, 여름에는 녹음, 겨울에도 설경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책장을 넘기듯 계절을 따라 각가지 황홀한 색으로 물드는 선운산.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꽃과 색의 산으로 부르기도 하죠. 선운산 자락에 자리한 1500년 고찰 선운사. 선운산을 찾았다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해랑길 40의 코스의 마지막.
5: 뭐 고창은 몰라도 선운산은 많이 안다고 이제 그러는데 창건은 백제 위덕왕이나 신라 진흥왕 무렵으로 전해지고 있으니까 엄청난 고찰이죠.
1: 조선 후기 건축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전각들과 불상, 목판 등 많은 문화재가 선운사에 있습니다.
0: 이거 옛날 선사들 절에서 얘기하면은 불자에서 불가에서 얘기하는 스승님들을 모셔놓은 곳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선운사 창건설하고 관련이 있는 검단 선사 재밌는 설화가 있죠. 여기. 보은염이라고 소금 단지를 이렇게 앞에 안고 있네.
1: 은혜에 보답하는 소금이라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0: 이 보은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창건을 하려고 터를 잡다 보니까는 여기에 이제 뭐 전쟁 난민이라든지 도족들도 있고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주 대책을 세워줘야 절을 짓는 건데 그래서 여기 선운산 뒤에 전부 이제 정착을 시키고 소금을 만드는 법을 알려줬어요. 제염법. 그게 이제 그 소금이 자염이라고 해서 우리 전통적인 전통 소금이에요.
1: 서해안에 염도 높은 진흙을 가져와 물을 붓고 큰 가마솥에서 오랜 시간 끓여서 만드는 자염. 그때 소금은 지금의 화폐와도 같았답니다.
0: 그래서 그 정착한 마을이 마을에서 생산하는 자염을 해마다 가을에 부처님께 바치면서 감사의 예를 갖추고 그랬죠. 우리 고창의 자염의 뿌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 있는 거죠.
1: 단순한 소금이 아닌 은혜를 기억하는 결정체. 고창엔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비옥한 고창의 땅 끝엔 넓은 바다가 펼쳐집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고창. 햇볕이 강하고 바람은 적당해서 소금 생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죠. 오늘도 염전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6: 안녕하세요.

0: 아, 여기도 염전이 이렇게 있네요.
1: 네, 여기 염전 많아요.
2: 염전이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40년 했습니다.
3: 40년째 만돌의 염전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 소금을 만드는 일은 뜨거운 태양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4: 그전에는 삼행사 염전이 굉장히 컸어. 종업원들이 한 5, 600명 되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5, 600명이 다 그 삼행사 염전에서 다 먹고 살았어.
3: 한때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고창 염전. 지금은 그 시절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진 않지만 넓은 소금밭은 여전히 투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4: 고창수이 보다시피 산이 없잖아. 탁 터져가지고 산이 없으니까 툭 터져가지고 소음이 올 때 아싸 가버려. 이것도 소금도 진지하게 있으면 쓴맛이 있는데 이 날씨가 좋고 바람이 부은 게 그렇게 햇빛도 오니까 이 짠기가 없어. 소금이.
2: 소금은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짜야 되는 짬 쓰면 안 되지.
5: 그래 봐. 여기 소금 맛봐봐. 쓴맛이 없지.
3: 맛을 봐야겠어요.
4: 쓴맛이 쓴맛이 없잖아. 맛거든.
3: 아, 진짜 쓴맛이 없습니까?
6: 바삭바삭하고 약간 쓴맛이 없네요.
4: 물 쫙 한 숟 빠지면 단맛이 난다니까. 단맛이.
6: 약간 중독되는데요, 이거.
5: 막 먹고 싶어?
6: 예.
2: 네. 짜지 않아? 짜지?
6: 짜긴 짜죠. 소금인데. 근데 이제 깔끔하게 짠맛이. 또 생긴 것도 약간 별사탕 같은 느낌이라고.
3: 실제 고창의 소금은 질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미식가들에게 잘 알려진 프랑스 소금보다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창의 염전은 조금씩 줄어가고 있답니다.
7: 원래 이쪽 일대가 다 염전이었었는데 다 없어지고 여기만 남았어요.
3: 마음이 바빠진 아버지는 하나라도 더 아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주려는데요.
4: 일시 염도 된 것이요. 식구도 되면 지금 이미 몇 동이냐면은 17동계 내 19나 18도 되면 따. 그래가지고 이제 혼합물로 넣으라고.
3: 바닷물로 소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은데요. 염전은 각각의 기능에 따라 저수조, 증발지, 결정지로 나뉘는데 각 공간에서 염도를 조절해 염수를 이동시킵니다.
4: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면서 증발되고 증발지고 오면 여기 오면 한 18도에서 19도 그래가지고 오후에 한 2시나 3시쯤이나 25도쯤 맞으면 그때 소금이 이제 그 소금이 이제 소금꽃이 피어.
5: 이게 물이요.
4: 이게 소금, 네. 소금이 이제 뜬 것보다 소금꽃이라고 그러거든.
2: 아, 그게 소금이에요, 그러면?
3: 바닷물이 소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5일.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현 씨는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8: 소금 넣는 거군요. 4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적응도 하고 또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본 친구들도 그냥 어제 본 것처럼 그냥 반갑게 맞이하시고 이제 같이 즐기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죠.
3: 소금 채취는 끝났지만 아직 할 일이 남은 모양이죠.
9: 아, 지금 동죽 작업이 있어가지고 친구하고 같이 동죽 작업하고 있어요.
10: 동죽이요?
9: 예.
10: 아, 바닷일도 하세요?
9: 아, 예. 투잡이에요. 겪은 게. 아,
10: 투잡이에요?
9: 가시게요?
10: 아, 예. 같이 가세요.
3: 시원하게 바다로 향해보는데요. 이미 다른 사람들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부랴부랴 움직여봅니다. 장비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11: 남자들 같은 경우는 힘쓰는 일이 많다 보니까 네. 뒤에서 엄마들이 캔 거를 쓸어 담고 네. 방에다 작업하는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캐는 역할을 많이 하시죠.
3: 이분들이 이렇게 부지런히 찾고 있는 것은 동죽, 일명 물총 조개로도 불리는데요. 고창 갯벌의 좋은 모래와 깨끗한 환경 덕분에 고창 동죽은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깊이 파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동죽. 아이고, 이게 다 동죽입니까?

0: 양식장이에요?
1: 아니요, 양식장 아니에요.
0: 이게 그럼 다 자연산이에요?
1: 예, 예, 이거는 자연산 다. 이게 적게 나오는 거라고 원래 자연산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캐가지고 이제 풍모 체험장 그쪽에다 다시 넣는 거죠. 그래서 갯벌 체험하러 온 사람들한테 조개 캐기 체험도 하고 이제 오신 분들 캐가지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2: 갯벌 체험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동죽도 챙기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니 바구니가 금세 채워집니다.
1: 이렇게 조개 캐다 보면 이 땅에 이렇게 백합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0: 백합?
1: 예.
0: 이게 백합이에요?
1: 예, 이게 백합.
2: 조개의 여왕으로 불린다는 백합 껍데기에 나이테와 함께 100가지 각기 다른 무늬가 있어 백합으로 불리는데요.
1: 한쪽 보시면 네. 지금 이렇게 허리 숙여가지고 네. 뒤로 뒤걸음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그네질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백합을 잡으시는 거예요.
2: 동죽캐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백합 캐기.
3: 처음에 이렇게 하면은 딱딱 하고 소리가 나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백합이 안 나오네요.
2: 그래라는 도구를 이용하는데요. 백합이 날에 부딪히는 소리와 진동을 느끼면서 채취한답니다.
0: 동죽은 아예 안 주수세요?
4: 줬다가 안 줬다 그래.
0: 왜요?
4: 그 많이 주도다 못하게.
0: 동죽은 흔해요.
2: 과거와 달리 이젠 귀한 몸이 된 백합.
3: 요요요요요. 이게 백합이 단계야.
4: 백합이 비싼 게 맛있지. 백합 맛보면 다른 거 못 먹고 어. 서해 안에서는 백합을 알아준다고요.
2: 자, 그러면 막 백합 맛 안 보고 갈 수는 없지요. 백합 정식이라 네, 기대가 됩니다.
5: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2: 백합 손질이 한창인데요.
6: 백합 정식은 코스로 나오는 요리예요. 예, 백합 이제 회는 각 1인당 하나씩 드리고요. 구이, 탕, 무침, 죽 이렇게 5가지 음식이 나갑니다.
2: 소금물에 담가 해감을 마친 백합은 먼저 횟감으로 손질합니다. 딱딱한 껍데기 안에 숨어있는 하얀 속살.
6: 회예요.
7: 회.
6: 산지에서 직접 가져오는 거라 싱싱해서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맛입니다.
2: 아무런 양념도 하지 않고 후추와 마늘, 고명이 전부. 보기만 해도 향긋하고 부드러운 맛이 전해지는데요. 이번엔 은박옷을 입습니다. 앞서 날것으로 입맛을 적셨다면 이젠 다른 맛을 볼 차례.
6: 아, 백합 구이를 하는 건데요. 이게 국물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호일에 싸는 거예요.
2: 뜨거운 냄비에서 짧게 익혀주면 구이가 완성되는데 조개즙이 흐를 새라 조심조심 뚜껑을 열면 국물이 가득합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백합은 끓이기만 해도 훌륭한 요리가 되는 것이죠. 양념 한 숟갈 넣지 않고 완성된 백합탕. 뽀얗게 우러난 백합 육수. 와.
6: 예, 이게 끝이에요. 이건 원래 바다에서 나서 간이 돼 있고요. 파하고 고추만 넣으면 끝이에요. 그래도 엄청 맛있어요.
2: 한입 먹으면 땀이 쭉 날 것 같은데요. 이번엔 매콤함에 새콤함을 더한 백합 회무침. 마지막으로 뱃속을 부드럽게 채워줄 백합죽까지. 포창바다가 한상 차려졌습니다. 다양한 백합이 변신. 자, 이제 맛을 보시자고요.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백합회부터 공략합니다. 아니, 껍데기까지 드시겠습니까?
7: 고창에 바다가 있잖아요. 그 바다를 다 먹은 느낌?
8: 그러니까 네. 국물이 흘러넘치지 않게 그대로 부으면서 국물이 새지 않게.
2: 촉촉하게 익은 백합 살과 국물의 조화. 부위 맛은 어떨까요?
7: 상상 필요 없어요.
0: 예?
7: 상상 필요 없어요. 목이 포신되나 봐.
9: 진짜 좋네.
7: 예.
9: 땀나요, 땀나.
7: 그리고 백합은 꼭 코스로 드셔야 돼.
0: 왜요?
7: 다 맛이 틀리잖아요. 제가 다 맛이 틀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새 먹어보고, 찐거 먹어보고, 양념된 거 보고, 이제 마지막에

0: 한에다가 소주 한잔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로 싹 써내리고.
1: 고창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겐 백합은 추억의 음식이기도 하죠.
2: 예전에 정말 백합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백합은 좀 그래도 조개 중에서도 좀 고급 어패를라.
0: 그리고 이제 발 한켠에 큰 솥단이 걸고 그때는 양철통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놓고 할아버지 이제 소주 한 잔에 백합 하나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1: 시대는 변해도 바다의 넉넉함 덕에 변함없는 맛이 이어지는 것이죠. 속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또다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일직선의 모래사장이 끝도 없이 펼쳐진 명사 심리. 아니, 그런데 해변가에 뭔 말이 나타난대요? 무슨 일인지 한번 따라가 보실게요? 그 끝에 나타난 한 승마장.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그 껴오세요. 아, 이거 끼야지.
5: 좀 잡으시죠.
2: 자, 제가 잡아드릴게. 네. 자, 이거.
5: 자,
2: 잡아드릴게. 잘라.
3: 해변에 이렇게 승마장이 있어요?
2: 보통 명사 심리라고 하는 게 가는 모래가 심리 이상 깔려있다라고 그래서 모래가 발에 빠지지 않고 달릴 수 있어서 말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말을 갖다 달릴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 땅에서 달리는 승마하고 모래밭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뛰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굉장히 그 뭐랄까 어떤 쾌감이라고 할까?
1: 자연과 사람, 말이 함께 호흡하는 특별한 순간. 하지만 해변으로 나가기 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감정을 잘 느끼고 예민한 말과 먼저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3: 계속 저걸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2: 네, 지금 보통 보면 말들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라디오 소리를 갖다 틀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민감한 소리가 있거든요. 소리 금방 말씀을 갖다 했다시피 빵! 했을 때 그냥 얘가 그냥 귀만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사람의 소리, 음악 소리, 기타 등등의 소리를 갖다 말들이 익숙해지는 거죠.
5: 소음으로 소음을 가리는 거죠.
3: 아, 한번 왁! 왁! 왁!
2: 차 안에 차.
1: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셈입니다. 바다에 나가기 전 말을 다루는데 꼭 알아야 할 수칙과 장비를 점검한 후 승마 체험이 시작됩니다.
3: 어디서 오셨어요?
4: 대전에서 왔습니다.
3: 대전이요?
4: 네. 여기가 해변가에 환경이 좋고 말이 좋아서 월 2, 3회씩 오고 있어요.
2: 자, 저 따라오세요.
1: 말에 익숙해졌다면 조금씩 속도를 내봅니다. 평탄한 승마장과 달리 야외에는 웅덩이나 움푹 파인 곳들이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숲길을 지나니 눈앞에 펼쳐지는 넓은 해변. 바닷물이 빠져나가 달리기에 딱 좋습니다.
6: 말씀해 주시면 돼요. 힘들다, 빠르다, 천천히 가자, 빨리 가자 말씀해 주시면 돼요.
2: 바닷가는 보시다시피 터져 있잖아요. 굉장히 여기가 지금 백사장이 넓은데요. 기승자가 잘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말은 기승자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말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1: 경험자를 선두에 두고 슬슬 움직여보는데요. 명사 심리 모래길은 약 8km에 이릅니다. 이름처럼 곱고 부드러운 모래 덕에 백사장은 발자국이 남지 않을 정도로 찰지고 단단한데요. 때문에 말도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거랍니다.
4: 잠깐 정지! 자, 말을 달리니까 아주 바닷바람 시원하고요. 오늘 신나게 달리면서 힐링할게요.
6: 모든 게 다 날아가죠. 머리 아팠던 게. 진짜 이 시원한 바닷가에 나와서 이렇게 힐링하고 만끽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출발! 출발!
1: 바닷바람과 파도소리, 말의 숨결이 어우러집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걷거나 차를 타고 보던 바다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2: 하늘과 맞닿아 있는 첫 번째

0: 이제 창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 모든 게 풍요로운 고창입니다. 여기 이렇게 넓은 고창 바닷가를 힐링하면서 아주 즐겁게 건강하게 아주 안전하게 즐기고 싶습니다.
1: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늘을 닮은 바다가 있고 시간을 머금은 갯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건네는 고창의 산과 땅, 내일이라도 떠나보실까요?
2: 태초의 자연 그대로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네모 네모 구멍 송송 말랑 말랑 스펀지 스펀지
1: 어 린다 쌤 청소하세요? 하리도 같이 해요.
0: 야 하리야 청소 아니고 그림 그릴 준비. 이 스펀지에서 무슨 그림이 나오나 봐봐.
1: 오호 좋아요. 뭐가 나올까?
0: 스펀지를 쭉 문지르면
1: 우와 무지개네요. 물감이 쭉 퍼져서 빨주노초파남포 기다란 무지개가 됐어요.
0: 다 이 스펀지 덕분이지. 이 무지개 위로 뭐가 지나가나 보세요.
1: 네.
0: 먼저 분홍 물감 찍고
1: 찍고
0: 찍고
1: 찍고
0: 찍고
1: 찍고
0: 찍고 보라색을 찍고 찍고
1: 이게 뭘까요?
0: 이렇게 하면 알게 될걸? 동그란 스펀지를 검은 물감에 찍어서 콕 콕 콕 콕
1: 칙칙폭포 기차다 기차 저도 찍을래요 저도요 야, 바퀴를 콕 또 콕 콕 콕 콕 콕
0: 뿌뿌뿌 연기도 뿜고 있어.
1: 우와 네모난 스펀지랑 동그란 스펀지가 모여서 금방 기차가 됐어요.
0: 또 뭐가 될지 스펀지한테 물어볼까?
1: 네.
0: 스펀지 씨, 이번엔 또 뭐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말이죠. 아주 말랑해서 모양이 아주 쉽게 변한답니다. 요렇게 찍으면 뭐가 될까요?
1: 리본인가? 아, 린...

0: 우리 얼른 찍어봐요.
1: 좋았어. 이번엔 스펀지를 이렇게 가운데 고무줄로 묶어서
0: 고무줄
1: 물감에 다시 콕 찍어서
0: 물감에 찍어서
1: 여기 놓고 북신 짜잔 팔랑팔랑 나비
0: 우와 나비가 훨훨 날아왔어요
1: 이번엔 무슨 무늬가 나올까? 짜잔
0: 우와 하늘에 나비가 가득하네요 하리도 이 스펀지 기차 타고 싶어요 무지개 위를 날아서 헐헐
1: 친구들도 스펀지로 재밌게 놀아봐요
0: 재밌게 놀아봐요

0: 보자 보자. 응. 아, 깜짝이야. 아, 아유 놀래라 놀래. 아유, 근데 너 좀 귀여운데? 말랑말랑해. 내 동생 해라. 귀여워.
1: 우와, 방울 방울 비눗방울이다. 애원아, 여기 왜 이렇게 비눗방울이 많아?
2: 지금 거품 먹어 가고 있거든. 아, 내가 누구 그리는지 봐봐. 저래.
1: 욕조.
2: 이렇게 그려주고. 다리랑.
1: 다리랑.
2: 됐다. 고. 이제 네모난 스펀지로 밑단에 꾹 찍어서.
1: 찍어서.
2: 종이에 찍어줄 거야. 여기도 예쁘게 찍어줘야지.
1: 와.
2: 물감이 잘 안 나오네. 그럼 다시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네모 모양을 만들어줄 거야.
1: 혜원아, 이게 뭐야?
2: 뭔가? 응. 한번 맞춰봐.
1: 아, 뭘까? 아, 뭔 그리 궁금해.
2: 콕콕콕콕 찍어줄 거야.
1: 이번엔 동그란 스펀지네.
2: 톡톡톡톡. 찍어주고.
1: 찍어주고.
2: 됐다. 이제 이걸로 노란색 물감을 찍어서.
1: 이번엔 노란색.
2: 꼭 붙여줄 거야. 반대쪽도 붙여주고. 됐다.
1: 뭘까?
2: 검정색 물감으로. 여기도 다음에. 하고.
1: 뭔가 나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2: 꾹 찍어서 거품을 만들어줄 거야.
1: 거품이다. 이거 지금 몽글이 목욕하는 거 그린 거구나.
2: 응, 맞아.
1: 거품 목욕하니까 너무너무 개운해.
2: 이렇게 흘러넘치고 있어.
1: 복신복신하다.
2: 그 다음에 비눗방울도 그려줄 거야.
1: 우와, 비눗방울이다. 좋아 좋아. 보글보글 거품 목욕 너무너무 좋다.
2: 그 다음에 몽글이 머리 위에도 올려줘야지.
1: 또 그려줘 또 그려줘. 보글보글 거품 많이 많이 그려줘. 내 머리 위에 거품 있어.
2: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붙여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 이건 뭐야?
2: 이건 우리 가족이야.
1: 그렇구나. 여기 거품 목욕하는 데서 뭔가가 나오려고 한.

0: 뭘까? 돌고래다 돌고래. 전방 전방 돌고래도 거품 목욕을 한다.
1: 몽글이 색깔이 분홍색으로 했죠?
0: 우와 예쁘다 분홍 하트. 아 너무너무 좋은 거품 목욕이야.
2: 나도 그릴래.
3: 이 작품은 눈오는 날입니다. 눈보라를 만들었는데요. 스펀지로 눈결점을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4: 행동된 친구들과 함께 뛰어볼 오늘의 노래는

0: 할 수 있어.
1: 참 잘했어요. 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0: 얼굴 상처엔
2: 순한쿨게.
0: 주물 상처엔
2: 너무나이.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0: 얼굴 상처엔
2: 순한쿨게.
0: 주물 상처엔
2: 너무나이.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생명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고열,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 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사랑 TV 국민행동 요령 지진 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소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회의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회의는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을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회의는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이상

0: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진짜 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키키키키.
3: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5: 얼굴 상처엔
2: 순간기계.
5: 주물 상처엔
2: 정말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버려요.
1: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2: 스, 레, 기, 통.
1: 한 번 더!
3: 우리는 한글 쓰레기통.
4: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주세요. 플라스틱은 나에게 주세요.
5: 종이는 나에게 주세요.
6: 캔은 나에게 주세요.
7: 플라스틱은 나에게.
8: 쓰레기통 기다리고 있었다.
9: 어서오세요.
4: 아, 쓰레기를 버리러 오셨군요.
5: 응? 이건 누구한테 버려야 할까?
6: 이거 플라스틱인가?
4: 종이 아닐까?
5: 종이는 아닌 것 같은데.
4: 시끄럽다.
8: 감히 내 천지군을 쓰레기로 보다니. 나는 천지, 나의 공격을 받아라. 지연!
0: 하! 우리는 어린이 용사! 한글은 우리가 지킨다!
10: 이야! 천지 가고야!
11: 넌 누구니?
12: 왜 우니?
11: 난 쓰레기야! 우리 집을 찾아줘!
12: 쓰레기의 집은?
0: 쓰레기통이야!
12: 아!
0: 우리가 쓰레기통을 불러줄게.
2: 쓰레기통, 빨리 와!
11: 수수!
0: 왔다!
11: 안녕!
13: 우리가 왔어!
11: 우와, 우리 집이다! 들어갈래!
0: 공격을 받은 거야?
14: 천지가 한글을 가져갔어.
15: 우린 원래 멋진 쓰레기통이었는데
14: 뚜껑도 안 열려.
15: 이제 쓸모없는 통이 돼버렸어.
11: 뭐?
0: 걱정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줄게.
12: 응. 우리가 한글을 찾으면 쓰레기통의 뚜껑이 열릴 거야.
0: 응. 어린이 용사 변신!

0: 저기 한글이야.
1: 와,
2: 어림없다.
3: 천지야.
2: 쭉.
3: 아멘.
4: 천지 멈춰.
3: 아야.
2: 방해꾼이 또 나타났군.
5: 천지 한글을 돌려줘.
2: 어림없다.
4: 한글을 빼앗다니 절대 용서 못해.
2: 건방지구나. 쉿.
5: 한글 용서 아 이 야.
4: 어서 한글을 돌려줘.
1: 그만 한글을 돌려주겠다.
2: 하지만 순순히 돌려줄 순 없지. 자, 한글을 돌려주겠다.
6: 와, 한글을 찾았다.
0: 이제 열리겠지? 수수.
7: 뭐지?
0: 어? 뒤에서부터 읽어보면 응. 쓰레기통?
3: 아! 쓰레기통!
6: 어? 어? 우와! 한글을 찾았어!
2: 한글을 찾다니 대단하군. 하지만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쭉.
0: 우리 집은 안 열려, 수수.
7: 천지가 이번엔 한글을 파괴했어. 쓰레통? 기를 파괴했어.
0: 기를 쓰려면 기억이 필요해.
7: 수수.
0: 수수수수! 여기에 한글이 있어! 미은이야!
7: 아, 하지만 우리가 찾는 건 기억이야.
4: 우리가 도와줄게.
8: 천천히 한글!
9: 이제 내 차례야.
10: 두라다
11: 해전추
9: 쥬엇 쥬엇 헛 쥬엇 헛 쥬엇
4: 쓰레기통
12: 정답 완료. 쓰레기통.
13: 이젠 할아버지 차례. 쓰레기통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14: 우와! 뚜껑이 열렸다. 쓰레기야 어서 들어와.
13: 들어와.
0: 수수 수수. 포근한 우리 집.

0: 어떻게 쓰일까요?
1: 플라스틱 쓰레기 집은 여기.
2: 쏙.
1: 쏙.
3: 종이 쓰레기 집은 여기.
2: 쏙.
3: 쏙.
0: 캔 쓰레기 집은 여기.
2: 갑니다. 쏙.
1: 쏙.
4: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요.
0: 쓰레기통. 순서대로 써볼게요.
4: 쌍시옷이 을을 만나 쓰. 리을이 에를 만나 레. 기역이 이를 만나 기. 티읕이 오를 만나 토. 토가 받침 이응을 만나 통. 쓰레기통.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쓰레기통. 친구들 따라해봐요. 쓰레기통.
5: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한글을 찾은 이용사에게! 오! 박수! 축하해! 지식으로 용사들을 도와준 야용사에게도 야! 축하해, 야용사! 아이야는 한글 영웅!
6: 아이야는 우리들의 영웅이야!
7: 우리가 올해의 영웅으로 뽑히다니.
8: 역사적인 순간이야. 우리 TV에도 나오겠는데?
7: 감동이야. 영웅 배지 너무 좋아.
5: 자, 자, 올해의 영웅님들,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엄지척 칭찬을 받아주세요.
7: 어? 엄지척 칭찬?
5: 친구들, 엄지척 칭찬 준비됐지?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아이야 최고야 라고 외쳐주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아이야 최고야.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아이야 최고야.
7: 고마워. 고마워.
9: 어림없다. 아이야가 올해 영웅이라니 다소롭군. 아이야는 절대 영웅이 될 수 없어.
5: 안 돼.

0: 정글이야. 정글이?
1: 이응을 파괴했어.
0: 응.
1: 우리가 이응을 찾아.

야, 어? 어린이 용사, 어디로 간 거야? 아직도 출동하는 중인가? 어린이 용사들이 올 때까지 놀고 있어야겠다.

0: 냠냠.
1: 우와, 친구들이 많이 모였네. 신난다. 그런데 나 배고파, 배고파. 한 그리다. 나는 땡땡으로 놀아요. 맛있겠다. 먹고 싶은데. 어? 문장을 완성하면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밥. 나는 밥으로 놀아요. 잘못된 문장이구나. 밥은 노는 게 아니라 먹는 거야. 친구들, 도와줘! 더 얘기해줘. 그럼 난 공으로 놀아요. 공! 오!

재밌다. 나처럼 구경하여 다들 왼쪽 오른쪽 중간 친구들 다 천천히 나처럼 굴려봐요. 이렇게 재밌어. 어? 그런데 어린이 용사는 어디쯤 오고 있을까? 어? 우리 함께 어린이 용사를 불러봐요. 어린이 용사!

0: 아이아르고한 곳까지 오다니 겁도 없군.
1: 아버지!
2: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돌아가.
1: 그럴 순 없어. 우린 이응을 꼭 찾아야 해.
2: 고집이 세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4: 승강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칠동.
3: 얼굴 상처엔
2: 승환킬게.
3: 주물 상처엔
2: 너무나
4: 마데카 소리
2: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7: 예!
6: 포켓몬 태그스타.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0: 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우와, 뽀로로망이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망.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는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 상처엔
5: 순한 크게
4: 주물 상처엔
5: 너무나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TV 애니메이션을 볼까 해요.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 깨달음도 얻을 거예요. 여러분은 애니메이션이 그저 웃고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몇몇 애니메이션은 메시지를 전달해요. 뭐랄까... 아! 메신저죠!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전혀 없죠. 몇몇 애니메이션은 성과 악의 차이를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몇몇은 오직 웃기기만 할 뿐이죠. 꼭 그게 다예요. 자, 이제 함께 봅시다. 항상 교육할 때만 TV에서 비가 내린단 말이야. 아, 동네 집으로 가는 수밖에. 선과하게 큰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써야겠는데. 대체 뭐가

동네 집에서 TV를 바로 볼 수 있겠네. 이건 정말 좋지 않아요.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멀리하게 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 여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네요.

모든 사람들은 위대한 예술가를 방해하고 싶어 한다니까. 아! 이렇게 예쁜 토끼가 나한테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을까? 그래, 뭘 원하는데? 어서 말해봐. 내가 가진 물감을 모두 너한테 주면 난 이 위대한 작품을 어떻게 완성하라고. 그게 진짜야? 정말 놀라운데? 너 진짜 대단하구나. 그럼 필요한 건 뭐든지 가져가도 좋아.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놀랄만한 일이 있지요. 자, 어서 열어봐, 어서. 아마 엄청 놀랄걸?

그걸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대한 걸 얻었네. 그래, 모두를 놀라게 해야

보물차잖아. 너희한테는 지금 카라반이 필요해. 모든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거. 그럼 좋아. 자고 일어나면 내가 내일 아침에 하나 준비해 올게.

좋아. 설계도대로 하나하나씩 만들어보자고. 어떻게 보는진 아는 거지?

뭐라는 거야? 여기 써있는 거 안 본 거야?

주는 거고. 그리고 아! 저기! 너희가 태울 첫 번째 고객들이야. 좋아, 활짝 웃는 거 잊지 말고 나머지는 설명서대로 따르면 돼.

지금 설명서를 못 읽는 거야?

0: 거짓말. 늑대들이 글자를 하나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
1: 에헴. 우리 친구들, 그만 일어나요. 함께 공부할 시간이에요. 에이. 엠. 유. 좋아. 이 선물은 받았고, 이 선물도 받았고, 이 선물은, 이 안에 뭐도 있겠지, 뭐. 흥. 근데 저건 뭐지? 리스트에는 없는데. 내 생일을 잊지 않고 기억해줬잖아. 얘들아, 여기 와서 이것 좀 봐. 굉장하지 않니? 자, 로봇이야. 어때? 신기하지? 뭘 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볼까?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안녕, 친구들아. 나는 마쇼코야. 만나서 반가워.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놈한테 가서 이 친구를 소개시켜줘야겠어. 곰아! 여기 좀 봐. 얘 너무 멋지지 않니? 바닥에 이 물은 대체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얘는 마스코야. 할 수 있는 게 뿌듯하게 많아. 아니 아니, 여기서는 놀 수 없어. 집을 깨끗이 정리하면 다시 올게. 너도 나처럼 로봇을 구해보는 게 어때? 지루하지도 않고 많은 도움이 될 거야.

0: 청소를 했네. 마스코, 어서 들어와. 안녕, 나는 마쇼코야. 만나서 반가워.
1: 뭘 도와드릴까요? 만나서 반가워요, 로봇. 로봇, 만나서 반가워요.
0: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만나서 반갑습니다, 로봇.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로봇. 만나서 반갑습니다, 로봇.
0: 그럼 인사는 끝난 거지? 그렇다면 점프 시간입니다. 내가 항상 말했지? 자신만의 로봇이 있으면 절대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2: 얼굴 상처엔
3: 순한 길갱.
2: 주물 상처엔
3: 너무나
4: 마데카 솔이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3: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대가족.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4: 승강기계.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스쿨버스 왔네.
7: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잡으면 버스, 배치면 놀이터.
13: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14: 내일 떠나자.
1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여기는 오늘 문을 연 선샤인 랜드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1: 와, 놀이공원이라고? 레드나이트 비켜! 안 보이잖아!
2: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 겁니까?
1: 너도 좀 봐! 인간들이 노는 곳이라는데 정말 재밌겠지!
0: 선샤인 랜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리본다
1: 최고! 슈비즈다! 당장 놀이공원을 잡으러 가자! 그래, 좋아! 얼른 가자!
2: 아니, 놀이공원을 잡다니 슈비즈를 잡는 거 아닙니까?
1: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얼른 가자!

0: 멋지다.
1: 입장료가 얼마일까? 너무 비싸면 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0: 무슨 소리야, 로사. 같이 가야지. 걱정 마. 댄스 대회에서 받은 자유 이용권이 있잖아.
2: 아, 우승 상품 말이지?
0: 그래. 다들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와, 놀이기구 좀 봐. 뭘 다 타지? 맛있는 것도 많다, 큐.
2: 어, 저건 뭐지?
1: 저기서 뭘 하는 거야?
3: 아휴, 또 무슨 말썽을 부리려고. 얼른 가보자.
4: 여러분, 선샤인 랜드를 찾은 스타들을 소개합니다.
5: 여기 좀 봐주세요.
6: 우와, 역시 멋져.
0: 아리시엘의 시청자 여러분,

0: 댄스 대회에서 우승한 주주 맞죠?
1: 네.
2: 주주!
3: 주주!
1: 감사합니다. 아, 이젠 주주까지.
4: 네.
5: 여기였구나. 들어가자.
4: 잠깐만요. 입장권을 보여주세요.
5: 입장권? 그게 뭔데?
4: 선샤인랜드에 들어가려면 네 분 다 입장권을 사셔야 해요.
0: 저도 있습니다만.
5: 입장권? 얼마면 되는데? 이거면 됐지?
4: 충분해요. 들어가세요. 자.
6: 주비주비주비주비주비주.
5: 너희들 오늘은 진짜 말썽꾸리면 안 돼.
7: 다들 따라와. 내가 멋지게 찍어줄게.
5: 같이 가.
4: 저렇게 놔둬도 될까?
8: 괜찮아. 오늘은 신나게 놀게 두자고.
5: 너희들 그 보라색 주비주가 어디 있는지 잘 봐.
4: 그래.
5: 알았어. 혹시 저기 있지 않을까? 맞아. 저기서 뭔가 반짝였어. 주비주 같은데.
0: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습니다만.
5: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우리 저걸 타고 찾아보자. 좋아. 이거야. 주비주를 잡기 위한 빠른 스피드. 주비주를 잡기 위한 박치기. 이리야, 이리야. 조금 더 높이. 주비주가 보일 것 같아. 니가 주비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바퀴 더 돌면 보일 거야.
9: 엄마가 불쌍해. 내가 풀어줄게.
0: 대체 주비주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10: 저기 루시 아니야?
11: 쟤들이 여긴 왜 온 거지?
5: 따라가 보자. 아, 신나게 놀았다니.
0: 놀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5: 아니, 주비주를 열심히 찾았다니. 배가 고프네.
11: 역시 주비주를 찾으러 온 거였어.
5: 나도 배고파. 루시,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좋아, 가자.
0: 네? 네?
5: 아, 비켜, 비켜. 다 비키라고.
12: 내 풍선. 내 풍선.
5: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뚝.
13: 저기요, 이게 다 언니들 새치기 때문이잖아요.
5: 뭐라고? 요 꼬마가 겁도 없이.
11: 미아가 위험해. 안 되겠어. 우리 변신하자. 하지만 주비주들이 안 보여.
13: 어이 참. 이럴 때 어딜 간 거야?
14: 우리 빨갱이.
10: 주주, 서둘러야 해.

너희들! 그 애들을 가만둬! 이게 누구야? 안 그래도 찾는 중이었는데 잘 만났다! 시크릿 매직 페이드! 여긴 또 어디야? 리모트로! 트위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고마워, 신디! 이번엔 안 될걸? 공격하자! 리모트로!

0: 매직 크리스탈.
1: 고마워요. 당신은?
0: 저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을 가진 미스틱 매지션입니다.
1: 저건 또 어디서 나타난 거야? 레그나이트, 공격해!
2: 알겠습니다. 심장이 또...
1: 레드나이트 뭐해?
2: 킬링! 마법 장성이!
3: 진정!
0: 매직 크리스탈! 괜찮으신가요?
1: 네, 고마워요, 미스틱 매지션. 이젠 내가 맡을게요. 햇햇 레인보우 스틱. 그냥 당하지 않겠어.
4: 클링 클링 미라클.
1: 우린 그만 돌아가자. 미아랑 친구들은 어디 있지?
5: 저걸 없지.
1: 무서워.
0: 위험해. 매직 크리스탈.

0: 지, 네 멋대로! 위험해!
1: 바로 진정!

0: 매지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1: 이런, 마법을 너무 많이 썼어.
2: 타로? 네가 왜 거기 있어? 계속 안 보이더니.
3: 무슨 소리야? 쭉 너희랑 같이 있었는데.
4: 그나저나, 미스틱 매지션은 어디 갔지?
5: 가버렸나 봐.
4: 그냥 갔다고? 인사도 없이? 너무해!

0: 주주, 뭘 그렇게 열심히 봐?
1: 그러다 넘어지겠어.
2: 큰일 났어!
0: 궤도 번개가 선샤인빌에 나타났다고?
1: 번개처럼 나타나서 값비싼 물건을 훔쳐간다는 그 도둑 말이야?
2: 그래! 그런 나쁜 도둑이 선샤인빌에 왜 왔지?
0: 이번엔 뭘 훔치려는 걸까?
2: 신디, 스텔라! 우리가 그 도둑을 잡자. 얼른 로서한테도 얘기해야겠어.
3: 미온다키요!
4: 우산 없냐뇨?
0: 없어. 오늘 비 온다는 말 없었거든.
5: 이름?
0: 누구세요?
5: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비 맞으면 안 돼요. 자.
4: 오, 카이, 좀 멋졌다뇨.
1: 카이 요정님, 우산 고마워요.
2: 잘 쓸게요. 얼른 가자, 신디.
5: 같이 써야죠. 아이고, 저런, 다 젖었네. 우리 애들한테 우산을 양보해줬다니 정말 고맙구나. 감사합니다.
2: 주비주!
6: 그러니까 주주,

0: 우리가 궤도 번개를 잡자고?
1: 궤도 번개? 나도 뉴스에서 봤어. 어떻게 잡을지 생각해보자.
2: 응,
0: 그래. 잠깐만, 여보세요?
2: 네?
0: 조스틴?
2: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0: 왜 그래, 신디? 누구 전화야?
2: 조스틴이 선샤인빌에서 콘서트를 여는데 같이 기타를 연주하재.
3: 조스틴?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조스틴 말이야? 아, 어떡해. 멋지고 성격 좋고 왕자님 같은 조스틴을 만나게 되다니.
0: 축하해, 신디.
1: 안 죽어.
4: 질투가 타오른다. 저스틴 가만두지 않을 거야.
1: 아, 진정해, 카이.
2: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0: 응.
2: 저스틴이 공원에서 보자고 했는데.
0: 어, 저 사람 아니야?
2: 어?
5: 내일 콘서트 표도 샀어.
3: 저스틴! 저스틴!
4: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저스틴, 가만두지 않겠어.
1: 아, 뜨거!
6: 만나서 반가워요, 신디.
2: 저도요, 저스틴. 콘서트 때 어떤 곡을 연주하면 될까요?
6: 그건 직접 들려줄게요. 내 기타가 사라졌어.
2: 네? 누가 가져간 거지?
6: 안 돼. 내일 콘서트는 어떡하라고.
2: 너희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3: 물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누가 우리를 발로 차고 갔답뇨.
2: 뭐야? 누가 그런 거지?
0: 기타를 가져간 사람이 그런 거 아닐까? 빨리 도망치려고 말이야.
2: 타로, 뭐 수상한 거 못 봤어?
1: 혹시 카이?
2: 카이 요정님이 왜?
1: 그게 카이가 저쪽 나무 뒤에 숨어서 저스틴이랑 기타를 노려보고 있었거든.
2: 설마 카이 요정님이 기타를 훔쳤다는 거야?
6: 아니에요, 전 아니라고요.
1: 기타를 훔친 게 아니라면 아까 왜 그러고 있었어? 엄청 수상해 보였는데.
6: 그건 신디님이 저스틴하고 친한 게 질투가 나서 기타에 음침마법을 뿌리느라고.
1: 뭐냐고? 너무하다뇨.
2: 카이 요정님, 실망이에요.
6: 잘못했어요.
1: 아니야, 잘했어, 카이.
2: 타로, 무슨 소리야?
1: 주얼 향기 메이커가 있잖아. 그걸로 요정의 마법을 찾을 수 있어.
2: 주주, 얼른.
1: 알았어.
0: 마법의 흔적이 보여.
2: 잠깐! 위험할지도 몰라. 변신부터 하고 가자.

0: 온통 진흙탕이네. 비가 와서 이렇게 됐나 봐. 마법의 흔적이 사라졌어.
1: 아, 진흙 속에 묻혀버린 거야.
2: 뭔가 방법이 없어.

0: 있을까? 저 아저씨가 뭔가 보셨을지도 몰라. 가서 물어보자.
1: 아저씨, 혹시 여기서 기타 들고 도망치는 사람 못 보셨어요?
2: 글쎄다. 본 것도 같고 못 본 것도 같고.
3: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2: 생각이 잘 안 나는데.
4: 저 사람 옷에서 요정의 마법가루가 빛난다뇨.
5: 저 사람이 도둑이다. 잡아야 한다뇨.
3: 기타를 훔친 게 아저씨였어요?
2: 어떻게 알았지?
0: 강기씨는?
6: 그래, 내가 바로 궤도 번개다.
1: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그 기타를 내가!
6: 용케 내 변장을 알아챘지만 날 잡진 못할걸?
1: 트윙클 부스트 업!
3: 스타 비전! 모두 날 따라와.
0: 알았어. 그래.
6: 이게 뭐야?
1: 탭탭 레인보우 킹.
0: 도둑은 벌을 받아야겠지?
1: 물론이지.
7: 어? 아니, 어? 저분 걔도 번개?
1: 안녕하세요. 저희가 잡아왔어요.
0: 어머, 여러분은 선샤인빌의 여신인데?
8: 안 돼.
0: 걔도 번개, 너를 절도죄로 체포한다.
3: 기타를 돌려주러 가자.
4: 잠깐, 그 전에 음치 마법을 풀어야지. 주주,
1: 알았어, 타로.
9: 내 기타. 콘서트는 취소야.
1: 아니요, 콘서트는 열릴 거예요.
3: 저희가 기타를 찾아왔거든요.
9: 내 기타. 돌아왔구나. 신디, 어디서 찾은 거예요?
3: 네? 선샤인빌 경찰관들이 도와주셨어요.
1: 맞아요.
10: 안녕하세요, 선샤인빌 저스틴입니다. 이번 공연은 제가 좋아하는 천재 기타리스트 신디와 함께합니다.
11: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10: 저게 뭐가 좋다는 거야?
11: 아름다워. 신들이 최고예요.
10: 시끄라.
11: 돈 버텨.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1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4: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확실해.
3: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3: 8이야.
1: 당신
4: 우리 모두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킥킥킥킥.
0: 사는 아이도
1: 킥킥킥킥.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6: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7: 예!
6: 포켓몬 태그스타!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8: 얼굴 상처엔
10: 승강킬킬!
8: 주물 상처엔
10: 덤덤해!
11: 마데카 소리
12: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설.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신나는 보라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2: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4: 시원해
5: 언제나 신나는
2: 보라로 유치원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